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전농동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젯밤 40분간 정전됐으며 개봉동, 반포동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막혀 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이 아니고 장기간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고민한 결과라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여러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부는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대령이 지휘하는 대형 함정 함장에 해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이 임명됐습니다. 해군은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오늘 배선영 대령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령급 함정 함장에 여군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행안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를 끝으로 부처별 2차 업무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 외교 전략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한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 됩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시장조사업체 율그룹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7.47포인트 1.71% 오른 54,085.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9%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2.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6개 회사는 대성실업과 대전충남 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8도, 대전은 37도, 대구 36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속초는 30도, 강릉 31도 등으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고집과 소신은 겉으로 보기엔 참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소신은 사실이 바뀌면 생각도 바꿉니다. 반면에 고집은 사실이 바뀌어도 생각을 바꾸지 않죠. 좋은 투자자는 자신의 분석을 믿지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하고 전략도 바꾸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죠. 반대로 고집은 증거보다는 자존심을 따릅니다. 이미 틀렸다는 신호가 수없이 나와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끝까지 버티는 힘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기꺼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진실을 만나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도 가던 길의 교통 상황이 달라지면 가는 길을 바꿉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덥죠. 최근에 그 우리나라 날씨 지도 보니까 그냥 한반도가 뻘겋던데요. 달아올라 있습니다. 또 아침부터 벌써 더워지고 있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참 쉽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컵빙수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장식구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항공 우주 산업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산업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는 일종의 또 안전자산이기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이것의 실물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또 환율에도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만 사들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자산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답은 한 글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들이 이것 모으기 운동을 하기도 했었죠. 또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한번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컵빙수를 비롯해서 뭐 커피 쿠폰도 있고요.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2: 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개편안에 좀 힘을 실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요. 다음은 내년부터는 35세 미만 생애 첫 이직자에게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최근 급등 중인 코스닥을 두고 증권가에서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급락을 겪고 있는 코스피 때문에 B2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유통사들이 대거 적발됐는데요. 공정위가 앞으로는 반복적인 담합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0: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4%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3: 네, 오늘 코스피가 4% 정도 지금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7%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800선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오른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S&P 500 그 지수는 1.79%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2.59%, 다우지수는 1.71% 올랐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는 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상승했고요. 동시에 브렌트유와 WTI 선물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2% 넘게 오르면서

0: 오늘까지 하면 코스닥이 아마 나흘 연속 상승일 텐데 최근에 또 급반등하기도 했어요. 물론 1200에서 600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 네, 어제 코스닥이 6% 가까이 올랐었죠. 이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올랐는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3거래일간의 상승률이 약 21%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코스닥 상승 배경으로 꼽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나온 것도 코스닥에는 사실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여의도에서는 좀 숨통 트였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이 이런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성장산업과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까지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만 놓고 보자면 현재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 자금 같은 �걸 비롯한 패시브 자금이 한 8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의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를 한 이후에 코스닥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승강제라든가 뭐 프리미엄 지수 등과 같은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들인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지 코스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0: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급변동하다 보니까 이른바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증시 대기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신용융자 그러니까 비투하던 자금들도 많이 줄었어요.
1: 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신용공여 잔고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27조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신용공여 잔고는 코스피 상승세를 타고 빠르게 늘어왔는데요.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9,114를 기록한 직후인 6월 24일엔 38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반대로 증시가 떨어지면 신용 공여도 줄었는데 특히 하루 10% 이상 급락했었던 지난달 말에는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이 신용 거래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증권사들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또 동시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자진 상환이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기준으로 102조 정도 되는데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 최근에 증시 자금이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 머니무브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해 보게 되면 신용공여 잔고와 투자자 예탁금이 동시에 줄어든 것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그리고 위험 선호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파생상품 거래가 줄면서 현물시장 변동성을 좀 낮추고 주가 급등락을 좀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불안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어야겠죠.
0: 한 달여 만에 신용융자 B2가 38조에서 27조로 급격히 줄었고 이게 단순히 상환했다가 아니라 내 의지와 다르게 반대 매매로 맞아서 이른바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런 B2 레버리지는 평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또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기업 CEO 최대 주주들의 반대 매매 공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담보 가치 하회해서 또 금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B2는 이거 빚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도.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1: 네, 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금통위원들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전원 찬성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였다는 점인데요. 네. 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이 소득 증가가 내수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또 높은 환율과 수도권 집값, 가계 부채들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추가 인상 의지를 가장 강하게 밝힌 의원은 이 동결에 따른 위험이 인상에 따른 부담보다도 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위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 소득 증가가 소비와 투자로 퍼지면서 물가가 내년까지 목표치 2%를 상당폭 넘을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상 속도와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좀 온도차가 엿보였는데요. 이 신중론을 펼친 한 위원은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개선세, 환율, 가계부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점과 그 폭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 자 그리고 백상균 기자가 준비한 소식. 네. 세제 개편안 발표 두고 참 여러 말들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이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결국은 이제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 소득 같은 경우는 과세가 부담이 너무 적다라는 것들인데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분에는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의 좀 강력한 이 세금들이 붙는데요. 이걸 놓고 이 대통령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은 수십억 원이 돼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실거주 과정에서 집값이 오른 경우에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은 투자용 주택으로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 요거는 투자와 투기를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0: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안이 중과 유예 기회를 다시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2년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뭐 차원이다라는 설명인데요. 지금 1년 이내에 처분하면 2주택자는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를 중과를 합니다. 1년 초과 2년 이내에 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를 중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2년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중과율인 20%포인트와 30%포인트로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2년 동안 이 유예를 뭐 어쨌든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하되 2년 이후에 기존 중과율인 20%포인트와 30%포인트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확정 뒤에는 단호하게 일관성을 지킬 것이다. 이런 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0: 또 다주택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 정부가 또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 않겠어? 이렇게 좀 버티기 네. 들어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또 세금이랑 대출 규제랑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와요.
2: 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집을 매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요 쪽에서 사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지적

0: 지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결국은 이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서 매도를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것들 때문에 매수 여력들은 좀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나온 장기 거주 특별공제 변화를 보면요.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 기간에만 연 8% 최대 80%까지 적용을 합니다. 공제 한도도 신설이 된 인데요. 2028년에는 20억 원, 그리고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20억 원이라면 현재는 최대 80%니까 1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9년부터는 10억 원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차익이 12억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세액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뭐 현상이 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 지금 좀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보유세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서 거주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서 이력이 좀 매도를 압박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 액수가 좀 큰 부동산들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큰 사람만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작 지금 보면 서울 전역, 경기 지역 15곳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 2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 한도도 최대 2억 원으로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은 이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압박하는 매물들이 대개는 좀 고가 주택들입니다. 근데 수요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은 또 지금 오히려 지금 강남 3구의 고가 주택 밀집 지역들 이런 데서는 거래량만 좀 줄어들고 평균 거래 금액은 오른 것으로 오히려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 금액이 지난해 10월 26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6월 29억 원 정도로 3억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좀 보유자들이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로 바뀌면서 집값이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결국에는 현금 부자를 찾아야 하는.
0: 네.
1: 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그 돼지고기 가지고 담합한 회사들이 걸렸더라고요.
2: 네, 서울동부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식품 분야에서 정보교환 담합이 적발돼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문제의 업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이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가 무려 1조 2천억 원 상당에 이제 달합니다. 이 담합 행위로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적어도 20% 이상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 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 시중의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것이 이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던 업체들이 텔레그램의 비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고요. 또 중간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행위들도 포착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공정위가 돼지고기 담합한 건을 이 적발한 건을 언급을 하면서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건 꿈도 꿀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 담합과 매점 매석 단속 등으로 경제 경찰,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1: 담합 이야기는 저희가 뭐 한 달에도 몇 번씩은 전달해드리는 것 같은데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2: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반복해서 담합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에는 지분 매각, 뭐 영업 양도와 같은 구조적 조치로 이제 대응하게 되는데. 최근 사례에서 전분당 담합이 있었는데 과징금으로 약 한 천억 원 정도를 부과받은 CJ제일제당이 전분당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적으로 대규모 담합에 관여한 건이었던 만큼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좀 강구한 것이다 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고요.
1: 또 걸리지 말자 이런 거예요. 네. 또 걸리면 안 되니까.
2: 네. 그리고 공정위는 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휘발유와 경유, 화학제품과 페인트를 비롯한 석유 제품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요. 또 예식장 식대 계약 이 문제

0: 제도 계속되고 있는데 신랑 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서 책임지게 하는 각자 보증 요구와 같은 이 불공정 약관들도 점검해서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1: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그 회사 회장님이 우리는 담합 안 합니다. 직원들한테도 담합 같은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내려도 실무자들 입장에서 실적 때문에 그 실적 압박, 매출 보고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에 또 마진을 남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알게 모르게 저 뒤에서 실무자들끼리 짬짬이 하고 그런데 그게 과장급, 팀장급, 부장급의 그 다른 회사 동료랑 이야기했던 내용이 담합으로 또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참 회사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그런 결정 구조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이게 그 권고사직 받았을 때 대부분 그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2: 네.
1: 근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요.
2: 네. 이게 현재 구직급여가 정리해고같이 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는 35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어제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직 전에 임금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이 방안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어쨌든 우려가 되는 만큼 생애 1회로 한정을 하고요.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이 급여 기관과는 좀 다르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는요. 현재 월 60만 원인데 이걸 내년 6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을 하고요. 2028년에는 7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 을 추진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는 취업한 적이 있는 청년이 다 대상이어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좀 추진이 됩니다. 졸업 후 4개월 안에 인턴 같은 이런 일 경험들을 연결해 주는 K-유스 개런티가 신설이 됩니다.
1: 그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자발적 퇴직에도 한 차례는 실업 급여를 주겠다. 이게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일할 만하면 퇴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런 정책은 중기부랑 같이 협업해서 논의가 좀 된 건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의 육아지원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2: 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로 일을 쉬면서 소득이 끊기거나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움들을 막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건강검진을 위해서 가게 문을 닫을 경우에 휴업 손실, 요걸 보전해주는 건강 돌봄비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2023년에 연세대 의대 조사를 보면요. 자영업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이 수검률이 3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못 받고 계시고 일반 노동자들이 거의 90% 정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 또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를 하고 소상공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추진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가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상황에 놓인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정답은 한 글자인데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이것.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걸 또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화 자산의 구성도 다변화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이게 또 지켜주는 한 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그 한 글자. 2297님은 저는 일주일 중에 주말 직전인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힌트가 되겠죠? 1056님이 시세가 자꾸 떨어져서 투자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답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김은주님도 요거 한창 오르더니 요즘엔 주춤하네요. 지금이 매입 적기일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마저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싸졌다라고 이걸 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는 보고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힌트가 사실은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아까 그 담합 이야기 나왔을 때 하정숙님이 본의 아니게 정답을 맞히신 것 같은데 벌금을 많이 때려야죠 라고 그리고 이금서님이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을 때 이름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좋다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라고 이금서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이것 모으기 운동을 했었던 그 한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오늘도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군요. 이제는 뭐 뉴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오늘도 코스피 200이 5%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4.75% 올라가고 있고 아까 좀 상승폭을 좁혔던 코스닥은 다시 2.7% 이상 올라서 802포인트까지 오랜만에 800선까지 회복을 했네요. 오늘도 역시 사실 이게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또 직장인들 열심히 오랜 시간 땀 흘린 대가가 있죠. 퇴직금 바로 노후를 위한 버팀목인데 그런데 그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아예 못 받게 되는 퇴직금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5월까지 3,400억 원 임금 체불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노무 생활 시간에 내 퇴직금을 지키는 방법 들어보시죠. 이기쁨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이라는 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3: 일단은 일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한 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것도 1년 이상.
3: 네.
1: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못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일을 해도?
3: 이때 15시간이라는 게 소정 근로시간을 말하는 건데 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의 15시간을 미만하는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는데 이들은 현행법상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예, 따라서 5년이나 뭐 10년을 일하더라도 일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굴러있다라고 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는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고요. 예.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과 계속 근로기간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이 이제 쌓여야 되는 거예요.
3: 네.
1: 근데 15시간이라고 하면 뭐 8시간 근무로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일해야 되는 거고
3: 네.
1: 일한 날짜 1년을 딱 채우면은 그 다음에부터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1년을 채우고 이제 퇴직했을 때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1: 네.
3: 여기 좀 주의할 게 이게 상담할 때 되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1: 예.
3: 일단 우리 노동자들이 본인의 계속 근로 기간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래요?
3: 퇴직금은요. 1년 단위가 아니고요.
1: 네.
3: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 일수, 즉 달력상 일수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1: 일수로.
3: 예, 예. 연수가 아닌 일수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퇴직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세요.
1: 퇴직일자요?
3: 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했다고 하면 나의 퇴직일은 2027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1: 아, 그 다음 날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3: 네.
1: 오늘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짐 싸고 나왔어도 퇴직일은 8월 6일이 되는 거죠.
3: 다음 날이 되는 거 종료되는
1: 아.
3: 날이니까요. 네.
1: 아. 그렇게 해서 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3: 네.
1: 단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도 있어요.
3: 이게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예. 저 상담을 요청했는데 엄청 울면서 뭐 내가 정말 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모진 고통을 감내했는데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결론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었는데요.
1: 예.
3: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퇴직일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했으면
1: 예.
3: 그 퇴직일은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2027년 1월 1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넣었으니까 그 계산기에서는 12월 30일까지만 일을 한 걸로 간주했으니까 364일을 일한 걸로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1년 미만인 근로자라고 나왔던 거죠.
1: 그러니까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3: 네.
1: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일을 했으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그 다음 날로
3: 네.
1: 입력이 되는 거겠죠. 계산이 되는 거겠죠. 회사에서도?
3: 그 어떤 걸로 쓰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보통은 퇴직일 본인이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입력할 때 다음 날로 입력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1: 어디다가 입력을 하죠?
3: 그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달자로 달력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 돼야 그 기간에 계속 근로일수를 계산을 해주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결국은 퇴직일은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모의 계산기
3: 그렇죠.
1: 같은 거에서
3: 네.
1: 그리고 이게 항상 그 퇴사할 때 본인이 네. 사직서 쓰잖아요.
3: 네네.
1: 그럼 남아 있는 연차 같은 거 소진하는 것까지 네. 감안을 해서 퇴직 일자를 명기를 하고 사직서를 쓰는데
3: 네.
1: 그 날짜로 또 확실히 좀 유념해서 써야겠네요.
3: 그렇죠. 이제 연차 휴가 자체가 본인이 출근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휴가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일을 미룰

0: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는 거죠. 네.
1: 김승일님도 보통 당일을 퇴직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생각지 못했던
0: 다음 날입니다.
1: 그러니까 네. 퇴직일은 내가 마지막으로 일한 다음 날이다.
0: 네, 다음 날입니다.
1: 퇴직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뭐 사대보험도 다 됐으니까 당연히 뭐 문제는 없겠지라고 안심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혹시나 안 썼을 때
0: 일단은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되는 그 의무와 예.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0: 네.
1: 그렇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고 네. 그 단기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0: 무조건 써야 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1: 하루를 일해도?
0: 하루를 일해도 무조건 작성해야 됩니다.
1: 뭐 프리랜서나 일용으로 해도요?
0: 일용직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하루를 일하더라도 노동자로서 일한다고 하면은 아. 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1: 저도 가끔 다른 방송이나 어디 유튜브 출연할 때 보면 네. 하루짜리지만 뭐 계약서를 해야 된다 막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0: 노동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1: 그 때로는 이제 귀찮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거고.
0: 그렇습니다.
1: 또 퇴직금 대신에 사장님이 이미 그 성과급으로 줬다. 월급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도 있다 그래요?
0: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금이지 재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했을 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월 임금에 뭐 퇴직금을 포함했다. 요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보면요. 뭐 특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0: 말하는 거고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이후에 줘야 퇴직금이다.
1: 네.
0: 재직 중일 땐 암만 월급 많이 줘도 퇴직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또 이게 퇴직금을 줄이려고 왜 퇴직금 자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월급에 연동이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거를 퇴직 전에 막 줄여버리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예. 법적 용어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고요. 그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본다라는 건 평균임금이에요.
0: 네.
1: 그런데 근속기간이 많아지면 퇴직금이 높아지잖아요. 요거를 네.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퇴직일 직전에 어떤 근로자는 연장 야간 근로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는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법은 이런 걸 대비해서 통상임금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하고요. 그 아. 취지가 통상의 생활임금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걸 한번 반영하는 사실대로 반영할 볼게요라는 게 통상임금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네. 예를 들어서 거의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연봉 뭐 8천만 원 받던 사람을 5천만 원으로 후려쳐서 퇴직금 적게 주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장님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을 많이 높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퇴직금 더 많이 좀 쌓아주어서 주려고. 참 이게 선의에 기대면 안 되는데 근데 안전장치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통상임금과.
1: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요. 그 10명 중에 10명 모두 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지 않아요. 법에는 두 개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더 높은 자는요. 보통 퇴직금을 계산하면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퇴직금이 증대돼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그 금액에 맞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0: 아.
1: 사용자도 노동자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0: 아. 그 기준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도 처벌받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무겁나요? 처벌이?
1: 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0: 그러게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1: 네.
0: 프리랜서 혹은 플랫폼 종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퇴직금이 아예 없는 겁니까?
1: 그러니까 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진 않고요.
0: 예.
1: 실질이 근로자라고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이 지급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자분들이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들은 단순히 뭐 3.3%를 원천징수한다라는 사정만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뭐 근로퇴직금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일단 4대 보험에 가입이 됐다라는 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은 갖춘 거고.
1: 엄청 유리한 거죠.
0: 그런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 네.
0: 또 그렇게 1년 이상을 일해야 되는데
1: 네.
0: 내가 편의점에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11개월 만에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했다라고 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거예요?
1: 그때는 일단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나
0: 예.
1: 해고의 법리를 적용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는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30일에 통상임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30일에 통상임금이 퇴직금보다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고 법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 약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1: 있습니다.
0: 있네요. 그런데
1: 네.
0: 그게 나를 11개월 만에 내보낸 게 이 퇴직금 안 주려고 한 거다. 뭐 그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 없죠. 왜냐하면 그냥 해고가 발생했고 그냥 그 해고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0: 또 그 회사가 지금 어렵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한테도 퇴직금은 당장 못 준다고 할 때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1: 일단 최근에 뭐 대형마트 같은 데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보통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퇴직금 그 지급 대상이 너무 명확하면은요. 사업주분께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제가 퇴직금을 계산하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액을 언제 언제까지 지급하셔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지급하십시오라고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럼 대부분 지급을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안 됐을 때에는 이제 뭐 노동부나 이런 기관을 이용을 하는 구제 방법을 찾아야겠죠.
0: 그러니까 뭐 지방 고용청
1: 네.
0: 같은 데다가 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 조금씩 나눠서.

0: 줄게.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일단 가능은 한데요.
0: 네.
1: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퇴직금이 많이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0: 네.
1: 2개월, 3개월만 좀 기다려주면은 자금이 돌 것 같아서 줄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일종의 분할 계획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때 이만큼 주고 이때 이만큼 줄게. 지금 날짜와 지급 변제액을 확실하게 기재해서 예,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은 분할 약정도 가능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퇴직한 회사에서 이게 언제 줄지를 모르거든요. 빨리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럴 때에는 국가기관의 제도가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0: 간이대지급.
1: 네. 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하거든요. 네, 국가기관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어야 되는 퇴직금을 먼저 주고요. 일정 한도 내에서 나중에 국가기관이 그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우 빠르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아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한다라는 거고 2584님이 아예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어떡하냐고
1: 네, 부도나도 간이대지급금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해서 부도와 이런 경영상의 악화 사실상 폐업 도산에 한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제도권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0: 아하. 그리고 또 오상성님이 우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으로 입금시켜주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아마 DC형?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 네. DC형, DC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행 법상으로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떼일 염려가 낮은 건 퇴직연금 제도죠.
1: 그렇죠. 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수급권이 보장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예,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0: 그게 퇴직금으로 네.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연금으로 돌리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1: 일단 법의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처벌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입법의 공백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에는 아직까지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둘 중 선택해서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 선택은 이제 운영하는 그 경영자의 몫인 거죠.
0: 또 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또 미리 살펴보는 것도
1: 네.
0: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기쁨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 수준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냉방용 전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밤사이 인천과 경기 수원, 충남 천안 등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과부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고 수사관 등 인력은 2,800여 명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오늘도 폭염 경보, 폭염 중대 경보 내려진 지역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선풍기 넘어서 에어컨까지 생존 필수품이 되었죠. 전기 수요도, 전력량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전력난 괜찮을까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이상준 교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항상 이맘때 되면요. 블랙아웃 네. 우려가 있다. 전력 대란이다. 막 이런 뉴스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3: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좀, 전력, 이 전체 설비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옛날처럼 이 설비가 부족한 일은 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블랙아웃 우려는 감소된

0: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최대 전력 수요가 한 92.8기가와트 정도 됐거든요.
1: 예.
0: 그때 공급 예비율이 한 1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4%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율이 충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 오, 14% 정도의 예비율이면 여유가 있는 거고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좀 위험한 거예요?
0: 뭐 사실은 10% 이하부터는 조금 더 좀 부족한 상황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 이하라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좀처럼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 그게 재생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에너지원으로 따져보면 가장 많이 전력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0: 지금은 원자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한 30%.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3331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 3331.
0: 원전이 30%. 네. 석탄이 30%, LNG 30%, 그다음에 신재생이 한 10%. 이거를 뭐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약간 수치가 다릅니다만 3331 쉽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좀 편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석탄하고 LNG라는 화석에너지가 한 60% 하고 있고 나머지를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 근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 어떤 걸 좀 껐다 켰다 하느냐에 따라서 뭐 미세한 수치는 좀 예, 달라질 수 있고.
0: 네네네.
1: 근데
0: 연, 전체 하나의 해로 보면은 한 30, 30, 30, 10 이렇게 정도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데 신재생이 뭔가 한 10% 정도면 이게 과거보다는 올라가고 있겠으나 큰 비중은 네. 또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0: 네네.
1: 그 중에서도 뭐 역할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0: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낮에 굉장히 에어컨 수요가 많거나 냉방 수요가 많을 때는 태양광이 많은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그 피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머지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채우면 되니까 한낮에 태양광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점이죠.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태양광 발전량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5월에는 전력 수요가 적어서 그런데요. 지금도 태양광 발전이 일정 부분을 차지해주면서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정 비중을 차지해주면서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1: 네.
0: 원래는 낮에 가장 더울 때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후 뭐 1시, 3시 이때 가장 원래 전력 수요가 제일 높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최대 전력 수요가 몇 시에 나오고 있냐면 7시, 8시에 나옵니다.
1: 아, 저녁에요?
0: 그 왜 그렇냐면 그때도 아직 덥잖아요.
1: 예.
0: 근데 태양광 발전은 그때는 이제 작동하지 않거든요.
1: 그쵸, 그쵸.
0: 그때는 이제 다른 원들이 작동해야 되니까 그때가 오히려 최대 전력 수요로 이렇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오히려 태양광이 작동되지 않는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전력 예비율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0: 그래서 예, 옛날에는 떨어지는 거죠.
1: 예. 한낮에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았는데 이제는 밤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면서요?
0: 실제 뭐 산업용 요금이라든지 일반용 요금에는 그렇게 게시벨 요금제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낮에 전기요금이 비쌌거든요. 많이 쓰는 시간이니까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그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1: 그게 이제 태양광의 역할 덕분 혹은
0: 그렇죠.
1: 때문이고.
0: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거에 맞는 트렌드대로 전기요금 체계를 약간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죠.
1: 근데 아까 5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전력원이 50%에 네. 육박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예, 그 이게 너무는 50%까지 간 적이 있는 거죠.
1: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0: 예, 전기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는 그냥 물량만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Hz라는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공급이 적으면 주파수가 떨어지고요. 공급이 많으면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딱 그 순간에 그 주파수에 맞는 전기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 번에 정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1: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이 들어오면 그걸 또 차단한다면서요?
0: 예, 그거를 이제 이 일반 발전기는 끄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커테일먼트라고 하는데 이 차단을 하게 됩니다.

0: 그래서 그것도 뭐 사실 끊은 거죠. 그래서 이 발전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1: 석탄 발전소에 뭐 그 재료 덜 넣게 하면 되는데
0: 네네네.
1: 태양광을 끌 수는 없으니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네. 전력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0: 뭐 사실은 발전기를 끈다 그렇죠. 그 길목을 차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또 전력은 잘 생산이 되는데
0: 네.
1: 중간에 한 번씩 정전 사고 뉴스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원인이?
0: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광역 정전보다는 국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아파트에 과거에 에어컨은 모든 집이 다 있지 않던 시절에 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전 설비가 용량이 적습니다.
1: 아, 전기를 받아들인 설비가?
0: 예, 예, 그렇죠. 전기를 받아들이는 전기 용량이 작은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다 같이 튼다면 그만큼 용량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전 설비에 고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배전 설비가 과부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국지적으로는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전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아파트 같은 데서는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전 설비를 좀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교체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봄직합니다.
1: 노후 설비들이요?
0: 네네네.
1: 또 하나가 그 뭐 전력 예비량이나 예비율 현재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AI 뭐 데이터 센터 많아지고 있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제 더 많이 증설을 해야 하고 앞으로 네. 또 전력 수요가 또 막대하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0: 네네네네.
1: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0: 뭐 정부는 당연히 이번에 지금 현재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때 반도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원전과 뭐 재생에너지 이런 무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을 중심으로 확충을 하면서 앞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대비하는 한마디로 계획을 잘 세워놓는 거죠. 그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지금보다 2.7배 늘린다고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0: 굉장히 사실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보다 좀 보급이 늦은 상황인데 100기가와트를 하는 게 쉬운 목표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부지라든지 아니면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 지금보다 2.7배 늘리기로 하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인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시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노력해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김은주님도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요즘에는 그 에어컨이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근데
0: 네.
1: 그 가정용 주택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에어컨이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의 누진제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0: 예,
1: 누진제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예, 그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사실 누진제가 지금 좀 안을 뜯어 본다면 1, 2구간은 단가가 낮아요. 굉장히 싸게 구상돼 있고 3구간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1: 네.
0: 이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에어컨을 웬만하면 3구간을 넘어서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누진제를 좀 손볼 필요는 있겠다. 저기 누진제의 배수를 좀 바꿀
1: 네.
0: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옛날 시기긴 합니다.
1: 네,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실례합니다.
0: 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일본 경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

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0: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9도로 서울은 1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 12시를 넘어서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만큼 다음날 낮 기온은 더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낮 기온 오산과 평택, 이천은 39도,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 대전과 춘천 37도, 대구 36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과 전남, 전주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고요. 특히 폭염 중대 경보 지역은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피하시고요. 물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등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그친 뒤에 습도가 높아서 기온은 다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4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1.20포인트, 5.12%가 상승한 1049.28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4.53포인트, 3.85%가 오른 6,603.48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4.21포인트, 1.82%가 오른 794.93으로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5만 호 신규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지난 129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에 더해 추가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의 2,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어제 저녁 8시쯤 600여 세대 아파트가 정전이 됐는데 300여 세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전남동의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젯밤 40분간 정전됐으며 개봉동 반포동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부터 수사관들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0: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고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전시 내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연기에 놀란 주민 21명이 건물 외부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에 오른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을 오늘 개최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이 체면한 TV토론은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80분 동안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최종 결정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17일 열립니다. 올해 남은 A매치를 임시감독체제로 치르는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9월 A매치에서 에콰도르, 우루과이에 맞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는 9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A매치 친선경기 상대가 에콰도르, 우루과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24일 에콰도르와 28일에는 우루과이에 맞붙습니다. 이어지는 10월에는 2일 베네수엘라, 6일 우즈베키스탄전을 개최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내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은 38도, 대전 37도, 대구 36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속초는 30도, 강릉 31도 등으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3.1도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지금은 10시 5분이고요. 아, 오늘도 많이 덥죠. 그 하루하루 폭염경보 발효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남 장성, 순천, 곡성 북부, 곡성 남부, 또 충남 서천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폭염보, 중대경보 내려진 지역도 많이 있고요. 조금만 더 잘 견뎌보죠. 또 뉴스 보니까 야외 작업 활동하다가 숨지신 분들도 계속 나타나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좀 누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또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미리미리 또 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금이었습니다. 금. 특히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금,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근데 또 많이 금 가격이 폭등했을 때 샀던 분들에게는 또 결코 그게 안전자산이 아닌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1부 때도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금을 사는 타이밍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었는데 그것만큼은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2990님이 정답 금입니다. 반짝거리는 게 우리 아이 돌반지 안 팔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그쵸. 예. 우리 서민들에게는 가끔 그거 한번 열어볼 때가 그래도 뭔가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윤재님도 20년 전에 애들 돌반지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는데 너무 든든해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1831님.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사실 금은 순금보다 14K가 더 반짝이긴 하는데 순금은 좀 덜 반짝입니다. 김준호님 노다지 금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노다지가 옛날에 그 노터치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노다지 이렇게 발음하면서 그 이어졌다라고 하죠. 아, 1336님은 어려운 시절에 결혼 반지를 팔아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저마다의 어떤 금에 대해서는 다들 또 사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0: 유 형님, 내 치아 속의 작은 조각, 유일한 진짜 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603, 244포인트, 3.85% 오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장 초보다는 살짝 또 상승폭을 내준 감도 있고요. 코스닥은 799 해서 오른폭은 2.4%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는 3%, 하이닉스는 5%대 상승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참 차익실현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본전이 왔을 때 팔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반등할 때 윗골이 달리는 주식들이 좀 보이죠.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현재 5천억 원 넘게 코스피 내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내에서는 오늘 일부 바이오주,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 1위인 알테오젠이 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도 5% 이상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오늘은 이어지는 흐름들 보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1425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일본 엔화가 최근에 많이 흔들렸었죠. 39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최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지난 주말을 낀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난 후반에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는 미국 재무부의 또 강력한 개입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일본 경제 같이 한번 또 들여다보시죠.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저희가 방송 시작되기 전에 잠깐 사담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1: 네,
0: 급여를 엔화로 받으시잖아요.
1: 아, 그렇죠. 급여를 엔화로 받죠.
0: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엔화가 강세여야 좋은 건데.
1: 아, 그럼요.
0: 근데 네. 최근에 지난주 후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화는 기록적인 약세였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우선은 엔화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개입 전에 계속해서 약세를 그렇게 많이 보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그 우선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의 주가도 굉장히 요동을 쳤는데, 우리가 많이 이유를 따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루 올랐다 급격하게 하루 떨어지는 거에 완벽한 설명은 제공할 수 없잖아요. 네. 시장의 심리라는 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0: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엔화가 가장 강했던, 제가 일본 사는 동안 가장 강했던 2011년이라든가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다 금리가 0%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차라는 게 없었죠.
1: 네.
0: 그때는 엔화가 1달러당 뭐 70, 한 뭐 7 정도까지도 갔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인데 지금은 금리 차가 3% 포인트 정도의 금리 차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네, 최근에도 뭐 2% 그 이상은 유지가 되고 3%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1: 네.
0: 금리차 크고 그런데 또 이 기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미국은 낮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기대 때문에 또 엔화를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대가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1: 네.
0: 아마도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올릴 확률이 있다 또 이런 기대가 시장에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지금의 다카이치 내각이 굉장히 강력한 적극 재정을 네. 막 풀겠다는 식으로 그 정책을 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강력한 왜냐하면 빚이 굉장히 많은 정부인데 그동안 일본 경제가 좋아서 이 빚이 늘어나는 것을 GDP 대비 국채의 그 비율은 좀 내려가건 안정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국채의 비중이 국가 빚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면은 일본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그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의 엔화로 된 자산의 신뢰가 떨어지면 엔화로 된 자산을 사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네,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이 나라에 돈이 들어오느냐 외화가 들어오느냐 하는 거에도 달려 있는데 일본은 경상 수지는 굉장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한국과 달라요. 한국에서는 수출 수입 해가지고 수출이 더 많으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고 또 뭐 네.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는 그 에너지를 외국에서 계속 사와야 되고 식량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적자거든요. 네. 그런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엔화가 굉장히 낮은데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낮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뭐 40몇 년 만에 최저치 이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엔화의 약세 베팅한 투기 세력들도 굉장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엔화는 강세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 기준으로 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공조를 했다잖아요.
0: 네, 네.
1: 그럼 외환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엔화를 산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샀고 일본에서도 샀고 동시에 같이 움직였죠.
1: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재무부, 일본의 재무성 어떻게 이깁니까? 그 돈의 힘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그 일본 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나 아니면 재무성 이 정책 당국자들이 반드시 더 파워가 더 강한 건 아니에요.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면은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는데
1: 네.
0: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가들 혹은 헤지 펀드는 다 분리돼 있잖아요.
1: 네.
0: 하나하나는 전체로는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전체 이 규모가 큰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큰 파워지만은 일단은 각각 개별로 움직이니까 개별로 움직이는 그 기관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 일본 은행이라든가 일본 은행의 개입은 뭐 5조 엔 단위, 6조 엔 단위 이렇게 뭐 엄청난 그 금액이 금액으로 엔화를 사니까 일단은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아 미국까지 등장했다. 그러면은 엔화 당분간 강세도 될 수 있겠네. 강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그 엔화의 매도를 멈추게 되니까요.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실물 개입.
0: 네.
1: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어떤 강료 회의 때
0: 네.
1: 스카펜센트 재무장관의 그 메모
0: 네.
1: 그러니까 언론사에 사진에 찍혀갖고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엔화 몇십억 달러에서 몇백억 달러 사이 매입이라고 크게 쓴 건데
0: 아, 네.
1: 사실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 뒤에 사진 기자들 쫙 즐비하게 있는데 거의 사진 찍으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0: 네. 그럴 뭐 확률이 높죠. 그거를 왜냐하면 구두개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다더라도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면은 네, 시장 투자가들은 역시 경계를 하게 되니까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돈을 안 쓰고

0: 듣고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효과를 또 낼 수도 있는 약간
1: 네, 미국 그렇습니다.
0: 재무부 장관의 어떤 네. 제스처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
0: 이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과의 우정의 표시라고 말을 했다는데
1: 네.
0: 아니 일본의 엔화 약세에 미국까지 왜 개입을 했을까?
1: 네.
0: 그 배경은 뭡니까?
1: 일단은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과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0: 네.
1: 실무진들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협조, 미국과 일본이 엔화와 관련해서 그 협조를 한 것이 과거에도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아주 오랜 옛날이 아니고 뭐 1990년대부터 한다면은 가까이는 2011년 정도에는 엔화가 너무 강세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강세를 막기 위한 협조가 있었어요. 2011년에는. 그리고 그때부터로 따진다 하더라도 2010년, 11년 정도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2026년이니까 15년 만에 또 같이 협조를 한 것인데 더 오래전에 1998년에는 엔화의 약세를 막기 위한 협조가 지금과 똑같은 형태. 네, 1998년에는 엔화의 약세를 막기 위한 협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1998년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약세가 되니까 그걸 막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1년 정도 좀 늦장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기도 했지만은 엔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 국채를 사지 않게 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지금 신뢰할 수 없다면은 과연 미국 국채는 그러니까 다시 지금의 시점으로 돌아온다면은 일본의 국채에 대한 그 올해 1월에 그 미국에서 일단 이번에 개입한 것은 7월이었지만 7월 말이었지만은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개입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의논이 시작되고 일본하고 접촉한 것은 올해 1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엔화도 팔고 일본 국채도 파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안 맞아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대로 한다면은 일본 국채를 팔게 되면 일본 국채의 가격이 싸져요.
0: 예.
1: 일본 국채의 가격이 싸지면 일본 국채 금리는 올라가요.
0: 예.
1: 금리는 올라가면은 일본의 엔화가 강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일본 엔화도 동시에 팔면서 엔화도 약해지고 국채 금리, 국채 가격도 싸지고 동시에 발생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는 국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미국 국채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지금 아시아가 동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 지금 다 같이 약세거든요.
0: 통화 가치가 원래 3국이 좀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1: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0: 예.
1: 네, 과거에 10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유럽은 굉장히 지금 유로가 있지만 유로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야 파운드라든가 유럽의 다른 통화들도 유럽은 굉장히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아시아는 제 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때를 외환위기 때가 아니라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 2009년, 10년, 11년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원화는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때
0: 네.
1: 2010년
0: 네,
1: 정도에 네. 네. 그랬는데 일본의 엔화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중국의 유안이라든가 이 세 개 통화는 각각 따로 움직였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 세 개 통화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굉장히 약세가 난다면은 중국의 유안하고 렌민비하고 한국의 원화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다 약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미국의 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상품의 그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제품이 너무 비싸지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은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채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가 이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개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또 최근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국채 금리가 시중에서 좀 올라가서 골치가 아플 텐데. 일본에서 외환시장 개입하느라고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공조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1: 네. 그런 시각도 있고 가능성도 있죠. 시각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과거에 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할 때는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식적인 의논이나 공식적인 발표나 그런 거에서는 그 우려에 대한 얘기는 현재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물밑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추측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곤 있는데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자기네의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국채를 팔지 않아도 되는 여러 제도가 있어요.
0: 네.
1: 일단은 그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는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미국에 맡기고 연준에 맡기고 연준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제도적으로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로 맡기고 빌려오면 되니까.
0: 빌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1: 네. 그런 또 통화 수합도 미국과 일본 사이는 통화 수합도 체결돼 있어요.
0: 두 국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통화 수합.
1: 네, 거의 그렇습니다. 무제한 거고. 네. 네네네.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국채를 그것 때문에 팔 것이다. 아니면은 일본이 너네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팔겠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공식적 나온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협조라는 것인데 미국이 우리가 개입하겠다. 같이 협조하자 하는 것이 미국에서 제안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0: 미국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네네.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좀
1: 합리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본이 불안해지면은 미국에도 좋지 않다라는. 네.
0: 그러면 이게 물론 그 달러당 엔화 환율이 거의 한 163, 164엔대에서 거의 한 150엔대 중반까지 훅 떨어뜨리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방향이 바뀔지 네. 혹은 높낮이라도 한 150엔대 중후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네. 땜질에 불과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은?
1: 그 저 자신은 굉장히 지금 그 경제 데이터만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엔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한다면은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 굉장히 그 뉴스거든요. 지금 엔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번에 개입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게 월요일 날 그 일본 경제신문에서 시장에 있는 그 외환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해서 그거를 그 보도를 했는데 그 월화수 오늘까지 월화수 뭐 최대 뉴스예요. 일본에서 그 구마모토 지진 외에 네, 가장 엔화의 움직임이 그래서 그쵸. 했는데 시장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금리차가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있다고 시장 참가자는 생각했고
0: 네.
1: 일본에서는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 재정을 아직 포기하지를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지금의 개입은 더 이상의 엔저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164까지 갔는데 164보다 더 그 환율이 오르는 그거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되돌려가지고 뭐 150엔 정도까지 안착을 시킨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엔저는 지금으로선 지금의 시장 기대 그 미국의 정책과 일본의 정책을 보는 시장의 기대에서는 엔저 트렌드는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해도 뭐 150대 후반이나 그 정도에서 머물 것이다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0: 그러게요. 그 방향성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
1: 네.
0: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을 또 계승하는
1: 네.
0: 그렇게 해서 양쪽 완으로 계속해서 가는 건데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물론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는 한데
1: 네, 네.
0: 그로 인해서 내부의 물가라든지
1: 네, 네.
0: 환율이라든지 계속해서 네. 좀 어려운 방향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1: 네, 네, 네. 조금 그 한국에서 이해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한데요.
0: 네.
1: 일단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이제 사라졌죠. 뭐 아베라는 정치가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일본에서는 뭐 아베노믹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큰 그 포인트가

0: 말씀하신 양적 완화요. 네. 네, 양적 완화였는데 양적 완화도 일단 일본은 멈췄어요. 네, 더 이상 뭐 그 주식의 ETF를 사지도 않고 일본은행에서 그
1: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들이는 거.
0: 아, 그런 것도 이제 벌써 예. 수년 전에 멈췄죠. 네. 완전히 멈췄고 그 외에도 이제 금리를 10년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는 멈춘 거죠. 양적 완화는 거의 뭐 제로 상태. 그 금리를 제로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 이상 양적 완화가 의미는 없으니까.
1: 지금 이제 제로 금리에서 1% 기준 금리가 됐으니까요.
0: 네.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1% 후반대거든요. 후반대에서 움직이니까 거의 0%에서 지금 1% 후반이니까 양적 완화는 멈추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미국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78%에서 10년물 국채만 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정책도 아베노믹스 시절이 반드시 그 재정적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쓴 시기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빚을 그 관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베노믹스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적극적인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기동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재정 정책을 확장을 하든 긴축을 하든 어떤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하는 것이
1: 기동성
0: 것이죠.
1: 있게
0: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졌어요. 그 최근에 한국에서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굉장히 잘 나가니까 세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부에서 거둬낸 세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법인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면서 법인세 같은 것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고용이 굉장히 뭐 일자리가 뭐 수백만 개 늘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줄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일본도 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는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다카이치가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막 늘리겠다. 일본 막 더 발전해야 된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신문들도 그렇고 전문가 서베이도 있거든요.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5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 8월 말에 또 G20 그 회담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예측은 미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하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주저하는 것. 이게 지금 일본 엔화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도 부담을 가져게 되고 미국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0: 일본에서. 네. 미국에서.
1: 미국에서.
0: 미국에서. 우리가 협조는 하는데 우리가 협조하지만은 너희가 그 재정 지금 이 상황에서 재정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냐 또 금리 인상을 자꾸 주저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다가 같이 협조하자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히려 일본에다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7월에 같이 협조를 했지만은 사실 미국에서는 1월부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았다. 근데 이번에 164까지 가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G20 뭐 회담이 있거나 하면은 미국에서 아마도 그런 걸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1998년에도 이런 협조가 있었다. 엔화의 약세를 막기 위한 미일 네. 협조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부실 채권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에서 요구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구가 아마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이 표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는 도와주지만 근본적인 건 너희들이 해야 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확장 재정정책을 좀 둔화시킨다라든지.
0: 네, 네.
1: 그러면 과연 일본의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물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 나눠서 보기는 해야 될 텐데.
0: 네, 네.
1: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준금리 1%로 동결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다른 나라나 네. 물가 상황에 비했을 때 또 엔화 네. 약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있고.
0: 네.
1: 근데 왜 일본 중앙은행도 네. 24년 8월 5일 딱 2년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엔화 그 뭡니까 엄청난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0: 네네.
1: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자본 수요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같이 흔들렸었던 그때 니케이 증시가 하루에 한 13%인가 폭락하고 막 그랬었죠.
0: 네. 폭락 그거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한 10% 넘게
0: 그때 하루에 폭락했었을 거예요. 니케이가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한국 증시도 그때 그 여파로 굉장히 폭락을 했었고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해석도 그런 일이 있기 한 3주 전 정도에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역시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1: 엔캐리.
0: 네, 엔캐리 자금이 본국으로 이동하는 준비를 하면서 혹은 그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그 폭락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한번 증시에 폭락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그게 일본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 은행의 일부 은행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그 성장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주식시장에서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런 여파가 이제 아시아에도 미쳤다 하는 것이 오히려 메인인 설명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본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꾸준히 금리를 올리긴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주가는 굉장히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는 별로 영향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막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1: 네.
0: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은 뭐 전혀 일본하고는 관계없는 변동성이 최근에 그 반도체가 네. 주도하는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주가에 뭐 폭락이 올 수도 있다든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일본은 역시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정책 이반자들은 예를 들어서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60이 된 사람은 일본은행이든 뭐 미국이든 60이 된 사람은 30년 전에 30살로 그 조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30에도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1997년의 외환위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렸을 때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는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제 자체가 뭐 기업이라든가 기업의 영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타격을 입은 일이 있고 또 일본의 엔화가 급격히 절상됐을 때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적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드디어 이제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조금 안심하고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일본 엔화의 절상을 용인을 했더니 그 뒤에 굉장히 그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수년간 뭐 3, 4년간 그 GDP가 3년 전에 GDP 수준을 뭐 회복을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굉장히 일본은행에서 조심을 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면은 역시 국채가 GDP 대비 국채 규모는 뭐 안정됐거나 조금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규모 자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200% 넘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신규 발행되는 국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채가 새로 발행돼야 되는데
1: 네.
0: 그리고 또 일본이 워낙 양적완화하면서 10년물을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10년물 위주로 했는데 이제 그 10년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은 새로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그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또 발행해야 되는데 새로 발행할 때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2% 3% 올라간다면은 그 약정 금리를 2% 3%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정부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면 때문에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그 시장에서 보기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1: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
0: 네네 보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1: 그러니까 자기는 빚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있고 어떤 그 안에 틀 안에 갇혀버린 일본의 모습인데 그 뭐 GDP 대비 200% 이상의 엄청난 부채 국가 부채 비율 참 유명합니다.
0: 네.
1: 그런데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본 경제는.
0: 네, 네, 네.
1: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돌려막기인데
0: 네,
1: 그게
0: 네.
1: 또 돌려막기가 되기는 돼요.
0: 네, 네.
1: 참 그게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죠.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또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슈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최근에 그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있었어요.
0: 네.
1: 어떻게 좀 산업적인 피해도 많답니까?
0: 아 그럼요. 그 피해가 있죠. 그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그 일대 공장이 전부 멈췄잖아요.
1: 예.
0: 그럼 공장이 하나가 멈춘다는 것은 그 공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장들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1: 그렇죠. 협력사들
0: 네, 그러니까
1: 다.
0: 그렇습니다. 그 공장에 납품을 하는 공장들, 그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공장들도 다 공정이 미뤄지죠. 멈추거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진앙지에서 좀 떨어지긴 한데 일본에서는 그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 강도, 지진의 강도를 얘기할 때 그냥 단지 한국에서는 매그니튜드만 발표를 하지만은 그 매그니튜드는 그 진앙지에 있는 그 지진의 힘이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뭐 아무리 큰 게 발생해도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작아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또 따로 발표를 해요. 그게 7위 제일 높은 것인데 이번에 구마모토 진앙지에서는 7위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TSMC가 세운 그 JASM이라는 반도체 공장
1: 네.
0: 진앙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5강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에서 5약까지를 경험해봤는데 5약도 굉장히 흔들리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5강은 뭐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JISM도 일단 모든 공정을 멈췄고 지금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있고요. 더구나 거기에는 이 JISM 말고도 관련된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소니의 뭐 화상 센서라든가 덴소라든가 공장들이 많은 산업 단지인데. 일단은 멈췄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재개를 하려고는 할 것 같은데 과거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그때만큼은 강력하진 않았으니까 이건 피해가 재개를 하려고는 할 텐데 계속 점검하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일부 공장이 멈추었고 또 이제 재개를 언제 할지 별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 번 더 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다시 돌려 가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전한지 하는 걸 그런 것 때문에 공장들이 공정이 지연이 되니까 지연되는 만큼 다 그만큼 손해죠.
1: 그러게요. 근데 그 또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타이완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 신규로 지은 거고 물론 그 반도체 관련 소부장 비롯해서 그 협력사들이 일본에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겠으나 TSMC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진이 잘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 의사결정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0: 아 그런데 그 일단 일본은 지진에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일본 전체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일본에서는 어디도 지진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타이완도 마찬가지예요. 타이완하고 일본이 같은 그 지진 활성대 위에 있거든요.
1: 아하.
0: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타이완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듣잖아요.
1: 네.
0: 일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다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이 가장 자기네 그 TSMC 공장의 가장 큰 본류들은 타이완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TSMC 입장에서는 타이완보다 일본이 더 불안하다는 할 수 없죠. 타이완도 마찬가지 그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구마모토가 최근에 수년 전에도 한번 지진이 발생했고 이번에 발생했지만은 사실 일본에서는 도쿄라든가 그 도쿄에 있는 바닷가 있잖아요.
1: 네.
0: 네. 그 도쿄에서부터 쭉 그 아래로 쭉 이어지는 그 바닷가일 때 난카이 지진대라고 해서 거기를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어디든 위험하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올 수 있는 곳은 도쿄에서부터 쭉 바다로 밑으로 이어지는 곳 그곳을 제일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일본 안에서는 홋카이도나 구마모토는 오히려 조금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일본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약점이죠. TSMC가 일본 어딘가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면은 그 당시로서는 구마모토가 가장,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그 소니라든가 덴소라든가 산업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그 반도체를 만든 반도체를 수요하는 그거를 팔 수 있는 그런 수요처가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가 뭐 좋은 입지긴 했죠.
1: 그래요. 근데 이제 도쿄뿐만이 아니라 그 난카이 해곡 그쪽에 대한 그거는 사실 과거에 큰 지진이라기보다는 예상되는 피해 여기에 네. 대한 이제 두려움이 더 큰 거고 그래서 뭐 제2의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있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오사카가 제2의 행정수도예요.
1: 아 법안까지.
0: 네네네.
1: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실제 집행이 어떻게 뭐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수도 기능을 이제 분산하는?
0: 네, 그 도쿄에서 뭔가가 있었을 경우에 예. 오사카로 이전할 수 있는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쭉 앞으로 마련을 하겠죠.
1: 야, 그래요. 또 하나가 그 우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세계 1, 2위로서 또 엄청난 뭐 주가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는데 키옥시아가 일본에 물론 여기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만 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한때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0: 네.
1: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여기도 상당히 좀 변동성은 크긴 큽니다. 네.
0: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 이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더니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 그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인데 그 도시바가 네. 뭐 거의 망할 지경이 돼서 사실 상장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그 반도체 부문을 떼가지고 따로 팔아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키옥시아니까 과거 굉장히 뭐 한때 망했던 회사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이렇게까지 그럼 잘 됐어 하는 것이 이제 놀라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도 올랐지만은 하지만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당분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하는 예상과 어떤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가 모르니까 지금이 피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네, 이게 동시에 키옥시아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은 일본의 키옥시아가 잠깐 1등을 한 적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키옥시아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만큼 압도적인 뭐 1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랭킹을 시가총액의 전 세계 랭킹을 본다면은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는 뭐 12대, 22대니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 약세도 있기 때문에 뭐 1위 키옥시아든 뭐 도요다든 1위를 한다 하더라도 50위권 밖이에요.
1: 50몇 위.
0: 네, 50몇 위, 60몇 위.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1, 2, 3, 4, 5등 하는 그 기업들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막 순위가 확 떨어지는데 대신에 일본에서는 10위 정도 하는 기업이 전 세계로 보면은 한 150위, 160위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한국은 3위가 되면 그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1: 편차가 크다는.
0: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반도체의 움직임이 뭐 엄청난 뉴스가 되지만은 일본에서는 우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네. 뭐 하는 거에 비한다면 오히려 반도체는 일본에서는 아직 지금 JSM은 상장을 하지 않았고
1: 네.
0: 2024년부터 양산을 해서 2025년에는 적자 또 2026년에 올해 이제 흑자가 날 것이다 하는 정도고 홋카이도의 라피더스도 아직 양산 단계도 가지 못했으니까 소부장은 강하지만은 반도체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에서는 자동차라든가 우주라든가 뭐 등등 하는 것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일본의 현재 상황 뭐 금리부터 통화 또 산업까지도 좀 입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협상 청신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비핵화 문제는 장기 협상 과제로 놔두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은 후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선박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급락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또 궁금해하시나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PER이었는데요. 네. 3898님, PER이 높아야 좋은 건가요? 하셨습니다.
1: 일단 PER은 주가 수익 비율,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네.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순수하게 남기는 돈 대비 네. 주가가 몇 배냐 이런 겁니다. EPS라는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한 주당 순이익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순이익이 100원인데 네. 저 회사 주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10배. 만 원이다. 그럼 100배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 왜 10배, 100배의 가치를 줄까? 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 그렇죠. 말인 즉슨 그 회사가 미래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성장세, 성장률, 네.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 준다는 거죠. 해서 PER이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낮은 기업들 대비 성장성이 높은 네. 기술 기업, 미래, 꿈이 큰 기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그쵸.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시장 가격을 내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없으니까.
1: 중요한 네. 건 시장이 정해준 그 가격대로 내가 지불할 것인가.
3: 네.
1: 그리고 내가 얼마의 가치를 얻을 것인가까지 봐야 한다라는 거. 이 PER이라는 게 단순히 높으니까 비싸고 또 낮으니까 싸다라고 네.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아예 안 나오는 회사는 뭐 PER 4배, 5배도 비싸다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한때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의 PER이 4배, 네. 5배밖에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다 막 로봇이라는 신산업을 붙이니까 열 몇 배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3: 네.
1: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은 또 그렇게 늘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본질도 같이 보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5693님. PER과 PBR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하셨습니다.
1: PER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 네. 몇 배의 가치를 줄 것이냐이고 PBR은 B가 북입니다. 북밸류. 프라이스 북. 레이쇼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 그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몇 배를 치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PBR이 1배라는 건 한 배라는 건 회사를 청산을 했을 때 그
3: 네.
1: 돈을 주주들이 손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3: 네.
1: 그 회사 PBR이 0.5배라는 건 이론적으로 저 회사를 청산을 해서 갖고 있는 걸 다 나눠 가지면 주주들이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론적인 게 현실에도 존재하고 심지어 PBR 0.1배, 0.2배까지 있다라는 건
3: 네.
1: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 회사를 상장 폐지시켜서 청산을 시켜가지고 공장 집기 다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게 거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3: 네.
1: 그런 극단적인 저평가도 나타나는 거고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PER은 그 회사의 수익성에 비해서 얼마나 주가를 쳐줄 것이냐. PBR은 네. 그 회사의 살림, 자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자본을 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같이 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0808님. 여행자 보험을 통해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인카금융서비스 박상원 본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게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는 다르다고 하고요. 국내 여행자 보험의 경우는 상해, 응급실 관련 담보,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 책임 담보 위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자 보험이라면 보면 상해 질병 의료비 담보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와 국내 의료비를 같이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해외에서 진단을 받고 귀국해서도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폰 파손 도난 특약도 있으면 좋고 항공기와 수화물 지연 결항 특약도 권장이 됩니다.
4: 네.
3: 이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는요. 보통 실속, 보통 고급 플랜이 있는데 여행 기간과 거리가 길수록 고급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이게 설계사를 통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보험료도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다고 합니다.
1: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3: 네. 3282님.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마디모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하셨습니다.
1: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마디모. MADYMO. 이게 일종의 모델인데
3: 네.
1: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과연 그 사이드미러.
3: 네.
1: 약간 흠집 나고 사이드미러 조각 난 정도인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게 말이 되고 5주 동안 치료를 받는 게 말이 되는가를 네.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운전자가 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마디모를 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3: 네.
1: 만약에 국과수에 딱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콩한 사고 같다가 저 정도의 상해가 나올 수는 없다 판결이 네. 나오면 피해자 그 치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 거짓으로 만약에 진단서를 끊었다라고 하면 네. 그 피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과한 청구를 한다. 그쵸. 그러면 우리 한번 경찰 통해서 국과수에 마디모를 진행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3: 네.
1: 물론 그 CCTV라든지 그 블랙박스 카메라 네. 영상이라든지 그걸 또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아침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오랜 독재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살라자르의 시대, 그 억압 속에서 철학과 정치와 신을 향한 프라도의 질문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프라도와 오켈리, 두 소녀는 바로 그 위험한 지식을 밤새 나누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가? 소년들의 대화는 목숨을 건 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생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른이 된 프라두는 리스본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그는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칙이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리스본의 도살자라 불리던 비밀경찰의 수장 맨두스가 죽어가며 그의 진료소로 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짓밟은 그 학살자를 살려줘야 할까요? 인간 프라두는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의사 프라두의 손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에게 이웃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배신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프라두라는 인물의 비밀을 열어보입니다. 그는 인연보다 눈앞에 목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은 쉽게 부패해도 몸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훗날 적어둡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자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 앞에서 의사의 손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견디는 대신 혁명의 길을 택합니다. 양심을 씻어내듯 조용히 독재자를 향한 저항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미 저항조직에 몸담고 있던 친구 오켈리가 프라두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요. 프라두는 그렇게 위험한 세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의 멤버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 에스테파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사랑스러운 여인은 프라두의 절친한 벗 오켈리의 연인이었습니다. 냉철한 혁명가 오켈리가 사랑한 여인 에스테파니아 또한 프라두에게 이끌립니다. 프라두와 에스테파니아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이끌립니다. 여기서 우정과 사랑이 위태롭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잠시 밖에 나서는 일조차 망설여질 만큼 무더운 8월입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특보 중에서 최상위 단계로 한낮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돌 때 내려집니다. 조금 뒤 11시를 기해서 수도권 대부분 권역과 충남 청양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일부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다시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에 김포와 오산, 평택과 하남, 여주 이천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전주, 광주 38도, 대전과 춘천 37도, 대구 36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부산은 34도, 강릉 31도로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등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물 자주 마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부터 수사관들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광주 제1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5만 호 신규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에 오른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을 오늘 개최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 대표 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은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80분 동안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이 최종 결정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17일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자화자찬하는 혹세무민을 멈추고 책임 있게 답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부실 편향될 때 누가 바로잡을 것인지 출범도 안 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전문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4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85%가 오른 6603.48로 출발한 뒤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82%가 오른 794.93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시장 조사업체 요울그룹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메모리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과 귀마개에서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가 검출됐습니다. 물놀이 신발 장식 부위에서도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나왔습니다. 올해 남은 A매치를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9월 A매치에서 에콰도르,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9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A매치 친선 경기 상대가 에콰도르, 우루과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24일 에콰도르와 28일에는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이어지는 10월에는 2일 베네수엘라, 6일 우즈베키스탄전을 개최합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기후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저 기온은 23.4도로 평년보다 2.2도가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과 내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8도, 대전은 37도, 대구 36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한동안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퇴출 수순을 밟던 석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에만 4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빅테크 기업들이 당장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파산 상태의 석탄 발전소를 웃돈을 주고 매입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 연료 정책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퇴출 위기에 몰렸던 석탄의 귀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식 준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직 조종사가 마약에 취한 채 국제선을 운항하고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마약 범죄를 처벌하는 국가인데요.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진행 중인 오만과 이란 간의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진전은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면서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베선트 재무장관은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4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7.47포인트 오른 54,085.88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7,73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6,584.99에 각각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전 최고치 기록을 2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한편 협상 진전 기대에 국제 유가도 급락해 이날 이체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9.36로 전장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으로 4일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민자 유입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EU는 스페인의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국경 경비 강화와 미르급 조직 단속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재 세우타 상황은 비교적 진정됐지만 유럽은 2015년 난민 위기처럼 대규모 유입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지난달 대정전이 잇따르면서 역대 가장 많은 반정부 시위와 항의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비영리기구 쿠바 갈등 관측소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생한 반정부 항의 건수가 1,415건에 달했는데요.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서비스 마비 항의, 정권의 탄압 및 진압 고발, 식량난과 물가 상승 불만, 치안 불안 및 강력 범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세 차례나 대정전이 이뤄진 쿠바에선 이달 들어 전력난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대표적 활화산인 푸에고 화산이 분화해 인근 3개주에 재난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에 하나인데요. 2018년 6월 대규모 분화 당시 화산 쇄설류가 마을을 순식간에 덮쳐 200명 넘게 사망하고 170만 명이 화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웨싱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요. 통행료는요?
3: 네. 이게 네. 가장 궁금한데요.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지금 미국이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다라면서도 당면 과제이자 많은 관심이 쏠린 건 해협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당장 좀 국제 유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의 민간 선박 통항 문제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0: 인정하라고 붙여본 거고요. 일단 외신들이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중간 수역에 왕복이 가능한 단일 수로를 만들어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쪽으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쪽에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는 합의안을 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통항하는 선박에는 환경관리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금 수수료가 부과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란이 원래는 해협을 오가는 양방향의 선박을 모두 통제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좀 한 발 물러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중재자들을 인용해서 이란이 서비스 이용료 부과 권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또 대이란 석유 제재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반면 미국과 또 영내 국가들은 이란의 비용 부과 요구에 반대를 하면서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영내 국가와 선박을 위협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우타비에 유럽 젖는다. 어제 네. 저희가 또 뭐 글로벌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0: 그렇습니다.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 때문에 유럽연합이 4일에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긴급 내무장관 화상회의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 방안, 외부의 국경관리 강화 대책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사태에 미륵국 알선 조직과 인신매매범들이 개입을 했다. 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허위 정보가 대규모 이동을 부추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만 2천 명이 넘어왔다라고 이제 스페인 정부가 다시 집계를 이제 내놨는데요. 이 중에 한 7만 명이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서 스페인 본토나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한 이주민은 없는 걸로 파악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유럽 가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례 없는 규모의 집단 월경이 발생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타의 국경 관리 체계가 한때 사실상 마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EU 외부 국경 쪽이 좀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외부 국경 보호 방안, 미륵국 조직 단속, 본국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오늘 새벽에 논의가 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 안에 이민 정책 갈등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탈리아 등의 일부 국가는 스페인의 이민자 포용 정책이 잘못된 신호를 준 거니까 국경을 통제하는 걸 강화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허위 정부랑 미륵국 조직이 사태를 부추긴 건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라면서 스페인 정부는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EU는 이 갈등을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번 회의 이후에 외부의 국경 보호는 모든 회원국의 공동 책임이며 이민 문제에는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될 걸 우려해서 외부 국경 관리 회원국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후속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Eye in the sky.
0: 정말 무서운 하늘의 네. 눈인데요. 러시아 군이 운용한 걸로 추정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그러니까 즉 시장 상인이었는데요. 네. 이분을 집요하게 추격해서 공격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4일자로 우크라이나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남부 헤르손 지역의 한 상인이 이제 주차된 차량을 사이에 두고 드론을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몸을 숨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드론에게는 이제 제발 쫓아오지 말라고 호소하는 동작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분이 차량 뒤로 몸을 피할 때마다 드론이 차량 주위를 맴돌면서 남성의 위치를 찾는 모습이 지금 담겼습니다. 결국 공격 기회를 엿보다가 드론이 차량 뒤에 몸을 숨긴 남성을 향해 돌진해서 자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망가졌고요. 네. 이 상인은 파편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는데요. 이 헤르손이라는 곳은 네. 전쟁 초반에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다가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한 최전선 지역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드니프로강 건너편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서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드론으로 수류탄과 대인주례를 투하하거나 민간인을 향해 드론을 직접 돌진시켜서 폭발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공격 대상이 되냐면 긴급 구조에 나선 앰뷸런스도 공격을 받았고요. 네.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 시장에 나온 노인들까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영상은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러시아는 민간인을 네. 의도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전쟁 범죄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0: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헤르손에선 매일 평범한 시민들이 러시아의 드론 사파리에 노출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겨냥한 공격은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다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님에는 아니되오.
0: 네, 일본에서는 네. 애니메이션을 아님에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국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다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일본 외무성이 올해 4월과 6월에 두 번이나 도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백악관 측이 유희왕, 나루토, 포켓몬스터 같은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거나 합성한 국정 홍보 게시물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건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외무성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을 사용할 때는 창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나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사실 일본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데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건 이례적이다라고 마이니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주요 게시물들이 삭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이 더 반발하는 건 불법 이민 단속이나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글에 이런 애니메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만화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도용한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들 손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는 장면들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사이사이에 포켓몬 영상을 넣었습니다. 주인공 사토시가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몬스터볼을 던진 영상이 중간에 들어갔고요. 포켓몬 카드 형식으로 제작된 불법 이민자 얼굴 사진이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또 게시글에는 포켓몬의 대표 문구인 전부 잡아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영화나 만화를 편집해서 영웅이 악을 응징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유희왕의 주인공 무토 유우기와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파괴의 신 비루스의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희왕의 공식 계정이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도 네. 지금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정책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영화, 애니메이션, 인공지능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네. 게시물을 올리니까 원작자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일본 애니메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국 가수인 케이티 페리도 지난달에 백악관 공식 틱톡 계정에 이란 폭격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때 케이티 페리의 불꽃놀이 파이어워크 곡이 무단 사용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내 음악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주기 위해 만든 거지 전쟁을 미화하거나 폭력을 선전하는데 사용돼선 안 된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참 일본도 곤란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UV 사과. 이거 네. 과일
0: 그렇습니다.
1: 사과죠?
0: 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사과가 등장했습니다. 네. 유럽에서 지금 역대급 폭염이 찾아오니까 네. 새로운 생존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점토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예용 카올린 점토. 이게 고령토인데요. 네. 이걸 물과 섞어서 만들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 이걸 나무 에 뿌려주면 하얀 막을 형성해서 햇빛도 차단하고 사과의 표면 온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또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쓰이고 있다는 건데 물론 예. 수확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도 강한 햇볕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온으로 사과나무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나무를 솎아내고 있는데요. 수확량이 그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남동부 엑스레뱅에서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천식 같은 지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폭염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함께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어컨이 또 유럽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보급률이 떨어지니까 네. 저비용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민간 요법들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프랑스 은퇴자가 아파트 창문에다가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한 뒤에 체온 유지를 위해 쓰는 생존 담요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에어컨이 없는 곳에 살고 계신데 아이고. 집이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었는데 예. 생존 담요를 창문에 붙이니까 실내 온도가 4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블랑드 메동이라고 불리는 백토를 학교나 집 등 건물 창문에 발라서

0: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확산을 하고 있고요. BBC는 창문 바깥쪽에 요구르트를 바르면 태양 복사열 일부를 반사해서 실내 온도를 최대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은 습관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커튼을 치고 헐렁한 옷을 입고 햇볕을 피해라 이런 조언인데 독일 다름슈타트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인도나 남유럽에서는 해가 뜨면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다닌다. 그런데도 독일인들은 지금 이 폭염에도 그냥 가만히 서서 태닝을 하려고 한다라면서 제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1: 아, 전 세계가 정말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말짱 도루묵.
0: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호주가 금지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태가 어떤가 조사해봤더니 이용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인 이세이프티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10세에서 15세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쓰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작년 12월에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썼거든요. 네. 도입한 지 3개월 후에 이 비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81%여서
1: 미미하네요.
0: 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스포츠와 신체 활동,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시간 변화가 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청소년 대부분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내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메타는 이용자가 네.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1: 네.
0: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을 기반해서 연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우회하는 시도를 탐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에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플랫폼이 16세 미만의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반하면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비판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호주 정부가 우리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걸로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이 이런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라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용을 금지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여전히 많은데요.
1: 네.
0: 전문가들은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인 요인을 줄여서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또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건강한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 궁금했었는데 네. 역시 좀 미미했습니다. 가난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0: 최근 중국에서 자녀를 리틀 워런 버핏으로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금융지능 FQ 교육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 FQ.
0: 합니다.
1: 네.
0: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 감각과 창업 역량을 길러주고 싶다라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캠프가 쓰고 있는 슬로건이 가난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7일에서 10일 과정이고요. 참가 비용이 최소 11,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가면 금융 기초 지식, 창업, 자산 관리를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부터 금융지능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교육이다. 이런 홍보를 쓴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한 캠프에 가면 가상의 주식시장과 투자 설명회, 식료품 거래 상황 등을 재현해서 아이들이 토큰을 이용해 사고 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하루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직접 계산해서 투자 결과를 분석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캠프는 노점에서 물건을 팔면서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작성 하게 하는데 이후에 영어로 투자 설명회도 해야 되고 투자자 역할을 맡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의 발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학부모 반응이 엇갈린답니다. 한 부모는 우리 딸이 다녀왔는데 예전에는 공부를 게을리 하더니 이제는 돈을 버는 명확한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 예.
0: 그 다른 부모들은 네네. 아이들이 다녀온 뒤에 지나치게 돈 중심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이나 집안일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주세요라고 부모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부모는 사업은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쉽게 사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인데요. 아무튼 중국의 취업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릴게요. This is me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전주, 충남 등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은 29도로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23.4도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평균 기온은 26.8도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9.7일로 평년 대비 3.5배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대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1: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말레이시아에서 현직 조종사가 마약에 취한 채 국제선을 운항하다가 체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월 28일 밤인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한 말레이시아 항공 MH727편 여객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운항한 39세의 말레이시아인 기장 MC가 네. 입국장을 통과하던 중 재관의 엑스레이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MC의 가방 안에서는 무려 7만여 정의 엑스터시 알약과 필로폰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시가 60억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총 중량은 26kg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체포 직후 간이 소변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코카인과 엑스터시, 메스암페타인까지 무려 3가지 종류의 강력한 마약 성분이 모두 양성으로 나왔고 재관원들이 보기에도 이미 환각 상태였다고 증언해 말레이시아는 물론 항공업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1: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뭐 마약을 하고 조정한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5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마약까지 또 밀수를 하려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2: 네, 지금 이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승객에 비해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은 수화물 검사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사바주와 자카르타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마약을 밀반입한 적이 있다고 자백해 상습적인 운반책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자카르타 시내의 호텔로 무사히 배달하면 5만 링깃, 우리 돈으로는 약 1,500만 원을 받기로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은 해당 조종사가 국내에서는 전과나 마약 기록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확인하면서 공항 당국의 부실한 약물 검사 시스템과 국경 관리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됐는데요. 말레이시아 항공관리국은 즉각 공항 내 승무원 전용 통로의 CCTV와 검색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나섰고 말레이시아 항공 측 역시 이번 사건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국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마약 밀수 범죄가 최근에 폭증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2: 네, 최근

0: 올 1월부터 7월까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관련 사건은 총 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건에 비해 2배나 증가했는데요. 심지어 압수된 마약 규모는 총 1.35톤으로 시가 330억 원에 달해 지난해 압수량인 235kg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마약범죄수사국이 특별소탕작전을 통해 9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필로폰 밀매 조직을 적발했는데요. 수사 결과 국제마약유통조직의 총책이 다름 아닌 2024년부터 직무가 정지된 전직 말레이시아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네, 심각해 보이는데 이렇게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0: 이 같은 흐름은 미얀마나 태국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국제 마약 조직들이 새로운 유통 경로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마약 조직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경 수비대나 대관원, 전직 경찰관까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도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1: 그렇군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모두 마약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 체포된 기장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0: 네, 말레이시아는 마약 사범에 의무 사형제를 도입한 나라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량 이상 소지 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밀매로 간주해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 퇴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사형은 더 이상 의무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존재하는데요.
1: 네.
0: 인도네시아 역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량의 마약 밀수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총살형에 처해진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 체포된 말레이시아 기장 역시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말레이시아로 송환된다 하더라도 최고형이 예상됩니다.
1: 네.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 여행객들도 연루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말레이시아 여행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흔히 알려진 수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여행 경비를 주겠다며 가방이나 물품 운반을 부탁하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은 소지자 본인 책임을 원칙으로 함으로 모르는 사람의 짐을 절대 맡아주거나 대신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일부 상점에서 판매하는 CBD 오일, 즉 대마초 성분으로 알려진 칸나비디오를 함유한 오일이나 캡슐, 화장품 등 대마 성분 제품은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입니다. 이웃한 다른 국가에서 합법이라도 말레이시아 입국 시 밀매 혐의도 체포될 수 있으니까 관광지에서 구입한 오일, 건강식품 등 제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말레이시아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0: 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이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발전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과정에서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빨리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간주되던 석탄화력 발전소도 덩달아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네, 석탄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0: 그렇죠.
1: 네,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석탄의 시대 정말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네. 않은 모양인가 봐요.
0: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미국이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 즉 2007년 이후 보면 한 63.7% 예. 감소했어요. 반토막이 난 셈이죠. 그런데 작년 1월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1.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바닥을 치고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가 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정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력회사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생산량, 석탄 네. 생산량 또한 이제 소폭 증가한 5% 정도 증가해서 2억 6,040만 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최근에 그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이 석탄 연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끼치겠죠.
0: 그렇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는 그 처음서부터 석탄 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내걸었고요.
1: 네.
0: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6개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를 이제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서부 해안 지역에 24개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석탄 수출 터미널을 건설 또는 개조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석탄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0: 이 개인적인 취향일 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네.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게 대비 효율을 따져보면 석탄은 가장 믿을만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년 4월 달에 이제 석탄과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 쪽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석탄을 반대하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견해도 사실 많습니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하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때마쳐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이슈가 되자 석탄을 사랑하는 이런 입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에게는 또 좋은 일이 됐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회사들이 다 이제 민간 업체들이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회사들은 당초 문을 닫기로 예정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이제 몇 년씩 연기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제 이것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겠다 생각해서 팔아치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절차들을 예. 지금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최근에 이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뭐든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관심을 또 모으게 됩니다.
1: 네.
0: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 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 여기에는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당연히 많은데
1: 네.
0: 최근에 71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둘러싸고 이 경쟁 입찰이 붙었어요. 그래서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그리고 데이터센터 개발업체 두 곳이 이제 경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전력회사 쪽에서 이 발전소를 사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
1: 전력회사에서요?
0: 네, 네. 가격은 이제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했으니까 아마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거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매각 계약상 이제 가격 공개는 안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이 석탄화력 발전소는 양이 줄었으니까 전력이 네. 줄었으니까 매각 대상이 됐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석탄화력 발전소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진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신형, 가장 이제 효율이 좋은 이제 네. 그런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2011년에 이제 만들어진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당시에 이제 이 만든 회사 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1: 네.
0: 적극적인 대기 오염 저감 장치를 많이 집어넣어서 깨끗한 발전소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는 한 번 지으면 한 30년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이제 좋은 네.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여러 이제 뭐 펀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 이후에 셰일가스의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석탄화력 발전소가 경제성도 안 나오고 규제도
1: 네.
0: 너무 심해지고 해서 2년 후인 2013년에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만든 지 2년 만에 이제 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문을 닫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산.

0: 엄청난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든지 싸면 사는 그렇죠. 사모펀드가 이제 일단 사가게 됩니다. 네. 가격이 오르면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이제 배출량 상한제 또는 환경 피해 복금에 돈을 내라 등등의 요구들을 이제 하면서 이 수익성이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도 두 손 들고
1: 다 들었네요.
0: 2020년에 다시 파산 신청을 이제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이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가 또 아까 뛰어들었었는데 네네. 이 화력발전소를 사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 그 전력 공급하려고 그런 거겠죠?
0: 맞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짓고 서버도 많이 들여다녀야 되지만 요즘엔 전기가 제일 필요해요.
1: 네.
0: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이제 먼저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이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전기를 좀 쓰겠습니다라고 네네. 신청하면 1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접수가 됐는데 지금은 54개월.
1: 네.
0: 4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돈을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씩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전기 받는데 4년 기다리느니 당장 지금 가동 중인 발전소를 사가지고
1: 사버리자.
0: 그다음에 네. 이거를 송전망에서 분리해서 그다음에 네. 우리만 전용으로 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값을 세게 불렀는데 아마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가동 중인 발전소고 쓰이는 데가 있을 텐데
0: 그렇죠.
1: 이걸 당장 끊고 그러면은 뭐 문제는 없어요?
0: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1: 네.
0: 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 네.
0: 전기 전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력망이 이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아웃 이라고 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집니다. 710메가와트 규모라고 하면 보통 한 35만 5천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다른 발전소들이 추가로 가동을 해야 되고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발전사 그리고 이제 전력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더 들어간 비용은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그렇지만 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전력을 공급받기가 너무
0: 네.
1: 힘드니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좋게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 나쁘게 바라면 온갖 편법과 꼼수가 지금 난무하는 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같은
1: 네.
0: 경우에도 이제 그록이라고 하는 AI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록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멤피스에 이제 건립을 했는데
1: 네.
0: 전기가 없었던 거예요.
1: 그래서
0: 이거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1: 네네.
0: 일론 머스크 스타일로 1년 안에 해결해.
1: 그럼요.
0: 예.
1: 네.
0: 라고 해서 이 미국 전역에서 수십 개의 이동식 가스터빈을 끌어모아서 이제 바로 이제 발전 그 데이터 센터 옆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동식 가스터빈이라는 것은
1: 네.
0: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오지 그리고 정식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이전에 이제 대형 건물에서 우리 건물을 다 지었는데 제대로 돌아가나 확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몇 주 정도 이제 사용하는 것이에요.
1: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임시로 사용하다가
1: 네.
0: 끝나면 다시 옮겨가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것을 이제 1년 365일 계속 돌리다 보니까
1: 네.
0: 환경오염, 특히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금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소음 문제라고 하는 건 그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인가요?
0: 뭐 가스터빈 문제도 있고요.
1: 네.
0: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1: 네.
0: 그 냉각시설과 관련된 그 소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 나는 열을
1: 열이
0: 식히기,
1: 나니까.
0: 예, 그거를 예. 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송풍이라든지 냉각 장치를 가동하는 와중에서 이제 고주파 소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 예.
0: 차관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전 설비까지 더하다 보니까 소음은 견디기 힘들 정도다라고 주변 주민들이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 소음이 뭐 엄청난가 봐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이제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만 접근을 해도 고주파
1: 네.
0: 소음이 막 귀를 따갑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이제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피해 보상 과정은 지리한 소송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게 또 현지의 이야기입니다.
1: 그래도 뭐 피해는 명백한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우리
1: 예.
0: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이제 행정관청에서 나가서 뭐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되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1: 네.
0: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업체들은 일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하는데 몇 년 이제
1: 네.
0: 걸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피곤해지고 그러면 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비용이라도 받고 빨리 나가겠다라고 이제 가게 되는
1: 네.
0: 거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 비용이 뭐 몇십억 원 더 든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데이터 센터 가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낮아진 합의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계산인 거죠.
1: 그렇군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뭐 어쨌든 석탄이 많은 웨스트버지니아에게는 좋은 일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낙후 지역입니다. 석탄 산업이 이제 주력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석탄이 몰락하면서 더 낙후된 네. 지역이 됐죠.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었던 이제 만들어 썼던 힐빌리의 노래 같은 책이 이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석탄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으로 전력만 구축하는 것도 오케이. 그다음에 네.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주 차원에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뭐 데이터 센터의 그런 뭐 부작용들에 대해서 네. 좀 관대하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네요. 예.
0: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도 투자를 안 하던 지역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막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몇십 명이라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는 곳이 버지니아입니다. 그런데 예. 그 버지니아 서쪽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대규모 전력을 버지니아에 공급하면서 돈을 벌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50년까지 전력 생산 규모를 3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1: 호재를 만났네요.
0: 그렇습니다.
1: 한때 그 재생에너지로 향하던 미국이 이제는 또 화석연료로 네.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발전과 관련된 투자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면 발전소를 지어야 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주문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이런 가스발전소, 석탄발전소 앞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중국보다 3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앞으로 이 화석연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석탄 ETF가 꽤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이렇게 뭐 투자 금액이 증가한 이유 뭐 어떤
0: 당연히 가스터빈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도 이 덕을 예.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최신 AI 시설은 이제 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네. 뭐 수십만 가구가 이제 공급받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런 현상은 뭐 미국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앞으로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0: 사실 미국만 이러면 참 다행인데 네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기후 변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일단 LNG 공급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LNG를 받지 못하던 나라들이 석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월, 5월은 이제 석탄 가격도 내리고 석탄을 네. 운반하는 선박 가격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 수입량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해서 2017년 수준까지 회복됐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물론 뭐 싸고 뭐 효용성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태국 같은 경우도 베트남, 일본 다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한 80% 예. 정도만 가동해라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이제 해제된 상태죠.
1: 그렇군요.
0: 예. 자원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이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이 석탄을 많이 수입했는데 네. 인도네시아가 자기들 쓰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1: 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제한하면 어디서 대체할 수 있을까요?
0: 저 바다 건너 러시아 네. 아니면 호주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이제 석탄을 갖고 와야 되다 보니까 운송비도 네. 많이 들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연료 가격도 오르는
1: 결국 또 석탄 가격도 오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하지만 또 뭐 석탄 수출 국가 아까 말씀하신 뭐 호주, 러시아 뭐 네. 이런 나라들은 또 호황기겠어요.
0: 맞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 가격이 22% 이상 상승했다라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평소 거래하지 않던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이런 업체들로부터 이런 나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업체들은 이제 호주에 밀린다라는 게 또 걱정인 거죠. 호주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운송비가 저렴합니다.
1: 네.
0: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잘 좀 활용해 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석탄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 뭐 인력 이런 걸 다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지금 미국 석탄 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뭐 또 그 호르무즈 해협
0: 맞습니다.
1: 최근에 또 약간 또 협상이 진행되고
0: 예,
1: 있잖아요.
0: 그래서 해협이 개방돼서 천연가스가 네. 다시 공급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러면 다시 또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예.
1: 그러니까 뭐 참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지금 상황이.
0: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지금 사람을 더 고용하기도 뭐 시설을 더 늘리기도 지금 애매한 상태인 거죠.
1: 막대하게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네요. 그

0: 가스 그 이번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 이런 거 리스크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는
1: 맞습니다.
0: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1: 사실 이제 에너지라는 네. 것은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적당히 겹치도록 하면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해왔는 정책이 이제 에너지 믹스인데
0: 네네.
1: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면서 석탄이 확 줄고. 가스 비중이 확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전쟁 네. 때문에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점을 위해서 정책을 전개를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네. 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리스크까지 잘 감안해가면서 정책을 좀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0: 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은 그 AI가 발전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해서 덩달아 또 석탄 발전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하루에만 전국에서 18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요.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남 청양, 전남 광양과 광주에는 폭염 특보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인천, 고양, 가평, 오산

0: 의왕 등 수도권 많은 지역이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광주 38도, 춘천과 대전 37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은 중단하시고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한때 서쪽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겠지만 습도만 높일 뿐 계속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명으로 늘었고 온열 질환자 수는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쪽 지역의 기온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의 폭염 중대 경보는 확대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과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폭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오전 11시를 기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지 민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이틀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서울. 오전부터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탓에 거리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치솟으면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를 인천과 경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내려갔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거워져 서쪽 지역의 폭염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염의 최대 고비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전주, 전남, 광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집니다.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도로에선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특히 중대경보 지역에선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2: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하루 100명 선에서 180명대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폭염과 높은 수온으로 양식장 피해도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186명의 온열질환자가 더 발생해 누적 2,2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더 숨지면서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 2명은 전북 완주에 거주하는 80-9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텃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은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지만 젊은 층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20대 환자 비율은 10.4%, 30대는 12.8%나 됩니다. 가축과 양식어류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축은 지금까지 모두 55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51만 3천 마리, 돼지가 3만 7천 마리 등입니다. 돼지 폐사는 경북과 충남, 경남에 집중됐고 가금류 피해는 전북과 경기에 많습니다. 폭염과 고수온 속에 넙치와 조피볼락 등 양식어류는 총 36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0: 양식장 어류 피해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5배나 많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염에 따른 국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인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운영 체계를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냉방기에서 불이 나거나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우 기자입니다.
2: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7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열대야를 버티게 해줄 냉방기는 물론 아파트 승강기와 냉장고도 멈춰서면서 주민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2,5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경기 고양시와 충남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게 정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극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변압기 용량과 전기 설비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에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전국 1,500여 건, 이 중 8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과열된 실외기는 고열을 내뿜는데 실외기 여러 대가 한 곳에 모여 있거나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특히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를 미리 제거하고 발화 위험 물품은 옮겨두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고소고발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행사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일부 혐의는 인정이 어렵고 자체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행사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자체 감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행사 기획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1: 광주 제1고아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집값 못 잡는 세금 폭탄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공급도 서두르겠다면서 당내 TF와 상임위까지 총동원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만이 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는 집값도 안정시킬 수 없고 전월세 부담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급 대책 없는 과세는 조세 강탈이다.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라면서 대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월세 가격이 올라 청년과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거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보훈부 대상 업무 보고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건 결격이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5만 호 신규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해외 직구로 어린이 물놀이 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어린이용 물안경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의 300배 넘게 검출됐고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물놀이 용품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25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4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배 넘게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신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 납은 17배, 카드뮴은 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부 어린이용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었고 물안경 밴드와 수영복 조임끈도 안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 구입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1: 이란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

0: 협상의 진전은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면서도 당면 과제이자 관심이 집중된 건 해협 문제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이란 비핵화였지만 국제유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해협 상황에 대한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해협 분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도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 예전만큼 잘 작동하진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 미국 간의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5달러로 각각 5% 넘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이란 간 새로운 합의가 확인되거나 공격이 크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0에서 90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은 오후나 저녁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가벼운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에선 한낮에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일대는 30도대 초반에 기온이 머물겠습니다. 쿠팡 모 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로 보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쿠팡 INC는 미국 현지 시간 4일 올해 2분기 매출이 13조 3,00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8,3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역시 8,560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손실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이 여파로 상반기 영업 손실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도 1조 2,457억 원에 달해 상장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와우 멤버십 회원 수나 고객 지출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서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장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회원 수는 시차를 두고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고객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늘린 마케팅 비용도 내년에는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1: 러시아군이 조종한 걸로 의심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시장 상인을 뒤쫓으며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상대로 러시아가 인간 사파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자국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각 4일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의 한 시장에 드론이 출현했습니다. 채소가게 좌판을 설치하던 상인을 1분간 쫓아다니던 드론은 굉음을 내며 돌진했고 상인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파편상과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헤르손에선 매일 평범한 시민들이 러시아

0: 의 드론 사파리에 노출돼 있다며 인간의 생명을 겨냥한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르손은 드니프로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교전이 지속되어 온 우크라이나 최전선 지역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의 한 휴양지 해변에서도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린이 3명 등 7명이 숨졌다며 우크라이나가 해변에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러시아 방공망에 요격된 드론이 추락한 거란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 외신은 해당 드론이 해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군기지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스크바 식당 폭탄 테러도 우크라이나가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 범죄대응 TF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콜센터를 설치한 뒤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으로 속여 16명에게서 6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스캔 범죄 조직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범죄대응팀은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작전을 벌여 알마티의 범죄사무실과 은신처를 급습해 검거한 조직원들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했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 카자흐스탄으로 범죄 거점을 옮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산업의 성과 기준을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아닌 국내 부가가치 창출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관광객의 경제 기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선해 관광객들이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1,800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만 관광의 경제적 성과는 방한객의 체류와 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5.1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기대만으로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요. 국내 기름값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요즘 6천선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과 8월 증시 흐름까지 염승환 이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뒷말은 여전한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이 말 그대로 찜통 더위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덥다는 말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 가장 많이 하세요? 덥다, 에어컨 좀 세게 틀어, 주식 좀 올라라, 휴가 어디로 갈까, 오늘도 힘내자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 하나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입술 도장처럼 꾹 찍혀있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도 있겠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에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구입니다. 출발합니다.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요즘 덥죠.
5: 엄청 덥습니다.
3: 네, 뭐 40

0: 30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오늘 서울도 38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네. 우리 갓 돌진한 하율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더위에.
1: 아 최근에 이제 돌칠해라고 하잖아요. 하필 또 여름에 돌칠해가 와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하다가 돌칠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날라다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오프닝 때 뭐 제일 많이 하는 말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미안하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거든요.
0: 미안하다?
1: 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사실 아빠가 안만 한다고 해봐야 이제 엄마 눈엔 안 차잖아요. 그래서 뭐 대역죄인 모드로 늘 저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0: 아유, 결국 항상 점수는 임선우가 다 따가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떠해요?
1: 네, 오늘 증시, 오늘 날씨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이제 사이드카는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면서 그래요?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4% 빨간불 켜고 6600선 되찾아왔고요. 연일 고공 행진하고 있는 코스닥도 2%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800선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최고가 행진에 나서면서 이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또 닿는 모습인데요. 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쭉 떨어진 게 컸고요. 또 다시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빅테크들 덕분에 AI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삼전닉스 둘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하우스들이 ADR에 대한 커버리지를 내놨는데 여기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팔란티어 같은 AI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을 또 깜짝 내놓으면서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올라줬어요. 그리고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또 순매수에 나서는 점도 오늘 지수 상승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6624.75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하고 또 스페이스X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둘 모두 이제 워낙 기대감이 컸던 탓인지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주가 크게 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막상 뜯어보니까 큰 한방 없이 다소 애매한 탓에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먼저 AMD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매출은 50% 그중에서도 핵심인 데이터 센터 부문은 두 배가 넘게 뛰었는데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수식어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가 더 컸는지 직후 주가는 시간에 걸려서 주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스페이스X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상장하고 이제 첫 실적 발표였거든요.
0: 그렇죠.
1: 예, 매출도 뭐 기대보다 잘 나왔고 월가가 26센트까지도 예상한 주당 손실도 9센트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 스페이스X는 사실상 이 머스크의 꿈에 베팅하고 가는 회사인지라 당장의 숫자보다는 어닝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다 할 눈길을 사로잡을 와우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스페이스X와 AMD 모두 숫자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고 싶어하는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서 미끄러졌고요. 이제 높아진 기대감을 언제 현실의 실적으로 증명해낼지가 다음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염승환 이사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1: 예,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떨어지면서 이틀 연속 급락세 이어갔습니다.
0: 정말 막바지 협상입니까?
1: 아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해협을 개방하고 하루 이틀이면 정상적인 국면으로 돌아갈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하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번 이번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뭐 몇 달 내내 반복해 왔잖아요.
0: 그러게요.
1: 이번에도 이렇게 협상은 진행은 되고는 있는데 홍해를 비롯한 중동 해상에선 상선 공격이 또 여전히 이어지면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는 터라 마냥 안심할 수만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그리고 요즘 청년들 이 취업 문제 심각한데요. 정부가 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1: 예, 여러 지원책들이 나오는데 우선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내년부터 5만 원 더 보태서 달에 65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6개월간 30만 원의 수당을 더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직 촉진 수당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선 졸업하고 넉 달 안에 인턴을 비롯한 일 경험을 연결해 주는 K-Use 개런티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 이려는 자발적 이직 청년들에게는 실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생애 1회로 한정하고 수급 요건과 액수에 있어서 기존 수급자들과는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0: 자, 우리 청년들 좀 힘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뭐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올 오르기까지 할 만큼 또 고깃값이 비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또 이유가 있었네요.
1: 그렇습니다. 이 마트에서 사는 삼겹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유통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동안 짬짜미 한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들키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일부러 조금씩 가격에 차이를 두다가 예. 나중에는 아예 텔레그램 단체방까지 만들 만큼 더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0: 6년이면 꽤 오랫동안 일해온 건데.
1: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규모만 1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 가격 담합으로 이마트 돼지고기 값은 20% 넘게 오른 걸로도 조사가 됐는데 설상가상 조사가 시작되자 대화 기록을 없애고 잡아떼라 증거 인멸까지도 또 시도했다고 합니다.
0: 자, 애주가들에게는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애주가에는 임선호 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요?
1: 아, 네. 요즘같이 더울 때 이제 일 마치고 육아 퇴근하고 호프집 가서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인데 그렇죠. 아, 자칫하면 이 재미도 마음 편히 즐기기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7년간 유지됐던 생맥주 세금 할인이 올해 말에 종료가 돼요. 그간 주세를 20% 깎아줬었는데 이걸 올해 12월 31일자로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킬로리터 그러니까 1000리터에 70만 원 조금 넘던 생맥주 가격이 내년부터는 일반 맥주랑 똑같이 89만 원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다가 교육세랑 부가세까지 더하면 500짜리 한 잔당 대략 한 130원 20리터 한 통 기준으로는 5천 원 더 붙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크게 부담이 느껴지는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식당들은 가격 조정할 때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올리잖아요. 여기에 다른 원재료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겹겹이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실제 세금 인상분보다 체감 인상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다고 미리 마셔둘 수도 없고.
1: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 같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겼네요. 네.
0: 자, 여름휴가철 입니다. 아이들 물놀이용품 많이 준비하시는데 또 일부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됐네요.
1: 네, 서울시가 중국 알리랑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튜브부터 수영복, 물안경 같은 제품 20가지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6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물안경이랑 신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 납 같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넘겼고요. 네. 또 아이들 필수품인 이 튜브는 기준보다 재질이 얇아 안전 성에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렴한 맛에 가성비로 이 중국 플랫폼들 많이들 쓰시는데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니만큼 더 꼼꼼히 봐야겠고요. 구매 전에 KC 인증 여부 꼭 확인하시고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혹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0: 자, 지금까지 애처가이자 딸바보이면서 사랑둥이인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0: 온도가 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입니다. 덥다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7152님 12시가 다 됐다 일어나라 방학 중인 중딩 막내에게 매일 하는 말입니다 하셨고요. 3297님 밥 줘 간식 줘 밥 줘 간식 줘 무한반복이네요. 방학 맞은 중딩 아들 쌍둥이들 때문에 이 자다가도 환청이 들릴 지경입니다. 예. 요즘 뭐 초중고생 다 방학이라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고생 많으시죠. 1358님 저는 요즘 매일매일 제 발을 달고 삽니다. 애들한테 제발 말 좀 들어라. 주식창 보면 제발 좀 올라라. 제발 좀 그만. 제 발을 입에 달고 사는 줄 이제 알았네요 하셨고요. 5911님 저는 방학동 빌라촌에 택배 배달 중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라 고객님들이 고생하신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말씀에 입이 마를 정도로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것 같네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합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주셨는데 아이고 이렇게 더운 네, 예. 물 많이 드시고요. 쉬엄쉬엄 하라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은 쉬어가면서 택배 배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54님 요즘 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엄마 에어컨 켜고 계시고 외출 자제하세요랍니다. 괜히 아끼느라 에어컨 자제하고 있는 걸 아는지 아들이 매일 전화해서 에어컨 켜고 쉬세요. 될 수 있음 외출하지 마세요. 귀가 아프게 듣고 있답니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특히 외출 자제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죠.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부터 살펴드릴게요. 양평 쪽으로 상주 이터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도 있었는데요. 신리 이터널 안에 있던 사고는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신리 이터널 부근에서 중림 1터널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두 군데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무안 4터널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호남선지선 논산 쪽 역시 작업 때문이고요. 서대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2: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봄이면
0: 씨앗 뿌려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6천 위로는 올라왔고 6천 지금 코스피가 6614.14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은 지금 뭐 조정 국면인지 아니면 뭐 또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 조정은 끝났다고 보고요. 네. 일단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끝났고 이제 방향을 좀 찾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게 약세장일 때는 뭐 지난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올라도 오후에는 결국 무너지는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시장 보면서 좀 이제 느꼈던 게 어제도 하루 종일 코스피가 좀 되게 답답했거든요.
0: 예.
4: 막판에 들어 올려버리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시장이 뒤침이 좀 강해졌고 이게 보통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좀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뭐 V자 반등은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 네. 이제 지난주 최악의 진짜 시장 상황에선 좀 탈출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배경은 우리가 좀 제일 의심했던 게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잖아요.
0: 예, 예.
4: 근데 지난주 미국의 빅테크 실적도 그렇고 아마존 CEO도 메모리 비싸도 나는 더 구입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여전히 견조한 상태고 공급은 계속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의심은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신용 물량 청산이 좀 많았죠. 레버리지.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비토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아마 신용 잔고가 30조 원대 거의 후반까지 갔었거든요.
0: 네.
4: 39조 원과 8조. 지금 어제 기준은 27조까지 떨어졌어요.
0: 많이 떨어졌네요.
4: 10조가 이제 사실은 좀 반대 매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이제 청산이 되면서 수급이 좀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본다면 수급 부담

0: 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이제 그 약간 코스피보다는 뭐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코스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4일째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630까지 빠졌다가 오늘 거의 800까지 왔거든요. 예. 단기한 20% 급등한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골고루 좀 이렇게 가는 장세가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보고 뭐 있습니다.
1: 좋은 모양새라고 봐도 되나요?
0: 그죠. 이제 그때는 갈 때는 맨날 삼성자이닉스만 갔을 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자이닉스도 괜찮지만 온기가 많이 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우리 시장의 최근 그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도 좀 그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던데.
0: 네, 외국인들이 올해 6월까지 한 160조 원을 팔았는데 너무 많이 팔았다가 7월에는 좀 엇박자였어요. 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었는데 확실히 8월 들어와서는 일단 매수로 전환이 됐고, 아마 지난 금요일 날 SK하이닉스가 상한가 간 날이죠. 그날 이제 네. 폭등한 날. 그날 외국인이 하루에 이제 5조 이상을 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8월 들어와선 수급은 주도권은 외국인한테 넘어갔고 네. 개인들이 좀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날 개인들이 6조를 넘게 팔았고
1: 그래요.
0: 이번 주에도 좀 오르는 날은 좀 팔고 있는데 개인 거래 대금 비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통 한 40에서 50% 나오거든요. 코스피에서 지금 3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이탈한 이 공백을 외국인이 이제 꿰차면서. 그래서
1: 그 이유는 좀 그동안 안 좋았던 상황에 좀 공포? 네.
0: 공포도 있고, 이게 저도 뉴스 같은 거 요새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제목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다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 한다. 네. 이런 좀 이게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실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망가지니까.
1: 며칠 전에 이제 박세익 대표 나와서는 이런 시장에 너무 다 털고 나가시지 마시라. 네. 라고 또 조언을 해 주시던데.
0: 네. 저도 그 의견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시장이라는 게 이제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는데 당연히 지금 뭐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거죠. 이게 빠졌으니까. 근데 그 빠진 원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벌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잘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 다 검증해봤지만 우리 예상보다 더 좋아요. 사실은. 합격 이상인데 근데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빠지는 과정에서 이 레버리지 물량, 신용 물량이 이제 청산되면서 반대 매매가 쏟아진 거죠.
1: 네.
0: 수급으로 빠진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일단락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실망해서 떠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다시 나아졌고 그 부담되던 수급도 해소가 됐는데
1: 네.
0: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서 도망갈 게 아니라 시장에 기왕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시는 게 더 낫지 않나.
1: 그래서 아까 있어요. 시작하시면서 이제 조정 국면은 지났다 그랬고
0: 네.
1: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그런 게 불확실성은 좀 해소됐다고 봐도 되는
0: 거죠. 네, 해소가 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 지난달에 빠질 때 보면 되게 좀 답답했던 게 그냥 의심밖에 없는 거예요. 뭐 중국이 뭐 한다 그래서 의심하고
1: 네네.
0: 또 반도체 이렇게 너무 실적 좋으면 항상 고점이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보통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맨 꼭지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이것도 되게 막연했죠. 저렇게 빚까지 내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 투자를 하는데
1: 네.
0: 지속 불가능하다 이건 그렇게 했죠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 보면 미국 빅테크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돈 벌면서 투자하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1: 네.
0: 오, 진짜로 돈을 버네. 그러면서 이제 우려가 해소돼서 아마존 주가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날 15% 올라버렸어요. 하루에. 네. 그 정도로 시장이 그 이렇게까지 좋을 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제 의혹은 다 해소가 됐거든요.
1: 네.
0: 수급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제일 좀 이제 우리가 불편했던 게 좀 그거였잖아요. 이제 이란 리스크.
1: 네네.
0: 근데 이것도 좀 오늘 새벽에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하고 합의 가능성 그걸 내비쳤는데 근데 이게 한번 작년부터 올해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1: 네.
0: 좋아요.
1: 아,
0: 되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작년에 그렇습니까? 관세 전쟁 한창 할 때 하우드 러트닝 상무장관 있죠. 그 약간 이제 그 좀 이제 다부지게 생기신 분.
1: 네네.
0: 그분이 나오면 강대강으로 가는 거야. 되게 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장하더니 관세 전쟁 끝나버렸어요.
1: 생겼죠?
0: 네, 그러니까 온건파인데 약간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등장하면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지금 베센트 장관이 최근에 조용했어요. 안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란하고 합의 거의 다 돼간다. 이거 거의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좋은 신호다.
0: 예. 네. 그리고 일본 엔화 시장에도 개입했죠.

0: 최근에 네. 엔화값이 이제 급등하는데 그것도 베센트 장관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도 높았지만 일본도 엔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한테도 우려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말보단요. 네. 베센트 장관이 등장을 하면 희한하게 뭐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의 S&P 500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 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작년부터 이어진 좀 트렌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베센트 장관의 등장은 국내 증시에도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말이 나와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엔화 약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뭐 영향을 미칠까요?
0: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엔화값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정말 끝없이 엔화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이 한때 1,550원까지 간 적이 있고 그러니까 원화값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왜냐하면 두 가지 좀 문제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엔화값이 약해지면 수입 물가, 물가에 네. 대한 좀 부담이 생기고 그럼 금리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보통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좀 안정화돼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금리 그동안 많이 올렸잖아요. 여기서 또 올리기가 좀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엔화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엔화를 사가지고. 엔화값이 떨어진 걸 막아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으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일본이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있죠. 채권을 파는 거예요. 팔면 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엔화를 사는 거죠. 이게 미국한테 너무 안 좋은 게 여기다 국채를 던져버리잖아요. 국채값이 어떻게 되죠? 던지면?
1: 떨어지죠.
0: 네. 채권값과 금리는 정반대로 가요. 금리가 튀어요. 지금 가뜩이나 미국 금리 높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다 채권 던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위로 튀는 순간 빅테크들도 투자를 약간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1: 예.
0: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베센트 장관이 개입을 해버린 거죠. 우리 엔화를 매입하자. 그런데 이제 달러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를 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를 매입하는 건데
1: 네.
0: 여기서 이게 나왔던 거는 그럼 또 달러를 또 너무 팔아버리면 그 달러 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게 부담돼서 이제 유로화를 팔아버렸더라고요.
1: 아.
0: 유로를 때리고 엔화를 사버린 거예요.
1: 예.
0: 이렇게 공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엔화가 강해지면 엔화랑 요즘에 원화는 같이 가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최근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워낙 강세죠 그게.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도 이게 되게 좀 긍정적으로 지금 영향은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환율이 1,400원대 뭐 1,300원대로 떨어진다는 뭐 얘기도 있던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외국인 입장에서 좋죠. 삼성전자 한 주를 사도
1: 싸게 살 수 있으니까.
0: 1,500원일 때보다는 1,400원으로 가면 당연히 한 100원 정도 이익을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1,3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이제 그 내국인들 국민들의 어떤 달러 자산 수요가 워낙 많아요. 예전보다는 구조적으로 많고 네. 미국 주식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매년 앞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 200억 달러 매년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과 그 관세 협상을 했었죠.
1: 예.
0: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좀 많다 보니까 환율이 옛날처럼 막 1,200원으로 가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많지만 1,500원대로 가는 이제 그런 고환율은 조금 끝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300원 후반, 1,400원 후반 정도에서 이제 환율은 조금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1: 아까 이제 요 며칠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0: 네, 그러니까 상반기 어느 그 전쟁이 나고 3월에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 4월 이후부터는 코스닥이 안 가더라고요.
1: 네.
0: 지수가 급등하는데 그때는 코스닥이 안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만 급등하면서 지수는 올랐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오면서 코스닥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1: 네.
0: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1200까지 갔던 코스닥이 지난주에 650까지 빠진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지수가. 그 정도로 처참했는데 이제 최근에 레버리지 ETF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1: 네.
0: 여기 대부분 매매를 하시는데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려서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탁금 3천만 원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1: 네.
0: 그 효과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뭐죠? 다른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사람들 관심이 이제 이쪽으로 안 쏠리고
1: 그렇죠.
0: 분산되니까. 그래서 코스닥한테

0: 경우에는 되게 좋은 거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인기가 다시 붙으면 코스닥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거기 돈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코스닥도 워낙 빠져 있고 가격 매력이 있고 바이오주들도 이제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실망했던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코스닥이 지금 3일째 급등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다. 그래서 이 구도가 지속될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는 뭐 어느 특정 업종 혼자 가는다기보다는 네. 저는 좀 확산되면서 고르게 이렇게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해외에 그에서도 좀 엇갈린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JP 모건에서는 지금이 한국 증시가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블룸버그에서는 또 지금 한국 증시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어요. 어느 의견을 좀 따라야 할까요?
0: 근데 이게 각각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지금 사도 되느냐에 답을 했는데 괜찮다고 봤죠. 왜냐하면 이제 빠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그 신용 물량 청산. 미국의 한 유명한 헤지펀드도 이번에 엄청 손해를 보고 네. 그 회사가 70조 운영하는데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망가진 거죠. 근데 이거 다 끝났다 이제 거의. 끝났고 여전히 주가는 싸고 실적 괜찮다. 매력적이다. 이게 논리예요. 네.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JP모건 논리는. 근데 블룸버그는 뭐냐면은 뭐 싼 건 알겠는데 한국 시장 계속 믿을 수 있겠냐예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코스피가 5% 이상 움직인 날이 막 33일이나 된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일본 니케이가 4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은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못 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변동성이 완화돼야 다시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아까 10분의 1 통 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논리에 의하면은 변동성이 줄고 있어요. 그럼 블룸버그의 어떤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답변에는 이런 게 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점점 변동성이 실제 국내 증시 지금 거래 대금 줄면서 변동성 많이 줄고 있거든요. 네. 점진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블룸버그를 한국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 시장 변동성을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게 된다면 투자를 해도 된다는 논리니까. 그런데 네. 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또 생기면 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 JP모건은 그건 끝난 것 같고 괜찮다 한국 시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를 봤을 때 변동성을 또 지난번처럼 키우면서 갈 거냐 줄이면서 현재까지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이렇게 예. 간다면 아마 블룸버그의 의견도 저는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7291님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강화 방침을 내놨는데 이 주주환원이 삼전익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만약에 이제 그 이게 예상은 뭐냐면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약속이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영업활동, 그러니까 영업 뭐 이렇게 반도체 팔고 물건 팔아서 번 현금 흐름에서 네. 설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거 뺀 돈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원래 주주들한테 돌려주거든요. 얼마를 돌려주냐면 그 돈의 절반을 줘요. 반절 정도. 예.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해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이면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100조 이상은 나올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그 돈 다 배당으로 준다고 가정을 하니까 한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 나오더라고요. 네. 내년엔 더 많이 버니까 내년 예상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7에서 8%가 나와요. 네. 은행 이자에 한 두세 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지금 누구나 기다려요. 삼성전자 투자에서도 좋지만 네. 배당까지 그렇게 많이 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런 걸 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좀 기다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에 주주 환원. 저번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날 왜 폭락을 했냐면 주주환원 정확한 뭐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검토만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했잖아요. 예.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한대요. 그런 거에 대한 네. 멘트를 하기 되게 어렵대요. 그 미국 규정이 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검토만 한다고 했다가 좀 뭇매를 맞은 거예요. 왜 정확하게 일 안 하냐. 근데 이제 한 달 이제 날짜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이제 액수들은 전 나오지 않겠네요.
1: 나올 것이다. 네,
0: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자, 스페이스X가 첫 분기 실적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아, 실적 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상보다 물론 이제 적자는 맞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일론 머스크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굉장히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려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 믿어요. 시장이. 그런 얘기 하니까 오히려 시간에 주가 빠져버리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테슬라도 많이 봤잖아요. 언제 이게 될 거다. 근데 그 시간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장은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좀 적자긴 한데 그래도 스타링크 있죠. 위성 인터넷 부분은 흑자를 냈고 다만 이제 우주 발사체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거든요.
1: 네.
0: 여긴 적자가 좀 커서 아직까지는 흑자는 좀 어려웠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이제 곧 8월 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호해수 물량. 이 회사가 신규 상장할 때는 내부자들의 그 물량을 묶어놓거든요.
1: 거래를 뭐 하지 못하도록.
0: 한 달이나 두 달 막 이렇게.
1: 네.
0: 날짜가 지나면 풀려요. 그럼 시중에 이거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통 물량이 증가하니까
1: 네.
0: 주가의 부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모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한 20% 정도 풀린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물량이 과연 소화가 될까. 여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끝곡으로 로라 브래니건의 셀프 컨트롤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유어 표현인 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불이란 말에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소매의 불이라든지 총의 불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총의 부리는 총부리라고 쓰고 총뿌리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옷소매에서 손이 나올 수 있게 뚫려있는 부분을 뜻하는 소매의 부리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소매의 사이시옷을 써서 소맷부리라고 쓰고 발음은 소맷뿌리 또는 소맷뿌리로 합니다. 소맷뿌리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소매부리로 적지 않고 소맷부리로 적는 것입니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부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맷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등

곱게 솟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돌뿌리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발효되던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발효됐고요. 충남 청양과 전주, 광양과 광주 동부 권역에도 발효 중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건강한 사람 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인천, 고양, 포천, 하남과 오산 등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광주 38도, 춘천과 대전 37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어제만 큰 무덥겠습니다. 오후 한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지만 습도만 높일 뿐 계속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절기 입추인 금요일까지는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36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5.1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전주, 충남 등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은 29도로 2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23.4도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평균 기온은 26.8도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9.7일로 평년 대비 3.5배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월 고령층 취업자가 1,012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또 인력 규모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주목할 대목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는 보안수사폐지법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와 또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이죠. 영화 오디세이 열풍의 이유 또 관전 포인트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또 구성안이 확정이 됐죠?
4: 네, 정부가 어제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뭐 조직과 정원 그리고 인사 체계 등을 담은 이 직제안을 공개했습니다.
2: 예.
4: 중수청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오는 10월 2일 이 공소청과 함께 출범을 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을 좀 나눠서 공소청의 검사는 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요. 그리고 이 중수청은 부패나 경제, 이 마약 같은 중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됩니다. 중수청의 이 구조를 먼저 보면 이 본청과 6개 지방청 그리고 총 2,874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이 본청은 수사 정책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방청을 지휘 감독하고 실제 사건 수사는 이 지방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2: 네.
4: 특히 이 중수청에는 검사라는 직위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수사관으로 부르게 됩니다. 기존 검사가 희망을 하면 별도 시험 없이 옮길 수 있는데요. 관건은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이 그래서 얼마나 중수청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검찰의 수사 경험을 좀 최대한 이어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별도 시험을 없애고 보수도 뭐 옮기기 전으로 해서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 한시적인 특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정부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이 검사와 이 검찰 수사관의 임용 희망을 한번 받아본 뒤에 부족한 인원을 외부 경력 채용으로 채울 네. 예정입니다.
2: 김수인 평론가, 박 기자의 얘기대로라면은 네. 중수청이 그렇게 별로 검사들한테 인기가 없나 보죠?
3: 네, 일단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는 재판에 들어가고 또 기소를 하는 것이 검사 기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사만 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검사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검사라는 그런 직책은 두지 않는 거죠. 네. 그럼 검사로 시작했는데 수사관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어느

0: 정도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지 이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법무부에 있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아예 부처를 옮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관 이동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의 경우는 검사들 중에 나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또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또 것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중수청 내부에는 검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법률을 검토를 하는 인력들이 이제 법률가들이 공소청에 남아있게 되는데 근데 공소청은 또 수사지휘권은 물론이고 보안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내부의 자체적인 법률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과의 조율인데요.
1: 예.
0: 경찰하고 중수청하고 수사범위가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중수청 수사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행안부로 중수청에 가는 게 이 점에서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에 중수청하고 또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속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행안부라든지 이 자체의 어떤 조율 기구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조율한다. 이 부분은 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그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었죠.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2: 네, 어제 국회에서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체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이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이 김진주 씨가 참석해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자리였습니다.
1: 네.
2: 논란이 된 발언이 간담회 시작 전에 나왔는데요. 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죠. 이 진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좀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그 뒤에 나왔는데요. 논란이 확산하니까 진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서 의원은 오늘 다시 이 김 씨와 통화해서 직접 이 사죄를 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 사과와 별개로 이 두 의원의 이 징계 가능성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의원 모두 이 친한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소위 당권파의 좀 비판이 거센데요.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과거 이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발언을 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논란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네.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이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네. 한마디 말도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사석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라고 할지라도 이런 대화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1: 말이에요.
0: 사건이 상당히 강력 사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했던 사건이거든요.
1: 예.
0: 농담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나는가. 예, 이전부터가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차기 이런 사건에 명명되어 있는 그 이름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을 해서 경솔한 언행을 하고 추가적인 가해를 입히는 이런 언행은 글쎄 이거는 둘이서만 나눈 대화였다고 해도 합리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징계를 할 만한 사유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그 두 의원이 비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될 경우에 또 당권파에서 탄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결국에 뭐 다른 뭐 설령 당권파에서 찍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해버린 잘못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1: 사실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저 집중을 받아야 될 그 자리는 아니었는데 예, 간담회에서 이 피해자 김진주 씨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2: 네, 일단 김 씨가 이 앞서서 이 실언 논란이 워낙 언론에서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이 이 실언 논란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범죄 피해자와 이 국민이 겪게 될 고통에 좀 언론이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어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요. 일단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다.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거를 보면 자신의 사건도 처음부터 이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게

0: 아니라 이 검찰의 추가 수사와 뭐 DNA 감정 등을 거치면서 이 범행의 실체가 더 드러났다는 건데요.
1: 예.
0: 경찰도 좀 수사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1: 김진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네, 사실 김진주 씨가 보안수사권 유지 주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세력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악플들이 달려있더라고요. 뭐 한동훈 의원 토론에 나온 걸 가지고 정치 성향이 어떻다라고 낙인 찍는 댓글도 있고 또 소신을 폄훼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고 그중에는 자기 피해만 생각하냐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근데 김진주 씨 행보로 반박이 되는 게 일단 자신의 피해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진주 씨다. 정책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런 메시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1: 예.
2: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정치인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 피해자로서 당사자로서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토론회를 하는 의원이 있었으면은 김진주 씨도 거기도 참석을 했을 겁니다.
1: 네.
2: 이건 정치 성향을 낙인 찍을 일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김진주 씨가 본인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 진실을 밝혀낸 사건의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자신의 정치 성향과 다를 것이라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 당심 잡게 나섰다고요?
0: 네, 사실 민주당 이 전당대회 일정만 보면 지금 후보들은 이번 주 경선이 열리는 뭐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대구 이 경북에 집중하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1: 그렇죠.
0: 호남 경선은 다음 주인 이 15일인데요. 그런데도 어제 세 후보가 일제히 호남에 집결을 했습니다.
1: 이유가 뭡니까?
0: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호남의 이 높은 민주당 당원들의 이 집결도 때문인데요. 이번 주 이 경선 지역의 권리당원을 모두 합쳐도 전체 당원의 약 한 12% 수준입니다.
1: 네.
0: 반면 호남은 약 33%, 그러니까 이 전체 권리당원의 한 3분의 1이 몰려있기 때문에 호남이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면 이 세 후보 모두 이 호남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새 캠프의 좀 실무진끼리 호남에서 우리가 어디를 둘 것 좀 돌아볼 것인지 가급적 좀 동선은 겹치지 말자 이런

0: 광주 일대 뭐 시장이나 아니면 택시 조합 같은 좀 직능 단체를 집중적으로 돌았는데요. 정 후보는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김 후보의 조직세에 맞서서 자신의 이 개혁성과 그리고 이 당원 주권주의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또 이 송영길 후보도 지난달 30일에 호남에 좀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연일 호남을 좀 돌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화순과 나주를 찾아서 내가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다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가 대의원 당원 70%, 국민 여론 30%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2: 네.
1: 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는 호남을 무시할 수는 정말 없겠네요.
2: 네. 절대적인 고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호남을 중간에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배치해서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1: 네.
2: 이게 곧 바로미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경선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흥행성이나 이런 것들도 민주당에서 감안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호남 지역에는 주요 변수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광주 지역에 가장 큰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지역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이겠고요.
1: 네.
2: 반면에 두 번째는 전라북도 지역은 소외감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전북지사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당에서 공천한 이원택 후보가 이기느냐 마느냐가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일종의 재신임의 투표를 역할을 했는데 이원택 후보가 이제 지사가 됐기 때문에 재신임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인 최고위원 쪽에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가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1: 네.
2: 전북 쪽은 정청래 후보가 또 조금 더 노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송영길 후보가 세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송 후보가 또 지역 연고를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2순위로 다른 후보를 지목하면 된다. 일단 1순위로 나를 밀어달라. 이렇게 또 캠페인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들 행보를 보면 일단 김민석 후보가 전라북도를 훑고 있는데 이거는 메가 프로젝트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네, 먼저 좀 들러가지고 지역 여론을 다독이 그런 행보를 하는 것 같고요. 정청래 후보는 조직은 바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조직세에서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는 약세다라고 하는 점 인정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어떤 전통 지지층의 자존심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쭉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궁금합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가 한 중반 정도 와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확실히 약간 2강 구도로 가는 건 맞는 거죠?
2: 네. 일단 2강 구도로 가고 있고 선호 투표가 도입이 됐다고 해도 두 후보의 강한 대결이 계속 펼쳐지면 제3후보는 다소 이목에서 좀 밀려나는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이번 주에 좀 이 반등의 기미 이런 것들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1차 투표지가 충청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었었는데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 고향이 있는 곳이고 부산 네. 울산 경남은 또 소위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크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1: 네.
2: 일단은 2차에 많이 사활을 걸지 않을까. 대구 경북 강원 제주 인천 이 지역인데
1: 이번 주말에 돌아오는
2: 그렇죠. 근데 네. 이 지역들은 또 상대적으로 판세 짐작이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차 선거에서 어느 정도 정청래 후보가 더 앞서 나가야 3주차 선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잠시 뒤에 KBS에서 당대표 후보들 두 번째 TV 토론회 열리죠?
0: 네.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이 KBS에서 약 80분 동안 이 두 번째 TV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첫 토론에서는 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리고 이 당의 노선 등이 좀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1: 네.
0: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당청 관계나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마침표를 찍은 이 검찰 개혁이 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이 좀 안정적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다.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 후보는 이 명청 갈등 자체가 좀 과장된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네. 반박을 하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당청 간 갈등이 있었다면서 정 후보를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불거진 이 경선 공정성 논란도 변수로 좀 부상을 했는데요.
1: 네.
0: 정 후보 측은 일부 의원들이 이제 최근에 이 전당원 100% 투표 이거 문구를 좀 현수막에 내걸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 김 후보의 구호를 좀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거는 좀 편파 지원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 예, 반대로 또 김 후보와 송 후보 측은 정 후보 지지층의 이른바 이 생일 투표 전략 이걸 두고 예,

0: 이거 개파 갈등 조장이다.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선관위에 좀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이게 뭐 최고위원 투표할 때 그 나눠서 하는 거 말이죠?
0: 맞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이 정부의 뭐 세제 개편이나 부동산 정책 등 이 민생 현황도 오늘 토론에서 좀 다뤄질 전망인데요. 첫 순회 경선에서 이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좀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을 좀 벌인 만큼
1: 그러게요.
0: 예, 오늘 토론의 열기도 좀 뜨거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 각 후보들이 이제 처음에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더니 슬슬 이렇게 좀 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예, 특히 1차 경선지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순하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 네거티브가 좀 더 나오고 있고 신천지 문제가 또 이번에 어떻게 다뤄질 거냐. 그렇게 일단은 전망을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정책 변수가 나타난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네. 근데 공교롭게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1: 그렇죠.
2: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과연 어느 정도 이의를 표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부 방안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수준으로 조금 비켜갈 것인지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김 후보대로 또 정부 방안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지 아니면 살짝 조금 빠져 있을 건지 그러니까 부동산 토론을 놓고 또 어떤 의제가 불거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3시 40분부터 KBS 1TV에서 80분 동안 또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 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4: from the sky?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치 쟁점들 가감 없이 털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탈곡기.
1: 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터 보안 수사권까지 정치권을 둘러싼 이슈도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치 또 경제 현안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이제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표님께서도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5: 예, 맞습니다.
1: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5: 민주당이 검찰이랑 얼마나 서로 싫어하는지는 우리 국민 다 알아요.
1: 네.
5: 근데 그건 사적인 원한입니다. 네. 결국에는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망신주의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형해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에서 보면은 학교 폭력 같은 일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1: 네.
5: 뭐 체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런 허점을 고치는 데까지 이르면 괜찮은데 학교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과잉이거든요.
1: 네.
5: 지금은 결국엔 검찰을 없앤다, 검찰의 뭐 권한을 없앤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사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공적인 제도를 지금 흔드는 것 이건 지적해야 된다 봅니다.
1: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끝내 거부했다라고 네. 하면서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5: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가지고 뭐 없애는 거 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 네.
5: 항상 민주당이 뭐 할 때 보면은 아쉬운 게 무조건 없애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뭐 공수처를 만들겠다. 예.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1: 네.
5: 결국 안 좋았잖아요.
1: 지금도
5: 검수완박한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주요 수사들의 권한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양했는데 오히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사건, 미제 사건 수만 늘어나고 있다. 뭐 공소시효가 도과해가지고 처벌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어질러 놓은

0: 또 치우지 않고 네. 또 새로운 또 사고를 치고 다니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1: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 그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0: 저는 결국 정말 중요한 범죄들.
1: 예.
0: 우리 일반적인 뭐 서민 범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소액일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다든지
1: 네.
0: 그런 것들은 사실 지는 범일수록 법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경찰 조직이 인수인계 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보완 수사마저 하지 못한다? 아, 검찰이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사라지면 가장 피해 입는 것들은 서민이다.
1: 네.
0: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형사 사건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샘플로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오히려 뭐 강력 사건,
1: 네.
0: 뭐 폭력이 수반됐다든지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수사하는 과정에 노하우가 금방 축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융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영역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네. 완전 사라져 버리는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이 돈을 들여서 더 금전적인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고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 법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경찰이 증거 수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를 만들어내고 수사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약에 검사의 지휘하에 아니면 검사의 보완 수사에 할 수 없게 되면요.
1: 네.
0: 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1: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해서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그러니까 못한
0: 변호사가
1: 사람.
0: 원래 사실 형사 사건에서는 큰 역할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 검사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되니까요.
1: 네.
0: 그게 우리나라 원래 형사 사법 체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내가 꼭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사설 탐정 비슷하게 써가지고
1: 네.
0: 증거서 다 하고 그런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거의 그냥 갖다가 주면은 경찰이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수준의 그런 그 고발장 고소장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피해자의 몫이라는 말이죠. 그게.
0: 피해자가 원래는 옛날에 검사한테 아, 검사님 이거 억울합니다. 네. 이거 한번 받아주면 검사가 아, 되겠구나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증거부터 그리고 법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고발장 고소장 가져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워낙 바쁘니까 야 이건 되겠네 하고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아니면은 좀 묵혀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그 예전에 대통령께서 억강부약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강자들은 누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약자들은 정말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1: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그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네. 국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좀 실언을 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자라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0: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앞에 또 무슨 대화가 오갔던 건지를 참 궁금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돌려차기를 하자 그런 거였는지 궁금했는데 뭐 기자들의 전언에 따라 봐도 별다른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맥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면에서 소위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는 내 전문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좀 관심을 받아보기 위해서 사실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해서 그 토론회 같은 거를 간담회 같은 걸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발았죠.
1: 네, 그러니까요.
0: 예, 그리고 사실 서범수 의원은 본인이 경찰 출신인데 사실 이런 형사 피해자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런데 이제 또 저 국민의힘 내에서의 내부 개파 갈등 속에서 또 이제 징계 파동이라는 쪽으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1: 네.
0: 예, 저는 뭐 저희 당도 아니니까 이런 비판할 부분 이런 건 잘못된 네. 표현이었다 이제는 강하게 비판하고
1: 네.
0: 저걸 뭐 정치적으로 하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소리할지는 솔직히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개인의 대화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법한데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0: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 처음에 맥락이 있는 줄 알고 맥락을 찾았는데 맥락이 없으니까 더더욱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1: 맥락이 있어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0: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가지고 앞에 누가 다른 사람이 오히려 돌려차기를 언급하고 이래가지고 한다든지 했으면은 예. 그래 뭐 말이 헛나왔구나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맥락도 없고 사실 이게 그 다음으로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기대했는지도 사실 좀 모호한 상황이라 가지고 네. 이건 그냥 생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1: 네. 본인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또 얼마만큼의 또 파장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0: 저희는 계속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여론조사도 네. 돌려가지고 민심을 파악해서 결국 거부권을 쓰라는 민심에 대해서 저희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안 쓰고 지나가 버렸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수단이 좀 제약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결국 내일도 저희 이제 저희가 따로 저희는 토론회를 진행하거든요. 예, 예. 저희는 형사사법소송학회를 초청해가지고 거기 소속된 교수 변호사분들과 함께 저희 당의 또 김정철 최고위원이 네. 전 서울시장 후보죠. 원래 형사 관련해가지고 시신림동에서 강의하던 강사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또
1: 아.
0: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또 저희만의 버전의 또 그런 또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환기돼가지고 네. 지금 뭐 입법이 끝났다 보지만은 법이란 거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국민 여론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면은 민주당도 야 이거를 이 상태로 도사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1: 네.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뭐 대안 입법 같은 걸 좀 준비하고 계세요?
0: 준비하죠 저희는. 네. 그런데 사실 뭐 어떤 인사들은 지금 10월부터 공소청 기소청이 아니, 공소청과 수사청이 출범하게 되면은
1: 그렇습니다.
0: 사실 저 체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한 10가지 그 형사사법 체제의 기둥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가 뽑혀나간 상황이면은 그걸 다시 뭐 콘크리트 더 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기둥을 다 뽑아버렸어요. 예.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1: 네.
0: 예. 당장 지금 수사청, 중수청 우리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1: 네.
0: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검사라는 이름 떼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3급 처우, 4급 처우 한다 그래도 가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 대한민국 검찰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잘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그동안 쌓아왔던 수사의 노하우들 나쁜 사람 잡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다 멸실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 이게 사실은 보안수사권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인데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것부터 저희는 아마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자 세제 개편안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그 부동산 네. 쪽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초고가 주택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걸로 가닥을 네. 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0: 비거주 주택이라는 개념은 그냥 이재명 정부에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용어들 뭐 1가구 2주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주택자나 아니면은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 지칭했던 말들을
1: 네.
0: 넘어서 가지고 비거주의 주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인 겁니다. 자, 저희 집을 예로 들어보면요.
1: 네.
0: 저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대우상사기셨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서울역에 대우상사 그때 대우빌딩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4호선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상계동에 터전을 잡고 살았었어요.
1: 네.
0: 그런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뭐 증권사로 전직하셨는데 그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동으로 이제 전세로 전입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1: 집은 상계동에 놔두시고.
0: 그런 거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계속 같은 서울 내에서라도 이렇게 왜냐 주택을 사고 파는 비용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1: 네.
0: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부터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또 그렇다고 여의도에 증권사 갔다 그래가지고 평생 일할 것도 아닌데 그럼 또 거기 전세 살다 딴 데 갈 수도 있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주거 양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거래 비용을 낮추든지요.
1: 네.
0: 양도세 같은 것들 아니면은 취등록세가 과다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취등록세나 아니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고 뭐 그런 아주 실수요자에 가까운 그런 전세 수요나 이런 것들을 아 너 비거주 주택 하려는 거잖아. 아니 도대체 상계동에 누가 투자 목적으로 놔두고 목동에 전세 들어가겠습니까?
1: 네.
0: 현실에도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제 대한민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반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또 징벌적 과세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주택 매매 행태는 네.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의 그 대출을 막아버리고 본인은 집을 팔면서 10억 원이 넘는 사금융을 제공하면서 팔았던 대통령의
1: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0: 특이한 기이한 그런 매매 행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규제 남발하다가 본인도 못 지킬 규제를 만들어놔가지고 나중에 그 분당집이 소위 말하는 물딱지들 위기에 펴지니까 편법 중에도 이런 편법이 있습니까? 네. 그 동원해가지고 팔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물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 한다 생각하시겠지만은 본인도 못 지킬 만한 규제를 남발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만들어내는 이 규제들이라고 하는 것,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니 본인이라고 나중에 가가지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게 최근에 분당에 그 매매하신 그 형태 같은 경우는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무주택자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그 김의겸 현 의원 전 대변인 했던 행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전형적인 공무원 그 일시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네. 총알에서 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사 재테크까지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모범적이지 못한 부동산 매매 행태를 보이시는 대통령께서 자꾸 부동산에서 왈가왈부 하시는 건 좋지 않다. 네. 날도 더운데 진짜 국민들 화납니다.
1: 자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 아니고 이건 네. 또 국회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예측하세요?
0: 저는 또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 30대의 민심 이탈이라는 것이 각각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30대가 가장 실수요자가 많은 세대일 겁니다. 이제 신혼부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사볼까 하는데 우리가 사는 수단은 다 막혀 있고 예. 그리고 살 때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일가구 2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나름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비거주라 그러면은 때려잡겠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집을 사라는 것이냐.
1: 전월세도 쉽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 전세 시장 다 막혀버렸고 다주택자들이 원래 전월세 공급자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고 하고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그 주택시장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저는 아집으로 정책을 펴고 계시다 이런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1: 요즘 증시도 뭐 오르락내리락해서 네. 진짜 날도 더운데 네. 굉장히 피로해하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증시 뭐 정부의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이제 국회 재경위에 있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앞으로 레버리지 같은 거 이거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거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1: 이미 규제가 이제 뭐 강화가 됐죠.
0: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모순인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코스닥 열풍도 그렇고요. 네. 예전에 코인시장 열풍도 그렇고요. 이번에 코스피 열풍도 그렇고요. 거기에 돈이 벌린다니까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 저기 돈 넣었더니만 그냥 돈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돈이 벌리더라. 이런 얘기가 나면은 이제 막 동네 맑은고 있던 돈이 갑자기 주식시장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1: 이번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그거를 권장했던 겁니다. 집 팔고 결국 주식 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야 여기에 돈 넣으면 돈 복제가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럼 거기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주식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일확천금할 기회다. 라고 올라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와가지고 변동성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 변동성, 단기간 일확천금을 노리던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럼 또 이제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저한테 아니 그럼 넌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주식시장을 도박판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었다. 제가 작년 8월에 제가 국회 저희 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코스피가 오르는 것이 반도체 호황도 있고 뭐 상법 개정안 일부도 있겠지만은 이게 정부에서 잘못 관리하면은 초심자의 운처럼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진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에 뭐 4천, 5천, 6천 이거 올라가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저를 그걸 조롱하는 소재로 썼어요. 예, 이준석이 코스피 뭐 5천, 6천 갔는데 위험하다고 했다고 이제 조롱하는 소재로서 막 쇼츠 만들어 돌리고 이랬거든요. 예. 그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고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털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한민국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고 잘 나가지만은 코스닥 앞으로 성장해야 될 주식들이 있는 곳은 오히려 정권 출범보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야당이 진지하게 좀 속도 조절하면서 견실하게 올라야 된다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야당을 조롱하는 소재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저렇게 된 겁니다 지금.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자본시장을 좀 더 정비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만큼 안 올랐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급등락 장세에 피해보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거는 조금 너무 성급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그것을 뭐 상품으로서 뭐 해칭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금융시장에서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은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랄까 해치나 아니면 이런 식의 금융기법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기 너무 두 배로 본다더라. 이걸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거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죠. 우리가 원래 금융시장이 발달하려고 그러면은 오를 때도 돈을 벌고 내릴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형태의 수단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투자를 했으면 그것보다 적은 돈으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야 지금 오르는데 두 배로 오르려면 이거 사야 돼. 이게 사실상 증권사 객장에서 오갔을 대화거든요.
1: 그러니까 정부의 메시지가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뭐 경질론도 나오고 있고.
0: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실 지금 우리가 원래 부처가 사라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만기치람하는 형태의 정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책임도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1: 네.
0: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한미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증권시장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까지 어디나 지금 한 마디씩 보태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욕을 먹는 것이고요. 시장의 불안정성 중에서 저는 정부 관료들도 보태는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구윤철 부총리한테 질의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평가되었다고 하셨다 주식이. 지금도 네. 그 관점을 유지하시느냐.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1: 네.
0: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부가 시장을 그냥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에 올라타가지고 뭐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정부 수장 중에 아니면 청와대 수장의 그 정책 수장 중에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 건 당연히 비판해야죠.
1: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0: 그렇죠. 아니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할 때마다 가면은 코스피 오른 게 업적이고 뭐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만든 거 본인도 뭐 샀다 이렇게 하고 본인 산 거 파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팔기 전에 왜 말 안 합니까 그러면 살 땐 얘기하고.
1: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0: 국정조사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좀 혼란에 일단락이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1: 예.
0: 국정조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자료나 문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강제적인 권한으로 받아볼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좀 더 풍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마 뭐 저는 언젠가 국정조사 해야 될 거라는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1: 네.
0: 근데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1: 네.
0: 근데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원칙 동의합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17일 날이 전당대회죠. 지금 당권 경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런 좀 선거를 하다 보면요. 애초에 위아래가 갈리는 선거가 있고 어떤 선거는 누가 추격전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뭐 한 달 전에 비교해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측이 많이 추격하는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시일이 남은 시일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라갈 정도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 모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 정청래 후보가 조금 수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0: 내일 만약에 모든 투표를 다 한다 그러면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1: 네.
0: 한 3주 정도 시간이 더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그 후보들 간의 설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0: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지방선거 이후에 매우 심각한 정책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저 부동산부터
1: 지방선거 이후까지
0: 네. 네. 혼란기에 가중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저당에서 한 후보 정도는 그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1: 네.
0: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여당 대표가 들어서면은 지금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가벼운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른 방향전을 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0: 그저 자기들의 리그에 있는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하는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물론 야당이지만은 혹시라도 파트너로서의 희망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네. 누군가는 이 증시 문제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선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전혀 안 보입니다.
1: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대통령과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당이든지 저는 뭐 민주당의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됐을 때는 예. 보수 진영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저는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얼마나 국민에게 공감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냐의 그런 문제이지 꼭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죠. 네. 지금 국민의힘도 여러모로 국면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0: 네. 네. 뭐 저는 뭐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런 거잖아요. 그 원래는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한 거거든요.
1: 예. 네.
0: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약간 이긴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1심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 그 분위기에 가라앉았거든요.
1: 네.
0: 그럼 이거 약간 그 호텔 경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활력이 돌았으나 또 분위기 다운돼가지고 그 결과는 이제 사실 똔똔인 상황인 건데
1: 네.
0: 이상하게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리더십을 잘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승리도 됐고 그 기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세훈 시장 저는 제가 봤을 때 1심에서의 판결이 좀 이 증거주의 원칙이라는 걸 좀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2심에서는 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보는데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은 1심만 놓고 보면은
1: 네.
0: 이거 호텔 경제까지 돼버렸다. 보수 진영 전체가 그렇습니다.
1: 네.
0: 선거는 몰패했고 그런데 왠지 기분만 좋은 상황?
1: 예. 개혁신당은 향후에 이제 국민의힘이랑 뭐 정책적인 뭐 협의?
0: 저희는 뭐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열어놓고 검토하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뭐를 같이 하기에는 지금 워낙 그 돌아가는 모양새. 제가 그 당을 나왔을 때 보면은 뭐 윤리가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1: 네.
0: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나온 건데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지금 덜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뭐 총선 전에 뭐 양당의 합당 가능성
0: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네. 원내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오며 가며 인사는 하십니까?
0: 뭐 예결위에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1: 아, 그래요?
0: 간단히 인사한 거 외에는
1: 네.
0: 최근 마주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있겠지만은 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뭐 고민이라면은 국힘 복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호텔 경제학 얘기했는데
1: 네.
0: 그거는 보수 진영 전체의 분위기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 부수고 들어갈 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1: 네.
0: 네,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네.
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1: Don't you ever...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아이, 오디세이.
3: 네.
1: 기대됩니다.
3: 거의 코스모스라는 이 코너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
1: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3: 일단 굉장히 웅장하고 넓고 또 되게 깊이 있는 그런 세계를 다룬 작품이라서
1: 네.
3: 네. 하여튼 보시면은 우리가 영화 관람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1: 보셨다는 얘기네요?
3: 네. 조조로 급하게 보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이잖아요.
1: 오늘 개봉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부터
3: 네.
1: 제목에서부터도 그렇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고
3: 네.
1: 여기에 뭐 출연하는 배우들의 면면부터가
3: 네. 네.
1: 굉장히 화제성이 큽니다.
3: 네. 네.
1: 지금 현재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3: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개봉했는데 일단 오전에 사전 예매량으로만 거의 50만 장을 돌파했고 그

0: 사실 해외에서는 7월 17일에 개봉을 했어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총 제작비가 이제 한화로 따지면은 3,700억 원 막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개봉 사나흘 만에 제작비를 다 회수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1: 저한테까지 순서가 올려면 기다려야지.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볼 수 네, 없겠군요.
0: 오래 네.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이게 원래 이제 그 유명한 고전 오디세이아가 원작이잖아요.
0: 네.
1: 이게 막상 또 떠올려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일단 그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굉장히 유명한 두 개의 대표작이 있잖아요. 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데 일리아스가 이제 말하자면 약간 전편이죠. 그 트로이 전쟁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활약상을 담은 작품이고 오디세이아는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게 10년을 지지그렀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 작전을 성공시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또 다른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인데요.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10년간 또 표류를 그러게요. 하게 돼요. 그래서 10년간의 어떤 귀향담 이런 것들을 중심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1: 어제 그 저희 팀의 막내인 우리 노하연 작가가 또 시사회 가서
0: 네.
1: 이 배우들을 또 영접을 실물 영접을 하고 왔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아까
1: 제가 좋아하는
0: 간증하시더라고요.
1: 샤를리즈 테론이 또 네. 아주 멋진 모습으로
0: 네.
1: 출연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0: 네. 일단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이제 맷 데이먼이 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배우고 이제는 놀란 사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출연이거든요.
1: 예.
0: 뭐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 그리고 이제 주인공까지 꽤 차게 됐고 또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 역으로 역시 유명한 배우죠. 앤 해서웨이가
1: 네.
0: 역시 놀란 작품의 세 번째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이제 샤를리즈 테론은 그 칼립소라고 바다의 정령 그 오디세우스가 좀 그 집으로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샤를리즈 테론이 등장을 하고요. 또 지금 항상 그 한창 스파이더맨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톰 홀랜드가 오디세우스 아들 텔레마코스 네. 역 그리고 뭐 로버트 패틴슨 뭐 거의 어마어마한 그 배우들의 이름이 이제 라인업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1: 이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신화 속 오디세우스와 실제 영화 속 오디세우스가 좀 달라요?
0: 그러니까 원전에 되게 충실한 이야기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그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현대에 다시 소환을 하려면 동시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에서도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은 영웅이긴 하지만 굉장히 네. 좀 인간의 불완전함, 나약한 면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훨씬 더 그런 면모가 더 강조가 됐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존재이고 오디세우스라는 여정, 오디세우스의 여정 자체가 어떤 불완전한 인간 안에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그 동시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 참전군인으로서의 어떤 전쟁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죽어간 군인들에 대한 뭐 죄책감이라거나 뭐 그런 상처라거나 이런 인간 내면의 상처와 어두움, 상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좀 현대적으로 해석이 된 오디세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거의 영화가 3시간에 가깝다 그랬던데
0: 네.
1: 놀란 감독 영화는 좀 뭐 이렇게 해설서 같은 게 항상 따라다니던데요. 이게
0: 네.
1: 일반 관객들이 봐도 쉽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까? 이번 오디세이는?
0: 그러니까 그동안 이전에 오디세이 그 놀란 감독 작품들은 좀 약간 그 뭐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또 SF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어떤 퍼즐 맞추기처럼 그 사후 해석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줄거리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물론 이제 플롯 자체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런 플롯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한 인물 물에 그 여정에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하면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논란 작품들처럼 어떤 해석놀이 이런 쾌감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신 어떻게 이 유명한 인물들을 재해석을 했는가 그 재해석의 재미가 좀 있는 작품 같아요.
1: 그럼 오디세이아의 축약본이라도 좀 한번 읽고 가시면 훨씬 영화에
0: 네, 훨씬
1: 대한
0: 더.
1: 몰입감이
0: 네.
1: 더 크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에 또 원전에 없는 새로운 인물이 또 깜짝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엘리엇 페이지 그 인터스텔라에서 아리아드네 역을 맡았던 배우가 연기하는 시논이라는 인물이
1: 네.
0: 원전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놀란 감독의 어떤 재해석에 굉장히 좀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최대한 자제하는 선에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지만 네. 이런 인물의 상징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논란이 이 원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어 했는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1: 후기를 보니까요. 뭐 극장의 존재 이유라는 그 후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나요?
0: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화로 관람할 수 있는 최대치의 쾌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단 그 어떤 물리적인 형식 면에서 그 논란이 IMAX 필름을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1: 그렇다면서요?
0: 원래 IMAX 필름을 사랑하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번에는 영화 사상 처음으로 모든 장면을 다 IMAX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이게 IMAX로 촬영하면 일단 뭐 화질이라든지 웅장미라든지 이런 재현에서 퀄리티가 확 높아지지만 쓰기 어려운 이유가 카메라가 너무 무겁고 또 이게 소음이 엄청나서 또 동시녹음 같은 것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작품을 위해서 그 IMAX 회사가 특별히 동시녹음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음 기술 같은 것들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녹음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전 화면이 영화사상 처음으로 이제 IMAX로 촬영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를 우리 관람을 할 때 관람의 경험을 넘어서 체험에 가까운 감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좀 완전치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섬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스펙터클의 쾌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인물의 내면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도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스펙터클의 쾌감과 뭐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최대한 또 뭐 실사로 많이 찍었다 그러던데요.
0: 네, 맞아요. 이분이 원래 이제 그래픽 같은 것들을 최소한 그 활용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 이제 신화 속 이야기다 보니까 뭐 거인족 막 이런 그 신화적인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 CG 대신에 그 평균 키가 213cm인 굉장히 큰 장신의 배우들과 또 150cm대인 그 배우들을 약간 원근법으로 대비를 시켜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 배도 실물 배를 실제로 제작을 해서 바다 위에 띄어서 배우들이 멀미를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거기에서 오는 어떤 리얼리티 같은 것들이 영화 그 체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토토의 홀드 라인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32도, 대전 37, 전주 38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오늘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에 해당

0: 지역인 수도권과 또 일부 호남 지역 최고 기온 오늘 39도대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극단적인 더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39, 모레까지도 39도의 예상 낮 기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는데요. 수도권 등 서쪽과 또 동해안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 동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은 겁니다. 서울이 39도 예상되고 대전 37, 강릉 32도, 대구 36도, 전주 38도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또 오늘 소나기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는데 호남 지역은 30에서 40mm 안팎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져서 최대 5m로 먼바다 쪽은 이는 곳 있겠고요. 내일밤부터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안개는 오늘 서해 남해쪽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가 폭염의 최대 고비로 분석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도 급증했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화재와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행사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인 8,300억 원대의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폭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오전 11시를 기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민정희 기자의 보도로 확인하시죠.
2: 이틀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 오전부터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탓에 거리도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치솟으면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를 인천과 경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내려갔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거워져 서쪽 지역의 폭염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염의 최대 고비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전주, 전남, 광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집니다.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 도로에선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특히 중대경보 지역에선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냉방기에서 불이 나거나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7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열대야를 버티게 해줄 냉방기는 물론 아파트 승강기와 냉장고도 멈춰서면서 주민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2,5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경기 고양시와 충남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게 정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극한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노후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변압기 용량과 전기 설비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에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전국 1,500여 건, 이 중 8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과열된 실외기는 고열을 내뿜는데 실외기 여러 대가 한 곳에 모여 있거나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 화재 위험은 더 커집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특히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를 미리 제거하고 발화 위험 물품은 옮겨두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하루 100명 선에서 180명대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폭염과 높은 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186명의 온열질환자가 더 발생해 누적 2,2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더 숨지면서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 2명은 전북 완주에 거주하는 8, 9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텃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은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서울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지만 젊은 층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20대 환자 비율은 10.4%, 30대는 12.8%나 됩니다. 가축과 양식어류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축은 지금까지 모두 55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51만 3천 마리, 돼지가 3만 7천 마리 등입니다. 돼지 폐사는 경북과 충남, 경남에 집중됐고 가금류 피해는 전북과 경기에 많습니다. 폭염과 고수온 속에 넙치와 조피볼락 등 양식어류는 총 36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양식장 어류 피해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5배나 많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폭염에 따른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인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운영체계를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0: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오늘 폭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1, 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KBO 사무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홈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공급도 서두르겠다면서 당내 TF와 상임위까지 총동원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체제 개편으로는 집값도 안정시킬 수 없고 전월세 부담도 낮출 수 없다고

0: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급 대책 없는 과세는 조세 강탈이다.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라면서 대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친 김민석계 의원들은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합동 연설회를 들은 뒤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정청래계가 문제 삼는 현수막개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전당원 100% 투표 현수막이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그렇다면 후보들이 함께 현수막을 개시하면 될 일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 측은 추가 투표 주장은 사실상 이길 때까지 투표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당 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라며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1: 네, 국민의힘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전해주시죠.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유도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조경태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이 외부에 사전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역사 논란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영진 의원은 당내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자진 탈퇴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언행으로 모임에 누를 끼쳤다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는 등 국민의힘도 내부 잡음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이 고소고발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행사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일부 혐의는 인정이 어렵고 자체 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행사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자체 감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행사 기획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1: 광주 제1구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쿠팡 INC는 미국 현지 시간 4일 올해 2분기 매출이 13조 3,00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8,3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손실 역시 8,560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손실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이 여파로 상반기 영업 손실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도 1조 2,457억 원에 달해 상장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0: 부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협상 청신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단 이란 비핵화 문제는 장기 협상으로 놔두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4일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진행 중인 오만과 이란 간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진전은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란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면서도 당면 과제이자 관심이 집중된 건 해협 문제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이란 비핵화였지만 국제유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해협 상황에 대한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해협 분쟁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도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 예전만큼 잘 작동하진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공영화기 실탄 미장착으로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T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최근 강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경계 근무 시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휴대했다고 밝혔습니다. 1군단은 수년 전부터 일반 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휴대한 상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을 단체 교섭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주주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훈, 노태훈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 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명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구직 경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취업 알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들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로 일당 2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11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개당 매달 350만 원의 대여비를 받고 전국에 있는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25배가 넘는 프탈라이틱의 가소제와 발암물질인 카디늄이 3.8배 검출됐습니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는 5에서 3

0: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가벼운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에는 한낮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전라권에서는 온열질환 등 이 폭염 피해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뙤약볕을 피해서 이것 그늘이나 공원숲 찾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숲과 여름철 지표면 온도 관계를 분석해보니 그 결과 이 도시숲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 그늘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 잎에서 그 수분이 증발하는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를 식혀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달궈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뭐 여러분 댁 근처에도 이게 많은가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위가 좀 덜할 것도 같은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네, 두 글자고요. 니은 미음 초성 힌트도 드립니다. 뭔지 딱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우리 고장에 이 한여름 더위를 피하기 좋은 숲이나 가로수가 많은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인지 좀 오늘 자랑해 주시죠. 또 여러분이 평소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종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역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선물 받으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아, 오늘 뭐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항상 그렇듯이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민의 시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39도까지 예보되어 있고요. 광주와 안산 등 중부지방과 일부 전라와 충청권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장거리 주행 전이시라면 온도에 민감한 냉각수와 엔진오일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대전 남부고속도로 서대전 쪽 구안터널 부근 1차로와 서울 쪽 서해안선 서평택 부근 1, 2차로 모두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정체된 사고 지점인 서평택 일대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금천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휴가 차량들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강원권을 오가는 상행선 노선도 부쩍 붐비고 있는데요. 특히 영동선 인천 방향 여주 분기점 부근 꽉 막힌 정체 1차로 사고 때문입니다. 또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흥천 2포와 동곤지암 부근으로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 강일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나 뒤로는 상일부터 처리 여파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고용노동

0: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데이터전은 5월 고령층 취업자가 1,012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내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폭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1, 2군 전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밑으로 급락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도시의 작은 도시 숲으로 이 지표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시 숲은 숲 내부에 형성되는 시원한 바람으로 주변 온도를 낮추는가 하면 밤에도 이 낮 동안 아스팔트에 축적된 복사열을 줄여서 열대야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그늘을 만들어서 이 무더위를 잠시 피하게 해주는 쉼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숲 과 또 가로수를 이루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습니다.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 니은, 미음, 초정인트까지 드렸는데요. 주변에 좋은 곳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81

0: 대표적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죠. 네, 아주 넓게 있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6416님, 저는 자작 이것을 좋아해요. 바람에 잎이 흩날릴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고 하얀 줄기가 참 아름답죠. 가을에 울긋불긋 물든 잎과 하얀 몸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감성을 자극합니다 하셨는데, 인제인가 어디에 이 자작 이것 숲이 있지 않나요? 예,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했는데 아직 못 가봤네요. 157번 쓰시는 분은 집에서 10분 걸어가면 개족산에 도착하는데요. 이것 그늘이 아주 좋습니다 하셨어요. 개족산이 어디 있는 산이죠? 그렇군요. 8016님은 우리 집 마당에 40여 년 된 감 이것 두 그루가 있는데요. 지금 그늘 아래 의자 놓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모두 쳐다볼 정도입니다 하셨는데, 와, 40여 년 된 감 이것에 주렁주렁 감이 열리는 모습,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더위에 그래도 아무리 이것 그늘 아래지만 밖에 나가서 앉아 계시군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제 오늘 지역 소식 먼저 전해 들어볼까요? 대구로 먼저 갑니다. 김민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오늘 뭐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대구 상황은 어떤가요?
1: 네, 대구는 현재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지난달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전국 평균으로는 8.9일이었는데요. 대구는 22일, 경북 구미는 21일 등 영남의 경우는 월 절반 이상이 폭염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7도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35.2도, 습도는 45%입니다.
0: 네, 덥네요. 자, 대구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안전수칙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0: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요즘 날씨 위협적일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도 일손을 쉽게 놓을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인데요.
0: 그렇죠.
1: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농촌 현장을 돌면서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겠다는 건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2: 그래서 오늘은 온열질환이 어떤 예방관리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한 시간 더 하고 싶어도 조금 속이 메시껍다 싶으면 빨리 와버려요.
4: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작업한 시간이 얼마나 좀 됐어요? 10분 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음료수도 한잔하시고.
5: 알겠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4: 전번에 나눠드린 식염 포도당들 보주머니 엮고 있습니까?
5: 네.
4: 하나씩 꼭 가져앞서야 됩니다. 강조해 있는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5: 물.
4: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구 둔산동에서 닉네임 농촌지기로 살고 있는 최재규라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인들이 여름이니까 더운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끝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을 다니면서 참고 견딜만한 더위가 아니라 참으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더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농사일을 홀로 하시는 농업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방요원들은 선도 농업인들로 선발됐기 때문에 항상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 분들은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좀 궁금해요.
1: 네, 예방 요원들은 지역 농업인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지역 농가 사정을 잘 아는 농업인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선발됐고요. 사전에 직무 교육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이수했습니다.
0: 그럼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요원들은 지난 6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농촌 마을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고령의 농업인들, 특히나 농작업을 혼자 하시는 분들에게 폭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실시간 체감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여기에 보냉 가방과 농작업 모자, 부채, 식염 포도당 같은 예방용품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농업인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3: 저는요 둔산동 체리를 짓고 있는 배수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0: 농촌에 있다 보니까 교육도 이렇게 해주니까 농사에 도움 많이 되죠. 너무 좋죠. 오늘 교수님 이러다가 이야기해주는 많이 도움됩니다. 또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1: 저는 동구 둔산동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최영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드지요. 요즘에는 워낙 더워가지고 일을 장시간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쉬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진척도도 많이 안 나고 이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방문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살펴주는 사람도 동네에 있다 가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가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위 사람을 널리 전파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물, 그늘, 휴식, 구호를 외치는 걸 듣다 보니 일을 하다가 더우면 물을 마시고 그늘에 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농인분들은 항상 참고 인내하는 것을 미대로 생각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통해 알리고 강조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농작업 현장 직접 찾아가서 폭염 대응 요령도 알려주고 또 예방 물품까지 전달해 주니 농업인들은 정말 안심이 되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기존의 기저 질환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고령의 농업인들에겐 더욱 위험한데요.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 위험이 평상시보다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사업 운영 방향을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수진입니다. 대구의 농업인 수가 약 6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58.7% 정도 됩니다. 농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울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셔서 더울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늘로 나와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하실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온열 질환 증상이 있을 때 위기 대응을 하고 응급 조치 활동할 수 있는 폭염 알림 배지라든지 냉각 조끼 안전 물품들을 보급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을 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방 요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농업인들을 농업기술센터에 초청을 해서 안전 교육과 안전 캠페인도 이제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끝나가는 9월 10월 경에는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방 요원들과 함께 평가에도 진행할 계획이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흡했던 사업들은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3: 예방 요원들은 폭염이 이어지는 8월 말까지 농촌 현장을 순회하면서 농업인들의 안전을 살필 예정입니다. 농작업도 중요하지만 폭염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건강입니다.
2: 물론이죠.
3: 무더운 시간대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실천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2: 네,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민정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강릉으로 건너갑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2: 네, 뭐 강릉도 초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지금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맞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5: 네, 동풍이 들면서 동해안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2: 네.
5: 당분간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31.1도고요. 습도는 68%입니다.
2: 네, 그래도 뭐 31도면 서울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기온이 낮네요.
5: 맞습니다.
2: 네, 그럼 이제 준비한 소식 좀 들어보죠. KBS 강릉방송국이 최근 어린이 뉴스센터로 변신했다면서요?
5: 맞습니다. 방송국이 어린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됐습니다. 요즘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2: 그렇죠.
5: 하지만 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직접 경험해볼 기회가 많진 않은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열린 리딩 KBS 어린이 뉴스 교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 소식을 취재해 기사로 작성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원고를 읽으며 기자와 앵커 역할을 체험했습니다.
2: 네.
5: 처음에는 낯설어서 긴장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얻으며 방송국 곳곳을 누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6: 오늘 이 안목이 뉴스 가지고 빈칸 채워보기를 할 거예요.
7: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고 강릉

0: 작가들이 만드는 난방 큰 돌고래 안목이
1: 많이들 기억하시겠네요.
2: 손목을 떨어다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안목이가
3: 긴급 구조됐습니다.
4: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KBS 강릉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용입니다. KBS 강릉방송국은 지난해 이제 한국언론학회로부터 미디어 리터시 어워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부터 강원 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시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역 뉴스를 직접 읽고 쓰고 말해보는 프로그램인 리딩 KBS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배우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보이고 알면 들린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시 알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넘쳐나는 미디어 속에서도 올바르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처음 공개홀에 들어왔을 때 모두 긴장하고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K반, B반, S반으로 나누어서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금방 이렇게 아이들이 친해지면서 웃는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특히 이제 쉬는 시간에 모두 함께 모여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눴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하고 싶고요. 리딩 KBS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대표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6: 예, 뭐 우리 이하인 아나운서나 저나 그냥 뭐 일하는 일터일 뿐이지만 이 방송국이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겠어요.
7: 맞습니다.
6: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7: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도 쑥스러워했던 아이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들과 자기소개 게임을 하며 금세 어색함을 풀었고 또 발음 게임과 뉴스 읽기를 하며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는데요.
6: 네.
7: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한 번, 두 번 연습을 거듭할수록 목소리도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6: 네.
7: 평소 아나운서나 PD를 꿈꾸는 친구들은 물론이고요. 처음 방송국을 찾은 아이들도 눈을 반짝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번 어린이 뉴스 교실을 어떤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8: 호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작!
9: 강릉시 영구 호수면의 절벽마량이 파래로 뒤덮이면서 호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10: 4학년 안은설입니다. 제 꿈이 아나운서기도 하고 아나운서 분들이랑 기자분들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고 게임을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살짝 알려주고 싶어요.
11: 저는 6학년 장서은입니다. 평소엔 안 보던 뉴스를 자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6학원씩에 맞게 잘 볼 것 같아요.
12: 4학년 장아란입니다. 발음 연습한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안목이 관한 뉴스가 제일 재미있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발음이랑 누가 어디서 왜 이런 것들을 잘 배운 것 같아요.
13: 6학년 김윤슬입니다. 방송국 PD가 꿈인데 그 꿈을 향해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방송국 되게 넓고 크고 멋진 카메라 장비들도 많고 해서 놀랐어요. 카메라도 직접 만져보고 싶고 작가처럼 이렇게 써보고 싶어요, 내용도. 다음 주에 기자 만나기도 진짜 기대되고 3주 차에 뉴스가 만들어진 장면을 보는데 진짜 너무 기대돼요.
14: KBS 야호!
6: 네, 지금 이 라디오 전국 일주를 실제로 제작하고 있는 뭐 저 같은 아나운서나 또 PD, 네. 방송작가를 꿈꾸는 아이들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참 흐뭇하네요.
7: 그렇죠.
6: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만큼 우리 뭐 학부모님들도 대단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7: 맞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6: 네.
7: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는 시대인 만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6: 그렇죠.
7: 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이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켜본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15: 안녕하세요. 저는 홍나희 엄마 이미희입니다. 어린이 참여 요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이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라든가 방송국 같은 경우는 흔하게 방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TV로만 접했던 거를 직접 경험해보므로써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많은 경험이 되길 바라고 그런 좀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어린이 일보를 하고 있는데 엄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은 하지만 제 임의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조금 더 이거를 친근하게 와닿고 이게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고학년에 접어드는 시기에서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맞나? 이 정보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알면 나한테 맞는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옳고 그름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아이는 관심이 많고 저도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이런 게 흔치 않은 경험이다 보니까 무조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주셔서 KBS 강릉방송국 짱입니다.
7: 이번 어린이 뉴스 교실은 아이들에게 뉴스를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하고 직접 표현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리딩 KBS는 내일과 다음 주 목요일 앞으로 두 차례 수업을 더 이어가며 또 오는 8일에는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 특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6: 네.
7: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이번 프로그램이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6: 네. 강릉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또 미래의 후배들이 돼줬으면 좋겠네요. 이하인 아나운서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6: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권 소식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6: 네, 어제 이제 전주 지역에 처음으로 그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데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극심한 더위에 지금 전북과 전주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17: 네, 말씀하신 대로 전북 전역이 지금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는데요.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5월 중순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에 8월 2일 도내 온열 질환자는 총 1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 환자의 80%가 넘는 99명이 7월 한 달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폭염의 기세가 가팔라진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6: 네.
17: 네, 그래서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 도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총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9일 김제의 밭에서 90대의 2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서요. 같은 달 15일에는 정읍의 텃밭에 쓰러진 70대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보름 뒤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6: 네.
17: 또 이달 3일 오후 완주에서 이 단독주택 앞 텃밭에서는 체온이 41.6도까지 치솟은 이 90대가 숨졌고 또 같은 날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80대가 도로에 쓰러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망자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구급출동 역시 5월 이후에 127건에 달하는데 이 중 66% 이상이 한낮인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이 됐습니다. 낮 시간대에 야외활동이나 농작업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6: 참 어르신들이 땡볕 아래서 밭일하시다가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더 안타까운데 그런가 하면 농축산 분야에서도 지금 폭염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요.
17: 네, 8월 3일 기준으로 도내 207개 축산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10만 3,37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체온 조절이 힘든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폐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6: 네.
17: 전국 오리 폐사에 이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전북에 집중될 정도로 도내 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태입니다. 가축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연일 이어지는 가마솥 더위에 이 밭작물 생육이 정지되거나 또 시들어 말라 죽는 형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가수 농가에서는 이 열매가 검게 타들어가는 일소 피해가 번지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예비비 16억 16억 원 등 총 24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 이 축산 농가의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또 면적이 넓은 농가에는 축산 냉방 장치와 환기팬 가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네. 야간에도 지금 열대야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농축산 분야의 피해는 당분간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6: 예, 참 이 폭염 걱정이네요. 근데 이렇게 위협적인 더위에 그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 행동 도보 행진단이 지금 전북을 거쳐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던데요. 아니 어떤 갈등

0: 있기에 이렇게 폭염을 뚫고 대행진에 나선 건가요?
1: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쥐어짜내서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보내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중단하라라는 요구인데요.
0: 네.
1: 이 정부와 한국전력이 호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전력을 이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의 길이 약 10배에 달하는 3,855km 규모의 초고압 송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해남에서 출발한 이 행진단이 전북 주요 지역을 거쳐서 충청권과 서울 청와대 그리고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하면서 이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이 초고압 송전탑 피해만 전가하는 이 전력 정책은 에너지 식민지화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이 송전선로의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또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이 폭염 속에 길을 걸으면서 또 연속 기자회견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온열 질환 등 부상자가 혹시 나오지는 않을까 상당히 좀 염려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전북 지역에서 나온 목소리가 절박하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북은 전국에서 송전선로 밀집도가 높은 이 송전탑 터미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현재 도내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송전탑은 총 4천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한전의 수도권 송전만 확충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계획분에는 이 전북에만 345kV 고압선로 26개 사업과 8개 변전소가 계획되어 있어서 무려 2,200여 개의 초고압 송전 철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0: 네.
1: 기존 설치 운영분에다가 이 신규 노선 건설까지 제시되다 보니까 이 현장의 절규도 구체적인데요. 이 완주군에서는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이 입지선단위원회의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한전이 호남의 명산인 대둔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을 슬그머니 대안으로 제시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인실군 역시 전남 한빛원전과 호남 재생에너지를 직결해서 타 지역으로 이 쏘아보내는 거대 신임실 개폐소가 들어선다면서 밀실 행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진단은 8월 20일 서울 도착 일정에 맞춰서 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있는 이 용인선당 승인 취소 소송 한소심 변론일과 또 삼성전자 서초 사옥 또 청와대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대통령과의 직접 간담회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그럼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갈등의 골이 꽤 깊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그 초고압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어제 오늘 오늘의 일만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언제부터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어 온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1: 네, 사실 초고압 송전탑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지난 2010년대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도 보았듯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바 있습니다.
0: 네.
1: 과거엔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이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보내는 문제였다면 이 지금은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첨단 산단으로 보내는 문제로 양상이 좀 바뀐 건데요. 송전선로 경유진 주민들에게만 이 희생을 요구하는 이 구조 자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전기는 지방에서 만드는데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된 이 심각한 불균형에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전북 지역은 새만금 현대차 구조원 투자나 2차 전지 기업 입주 등으로 이 정작 지역 내에서 쓸 재생에너지조차 부족해서 태양광 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산업에 쓸 전기도 모자란데 이 전기를 빼돌려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산하를 파헤치고 송전탑을 세우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한국전력 측은 이 전국 전력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전기가 아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이 전국 단위 전력 수급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전기를 만드는 곳, 생산하는 곳과 쓰는 곳이 멀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자는 이른바 에너지 지산 지소 원칙을 지키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거겠죠. 그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나요?
1: 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우선 송전탑 건설 배치화를 요구하면서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지 말고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으로 이 공장을 보내자라는 건데요. 용인 반도체 국가선단 계획 전면 재검토와 핵심 폐쇄 이 지방 분사 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대량 소비체인 반도체 공장 자체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 내려보내면 이 수조원대의 장거리 송전탑을 세울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또 호남은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과제인 알리백을 달성하기에 국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분산 에너지망과 대규모 저장 장치를 구축해서 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설로 대신 지역 내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을

0: 들 가운데도 아니 이미 국가산단으로 추진 중인 용인산단과 송전만 계획을 뭐 이제 와서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복잡한 실타래를 글쎄 좀 풀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1: 주민과 대책위는 단순한 민비나 지역 이기주의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임실군 주민들은 과거에 공익을 위해서 154kV의 변전소를 건설을 하는 것을 수용했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이 있다면 협조하지만 밀실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으로의 장거리 송전만 구축 자체가 이미 물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구조적인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경인 용인산단의 취소 소송 항소심과 또 완주광역 입지 선정 위의 우여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절차적 불법성을 명백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정부의 용인산단 및 전력막 계획의 이 재검토와 결자 해지입니다. 억지로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면 첨단 산업의 배치를 재생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지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0: 네.
1: 또 여기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하고 과감한 도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발전소 인근의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또 수도권 요금을 인상해야 기업들이 이 송전탑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지방으로 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도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의 전방위적으로 걸친 문제인 만큼 주민과 전문가 또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 사회적 합의 비트를 만들어서 전력막 정책을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약간 국가의 미래 산업과 또 지역의 생존권이 모쪼록 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민주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무더위 속 현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군산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사고죠?
1: 네,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경에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패널 공장에서 30대 사내의 하청 노동자 A씨가 머리가 끼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입식 제기차 형태의 전동 운반장치인 러그 취부기를 운전하며 선박 블록 하부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철제 구조물과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이번 사고가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1: 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해당 작업 장비의 불법 개조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기차에는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지붕 구조물이 1.9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박 블록 및 비좁은 공간을 드나들기 위해서 회사가 헤드가드 높이를 임으로 낮추거나 개조해 사용해왔고 그 결과 운전자가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2024년부터 이 문제를 노동당국과 회사에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뭐 사측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1: 네, 현대중공업 측은 선박 하부 작업 특성상 높이 조절이 불가피했고 또 해당 장비는 도로를 달리는 건설 기계가 아니어서 법적 헤드가드 기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울산과 군산 같은 이 현대중공업 사업장에는 올해 들어서 노동자가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사측은 4일간 전 사업장의 안전 셧다운을 가동했는데요.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인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폭넓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라는 인재가 겹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외면한 에너지 정책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 지자체와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좀 마련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또 어느덧 됐네요. 579님이 여기는 경산인데요. 저는 느티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뭇잎도 가지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배롱 이것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 화려한 분홍빛 꽃이 정말 예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8428님.

은 최근에 인천 대공원 갔다가 은행 이것의 수령이 범상치 않아서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정답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2부에서 또 나누도록 하죠.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40도에 육박한 극초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36.9도였던 서울의 낮 기온 오늘 39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서쪽을 위시한 전국 곳곳의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체감온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에 의한 한 줄기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 내릴 땐 시원하더라도 그치고 나면 다시 고온다습 밤이 밀려오면서 무덥겠습니다. 밤에도 이어지는 더위, 열대야도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39도, 대전이 37, 대구 36도, 전주는 3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32도, 그래도 덥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등 21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 역시 서울이 39도, 거의 40도에 육박합니다. 30도에서 39도에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수도권 등 서쪽과 동해안 제주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 서해안, 전남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호남 지역은 최대 40mm 정도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와 서해 쪽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과 경기 대부분, 인천, 충남, 전남, 광주,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23.4도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9.71로 평년 대비 3.5배 많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집값 못 잡는 세금 폭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협상 청신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수요일 라디오정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은 큰 공원보다 지역 곳곳에 작지만 오늘 정답인 이것이 우거진 공원을 조성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실제로 도시에서도 눈길 닿는 곳마다 이것을 흔히 볼 수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순면적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기준인 9제곱미터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는 평균 약 14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로수와 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크다고 하는군요.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두 글자고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생태관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연생태활동가인 고재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보죠. 끝번호 6092님,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버스에 에어컨을 켜도 손님들이 부채질을 할 정도로 덥네요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우면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도 부채질을 하게 될까요? 아, 참 이번 더위 대단합니다. 2037님은 저희 동네는 이곳 그늘 아래 운동기구가 여러 개 있어서 이곳에서 운동을 많이들 하는데 요즘은 덥네요 하셨어요. 물론 뭐 이것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래도 뭐 뜨약볕보다는 한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만 덥죠. 예. 6826님, 저희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때 심은 나무들이 우거져서 멀리 가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 곳곳이 시원한 쉼터랍니다 하셨네요. 아파트 내에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으면,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참 좋죠. 커피 쿠폰 하나 드립니다. 8428님은 계족산 아까 1부에 나왔었는데 대전의 황토길로 유명한 산이라고 제자 또 소개를 해 주셨네요. 대전에 있는 산이었군요. 4723님, 저는 이걸 참 좋아해서 저희 집 식탁 유리 아래에 토종 이것 16개를 소개한 팜플렛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네요. 저는 특히 물풀의 이것을 좋아합니다. 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그면 물 색이 푸르게 변한다고 해서 물풀의 이것이라고 한다네요. 이런 뜻이 있었군요. 확실히 공부를 하시는 분은 달라요. 좋은 정보를 또 전해주셨네요. 정말 잘 생각해보면 오늘 정답인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낌없이 주는 이거라고 하잖아요. 다 주고 가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또 시간이 여유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정부가 내년 7월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착공한다고 발표했네요.
2: 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시는 내년 7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광주 군공항 일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 반도체 공장 4기가 가동되려면 약 6.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1: 네.
2: 정부는 한빛 원전과 지역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전력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용수는 하루 65만 톤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복댐과 주암 장흥댐, 나주댐 등을 활용하고 광주 제1하수처리수도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내년 7월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해 현 정부 임기 안에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폭염으로 뭐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양식어류 집단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좀 피해 현황을 짚어주시죠.
2: 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수온이 28도에 도달해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양식어류의 경우 수온이 25도를 넘으면 스트레스로 생육에 지장을 받습니다. 지난 3일부터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포항시의 경우 남구 구룡포읍 일대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도달이 치어 13,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서해바다에서도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남 완도어가 두 곳에선 넙치 1,700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1: 네.
2: 이로써 고수온으로 인한 이 지역 수산물 피해는 넙치 11만 5,800마리이고 복구비 산정 기준 피해액은 4억 9,600만 원에 이릅니다. 고수온 피해가 확산하면서 해수부와 각 지자체는 양식장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액화산소와 순환 펌프, 명역 증강제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지만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피해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참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강화 서검도의 수돗물 취수원의 우라늄 농도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하던데요.
2: 네. 인천 강화군 서검도는 섬 전체가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인데요. 지난달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에 해당 취수원은 폐쇄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곳 주민 50여 명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생수를 구입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와 강화군은 임시 폐쇄된 취수원에 다음 달 중순까지 정수 필터를 설치해 우라늄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임시 조치에 그치지 말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이달 중 취수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추가 관정 개발이나 대체 수자원 확보 등 후속 대책도 추진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제주에 그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고위험 산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면서요?
2: 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헬기를 이용해 다른 시도로 이송된 고위험 임산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9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10명이 헬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양막이 파열된 임신 24주차 임산부가 제주에서 치료할 의료진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옮겨졌고 지난 5월에도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이 부산과 대전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도 내 6개 종합병원 중 일반 분만이 가능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두 곳뿐이고 고위험 산모를 다룰 의료시설과 의료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편 거제에서도 어제 오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환자가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듯 지역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응급 소방헬기를 이용해 지역을 넘어 이송되는 환자가 느는 모습입니다.
1: 예, 언제쯤이나 이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자,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요즘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생태관광 하죠.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돈과 시간을 들여 오랜만에 여행길에 나섰는데 자연환경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도 같아요. 근데 만약 그 제주의 특산물인 오분자기가 잡히지 않아서 오분자기 뚝배기나 돌솥밥을 먹지 못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장 또 해녀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건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한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함께 오래도록 누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찐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떤 걸 잊지 말아야 할까요? 자, 여행 성수기인 휴가철을 맞아서 오늘은 이런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연생태활동가인 고재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 많이 덥죠?
4: 네, 제주 그 많이 덥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제주도 동북쪽 마을 그 조천이라는 곳에 바닷가에 있는데도 네.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1: 예.
4: 그런데 그 하늘은 굉장히 파랗게 맑고요. 하얀 구름이 떠 있어서 기분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사실 뭐 저도 프로그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태

0: 관광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앞서 근데 어쨌든 제가 5분자기를 예로 들었는데 이건 뭐 좀 괜찮았나요? 어떠셨어요?
1: 아,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고요.
0: 아, 그래요?
1: 5분자기 뚝배기 드셔보신 거죠?
0: 그럼요. 예. 맛있게 먹었죠.
1: 네. 그 말씀 주신 5분자기에 대한 예는 그 우리들의 여행이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더해서 그 자연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과 우리 여행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여서.
0: 아, 그렇군요.
1: 네, 저는 되게 놀라웠고요.
0: 네.
1: 예, 요즘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 영향으로 바다 생태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제주바다에는 사실은 백화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해조류가 없어지고 그걸 따라서 해조류를 먹는 오분작이나 뭐 전복, 소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결돼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와 연결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삶도 해녀들이 잡던 오분자기도 사실은 그리 잡히지가 않다 보면 삶의 복지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우리들이 즐기는 여행에도 있다고 하면 살짝 놀라시겠죠?
0: 어, 그러네요.
1: 네. 예,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행기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사실은 그 주요 원인인 거죠.
0: 네.
1: 그리고 자연 생태계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 역시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는 여행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생태 관광이에요.
0: 네.
1: 우리가 여행하는

0: 입적으로 얘기하면 절제? 절제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1: 네.
0: 자연을 보존하고 뭐 지역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뭐 여행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1: 네.
0: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즐겼던 여행이 뭐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생각 없이 나의 즐거움에만 굉장히 그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나의 즐거움도 절제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여행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대중관광과 차이는 절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생태관광은 절제다. 아주 뭐 짧고 굵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주 생태관광협회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제가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죠.
1: 네.
0: 오늘 그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에 그 인터뷰도 하게 됐는데요.
1: 네.
0: 생태관광협회는 제주도에서 생태관광에 관련한 뭐 업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제주도의 자연도 지키고 여행도 좀 즐기고 의미 있게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1: 네.
0: 2010년도 7월에 창립했고요. 제주도의 대중관광이 환경도 훼손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소외시키고 외부 자본에 의한 횡포를 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젊은 활동가들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현재 마을 회원, 개인 회원, 뭐 단체 기업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지난 16년 동안 생태관광 전문 여행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생태관광을 산업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진행하면서 생태관광 뭐 법적 조례 제안이나 뭐 정책 제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협회가 많이 했고 무엇보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관광 지역 지정을 제주도에서는 마을 단위로 5개 마을을 지원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좀 도왔다. 그러한 단체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1: 네. 모르긴 해도 뭐 마을마다 아주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그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0: 네. 현재 제주도에는 마을에서 진행하는 생태관광 그리고 전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1: 네.
0: 그중에 시간이 짧으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백동산이라는 습지보호 지역에서 습지를 바탕으로 하는 선을 일리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해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평대리 생태관광, 그리고 오름과 고자왈 중심으로 하는 저지리, 그리고 제주도의 하천, 생물권 보전 지역 핵심 지역인데요.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레리의 생태관광, 그리고 치유의 숲이나 뭐 도시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호근동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시면 제주도의 화산 지형의 자연도 느낄 수 있지만 그 자연과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뭐 해녀 문화, 그리고 농경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삶의 지혜를 얻는데도 제주도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아마도 여행에서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1: 예.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환경 얘기만 해서 지루하거나 혹시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0: 그러게요. 예전에는 뭐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뭐 생태 사러 가는 거냐, 뭐 생태 먹으러 가는 거냐,
1: 네.
0: 뭐 이러한 그 서로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이 다른 거죠.
1: 네.
0: 예, 그리고 자연으로만 가라 그러고 또 뭔가 절제하라 그러고 많은 걸 생각하라 그러고 하니까 생태 관광이 너무 뭐 고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즐거움, 최대한 행복을 누리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절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연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자연에 기억된 역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심심하거나 지루할 그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뭐 전통 지식 체험 이런 것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울 수 있고

0: 가까운데 환경도 보전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도 지켜주고 일석삼조 사조 예 이렇게 그렇군요. 재미있는 여행입니다.
1: 네, 근데 뭐 사실 제주는 어딜 가나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는 환상의 섬이잖아요. 뭐 네. 어디든 이제 생태 관광을 떠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뭐 협회에서 따로 정해둔 그런 곳들이 좀 있나요?
0: 협회에서 정해둔 곳은 없고요.
1: 네.
0: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도 좀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좀 공신력 있는데 가고 싶다라고 하면 네. 저희들은 일단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인증한 생태 관광 마을로 가면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는 상근자도 있고 생태 관광 해설가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생태 관광을 사실은 즐길 수 있습니다.
1: 네.
0: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는 총 5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고요. 뭐 선을릴리, 하래리, 호군동, 평대리, 저지리 이렇게 마을을 검색하시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뭐 정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 네, 인증된 생태관광 마을이 따로 있긴 하군요. 어쨌든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주 생태관광 협회가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이제 관광지 개발에도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쭉 일해 오시면서 뭐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면요?
0: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가장 오랫동안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어쩌면 선은일리 동백동산 습지보호 지역 그 생태관광 만들 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1: 네.
0: 2010년도에 동백동산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처음으로 마을을 찾아가서 함께 동백동산 보전 활동과 생태관광을 해보자고 제안을 그 했어요. 제가 네. 저희 단체가 한 거죠.
1: 주민분들이 뭘 하시던가요?
0: 네. 제가 제주도 말로 해도 돼요?
1: 네, 그럼요. 예.
0: 그 삼촌들이 예. 제가 뭐 동백동산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삼촌들이 동백동산 그거 무시가 볼 거이시니? 이러셨어요.
1: 뭐 볼 게 있다고 오냐? 뭐 이런 의미인가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제주도 말 아시네요.
1: 네, 네.
0: 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1: 네.
0: 1년에 7만 명이라는 여행자가 찾는 곳이 되었고
1: 그래요.
0: 지역 주민들은 이런 현상이나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이 찾는 좋은 자연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1: 네.
0: 그 효과로 마을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학생 수가 12명 분교였던 것이 현재는 100명이 넘는 분교로 승격된다거나
1: 그래요?
0: 제주에서도 변두리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증가, 학생 수 증가 그러면서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생태관광이라는 요소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게 가장 뿌듯한 기억입니다.
1: 와, 16년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0: 네.
1: 자, 앞서 뭐 제가 어쨌든 고지랑 대표님을 소개할 때 자연생태 활동가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근데 특히 이제 제주에 어떻게 생태 환경을 지키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0: 아,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꽃삽을 가지고 놀면서 개미집을 많이 파괴했어요.
1: 네.
0: 예, 네, 그래서 나 때문에 죽었을 그 개미들, 집을 잃어서 당황했을 그 개미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환경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요.
1: 네.
0: 그다음 대학에서 그다음에 그 후에 공부하면서 계속 환경 관련, 자연유산 관련을 공부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일에 그 몸담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보전된 자연으로 뭔가 혜택이 가야 사실은 보전도 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보전하면서 뭔가 현명하게 이용하는 이런 생태관광, 생태교육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예, 하여간 제주도 이제 개발 문제가 겹치면서 하여튼 많은 생태환경 훼손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간 계획하시는 일들 쭉 해나가시면서 제주의 생태를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생태관광지가 몇 군데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5개 마을 꼭 가시면 좋겠고
1: 네.
0: 그다음에 조금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희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조천리라는 곳에 있거든요.
1: 네.
0: 예, 여기 와서 저희 센터도 한번 둘러보시고 차도 한 잔 마시시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 옆 해부터 용천수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는 용천수 탐방길이 있는 곳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와서 용천수 탐방길도 보시고 저희가 또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1: 네.
0: 여행자들과 지역이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재량 대표와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나무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죠.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오랜 독재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살라자르의 시대, 그 억압 속에서 철학과 정치와 신을 향한 프라도의 질문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프라도와 오켈리, 두 소년은 바로 그 위험한 지식을 밤새 나누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가? 소년들의 대화는 목숨을 건 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생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른이 된 프라두는 리스본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그는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칙이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리스본의 도살자라 불리던 비밀경찰의 수장 맨두스가 죽어가며 그의 진료소로 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짓밟은 그 학살자를 살려줘야 할까요? 인간 프라두는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의사 프라두의 손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에게 이웃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배신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프라두라는 인물의 비밀을 열어보입니다. 그는 인연보다 눈앞에 목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은 쉽게 부패해도 몸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훗날 적어둡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자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 앞에서 의사의 손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견디는 대신 혁명의 길을 택합니다. 양심을 씻어내듯 조용히 독재자를 향한 저항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미 저항조직에 몸담고 있던 친구 오켈리가 프라두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요. 프라두는 그렇게 위험한 세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의 멤버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 에스테파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사랑스러운 여인은 프라두의 절친한 벗 오켈리의 연인이었습니다. 냉철한 혁명가 오켈리가 사랑한 여인 에스테파니아 또한 프라두에게 이끌립니다. 프라두와 에스테파니아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이끌립니다. 여기서 우정과 사랑이 위태롭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중증 자폐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전경철 씨와 함께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경철 씨에게 그 질문은 너무도 절박한 숙제였습니다.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고 아들과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며 언젠가 홀로 남게 될 아들에게 가장 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자폐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 아버지 전경철 씨의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전경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27살 된 아들이지만 이제 정신 세계는 사실 어린 아이와 똑같은 네. 거죠. 우리 재원 군이. 예. 그 중증 자폐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일상은 하루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저는 24시간 돌보셨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1: 그냥 그 아이의 삶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깨고 같이 잠들고 그거는 잘 못해요. 같이 깨는 건 하는데 잠들고 나면 뭔가 하루가 마감되다는 느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단한 일을 새벽에 마쳤는데 그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 네. 그런 느낌으로 아들의 또 얼굴을 잠들어 얼굴을 보고 있으면 27이지만 제 눈에는 3살짜리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해가 뜨고 막 이러는 경험이 비일비재하죠. 저만은 아닐 거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럴 텐데 어쨌든 아들의 삶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들은 어쨌든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저는 혹시라도 어떤 감정의 기복이 오거나 돌발 행동을 할까 봐 그 인간 감시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 아들은 제가 제일 잘 안다는 말을 왜 드렸냐 하면 한눈에 얼핏 봐도 지금 쟤는 상태가 어떻다. 지금 몹시 불안정한 때다. 혹은 지금은 평화로운 때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0: 20년 넘게 아들만 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쳐다본 네. 거잖아요.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27년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 감시 카메라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 제가 텔레비전에서 아드님과 같이 지내시는 거를 보면서 감탄했던 부분이 몸도 지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암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행동을 해오고 이럴 때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말씀드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억울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는 말을 물어요. 근데 그거는 의외로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러니까 왜 남자들 흔히들 하는 말이 이제 요즘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인 생활을 수개월만 하면 내가 태어날 때도 군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된 살이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조금 지내다 보면 아유 내가 기구하긴 하지만 내게 주어진 팔자고 운명이다 이런 게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대한 억울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힘든 거는 뭐였냐면 군인은 생활이 반복적이에요.
0: 네.
1: 솔직히 3년을 있어도
0: 규칙적이죠.
1: 예, 네. 비슷하고 몇 시간에는 심지어 언제쯤 비상나팔이 울리고 언제쯤 취침나팔이 들리고 밥은 몇 시에 먹고 탁탁 메뉴를 정해서 살면 되는데 이 자폐라는 그 병의 특징은

0: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27년을 키웠지만 제 기억에는 같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과연 저 아이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커지니까 아이가 점점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 그동안은 아빠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더 세잖아. 이걸 이제 알게 돼요, 자기도. 그거에 대응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 피로와 고단함이 쌓이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 몸속 어딘가에.
1: 네.
0: 마음이든 몸이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마 이제 병으로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0: 뭐 그건 그 아니겠죠. 설마.
1: 그 늦게 굉장히 귀한 아들을 얻으셨다고요. 우리 재원 군 같은 경우에. 정말 귀한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0: 선물이었죠. 예. 네. 전 지금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너무 위대한 척 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는 몰라도 선물이에요. 그때는 더 큰 선물이었는데 좀 슬픈 선물이었다는 건 이제는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순간이었죠. 저희가 우리 시대, 제 나이 또래 그 소위 이교적인 구시대 질서의 마지막쯤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가면 6대장손이 태어난 거거든요.
1: 6대장손. 예, 어르신들이 거의 뭐 그냥 안고만 키우는 네. 그런 아들이었겠네요.
0: 뭐, 저도 이제 한참 나이 꺾이고 뭐 심지어 우리 어머니 점도 많이 오셨대요. 그랬더니 이 당신 아들님은 생에 아들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찾아온 아들이니까 기쁨은 뭐 어떻게 말로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예. 하여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
1: 근데 네. 그 귀한 아들이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0: 책에서도 썼지만 정확하게는 어렵듯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흔히 일반에 그 뒤늦게 발견하게 되고 자폐의 부모가 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말이 늦더라. 뭔가 사람하고 같이 즐기거나 같이 하려는 놀이에 참여를 안 하더라. 심지어 엄마하고도 잘 눈을 안 마주치더라.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기미를 느꼈었어요. 일찍 느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정확하게는 아 이건 완전히 다르다. 이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아들 도사진 찍을 때였어요.
1: 네.
0: 오래 걸려봐야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그 도사진 스튜디오 촬영이 제 아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 사진사가 굉장히 노련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셔터를 눌러야 됐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 이제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그 틈새마다는 그 각종 치료 뭐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20여 가지 될 거예요. 놀이치료, 뭐 체육치료, 음악치료, 뭐 미술치료 뭐 다들 잘 아시는 거라 제가 굳이 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생활을 수년을 했죠. 수년을 하고 권위 있다는 병원부터 아주 용하다는 뭐 개인의 병원까지를 근데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픈 날인데 그래도 가장 권위 있다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제가 의뢰를 했어요. 정밀 검사합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장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의 몸속에 분명히 어딘가 몸에 물리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곳에. 예컨대 뭐 뇌성마비라도 좋으니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래요. 아유 해달라고. 그 검사를 하던 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있는데 이제 초단위로 착착 CT 찍는 그 프레임쇼를 듣는데 제발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라라고 빌면서 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몸이 안 좋으면
0: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아들이 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그 선천적으로 노말하지 못한 보통의 수준이 아닌 걸로 태어났고 심지어는 원인을 몰라서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한다는 그런 자폐라는 끔찍한 병을 가졌을 리가 없다.

0: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다. 찾아 달라. 그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더니 한참을 하더니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다 보셨죠? 몸에 아무 곳에도 이상이 없네요. 그게 이렇게 야속하고 그 실망했던 참 슬프고도 이상한 검사를 네.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고 결국 그곳에서 최종 진단을 받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단명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용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지금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자폐성 장애. 그중에도 행정물리상으로는 중증. 단 한마디의 표현 언어도 없고 소통의 가장 기본 난이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중증. 그게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모든 거고 모든 것이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와중에도 행복하고 존엄받으면서 그 위대한 생명체로 살 수 있게 하느냐는 온전히 부모의 목. 예.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서 도움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1: 예. 사실
0: 그런 거죠.
1: 너무 막막하셨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게 오로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몫이잖아요.
0: 하지만 예. 포기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0: 억울한 느낌을 금방 지울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부모니까.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고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을 제외한다면 어느 부모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특이하게 뭐 부성애가 뛰어나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뭐 깊고 이래서가 아니고 부모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에 가서 당당하게 의사가 얘기하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몇 달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양반아 속으로 나는 20년 전에 그보다 100배, 1000배쯤 잔인한 선고를 받아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닐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속에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세요? 요새 얼마나 치료법이 많고 우리가 세계적인 병원인데? 라고 하는데 대답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27년간 아들을 그 자폐아 되기까지 혼자 키웠거든요. 근데, 어우, 힘들었나 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이제 쉬고 싶네요. 그리고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 만큼 하다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데 그 기간만큼 좀 편하고 싶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도 기가 막힌 양반인 게 그 말을 한참 듣더니 그러시죠. 그럼 또 이래요. 그러세요. 그래요.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수개월 그러길래 정확하게 그랬더니 그럼 6개월? 이러길래 우리나라에 그 우리 아들 살 침대 한 자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있을 줄 알고 됐다고. 그랬더니 뭐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나왔죠.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그게 안 되네요.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1: 우리 아들 잠잘 곳 한 곳을 네, 찾기가
0: 한 곳은 있지 않았는데 한 곳도
1: 어렵더라.
0: 없더라.
1: 어렵더라.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사가 말하는 때가 오니까 그 시계 날이 온몸에서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그냥 거칠게 말하면 죽으러 갔어요. 같은 병원에 119를 타고. 코미디 같은 건
1: 고비가 있으셨던 거죠. 중간에
0: 예, 온몸에서 이제 예. 피를 토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웃기는 건요. 그 자식이 또 있는데 그 자식이 와서 119 불러놓고 타라고 그러는데 못 타겠어요.
1: 아 우리 그 재원 군의
0: 누나죠.
1: 누나가 있군요.
0: 네, 누나가 와서 탑시다. 아빠 빨리 타고 가 그러는데 못 타겠어요. 내가 가면 당장 이 밤에 쟤를 밥을 누가 해먹이고 누가 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1: 지금 뭐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상황인데 아들 밥을 누가 챙겨줘.
0: 나는 어차피 갈 사람이고 당장 오늘 하룻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한 게 그래서 안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날은 완전히 이제 제 몸이 통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 몸을 가지고 아들 막 찌개 끓여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해주고 있는데 생모가 왔어요. 생모가 와서 난 그래도 엄마 아니냐. 내가 그러면 와서 얘를 밥을 알바 먹일 테니

0: 안심하고 일단 제발 구급차를 타라. 또 다른 자식은 무슨 짓 시키지 말고. 그래서 탔어요. 그 말 들으니까 아, 뭐 죽으러 가도 되겠구나.
1: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지금 어, 그 누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남매를 두셨으면 사실 부모도 힘들었겠지만 누나도 참 엄청나죠.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0: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동 자폐인을 케어하고 치료해주는 기관들에는 형제 자매 프로그램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데 방치해다시피 하고 있는 그 직계 그 형제 자매를 또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이 원래 있어요. 그 아이도 제 아들이 돌봄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거치는 아이예요. 그래도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영화 마라톤에도 그 마라톤어 초은이의 그 동생으로 나오죠.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슬펐던 거는 그 아들을 제 아들을 키우는 와중에 저는 동시에 사실은 그 딸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아빠만 하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엄마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3이 됐네요. 소위 말하는 어? 인삼 산삼보다 귀하다는 그 고3이 됐는데 그 이씨 뒷바라지를 같이 해야 했어요. 제가.
1: 아, 중증 자폐 아들을 돌보면서 고3 아, 예, 딸을 또 돌보셨군요. 예, 예.
0: 여러 가성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년 동안을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아침밥 해먹여서 보냈고 학교 시간이면 학교 앞에 가서 도시락 사고 가서 이동 중에 먹이면서 다 거다 먹이고 학원 수업 올려보내고 이 짓을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딸아이가 저보고 그랬죠. 지금 해줄 아빠의 그 아침밥과 학원 가기 전에 먹었던 밥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 수업 시작할 때 이미 배가 고파서 줄 몰랐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수업 시작하는 애들밖에 없다. 행복하다. 고맙다. 그 기억이 아득합니다. 아득한데 하여간 그래도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와 결핍감의 그 무게는 엄청났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서둘러 독립을 했죠.
1: 예. 예. 훌륭한 아빠십니다. 진짜.
0: 뭐 가끔은 잘하고 싶어도 너무 티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책에도 안 쓰고 예. 얘기 안 할 때 뭐예요.
1: 이게 뭐 부모들이 다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예. 우리 아버님만큼 정경철 씨만큼 하기
0: 제가 입을 한 사람 아니고요. 세상의 부모는 다 위대해요. 제가 예. 해보니까 알겠어요.
1: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이제 혼자 본인의 장례 절차를 준비를 다 하셨다는 얘기를
0: 예,
1: 들었어요.
0: 다 마쳤습니다. 예, 저는 예.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몸이 가벼워요.
1: 보니까 뭐 사진도 찍으셨고 그
0: 찍어는 놨는데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무빈소 하루장에 원칙을 아, 세우는지라
1: 빈소는
0: 아니, 할 곳도 정했고
1: 빈소는
0: 다 정해놨어요.
1: 안 차리실 거고
0: 제가 제 몸가루가 그 뿌려질 아주 어린 요만해요. 요만한 소나무도 하나 심어놨고 저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마지막 장손으로서 선대분들을 모두 자연스러워 돌려보내는 장손의 숙제도 마쳤고 아들 살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 못할 것 같은 숙제도 마쳤고 그래서 남은 기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그 꼭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이승의 무게감 이런 거 내려놓은 상태로 지금 3개월을 지내온 거죠.
1: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피터팬 재단 네. 그 어떤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0: 무겁게 얘기를 네,
1: 설명을
0: 것 같아서
1: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네. 제 브런치 페이지를 찾아오는 분들과 뭐 작가 대 그 독자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는 제 책을 보거나 제 페이지를 찾아와서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0: 왕이라고 부르고 지금 제 꿈을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같이. 그래서 제 책에 이름을 적어달라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저는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적어두거든요. 2026년의 크리스마스는 7월에 올 거다라는 확신과 그 현실 동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라는 뜻인데 아주 아주 공교롭게도 MBC에서 제 사연이 방송이 되고 제 흔적을 찾아내기까지 그 수사력이 뛰어난다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닷새가 걸렸대요. 근데 닷새가 지난 날에 지나고 나서 갑자기 평소에 오던 방문객 수가 한 100여 명 많아봐야 그랬던 페이지고 100명 수준이었던 게 3만 네.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진짜 넋이 나왔었는데 저는 네. 그거를 그때도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그 밤하늘 새벽에 쏟아졌던 별똥별의 폭격이라고 저는 지금도 불러요.
1: 예, 아버님 원래 문학 청년이셨군요.
0: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1: 왜지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0: 아니, 진짜 이렇게 밖을 예. 받아 보니까 막 별똥별이 쏟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뭐 시골 가도 별 쏟아지는 분위기를 못 느낀다는데 물론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들도 엄청났지만 돈으로 실제로 던져주시는 그 금액들 이 자본주의 숫자들이 아니 한국의 네티즌들의 후원금 사상 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1: 그냥 얼마나 모였어요?
0: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8,500만 원이.
1: 와.
0: 그러니까 별똥비라고 안 부르는 제가 아니네. 장대비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지.
1: 그 돈이 딱 모인 걸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0: 받을 수 없다죠. 당연히.
1: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다.
0: 내가 받을 수 없고 분명 어디가 쓰라고 준 건데 어쨌든 그 기적을 만들어줬고 제 아들 살 곳을 만들어준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를 찾아온 시민이나 온라인 방문객을 부를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은 왕이시다. 그때 제가 선언을 했어요.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하셨군요.
0: 그날 밤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왕들이 바라는 거는 나 혼자 특별하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 기적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한 명의 피터팬을 위한 후원의 별똥별을 쏟아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피터팬, 수많은 연예가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수십 명 정도가 있어요. 제 아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중에 이건 통계에 잡힐 수 없는 영역이라 그러는데 10여 명 추정되는 1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서로 못 본 척 외면할 뿐이에요.
1: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줄 곳은 없고 나는 떠나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가느냐 해서
0: 아니 그 동네 입구를 떠도는 그 동네 바보용으로 남겨놓고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존엄하게 죽는 것보다 요새 뭐 존엄사가 하더라고 하는데 내 아들의 존엄을 지키는 거는 아빠인 나로서의 책임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 아들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거는 다들 안 받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게 참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꿈이 꾸기 시작한 거죠. 그 밤에 내가 마을을 한 곳만 지어도 적어도 그 사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이걸 채워낼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도기를 묘하게 겪고 있고 과도기에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각지대에서 저하고 제 아들이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그 일을 메우는 데 제가 힘이 되고 싶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노인한테 이 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건 브런치인데 원래 이제 작가 지망생들이 작가의 꿈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진 사이트가 거의 독보적이죠.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1: 그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 피터팬이라는
0: 네.
1: 책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표지에 제가 이 말을 보고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 누구라도 어디라도 제발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0: 펜이 하나가 아니고.
1: 결국 제가 예. 하기로 했고 그거를 외부에 가장 공개적으로 투명한 형태로 하기로 했고 그때 제가 지닐 수 있는 무기는 네. 책 한 권이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아주 뒤늦게 브런치 얘기를 했어요.
0: 그래서 사실 그 네. 우리 전경철 씨가
1: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책이죠.
0: 이렇게 몸이 힘든 와중에도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출연하시는 것은 이런 네. 피터팬들을 위한 마을을 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버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1: 예. 심지어 실패해도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1: 제 욕심은 성공인 실패도 그 보고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7월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계속 열심히 써대고 있는데 책에다가 그 7월 크리스마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려고 해요. 아주 공개적으로. 생전 장례 공연으로 정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제 이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남은 시간 우리 아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1: 같이 보는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아들을 지켜보고 싶어요.
0: 예.
1: 솔직한 마음은 어디 감시 카메라라도 그 옆에 달아놓고 싶은데 그거는 못할 테니까.
0: 만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멀리서 네, 아들 한번 보고 싶은데
1: 아들에게도
0: 소원이시군요.
1: 아들에게도 힘들어서. 근데 네. 도대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0: 예.
1: 보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 그것뿐이 뭐 더 이상. 네. 예.
0: 아버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아유, 오늘 너무 예. 경황 없이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0: 더 건강하셔야 돼요. 예, 오래도록.
1: 이 결과를 볼 때까지는 네. 그 제 아들 피터팬 아들에 이어서 수많은 피터팬들이 살려주겠죠, 뭐 저는. 네.
0: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모두 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아버지도 잘 참으셨는데 제가 감정을 잘 추스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철 씨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수도권과 일부 충남, 호남에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7에서 39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속에 해당 지역은 체감온도 35도 내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극한 더위와 또 열대야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등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또한 높고 식중독 지수도 위험 단계라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수도권 등 서쪽과 동해안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높은 구름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서울과 인천, 또 경기 남서부, 또 서해안 전남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최대 3, 40mm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5에서 20mm 주로 서쪽에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9도로 40도에 육박하겠고요. 대전 37도, 전주 38도, 대구 36, 강릉은 32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 등 21에서 27, 낮 최고 기온 서울 39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제주 해상의 물결 높아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8.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황지연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틀째, 코스닥은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외국인 순매수와 반도체주 상승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13거래일 만에 800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9.31포인트 상승한 6,598.26에 코스닥 지수는 18.87포인트 상승한 799.5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 속에 코스피 시장도 종일 강세 흐름 펼쳤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2조 원 정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대형주를 집중 매수했고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전기전자주, 태양광에너지와 전선, 전력설비와 조선, 조선기자재, 건설, 광통신과 로봇 관련주 등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게임과 정유, 유통과 엔터주, D&D 파마텍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6원 60점 내린 142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모레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2, 3일 안에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5억 9천만 달러 증가한 4,27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외화 중 유가증권이 약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예치금이 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 세계 11위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일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2만 1,8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명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 비중이 늘었고 농림업, 제조업은 줄었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중은 52.7%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이었습니다. 주된 구직 경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취업 알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두 달 동안 37억 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상장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의 운용 보수는 지난달 28일까지 36억 6,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는 5에서 30mm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가벼운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미국과 일본이 28년 만에 슈퍼 엔저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조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추가 공동 개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각국이 환율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용인하지 않았던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방침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저 개입에 대해서 우정의 신호라고 표현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화 약세를 방치할 경우 IMF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를 구원투수처럼 묘사했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채를 지키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의 공조가 글로벌 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볼까요?
2: 예, 오늘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좋았고요. 코스피 오늘 3.7% 올라서 6,598에 마쳤는데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6,674, 6,700선까지 근접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오늘도 좋았습니다. 2.4% 올라서 799로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거래일째 2% 이상의 그런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 오늘 코스피가 갭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한 2%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코스피도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오늘 오랜만에 좀 강한 반등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1.5조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이끌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4천억 가까이 사면서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은 사흘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고 규모도 1조 원대가 좀 넘었는데, 최근 일주일세를 보니까 6조 8천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 뭐 하루에도 언제든지 순매도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 기조 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외국인이 이런 대규모로 갑자기 또 순매도로 들어설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상승 배경은 뭐 뉴욕시장도 워낙 좋았고요. 유가, 국채금리, AI 수익성 논란, 중국 반도체 이슈 등 기존의 악재들이 오늘 대부분 뉴욕시장에서부터 해소가 되는 분위기였고,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증권사 뭐 IB들에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뭐 수요도 엄청나고 가격도 더 오를 것 같고 등등등 이런 얘기였고, 여기에 심리적으로 더 분위기를 부추겼던 거는 머스크 CEO하고 팔란티어 CEO가 메모리 수요 엄청나다, AI 수요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안심을 하기에 오늘의 상승세를 가지고 완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마음을 놓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뉴욕 시장에서는 AMD가 정규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역시 장중에는 좋았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두 종목의 시간외 거래 급락의 이유가 같습니다. 자본 지출이 과하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빅테크를 비롯한 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래가지고 돈 벌 수 있나라는 그런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 이 부분이 하나.

0: 하나의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국장에서는 오늘 막판에 코스피가 6,600선, 그다음에 코스닥이 800선에서 살짝 밀렸고요. 삼성전자도 25만 원, 하이닉스는 170만 원 살짝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 이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똑같은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여전히 국장에서도 일말의 경계감이 좀 남아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 네.
0: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 상황을 보면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특히 어제에서 오늘도 AI 데이터 센터, AI 네트워크 그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았고 특히 조방원전 중에서 오늘 조선업이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게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조선업 쪽은 강세라고 했던 그 네.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0: 예, 이게 좀 늦은 얘기긴 한데요. 백악관이 지난달 21일에 미국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함 각각 두 척씩 그러니까 총 네 척을 미국 밖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를 이제 의회에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좀 뒤늦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0: 백악관이 왜 의회에 이걸 제안했느냐.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첫 번째는 현행법상 미국이나 미 군은 밖에서 상선이든 뭐 그 화물선이든 군함이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존스법이나 뭐 반센 톨레프스법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법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 가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좀 되면서 이게 진행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이 특별히 나아진 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법이 여전히 미국 법 현행법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의회가 별로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의회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번에 그 NDA 이제 국방수권법에 이 의회 미 의회에서 전투와 물론 전투 지원함까지 해외에서 만드는 걸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현행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뭐 그 상 선이라든가 또는 뭐 비전투함은 해외 조선소에서 일단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하겠지만 전투함이나 전투 지원함은 절대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고수를 했는데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중국이 군함과 상선을 포함해서 한 1,000척 정도씩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특히 이제 군수 분야, 해군 분야에서 계속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미국은 조선업이 무너진 상황이라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우리나 뭐 갖다 붙이자면은 뭐 일본까지 도와줘야지 가능한 얘기인데 이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할 경우 이거를 뭐 우회해서 뭐 행정명령 이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기업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를 설득을 해서 이 관련법을 좀 일부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 기업들도 가서 좀 편하게 이 미군의 군함이든 또는 상선이든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1: 네.
0: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사도 결국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0: 네.
1: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쿠팡이 2분기 실적을 냈는데 적자가 1조를 넘었다고요?
0: 예,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적자가 폭이 컸습니다. 영업 손실이 5억 5,600만 달러, 우리 돈 8,350억 원이고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참고로 작년에 이맘때 때는 2천억 넘게 흑자를 냈었습니다. 1분기에도 2억 4천만 달러 손실을 냈으니까 합쳐서 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정도
1: 네.
0: 더 육박하는 그런 손실을 낸 셈이 됐고요.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한번 말씀 드렸던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 이게 뭐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하반기 실적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다음에 어떤데 이게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쿠팡 측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한국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한 3천억 정도 될 것 같다.
1: 아.
0: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인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손실도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0: 합치면 적어도 6천억 정도의 이 비용이 그러니까 손실이 3분기에 3분기나 또 4분기에 걸쳐서 하반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뜩이나 뭐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비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비용까지는 나올 예정이다. 이 부분을 회사가 밝혔고요. 다소 좀 의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가 장기 고객의 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신규 고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로열티가 있는 오래된 고객들을 돈을 더 쓰더라. 이제 이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성장이 지속 중이야. 그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고 특히 대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만 쿠팡이 대만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새벽 배송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대만 사업은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 관련돼서 지금 당장 이게 뭐 흑자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0: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역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0: 네. 지난 5월 기준인데 55세 이상 80세 미만의 고령층 근로자가 1,01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무려

0: 이 고령층, 즉 55세 이상 이 고령층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고령 취업자가 1000만 명까지 늘어난 이유에는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힘, 그러니까 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요. 장래 근로 희망 비중이 69.2%로 역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희망 은퇴 시점도 73세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중반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생활비 네. 보탬이 전체 근로 희망 사유의 53%를 차지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연금 수령액이 월 88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1인당 최저 생활비가 생계비가 15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8만 원 가지고는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다라는 현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생각할 게 많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도로 위가 아닌 공장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싸게 그리고 똑똑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다크팩토리입니다. 다크팩토리는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와 로봇이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말하죠. 자동차 업계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어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위험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크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에 연간 1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무인 공장을 가동 중이고, 현대차 그룹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연 30만 대 규모의 차량을 생산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세웠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는 글로벌 다크팩토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엔 약 195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크고 AI와 로봇을 다룰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이 대체해버린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따라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크팩토리를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기보다 사람의 역할을 직접 생산해서 설계, 관리, 점검 중심으로 바꾸는 기술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꺼져도 멈추지 않는 미래형 공장, 다크팩토리.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N화가 40년 만에 급락하자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엔화 매입에 나서는 등 슈퍼 엔저 현상을 막으려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개입이 원화는 물론 글로벌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일 양국의 외환시장 공조 개입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본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또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지금 일본 엔화가 시장에 굉장히 화두인데 뭐 엔저 엔화 약세 하잖아요. 어느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까?
2: 뭐 한 155엔까지 내려갔다가요. 달러당 지금 157엔 정도로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뭐 예전보다 지난주보다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달러당 163원대까지 이제 올라가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한동안 이제 뭐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뭐 160엔대에서 네. 거래가 됐으니까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엔저가 굉장히 많이 어떻게 심화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본하고 일본 정부하고 은행이 뭐 돈도 많이 썼죠. 돈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백기를 들고 네. 미국한테 도움을 청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달러당 160엔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2: 최근까지 넘어갔었죠.
1: 아,

0: 그러니까 최근 말고 과거에 있었습니까?
1: 아, 과거에요? 네. 예, 있었어요. 뭐냐면 24년도에도요. 23년도 말에도 뭐 160일엠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내려갔었던 뭐 그 과거가 있긴 있는데 사실 엔저가 어제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0: 추세적으로 엔저의 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예. 지난번에도 해주셨죠.
1: 예, 한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러면?
0: 네네네.
1: 예, 한번 보시죠. 1번 한번 띄워주세요.
0: 어플리케이션 콩이랑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왼쪽에 보시면 아, 이제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 올라가시면 이게 중간에 네. 쭉 올라간 거 있잖아요. 고기가 이제 161. 뭐 한 7엔 정도 돼요. 달러당.
0: 네.
1: 예, 그게 이제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다가 이제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러네요. 오르는
0: 작년부터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네요.
1: 네, 굉장히 네. 빨리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다시 뭐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인상 기조를 갖다가 재개할 움직임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일본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아직도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더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더 약해지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어떤 통화든지 네. 이제 이자를 많이 주는 통화는 강하고요. 이자를 안 주는 통화는 아무도 갖고 싶지 않겠죠. 보유하고 싶지 않으니까 약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일본 엔화는 이자를 많이 주는 통화가 달러 대비 아니니까
1: 네. 네,
0: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뭐 실질 물가 대비 마이너스죠.
0: 네. 네. 지난달 31일에 그럼 미국이 개입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제 뭐 직개입을 한 거죠. 이제 구두 개입이 있고 방식에는 그리고 실개입이 있는데
0: 네.
1: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것을 실개입이라고 해요. 예, 구두 개입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네. 너 조심해, 니네들 일부러 뭐 엔화를 파는 세력이 있으면 니네들 조심해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시장에 들어가서 개입할 테니까 조심해. 이것은 이제 구두 개입이죠.
0: 네.
1: 이제 구두 개입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두 개입을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일본은행이 개입을 하기 전 단계, 실제 개입하기 전까지는 보통 한 8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0: 네.
1: 요새는 이제 하도
0: 많은 단계가 있군요.
1: 많은 단계가 네.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요새 개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 전 단계를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번에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죠. 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이제 개입을 한 상황이고요. 실개입을 일본과 미국 같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배경이 뭐냐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1: 예, 네, 이례적인 상황인데
0: 네.
1: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을 도와준다는 명분 외에도 여러 가지 실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죠. 네. 이제 미국이 아무리 도와달라 그래도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그래서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도와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0: 네.
1: 이번에는 굉장히 큰 실익이 있어요. 실익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네.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겁니다.
0: 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1: 네, 왜 그러냐면
0: 네.
1: 지금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작년부로 150엔이 깨졌고요.
0: 예.
1: 그리고 160엔도 지금 깨져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일본이란 큰 나라도 이걸 못 막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이제 매도세 때문에. 왜냐하면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준금리가.
0: 네.
1: 아무도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려고 보유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달러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통화잖아요.
0: 예.
1: 그런데도 금리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추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에서는. 추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해지는 통화는 이걸 매도해요. 계속 사람들. 아, 계속해서 약해지겠구나. 그럼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매도 추세 하에서 일본 은행이 이것을 막지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포기했다. 그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0: 네.
1: 미국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들어줬겠죠. 근데 이번에는 들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이 미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0: 미국채. 아, 그렇군요.
1: 예, 최고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걸 팔아요. 미국 국채를.
0: 채권을요?
1: 예, 미국 국채를 계속 팝니다. 미국 국채를 계속 파니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수요가 더 많아야 되는데 미국 국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이자를 갖다 덜 내고 싶잖아요. 덜 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신규 발행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재무부는 훨씬 더 이자 부담이 많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자는 적어지고 미국 일본이 갖다 파니까 대규모로.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 팔지 마. 팔지 마. 우리가 개입으로 도와줄게. 그리고 생색도 내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낮추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본이 미국 채권을 팔게 되면은 채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건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고 그건 미국에도 부담이 되니까 미국의 실익은 이해가 됐는데 근데 어떻게 안 팔고 그거를 달성을 해요?
1: 이제 뭐 사실 실제로 네. 실개입을 하게 되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달러가. 네. 근데 달러가 필요한데 누구든 뭐 달러를 갖다가 현금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외화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채권이나 아니면 예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있으면 그것을 외화보유고를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샀겠죠. 그걸 이제 처분해서 그것으로 달러 현금을 만들고 그것을 네. 매도해서 엔화를 사야 되잖아요.
0: 네.
1: 네.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그것을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0: 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매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1: 이제 뭐 도와주는 방법은 자기네가 이번에 이제 달러를 직접적으로 팔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이번에는 유로화를 팔았습니다. 이번 유로화를 팔아서
0: 네.
1: 이제 왜냐하면 미국으로 볼 때 달러화는 자기네 국내 통화잖아요.
0: 네.
1: 이것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잖아요. 왜냐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유동성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고 또 달러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로화를 선정한 배경은 그겁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같이 일본 엔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잖아요. 이제 외화 준비금에서 이제 유로화를 좀 팔고 그것으로 이제 엔화를 산 그런 배경이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사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0: 네.
1: 하지만 유로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서 한 57%를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0: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57%의 가중치나 됩니까?
1: 엄청나죠.
0: 엄청 높네요.
1: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의 그렇잖아요.
0: 예.
1: 가중치 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섯 개 통화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을 줄 알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로화는 예전에 뭐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프랑스의 프랑마 이런 통화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엄청 높습니다.
0: 네,
1: 그래서 57%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달러의 상대 통화는 유로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어폐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판 거라고 볼 수 있죠.
0: 아, 그럼 이번에 직접 개입했다는 거는 그 미국 정부가 그냥 유로화 팔고 그 돈으로 엔화를 좀 사준 게 이게 직접 개입입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떻게 보면 개입은 실제로 할 때는
0: 네.
1: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중앙은행 뭐 미국 이제 연준의 이제 지방은행들이 있지만 연준 뉴욕 연준이 주로 이것을 이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연준이 이번에도 이것을 갖다가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아, 뉴욕 연준 중앙은행에서 연준은행에서 이제 이것 뉴욕은행에서 이거를 했다.
1: 네.
0: 아,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해법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개입이라고 했는데 그냥 유로를 좀 팔고 그만큼 엔화를 더 사주는 이런 거가 행위 자체는 좀 간단해 보이긴 하네요.
1: 뭐 미국이 이제 외화보유고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외화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0: 네.
1: 달러가 자체가 이제 기초통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만 뭐 있으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6개국과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상설 이제 통화 수합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항상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 미국과 네. 달러 통화 수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두

0: 한번 어떻게 보면은 통화 수합을 뭐 단행해서 환율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긴 있어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임시 수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없어졌고요. 반면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네 나라 통화가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할 때는 달러와 통화 수합을 할 수 있게 뭐 바로 그냥 쓸 수 있게 상설 통화 수합을 양국 중앙은행 간에 이렇게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안 쓰는 이유는 사실은 비싸기 때문이에요.
1: 그렇군요.
0: 왜냐 금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FIMA, FEMA 레포라는 걸 또 언급했다 하더라고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고 어떤 제도입니까?
0: 예, 좀 어떻게 보면 FEMA도 어렵지만 레포도 사실은 생소하잖아요.
1: 시청자. 어려운 단어 두 개가 조합되었는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0: 예,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띄워보시면 제가 일단은
1: 2번 그림입니까?
0: 네, 2번입니다. 네. 2번 띄워주시면 네. 이제 FEMA라는 거는 이제 그 약자예요. 영어 약자인데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면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 이것을 하면은 외화통화당국, 외환통화당국 간에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나 이런 기관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레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레포라는 거는 보통 이제 채권 있잖아요. 채권. 신용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담보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를 써서 빌리든가 네. 아니면 자기 신용으로 빌리든가.
1: 담보대출이거나 신용대출이거나.
0: 그렇죠. 둘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담보대출이에요.
1: 아, 담보로 그 달러를 빌린다 치면은 달러를 빌리고 싶은 나라로 치면은 내가 뭐 담보를 주면 되는 거군요.
0: 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 간 네. 채권담보대출입니다.
1: 아, 그러면은 한국중앙은행이든 일본중앙은행이든 일본중앙은행이면 이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온다.
0: 그렇죠. 뭐 얘는 베센트 뭐 장관 얘기는 네. 아 니네 그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팔 필요 없어. 자기네 파는 거 싫어하잖아요.
1: 아
0: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엔저로 미국 달러 채권을 팔까봐 예. 팔지 말고 그냥 그거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가라 이 말이에요.
0: 네,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니네가 이거 쓸 필요 없다. 달러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연준에다가 네. 니네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맡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금리로 뭐 달러를 빌려주겠다 이거죠.
1: 아,
0: 그게
1: 그렇군요.
0: 이제 근데 그 금리가 네. 레포 금리라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레포는 제가 이제 아까 그 그래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 네.
0: 예. 뭐 레포가 RP라고도 하고 그죠? 환매 네. 조건부 거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많은데 사실은 채권 담보 거래예요.
1: 그렇군요.
0: 담보 대출입니다.
1: 아, 근데 이 그러면은 제도는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그럼요. 채권을 매도하면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입장에도 좋진 않을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바로 사줬는데 이게 뭐 그 생각만큼 안 쓰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0: 뭐 사실 뭐 크게 쓸 네. 일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 수합이 네. 있어요. 통화 수합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하는 게 금리 면에서도 낫고요. 그다음에 좀 더 편리할 거예요. 그 상설이니까.
1: 네.
0: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이제 베센트 장관은 일본이 팔지 않았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몇 달 안에 뭐 실제 뭐 거래가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얘기했대요 이번에 네. 그리고 이제 카타야마 일본 재무상이죠 일본의 이제 그 재무상인데 이분도 이제 일본이 향후 이 FEMA 레포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실제로 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것은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국채의 매도세가
1: 네.
0: 굉장히 심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뭐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그
1: 일본 보니?
0: 예, 지금 보시면 네. 일본의 국채 보유량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일본이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 보유량 세계 1위인데요. 네. 4월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방어를 많이 했거든요. 아까 그래프를

0: 보셨다시피 4, 5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달러엔 환율이. 그때 집중적으로 160엔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2조엔, 일본 돈으로 12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억, 110조, 110조 정도를 썼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쓴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이에 미국의 일본의 미국채 보유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67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1210억 달러였는데요. 5월 달에는 1143억 달러로 67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을 강조한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채권을 굳이 팔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엔화 약세를 좀 방지할 만한 그런 달러 소싱 수단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거를 좀 알려주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보네요.
0: 제 생각에는 일본은 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뭐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일본 그 재무상이나 아니면 일본은행이 얘기하는 것보다 시장이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1: 네.
0: 사실상 이것은 대화의 상대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일본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시장에
1: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다가 이게 있다는 카드를 꺼내 보내준 거군요.
0: 네. 미리 얘기해서 시장에 얘네들 안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1: 아, 역시 이런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센트 장관이 미국 CNBC하고 방송 인터뷰할 때는 일본 엔화 약세를 계속 방치하면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가 온다. 그런 가능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발언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 글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1990년대 IMF 금융 위기를 소환한 거잖아요.
1: 네.
0: 이것은 이제 일본의 환율 변동성을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향이 크다. 동아시아 전체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을 거기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최근까지 이제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동조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같이 올랐잖아요.
1: 네. 최근에 정말 비슷하게 작년부터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최근 한 달은 좀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이 많이 됐지만
1: 네.
0: 지난달까지는 정말 빨리 많이 이제 같이 올라갔거든요.
1: 네.
0: 이런 상황을 같이 빗대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뭐 베센트 장관의 향후 어떻게 보면은 일본 엔화와 한국의 원화의 뭐 동조화가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내포돼 있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1: 좀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0: 예, 왜냐하면은 네. 지금은 현재는 네. 왜냐하면은 일본 엔화가 이번 달 들어와서도 160엔, 163엔까지도 막 올라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1,400원대까지 쭉 1,400원대까지 쭉 떨어졌는데
1: 네.
0: 그렇죠.
1: 원래는 막 1,550원대에 갔다가 지금 1,400원대 그렇죠. 왔으니까 원화는 좀 강세였고 엔화는 더 약세로
0: 그러니까요.
1: 최근 한 달은 갔습니다.
0: 원화는 155엔 네. 1,550원까지 갔다가 1,420원대까지 100원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1: 네.
0: 이에 반해서 일본 엔화는 160엔대에서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개입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강세가 됐는데
1: 네.
0: 일본 엔화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딥커플링이 됐지만 향후에 다시 동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1: 그렇군요.
0: 거죠.
1: 어느 방향으로요?
0: 예를 들면은 제 생각에는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 아, 원달러가요?
0: 네.
1: 그럼 지금 1,400대에 와 있는 원달러가 다시 뭐 1,500원대로 간다던가 이렇게 원화 약세 방향으로요?
0: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재무성이 뭐 걱정하는 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세계에서는 기축통화가
1: 네.
0: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특히나 이제 뭐 신흥국 통화는 아니지만 아시아 통화들은 뭐 달러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약세를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도 뭐 아시아 통화들 대비 달러 대비 원화나 엔화의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계속해서
1: 네.
0: 달러 선호도가 동아시아에서 훨씬 많이 생기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는 계속 뭐 유지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무역에 있어서도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다고 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그런 것은 미국

0: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는 게 베센트 장관의 어떻게 보면 네. 이건 이제 그 1990년대 IMF를 소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N 약세처럼 원도 다시 약세가 되는 것이 뭐 그것을 원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한 것이지 뭐 그 방향으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봤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0: 그럼요.
1: 해석이네요.
0: 예, 예.
1: 네.
0: 그것을 이제 지향하자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우려를 앞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이제 이런 FEMA 레포를 네.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막자 같이 이런 아, 취지로 보입니다.
1: 그래서 더 그 의지가 적극적으로 느껴져요.
0: 예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사용해라 이런 말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에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또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금리가 좀 인상된다거나 하는 그런 전망이 좀 있을 법한데 일본 금리와 관련해서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0: 글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오르는 편은 아니에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천천히 이렇게 거북이처럼 느리게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밟고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아직도 엔화가 이렇게 엔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향후에 하반기에 일본 엔화에 대해서 일본 금리 결정을 이제 전망해 본다면 한 번 정도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한 번 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 시기는 매우 늦을 거다.
1: 아.
0: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최근까지도 타카이치 총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1: 그런 걸 금융통화 정책이랑 같이 묶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에서 완벽히 뭐
1: 벗어난 거는 앞으로 예. 돈 덮은다는 얘기인가요?
0: 돈도 네. 덮을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좀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 물가가 뭐 충분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디플레이션에서 완전 벗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금리를 빨리 안 올린다.
0: 예,
1: 그런 바람을 좀 담아가지고.
0: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엔저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도 뭐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1: 네.
0: 일본에도 비슷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 아.
0: 완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싶어하는
1: 네.
0: 다카이치 총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도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나 아니면은 뭐 최저금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 네.
0: 올리는 거 싫어해요. 예, 그건 확실하고요. 게다가 돈 푸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엔저가
1: 아까 이제 이 얘기하면서 그 최근에 한 달 동안 그 원 달러랑 엔 달러가 좀 디커플링 됐다고 했는데 요 상황에서 이제 스카페센 재무장관은 원화랑 엔화를 약간 같이 묶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변정균 부부장님은 지금 원화가 한 달 동안 좀 디커플링 된 원인은 좀 뭐로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그 그래프를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1: 예,
0: 하나만 좋습니다.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1: 좋습니다. 몇 번이죠?
0: 예. 5번입니다. 잠깐만요.
1: 4번에 성장률이 있는데 요건가요? 아니면
0: 5번입니다.
1: 5번. 금리가 있는데
0: 5번입니다.
1: 4번 그림인가요?
0: 예. 5번 그림입니다.
1: 아, 5번 그림이에요.
0: 예. 예. 예, 이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 1년 동안 한미 시장 수익률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는 많이 안 변했어요. 그래도 좀 변하긴 했는데
1: 예.
0: 기준금리도 신현성 총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매파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환율을
1: 예.
0: 잡는데. 그렇지만 시장 수익률이 환율에는 더 중요합니다. 시장 수익률의 대표적인 수익률이 바로 국채죠.
1: 네.
0: 이제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의 어떻게 보면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1: 이게 네.
0: 오른쪽이. 그래서 빨간색이
1: 네.
0: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미국 트레저리죠. 파란색이 한국 국채 10년 수익률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한 1년 전만 해도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은 4.21%,
1: 네.
0: 한국 국채 10년 수익률은 2.77%로
1: 150bp 차이.
0: 예, 1.5%포인트 이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 네.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냐 하면 이자를 많이 주는 통화는 강하다고요.
1: 셀 수밖에 없다.
0: 예. 그러니까 한국이 약한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대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모여라 금천상 같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1: 네.
0: 줄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4.몇%라 이제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한 35bp, 40bp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금리 경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국의 금리 인상 경로가 빨라질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가파르게 원화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도 영향을 줘서 환율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경로를 벌써 가격에 다 반영을 했다.
0: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예를 들면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겠는지 금방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한미 간의 시장 수익률의 차이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줄어들게 된 원인들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달러 수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과 한국의 BOK의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어떻게 보면 최근의 차이.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거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을 바라지 않는 총리가 있으면서 이제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멘트를 아주 세게 했잖아요.
0: 네.
1: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그 발언 자체가 아직 뭐 금리를 높이지 말라는 말처럼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환율에 굉장히 예민하셨던 그 하는 총재가 이제 환율 때문에 뭐 금리 결정을 이제 고민할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한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됐네요.
0: 그럼 있습니다. 네. 정확한 발언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말하자면 최근에 일본 엔화는 환율이 거의 안 떨어졌는데 원화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1: 네.
0: 그 디커플링이 일어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그러한 통화정책 기조. 금리 뭐 충분히 올리겠다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1: 예.
0: 올랐고 연속적으로 백투백 인상도 불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응이 일본과는 다른 거죠 최근에.
1: 그러네요.
0: 예, 확실하게 다르고 두 번째로 보면 달러 수급 상황도 완전히 달라요. 많이 풀어서 일본이 방어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굉장히 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40조 원에 해당하는
1: 네.
0: 달러 하이닉스 ADR 발행이 있었어요.
1: 네, 예. 맞습니다.
0: 그것이 이제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
1: 그거 국내에. 하면서부터 확실히 원달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0: 예, 40조가 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이 지금 환전이 안 된 상태예요.
1: 아, 환전이 심지어 안 된 상태입니까?
0: 완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그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 네.
0: 이것들이 이제 그 외화 예금 계좌에 지금 안치가 돼 있습니다. 예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외국의 은행들 이제 외화 계좌에 이제 안치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달러롱 예 네. 달러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적 매매를 한 세력들은 굉장히 어떻게 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롱스탑 이제 달러 롱 같은 사람들도 스탑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그런 커버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15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400원대로 빨리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카페센트 장관은 N과 원을 조금 같이 약세처럼 봤지만 저희는 반대로 이제 원이 좀 강세로 갔지 않습니까? 환율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스카페센트 장관이 좀 뭔가 잘못 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 뭐 최근에 얘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1: 좀 더 장기 시계열에 걸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0: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원화가 상당히 1550원대까지 이렇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의 상황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 제 주변에도 보고 이제 청취자분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을 좀 바꿔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만한 분들도 있고 뭐 해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0: 있는데 뭐 환전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환율을 전망 환율 전망이 어렵지만 환율을 좀 신경 쓰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원달러 환율은 이제 변정규 본부장님 좀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1: 뭐 네. 이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수급 상황도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외국인 매매도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0: 아 달러 본체, 달러의 본체의 방향성이요?
1: 예, 달러의 네. 방향성인데요.
0: 네.
1: 지금 그 뭐 닉 티미어스 기자도 뭐 어저께 올린 뭐 글이 있지만
0: 네. 못 봤습니다.
1: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이제 워시 의장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0: 네.
1: 저도 동의하거든요.
0: 네. 말씀을 많이 안 하시니까요.
1: 맞습니다. 네. 말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비둘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대요.
0: 네. 지금 약간 올빼미라고 불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서.
1: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비둘기의 탈을 쓴 맨지 매의 탈을 쓴 비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8월 지금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0: 네.
1: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표를 하게끔 지금 벌써 예정이 돼 있거든요.
0: 네.
1: 여기서 어떠한 내용으로 발표를 할지 어떠한 내용을 주제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제가 예를 들면은 물가에 대한 것일지 아니면은 고용에 대한 것일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경제에 대한 것일지
0: 네.
1: 세계 어떻게 보면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이번에 그 호르무즈 그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해서
0: 네.
1: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런 것들을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베일이 벗겨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달러 원 환율도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0: 아, 미국에서요?
1: 네.
0: 네.
1: 하반기 한 번 정도의 금리 네.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금리 인상이 최소 한 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리 인상이 한 번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있을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이 계속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1,400원대에 그런 환율이 어느 정도 지탱될 거라고 봅니다.
0: 네.
1: 1,400원 지금 거의 최저점에 달했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 초반 이후에는
0: 네.
1: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그 제가 환율 관련 질문을 했는데 결국 달러 본체를 봐야 되고 그 달러 본체는 그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결국 연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보면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가이드라인 잘 잡고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8월 5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간다 우리의 갓생.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유어 표현인 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불이란 말에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소매의 불이라든지 총의 부리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을 뜻하는 총의 부리는 총부리라고 쓰고 총뿌리로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옷소매에서 손이 나올 수 있게 뚫려있는 부분을 뜻하는 소매의 부리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소매의 사이시옷을 써서 소맷부리라고 쓰고 발음은 소맷뿌리 또는 소맷뿌리로 합니다. 소맷뿌리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소매부리로 적지 않고 소맷부리로 적는 것입니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부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맷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고 예를 들어 뾰족뾰족한 맷부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롭게 솟아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땅 위로 내민 돌멩이의 뾰족한 부분을 뜻하는 돌뿌리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낮 가리지 않은 강한 폭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무덥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중고기압과 더불어 동풍으로 인해 서쪽이 이제 더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중인데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극단적인 더위가 이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 두 개, 돌핀과 구지라가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으로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높은데요. 5에서 20mm, 호남지방은 30mm 가까운 강수량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 제주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남 지방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동풍 때문에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자리하겠습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상과 제주해상, 서해상으로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제주 해안에 너울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 낮 최고 기온 3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2026년 7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저기온은 23.4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전국 폭염일수는 8.9일로 평년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9.7일로 평년 대비 3.5배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부동산 정책 2차 점검 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모레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2, 3일 안에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고 농축, 제철이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 분야를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면서 호혜적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한미관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25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3.8배 검출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의 전원 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영화기 실탄 미장착으로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 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최근 강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경계 근무 시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휴대했다고 밝혔습니다. 1군단은 수년 전부터 일반 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 경계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휴대한 상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제1구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1사단 부사관이 간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경북경찰청은 현장에서 탄피와 총기, 남은 실탄 등을 수거하고 휴대전화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나 위력에 의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는 5에서 30mm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가벼운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에서는 한낮에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일대는 30도대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5.9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징벌과세는 전

0: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서 청년과 서민의 목을 잴 것이다. 강남사는 60, 70대는 집 팔고 떠나라는 은퇴자 고려장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경고를 보냈다.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며 국정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해서 죄송하다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범민주 진보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원 보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진숙 의원을 만나서 과방위 배정 문제를 포함한 국회 현안,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어떻게 더위에 잘 버티고 계세요?
1: 정말 더워요. 네? 예.
0: 지금 오늘 바깥에 잘 안 다니셨죠?
2: 바깥에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0: 다닐
2: 뜨거워서.
0: 수가 없죠.
2: 근데 그래. 저희는 또 전당대회까지 더해져서 타 죽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그러네요. 더우실 때 하시네요.
0: 덥고 또 더워서 타 죽을 수도 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두고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0: 자. 한병도 원내대표에서 이번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천억 원 가운데 2조 2천억 원이 종부세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훤하게 보입니다.
0: 자, 이번 세제 개편 핵심은 초고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다음 비거주 주택에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 뭐. 더 복잡하게 하면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전수미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결국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실거주자 그다음에 시장 안정과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이제 이것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채냐 여러 채냐 이걸로 간순히 따지는 어떤 세제 자체가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짜리 집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이걸 보자는 거고요. 그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이제 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 종제가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 실거주 주택자 20억 이하의 그런 일반 서민들 그 실거주 주택자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20, 30억대는 오히려 그게 세금이 낮아지고요. 지금 40억 이상의 초고 주택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비싼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을 저 25개 자치구를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12개 이상의 지역구들은 그 40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시장 안정과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0: 그러니까 40억 이상이 있는 게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네요.
2: 네네네.
0: 그죠? 25개 중에 13개는 있고 12개는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손수조 대변님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1: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고려장 세법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수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서울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이 40억 원 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6.3 지방선거 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그거는 이미 국민들께서 내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이제 지역에서 서울시장 이제 실패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무서운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느끼셨을 텐데 이거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0: 사실 그때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거다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1: 네, 예상을 유권자들이. 하고 있었고 네. 이번에 또 부동산 토론도 사실상 답정너 토론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세제를 통해서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절대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지금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거죠.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6070 분들. 그러니까 한 2, 30년 전에 그냥 집 하나 정말 마련하셔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집을 마련했는데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였어요. 나는 그냥 집 사서 내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고가라는 집이 돼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돼서 세금이 보유세가 엄청나게 폭탄으로 나버린 거죠. 이미 은퇴는 했고 나는 수입이 없는데 이 보유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냥 집 팔고 그냥 지방으로 가라는 얘기냐. 그래서 고려장 세법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뭐 거의 징벌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 높은 부담의 세금을 매겨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부동산 전문가가 어디 대담에 나와가지고 아 정부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IMF 그 김영삼 정부 마지막 김대중 정부 초반 이때 IMF 사태 때 막 집값이 폭락할 때 네. 정부가 집 이거 사라고 권장해서 집을 샀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권 때도 이제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 규제하니까 그럼 한 채로 갈아탈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에 뭐 맞췄다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세월도 흐르고 2, 30년 흐르고 집값은 올랐고 은퇴할 때도 이제 별로 벌어놓은 건 없지만 집 한 채 있어가지고 겨우 이제 국민연금 플러스 뭐 조금 저금해 놓은 걸로 살라 그러는데 너희는 능력이 안 되면 떠나라? 자, 이게 과연 맞느냐. 거기다 더더군다나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는 여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거거든요. 자,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나올 때 조세 저항은 항상 있는 건데 뭐라 그럴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근데 집값은 아시겠지만 어떤 세제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뭐 세제도 있겠지만 금융이나 또 교육 인프라나 각종 주변 여건, 정주 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집값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세제만으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만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시장 자체에도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시장을 어떻게 조작하거나 시장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하고 대신에 시장의 기능 중에서 어떠한 특별한 계층이 더 특혜라든가 불이익한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겠다. 특혜를 네. 바로잡겠다는 게 기본 모토라고 좀 보여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안철수 의원께서 고려장 얘기를 하시는데 고려장은 사람의 나이를 보고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집값 정책은 단순히 뭐 젊으신 분들이 고주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그 집값이나 실제 거주 여부를 그 바라보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거를 마치 뭐 그 갈라치기로 나이 많으신 분들과 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하는 게 좀 가능한가.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물론 똘똘한 뭐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도 물론

0: 자, 그래서 그분들이 도저히 세금을 난 못 버텨 그래가지고 팝니다. 그 집 한 채는 아마 그 집의 히스토리가 다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여하튼 뭐 40억 뭐 그걸 감당 못하면 나가라. 눈물을 머금고 이제 나갑니다. 그럼 그걸 팔고 나면 그거와 비슷한 집을 세금 다 물고 나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집을 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집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1: 그
0: 현금 부자.
1: 네, 현금
0: 혹은
1: 부자.
0: 현금 부자의 자녀.
1: 그렇죠.
0: 이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1: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0: 과연 정책의 타겟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에게 혜택을 입히는 거냐 이거죠.
1: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명분과 목적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투기 세력을 잡겠다 결국 그건데요. 왜 멀쩡한 일반 사람들까지 투기 세력을 모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많은 이 국민들은 천만 국민들은 천만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이유 그리고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지내면서 사유 이사하는 사유 전월세에 사는 사유 다 각각의 사유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라는 우회 편법을 쓴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유가 있듯이 천만 국민들 다 사유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너무나 지금 이 세제 아니면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너무나 옥죄기 때문에 자유를 이제 이렇게 옥죄는 이런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작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 역대 정부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효능감을 발현해왔는지는 많이 느끼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규제를 풀었던 정부가 있었고 규제를 옥죄던 정부가 있었고 공급을 늘렸던 정부가 있었고 공급을 줄였던 정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정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때에는 이제 공급을 많이 줄이고 규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책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부동산 정부가 민주당 정부 있을 때 실패를 했지요. 이 부동산 가격이 거의 100%가량 오른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내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했다고 시인을 했었죠. 그런데 왜 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지금 또 똑같이 하느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 문재인 정책 때 했던 그 똘똘한 한 채 그것마저도 지금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순환이 지금 겹친 실패한 정책이에요. 누가 봐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저는 굉장한 아집과 고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서울에 계시는 민주당 의원분들도요. 총선 앞두고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 그 이후에 이제 전수미 대변인께 여쭤볼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똘똘한 한 채 40억 이상 되는 거를 손보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움직이는 그래서 그것들이 또 몇 억씩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자 이런 조짐을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항상 우리 저 부동산 정책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네. 전월세 사는 서민들 지금 집주인이 들어와서 전월세 그 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훨씬 더 올려주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남은 거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전월세 대란인데 지금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2: 결국에는 이제 풍선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 풍선 효과의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 발표한 전체적인 큰 틀이고 그거에 대해 세심하게 피해자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촘촘하게 만드는 입법의 역할이 바로 국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건 4점 제가 말씀드린 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구 40억 초과 얘기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제 서울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보편적인 증세를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가시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아니라 12개 구에선 40억 초과 아파트가 없다 전체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미래의 자신의 집이 말씀하신 대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있으실 수밖에 없고 풍선 효과도 실제로 이제 나타난다는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할 거냐.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게 장기 실거주 어르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세금을 어떻게 이분들이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저희 실제로 나왔고.

0: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의 공동 명의라든가 아니면은 상속의 주택이라 아니면은 집을 잠시 팔고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도기적 과정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안 보시게 할 건가 이러한 것들도 지금 당에서 실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세 구간이 공시 가격 명시로 인해서 과세 구간이 급격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이 세 부담에 대해서 상한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이러한 절차들이 지금 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끼고 있는 그 의원들 있잖아요. 제가 좀 이제 알아봤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뭐 송파의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서대문의 김영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책 새로 마련해서 정부에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는 좀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0: 실제로 부담스러워 하세요, 지금. 네. 서울이나 수도권 의원분들 말씀 들어보면. 왜냐하면 선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1: 왜냐하면
0: 않냐.
1: 왜냐하면 내년 27년에 딱 부과되고 내고 몇 달 있다가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네. 이제 근데 문제는 선거가 두렵다고 해서 조세의 형평성 지금 무엇보다 주거 안정이나 실거주자 보호라는 그 민주당의 원칙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원칙만 내세워서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느냐. 분명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국민의 실제 부담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이런 얘기를 어떤 전문가가 또 하더라고요. 과연 세금으로 제대로 부동산을 잡은 정권이 있었냐 했더니 단 한 정권도 기억이 안 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그 유력한 설명은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가 주택 이쪽을 이제 네.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안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연쇄 효과가 있는
2: 거죠. 그렇죠. 전가되죠. 비용이. 네네.
1: 전세자 월세자까지 계속 그 영향이
2: 네.
1: 그 전가가 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행한.
2: 맞습니다.
1: 어? 한 국민의 한 80, 90%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불행한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요. 이 부동산 원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특히 월세 상승률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더 많이 급격하게 월세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제로 집값을 잡은 경우도 없고요. 또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집값이 잡힌 적도 없습니다. 대출 규제 이렇게 하면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 사실 많은 정권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 학습된 효과인데 이것을 왜 제대로 지금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청년들의 경우에 이 아우성이 가장 큰데요. 결국 신혼부부들 집을 한 채 마련해야 되는 친구들. 보통 그렇죠. 80%까지 대출이 나올 때는 내가 월급 한 달이 얼마니까 몇 년 정도 모아서 80%는 대출받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하나 내가 몇 년도에는 마련해야겠다. 아이는 네. 요쯤에 가져야겠다. 이런 인생 계획이 지금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토론회를 열 때도 부동산 토론회를 하기 직전에 부동산 토론회.com 같은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한 적이 있어요. 거기 98%의 이 국민들의 아우성은 대출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토론회에서는 이 대출 문제가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우성 쳤던 그 근저당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근저당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줘야 되는 부분을 주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만 계속 고집 피우고 부동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모두가 불행한 겁니다.
1: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장기 보유 장기 거주 이게 40% 40%에서 80%까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는 장기 보유에 대한 것도 다 받았고, 아니 물론 본인들이 이제 그 이전에 뭐 타이밍에 팔았으니까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여튼 뭐 본인들의 유불리를 가지고 사실 부동산 문제 다 사람들이 천 명이면 천 명 다 조금씩 다른 이제 입장을 가지잖아요. 뭐 그런 약간 부동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점검회의 내일인가 모레 갖는다 그러는데
0: 네네,
1: 조금 좀 심도 높게 좀 논의가 될 걸로 보세요. 전수민 대변인님.
0: 민주당이 5명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특징이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주택자예요. 1주택자가 자신의 무주택자로 됐죠. 왜냐하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임기 끝나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강행했던 이유는 지금 실수자 보호, 시장 안정이라는 국정 철학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고, 실제로 그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묻고 싶은 건 대통령이 그거를 팔아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떠한 법을 뭐 위반했느냐. 그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 10월까지 잔금을 이제 못 치르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그런 설정을 한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결국에는 뭐 근저당 설정이든 뭐든 국민들이 오해하는 여지가 없게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부동산 정책의 근본 정신이 뭔지,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자, 우리 전수미 대변인을 위해서 자, 법적인 주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과연 경찰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서 수사 공백 메우고 수사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존의 검사들이 보여줬던 어떤 수사 그 부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어떤 것들을 지금 일단 민주당은 내놓고 있습니까?
0: 구체적으로는 우선은 10월 2일 날 드디어 이제 그 검찰청이 10월 2일 날 폐지가 되고 공소청, 네. 준수청이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에게 몰려 있었던 권력이 수사, 기소, 보안수사권이었는데,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보안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나? 아니거든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고 그 기능은 이제 조직 개편 담당 부서가 바뀌어서 중수청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구조로 하고 중수청과 중수청은 이제 기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충실할 수 있는 거고, 공소청은 자체 기소 역할에 이제 충실해 각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 개혁이자 이제 국민들이 열망했던 그 끝을 지금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통과되면 결국에는 피해자 보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당이 그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고, 실제적으로 아마 한 번이라도 이제 정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도대체 검사, 이제 경찰이 조사했고 신문 다 참여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결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물론 나의 사건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 수만 건 중에 하나인 건 알겠지만 그거를 통보를 해본 적이,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각각 연락하면 수사, 뭐 경찰 연락 잘 안 되고 검사는 다 더욱더 연락 안 되고, 자신의 그래서 피해자 뭐 보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직접 지금까지 그게 제한돼 있었지만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지하는 의무를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직접 기록들이 어떻게 제거, 열람 등사 의무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제 부여를 했고, 피해자분들 실제적으로 내 사건 내 주인공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제발 좀 주시면 안 돼요? 답변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수동적이에서 능동적으로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1: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다.
0: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찰만의 독점권에 대해서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제3의 기구에도 역할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만의 독점권과 검찰만의 독점권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견제까지도 고려한 지금 제도가 실행이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1: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양날의 칼 같은 게, 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기존에는 그냥 경찰, 검찰을 더 거치면서 그 공적인 시스템이 알아서 수사를 보강하던 거를 피해자가 일일이 이거 송치 안 해요? 이 송치 왜 안 해요? 뭐 이러고 일일이 관여하게 되는, 정말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생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그리고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를 쓰게 되고 비용도 많아지고. 손수호 대변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지금 개정안이요. 굉장히 지금 법망이 복잡합니다. 지금 웬만한 전문가가 들여다봐도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다 알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피해자,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0: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벙망이 어려운 상황이면은 당연히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돈이 들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또 더 많은 이런 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주시지만 저는 이건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80년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속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검찰의 한 덩어리를 완전히 이제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그 수사권과 권력을 다 주는 것인데 그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찰 안에서 자기들끼리 보완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졸속으로 해결이 된 그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손질해야 될 법령만 지금 180개가 넘고 지금 이 중수청에 대한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구축하는 데만 지금 3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정합성 면에서 이 각각의 법령들이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수기 없이 너무나 졸속으로 그저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에 맞춰서 강성 지지층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냥 그 수단으로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너무나 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실제로 정성호 장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들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 그게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 장관이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알았는데 그냥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부작용이 많을 거다. 판사님들이 재판하면서 수사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녹취에 왔었고 아, 장관도 저걸 진짜 걱정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자 우리가 전수미 대변인 뭐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치기 사건 김창민 그 감독 사망 사건 뭐 여러 개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강선우 쪼개기 후원 사건에 김성태 회장, 방영철 부회장은 송치. 돈 받은 혐의 반은 강선우는 불송치. 김병기 수사. 혐의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찰에 맡겨도 되느냐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2: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지점들이 검찰과 경찰의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그 역량 차이를 메꿀 것인가. 실제 역량 차이가 있나.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1: 네.
2: 그러면 사건이 지연되는 건 어떻게.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국회가 후속 입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인력 예산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할 거고 민주당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백이 절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죠. 아마 정성호 장관도 그러한 지점들을 걱정하셔서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권 폐지라든가 뭐 대통령 탄핵까지 좀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좀 약간 많이 나가신 게 아닌가. 정치적 프레임으로서 이제 65조 같은 경우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이제 위반할 때인데 여기 네. 거부권까지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좀 많이 나간 논의고 실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장치에서 어떤 것들이 좀 미숙하게 있는지 그거를 이제 비판과 견제 기능도 있지만 대안을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셔서 이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양화대교에 추돌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 반대 하남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한 흐름에 밀려 지나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또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에 부산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에는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인데 일대 여파 받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광명역 4차로에는 고장난 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에서 밀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흐름 답답합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부터 이천까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 반월터널 3차로에는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준대 분기점부터 여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

0: 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와 함께한 토론회입니다. 김진주 씨 도착하기 직전이었긴 하지만 서범수 의원 경찰 출신입니다.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이고요. 그 밑에 치안정감이 한 3명인가 4명인데 그중에 하나인 경찰대학장 출신의 경찰 출신인데 서병수 전 의원 전 부산시장의 뭐 동생이기도 하죠.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죠. 진 의원은 얼떨결에 저는 발바닥 손을 잘 쓴다. 이야 논란되자 사과했습니다. 손수조 대변님 이게 그냥 사과하면 지나갈 일입니까?
3: 죄송합니다. 입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2: 이제 왜 손수조 대변인?
3: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진위는 전위는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또 같이 의심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이것은 엄연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돌려차기 피해자를 모셔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착하기 직전이었다고 하지만 모든 취재진과 언론인이 다 계셨고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농담 같은 이야기 일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뭔가 징계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 이전에 본인께서 저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가해 그 피해 여성한테 진종호 의원 운동 선수 출신 진종호 의원한테 좀 몸을 쓰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건 이제 2차적인 거지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 멱살 잡은 게 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극악한 범죄 피해 당한 여성에게 2차 가해한 게 더 잘못된 겁니까?
4: 전수미 대변인.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감정이 격해지면 멱살 잡는 것도 잘한 건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뜻하는 바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싸움질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헌법 기관으로서 품위와 품격이 전혀 그 실추시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도구로 활용됐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 돌려차기 피해자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했어요. 와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저렇게 귀하게 섬기는구나. 피해자분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네. 앞에 모셔다 놓고 돌려차기 한판 하자. 그리고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피해자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거든요. 그러면 아니 차라리 앞에 모시지를 말고 그런 얘기를 그런 하셔도 안 되지만 앞에 모셔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피해자분의 목소리를 듣네? 우와 국민의힘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 피해자를 도구로 생각하고 정말 진정성이 없었구나. 피해 보상수법 개정 국면에서 피해자 보호를 계속 얘기하셨던 게 바로 국민의힘인데 이거는 피해자의 아픔을 존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정치적 도구로 이 피해자를 활용하신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신 거고 이건 대국민 석고 대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진정성을 더 이상 형사소송법 개정 이거 돼서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다 보니까 이 경찰 고위관리 출신이다 보니까 그동안 검찰로부터 독자적인 그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오랫동안 경찰이 요구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겉으로는 뭐 검찰의 수사 보안권 검사 보안권 폐지 이 부분을 뭐 메꿔야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의 반응입니다. 사과 수용한다. 더 중요한 건 토론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3: 예.
2: 야, 네 그래서 야, 이거 역할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정말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럼요.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이슈가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범수 의원께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찾아올 것 없다.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이
2: 문제나 잘 해결해라.
3: 예,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옥문이 열리는 이것 빨리 수습이나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참 네.
2: 자 이제 다들 이제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 2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오늘 2차 TV 토론회 KBS에서 열렸고 그러니까 5시쯤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0: 전당대회와 그 뭐지 경상도 전당대회 특히 경남까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신자 프레임, 뭐 네. 18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지 않았냐.
1: 18년 동안 나갔다 와서 집문서 달라 그런다.
0: 네. 네. 그리고 그 배신자 프레임 또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리, 그다음에 지킬 사람, 그리고 이제 개혁, 검찰 개혁 완수. 그런 것들 결국에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거는 지방선거 뭐 패배했다, 뭐 네. 외신에서도 이겼다고 하는데 왜 졌다고 평가하냐. 그러니까 과거에 가까운 6.3 지방선거부터 뭐 18년 전, 25년 전 이야기로서 과거에 이게 머물러 있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거티브, 그러니까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그럼 검증을 하려면 이 사람이 당 대표로서 아니면 당 지도부 최고위원으로서 네. 당의 어떠한 비전과 미래, 그리고 국민에게 어떠한 일자리, 먹거리, 국민들이 고민하시는 주거, 안정,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되어 있나, 해결할 수 있나.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부니까 이재명 정부와 수반해서 당정청이 어떻게 효율적인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인가. 이 정책 경쟁이 아니라 과거의 배신자다, 개혁을 할 사람이다. 이러한 과거 프레임으로.
1: 자꾸 과거지향적이네요.
0: 네. 그러니까 네. 미래로 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금 전당대회의 행태가 그대로 토론회에서 나타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1: 지금 선수조 대표님이 할 말을 미리 좀 해주셔서 그걸 네. 약간 보강을 해주세요. 선수조 대표님. 네,
2: 굉장히 발전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켜보는 저희들도 그래요. 뭔가 정책적인 부분, 너무나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왜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안 하지 싶은데, 이거를 지금 풀어줄 곳이 의회인데 그 민주당에서 조금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누가 이기냐 약간 이런 이제 등락을 조금 지켜보면, 사실 이번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누구를 지지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거의 이 이제 뭐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까지 이를 정도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 원사이드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고 굉장히 누가 이길지 지금 모르는 혼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정권의 이재명 정책이 이건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뉘우치고 왜 이것이 이재명 정책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이게 안 먹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그 선조 대변님 네. 지금 고구마 100개를 하니까 나 목이 막 막힌 것 같아요.
2: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1: 물도 먹고 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먹어요. 오늘 좋죠. 지금 막 목이 막히라.
2: 답답해요. 답답해.
1: 맛있긴 맛있겠네요.
0: 군침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총각김치, 갓김치.
1: 그런데 추가 투표 논란 이건 뭐예요? 전수민 대변인.
0: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 10년 전부터 논란이 예. 나왔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전당대회 특징이 연설을 맨 마지막에 해요.
1: 투표한 다음에 연설하는구나.
0: 네. 그런...
1: 아, 왜 그래?
2: 아니, 조금 달라요.
0: 그러니까 저도
2: 방식이 달라요.
0: 저도 되게 선관위원이고 네. 그다음에 네. 저한테 많은 당원분들이 아니 우리 연설 듣고 결정하고 싶은데 왜 투표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연설을 하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기 저도 이제 당자분들하고
1: 오래된 주제군요.
0: 물어봤어요. 이게. 10년 전부터 물어봤더니 흥행 때문이래요. 흥행.
1: 아. 흥행 때문에? 왜? 그 무슨 뜻이에요?
0: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보들이 연설을 먼저 해버리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 발표할 때까지 당원들 다 이미 나가시고.
1: 아, 그 전당대회장이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0: 예,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2: 근데 오래 안 걸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연설 다 듣고 투표 집계한 다음에 발표하거든요. 그 사이에 축하 공연도 조금 보고 이러면서 기다려요.
0: 그러니까 그 저희의 논거가 이게 반대하셨던 분들의 논거가 흥행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그 순서를 보시면 최고위원. 부터 먼저 다 연설 들은 다음에 당대표를 하는 것도 다 왜냐하면 대부분 최고위원 연설도 중요하시지만 네. 당대표 후보의 연설을 되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흥행 요소를 고려해서 순서도 다 그렇게 정해서 한다. 그때 이번에 추가 투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은 연설을 듣고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고려 그러니까 전당원 100% 투표제로 적용을 해서 연설 듣고도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0: 만들자. 1인 1표제도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듯이 이것도 그런 추가 투표제를 이용해서 당원들의 투표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
1: 투표를 높이면 더 그 당원들의 뜻이 잘 반영될 거 아니냐.
0: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래요.
0: 네.
1: 자, 어떻게 그러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연설 듣고 나서 투표해.
2: 저희가 조금 다른 게 또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그 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개표를 그냥 마지막 날 하루만 해요. 그러니까 연설회를 저희는 쭉 돌죠. 아.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1: 중간 지역 연설 하지
2: 다
1: 있지.
2: 개표를
1: 주말마다.
2: 하시죠. 예. 네. 네. 그리고 국민투표 30%는 마지막에 남겨두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연설회만 이제 합동 연설회만 돌아다녀요. 아. 지역을. 그리고 연설을 쭉 다 들으시고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거든요. 저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식은 다른데요.
1: 근데 네. 이제 약간 게임을 보는 관중이 입장에서는 그쵸. 주말마다 숫자가 나오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성행의 반점을 네. 두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약간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 숫자를 보면서 아 내가 투표한 게 저렇게 반영이 네.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2: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룰을 네. 지금 바꾼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룰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문제죠.
1: 그러네요.
2: 이거를 예를 들어서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먼저 투표를 하실 수 있게 투표율을 높여야지 다 하고 난 뒤에 못하신 분들 다시 더 투표권을 주겠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맞긴 해요.
0: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임호선 그 저희 선관위 중앙 선관위 부위원장께서 네. 이거는 그 저 중도의 룰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네. 거기서 이 전체 이런 절차나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선관위는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이다라고 그거를 표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지금 단계에서.
1: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최고위원 간의 공방 약간 신경전 같은데 박쥐 공방, 일베 공방. 이거는 어떻게 일단 최민희 의원이 그 전에 서미화 의원하고도 좀 약간 충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있었는데 이번에 김영호 의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당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 아마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예. 이제 김영호 의원이 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 둘 다를 지지한다고 연설하시니까 어떻게 둘 다 지지하지? 이제 박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죄도 하셨고 그런데 뭐 일베 박쥐 그 모든 용어들이 참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네거티브는 그 후보를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검증은 당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너무 지겹잖아요. 이 분열의 정치. 검증. 이 사람의 당대표의 자격이 있나? 이 사람의 최고위원의 자격이 있나인데 너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1: 네.
0: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전당대회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집권 여당인데 품격의 정치를 해야 될 때다. 이러한 이제 강성 지지층만 결집하는 정치는 굉장히 단기적인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 후보들이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그래 이게 이제 좀 진행되면서 더 과열되고 신경도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막 보니까 뭐 김민석 정창에 서로 당선관이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저 사람 윤리위 제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그러고 야 이게 역시 이 집권 여당이 이번 당권이 되게 큰 거구나.
2: 네, 결국은 네. 이제 공천권이 달린 그 네.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열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른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명청 대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명청 간의 이 심리적인 이 간극이 굉장히 지금 심한 것 같고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도 과연 이게 되돌킬 수 있을까?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양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을 지지하는 진영과 진영 간의 이 네. 갈등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뭐 유시민 씨 같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실패한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레드 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1: 네.
2: 굉장히 민주당 내부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다시 국민의힘으로 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좀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국민의힘 온오프 라인 당원 2만 2천 명 서명이 담긴 서한 다음 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4선 중진들은 이달 중 회동하고 당대표 거취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손수조 대변님. 당대표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2: 원래 행사처럼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가 매번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각 이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이게 한 60건 정도가 넘어가요. 너무나 많고요. 네. 뭐 이제 뭐 당원분들 서명 이것도 지금 보면 배현진 의원 서명도 지금 하루 만에 17,000 올라가고
1: 네.
2: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님도 17,000 뭐 계속 지금 올라오는 숫자들을 보면은
1: 네.
2: 막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크게 특별할 것은 지금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1: 네.
2: 지금 이 윤리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산적한 이 징계 요청서가 너무 많고 당원분들이 지켜보실 때 이 당이 기강이 바로 서고 원칙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털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원내에서 뭐 해당 행위를 했다든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뭐 멱살잡이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돌려차기 그 피해자를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당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끊어내고 가야 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거의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시는 당원분들이 지금 서명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윤리위가 가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윤리위원장 사퇴를 윤리위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랬더니 또 조경태 의원도 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요구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전에 뭐 배현진, 김종혁 이런 분들 윤리가 이제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막히고 또 이런 거기서 약간 그 윤리의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겁니까?
2: 맞아요. 당 내의 윤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윤리위 내부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은 이 네. 밖으로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조금 이제 가다듬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잡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2: 이 윤리위원 내부에서 윤리위원이 또 다른 윤리위원을 이렇게 비토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요. 전 대단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전수미 대변님 딱 30초 남았네요. 정리해 주세요.
0: 네.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장애투쟁하시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자기 정치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정치 뭐 고려장이라든가 뭐 센 말들 뭐 탄핵 이런 걸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서명서보다 두려워하셔야 될 게 보수의 이탈 진짜 건전한 보수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걸 걱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수권 정당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나중에 보이고 싶으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수권 정당이 되고 싶은 게 목표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견제와 비판 플러스 능력을 보여주세요. 대안을 보여주셔야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이고 그냥 한 시간이...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이틀째 연속 올 최고 기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춘천이 38.1도로 전국에서 낮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까지 겹쳐서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7도로 예상됩니다. 15일 연속 열대야가 밤새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의 밤기온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 대부분 후텁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종, 대전, 광주는 37도, 대구 36, 부산, 제주 33, 강릉 31도 등으로 전국이 내일 30도에서 3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서울은 내일과 모레까지도 39도까지 이틀간 기온이 오를 전망이라서 가장 더울 수 있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 일찌감치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부분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5.5도입니다. 최용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폭염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어제 하루 198명이 새로 발생해 지금까지 2,44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집값 못 잡는 세금 폭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700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1,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G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협상 청신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회 입성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된 이진숙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의원을 국회 과방위에 배정했는데 민주당은 이에 충돌이라면서 보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이진숙 의원 모시고 국회의원으로서 포부와 국회 현안, 당내 현안 조목조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자, 저희 방송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야죠.
3: 자,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오신데 제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4: 고맙습니다.
3: 본격적인 현안 질문하기 전에 이걸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종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4: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노총이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 네.
4: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종군 기자 이진숙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2년에 제가 MBC에서 홍보국장 또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있을 때 MBC 사상 최장 170일 파업이 있었습니다.
3: 네.
4: 제가 기획본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업을 대응하는 그 책임자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3: 그런데
4: 이제
3: 노조 대응도 역할이 있었군요.
4: 그렇습니다.
3: 네네.
4: 예, 기획본부장으로서 네. 대응을 했는데 그때 MBC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경영진이 노조를 제압한 첫 번째 파업이었어요. 아마 그 뒤에도 통상은 이제 보면 파업을 하다가 접고 들어올 때 사실상 노사가 합의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노조가 뭐 졌다 이런 표현은 하질 않는데 그때는 사실 두 손 들고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3: 네네.
4: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민노총 노조의 숙적이 된 거죠.
3: 표적이 됐군요.
4: 네. 저도 또 그리고 민노총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진숙 하면 뭐 후배들은 아주
3: 종군 기자.
4: 예, 종군 기자 그리고 유능한 기자 또 기자 정신을 가진 기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때 그 파업을 대응하는 그 기획본부장이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종군 기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든 뭐 아주 유능한 선배로서의 그런 지위를 저한테 빼앗아버렸죠. 박탈을 네.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있을 때 언론특보로 임명이 됐을 때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 성명을 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장 들어갈 때도 진입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청문회장 앞에서 민노총 노조원들이 간부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정말 큰 고함 소리를 치면서 지르면서 제가 진입하는 걸 방해를 했었거든요.
3: 그때 이번 청문회도 한 사흘 하지 않았어요?
4: 아, 사흘 했습니다. 네네. 장관급 기관장 장관급은 하루만 하면 되는데
3: 총리하고 이쪽이 이제 이틀 하는데
4: 이틀이죠. 예, 저는 사흘을 했었고 네. 사실상 하루 더 3 플러스 1으로
3: 예,
4: 해서
3: 예, 현장
4: 예, 4일 동안 인사청문회성 청문회를 했던 것이고요.
3: 네.
4: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저는 그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방해 노력이 민노총 저 반대 진영 쪽에서 있었죠. 좌파
3: 그래요.
4: 진영에서.
3: 네. 그 민노총이 여기까지 불러냈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요. 저 이제 워싱턴 특파원 MBC 워싱턴 지국장을 하셨어요. 그게
4: 네.
3: 아마 2006년부터 하셨나요?
4: 네. 특파원은 2006년에서 예. 2009년
3: 네.
4: 그리고 지사장은 2013년 1년 동안 했습니다.
3: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행정부든지 중동정책을 뭐 제일 앞쪽은 아니더라도 아주 앞쪽에 그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중요시하는데 종군 기자로 현장을 누빈 게 워싱턴 특파원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4: 매우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 앵커께서 전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3: 네.
4: 미국 뉴스의 절반은 사실상 중동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프간 전쟁만 하더라도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10월에 발생했다가 최종 철군한 게 2021년 사실상 20년 전쟁을 한 것이고요.
3: 네.
4: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장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뭐 물론 석유 아프간은 뭐 석유 산유국은 아니지만 석유라는 에너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3: 네.
4: 중동 질서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맹방 이상의 맹방이 중동에 자리를 하고 있고 에너지 문제 수급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그 질서 외교 네. 질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실상 아까 뭐 가장 앞부분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미국의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동 네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워싱턴 지국장하고 특파원 할 때도 역시 그게 뭐 분리될 수 없고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하신
4: 네.
3: 거고요. 국회 입성 후에 상임위 배정.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님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뭐 세 글자로 줄여서 과방위에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과방위 선택하신
4: 그렇습니다.
3: 거죠?
4: 예, 상임위 배정은 원래 국회 그 교섭단체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 네네.
4: 그래서 희망하는 위원회를 세 개를 적어내라고 하더라고요.
3: 뭐 적으셨어요?
4: 저는 과방위, 외통위, 문체위 세 군데를 적어냈는데
3: 예, 예.
4: 과방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직업 평생을 바쳤던 곳이 사실 또 그 방송 언론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미진한 부분 제가 다뤄야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방위를 1순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3: 그래요. 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이력 과거 국감 고발건 같은 것에 대해서 이건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임위 보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4: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전학생이 전학 오기도 전에 전학생한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들이 이해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제가 그 취임하고 난 이틀째 탄핵 네. 발의를 해가지고 사흘째 탄핵이 그 본회의에서 표결이 돼서 통과가 돼서 173일을 제가 직무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2025년 1월 23일에 복귀를 했고
3: 네네.
4: 사실상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14개월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 2, 3개월 정도 직무를 한 거거든요.
3: 네네.
4: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제가 직무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뒤에 사실상 그 민노총 세력들이 있다고 보지만 막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말이 안 되는 게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과방위원들이 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업무상 배임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원 중립 관련 선거법 관련 다 이제 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발을 했는데 아니 저를 만약에 그 자격 시비 관련해서 제가 고발당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탄핵 소추 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 뭐 재판하지 뭐 않는다.
4: 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자격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건을 뭐 5개 사건과 관련해서 12개 재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은 유죄 취지로 확정판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3: 네.
4: 그런 사람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상 배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정말 그 정당하게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하게 돼 있어요.
3: 네.
4: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카드로 그때 파업 때 참 열심히 일하셨던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이 4, 5만 원짜리 재과류를 선물한 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조명현 씨 공익 제보자가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3: 네네.
4: 영수증도 다 나왔죠.
3: 네.
4: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과일을 샀다, 초밥 10인분을 시켜 먹었다 해서 뭐 심지어는 그 이준석 의원인가요? 제 기억에 뭐 집에 코끼리가 사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일제 샴푸를 구입했다. 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청에서 사용하는 그 관용차를 자기 집 부근에다가 세워놓고 주차를 해놓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3: 네.
4: 이런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업무상 배임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뭐 업무상 배임의 한 할아버지 정도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4: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자기 진영에 흙탕물을 끼얹는 진흙탕물을 끼얹는 이런 기획을 했을까 누군지 그 기획자가 참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그래요. 그래서 그 방통위원장 되셨을 때도 기억을 약간 그 되살려 보면은 진짜 업무를 거의 못하고 탄핵소추를 당해가지고 직무정지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국무회의 출석하다가 얼마 하다가 또 배제당했고 뭐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이제 문제 삼았던 것 같고요. 이후에 경찰 수사 받다가 좀 이런 기억을 또 되살려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수갑까지 찼어요.
4: 네, 네.
3: 수갑을 막 들어 올렸던 그런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뭐 견제랄까 압박 계속 받은 것도 역시 출발은 아까 그 사건이었다. 홍보기획본부장.
4: 네. 예. 저는 모든 것이 예. 그 시점에서 출발이 되죠.
3: 예.
4: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주 훌륭한 기자, 모범이 되는 기자, 후배한테 본보기가 되는 기자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파업을 회사 쪽의 경영진의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부터는 뭐 유능한 기자, 훌륭한 기자,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기자, 깡그리 그런 표현들은 사라지고
3: 네.
4: 오직 권력의 뭐 그들은 뭐 부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그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중요한 직책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진숙은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해서 언론 특보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또 제가 그 방송통신위원장 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떻게 이틀 만에 탄핵을 시킨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그 전 앵커께서는 그 KBS의 기자로 근무를 하고 계셨겠지만 보면 제가 그 2024년 7월 31일에 취임을 했는데
3: 네.
4: 그때 당시에 MBC의 대주주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 네.
4: 이사들이 임기가 12일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KBS는 한 달 남은 상태였거든요.
3: 네네.
4: 당연히 아주 시급한 과제로 저희는 그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들을 선임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그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을 이야기합니다.
3: 네네.
4: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 왜 두 사람이 그 선임을 하냐.
3: 예, 예.
4: 소위 그 2인 체제라고 이제 저희한테 프레이밍을 하면서 이제 그 탄핵을 시켰는데 저는 참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다섯 명 이지 않습니까?
3: 네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다섯 명인데 대통령 몫이 두 명이고 나머지 세 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일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수를 가지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3: 네네.
4: 민주당에서 이 세 명을 추천을 안 한 거예요.
3: 그러고 왜 2인 방 저 체제로 가냐?
4: 제 얘기가 예. 그 얘기입니다. 이 추천을 안 해서 두 명이 결정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업무는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왜 두 명이서 결정하냐는 거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저의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습니다. 왜 국회에서는 방통위원 그 3인을 상임위원 3인을 왜 추천을 안 하느냐.
3: 네.
4: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질타를 했는데 사실상 보면 탄핵하는 쪽은 아무런

0: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저의 평가입니다. 또 이것도 뭐 정보통신망법으로 또 걸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건 약간 제가 풍자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직무정지를 통해서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자, 방송기자, 대전 MBC 사장 방통위원장, 언론 현업, 그다음에 대전 MBC 방송사 사장, 규제감독기구 장 다 거치셨습니다. 보실 때 과방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핵심 현안 뭐라고 보세요?
0: 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중요한 사건이 터지지 않아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들께서 많이 직접 실감을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보면은 뭐 칠칠 입틀막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인 저도 뭐 일종의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를 좀 비판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려서 뭐 심지어는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1: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0: 네, 다시 한번 예.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허위 조작 정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이 굉장히 추상적인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을 해놓고 또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차적인 판단을 플랫폼에다가 맡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의견에 반대하는 상대 진영이 신고를 하게 되겠죠. 네.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조금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뭐 네. 10억 원 과징금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정말 중대한 사안이 있고 아주 상당히 근거가 있는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숨김으로 가려짐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올림픽 공원에 그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이라도 이게 정말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면 이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걸 초기부터 숨기게 되면 여론 자체가 정말 필요한 여론 자체가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죽게 될 수 있는
1: 봉쇄를 해버린다. 예,
0: 그런 예. 결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 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걸 좀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0: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 이게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의 언론의 숨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지금 네. 대한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쯤에서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DDD 이걸 이제 둠을 사용해서 네. Democracy dies in darkness. 이렇게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가리게 되면 이게 진짜 어둠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두운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안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요. 이진숙 의원님은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신설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배상도 또 가능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0: 이번에 뭐 투표용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침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발생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해서 지난 세 차례의 그 투표율 가운데 선거에서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용지를 더 공급해라. 네. 이걸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사태

0: 발생하면 즉시 이 즉시에 대해서도 이제 시점까지도 저희가 그 규정을 했습니다만 즉시 네. 사고 조사반을 가동하도록 할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사실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배상을 요구를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일일이 가서 조사 자료를 제출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1: 그렇죠.
0: 거거든요.
1: 힘들죠.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정 발의한 법에 따르면 네. 만약에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정이 되면 이번 사태처럼 자동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들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1: 네네. 의원님 그러고요.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자 뭐 김진주 씨 이런 분들 직접적인 피해자들까지도 대통령 제2 요구권 행사 이제 뭐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제의가 마쳤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완전히 공식화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참 제가 또다시 이 슬로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 슬로건을 많이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본 뭐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검찰청 없애버리고 또 공소 취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옆으로 이제 돌아와서 공소 기각을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진주 씨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오죽하면 야 기분 좋다라고 한 그 김용민 의원의 그 포스팅에 대해서 지옥에나 가라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의 지시에 따라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지만 네. 김진주 씨는 사실상 지옥을 겪은 거거든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김진주 씨처럼 지옥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채원 양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주 무참히 살해됐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앞으로 있을 잠재적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패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강선우 의원 돈을 준 쪼개게 후원한 김성태 방영철 이런 분들은 송치 강선우 불송치 김병기 사건은 지금 혐의가 한 10개 되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0: 네.
1: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네.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력 집단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소송은 뭐 정말 그렇지 않아도 참 옆으로 새기는 싫습니다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뭐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를 가도 이게 무혐의로 드러나고 그 수많은 옷값 관련한 의상비 관련한 그런 것들도 무혐의로 드러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야권이죠. 국민의힘 관련한 이 소위 그 내란. 뭐 내란 관련한 이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삼심 뭐 이 사람들이 사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판 소원제에 의해서 사심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1: 네.
0: 자기네들은 보면 정말 참 야금야금 다 빠져나가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말 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참 국민들이 이걸 보고 느끼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국민의힘 당내 문제 좀 짚어볼게요. 자, 징계 문제 둘러싸고 이제 당내 갈등 조금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인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와 자신 중에 누가 더 해당 행위했는지 따져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간 갈등도 있고요. 자, 뭐 권영진, 조경태, 진종호 이런 분들 징계 문제는 어떻게 좀 저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말 그대로 뭐 대한민국도 참 지금 뭐 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이 지금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당내 문제도 역시 당의 여러 가지 기관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과 조직 윤리위원회든 당무위원회든 감사위원회든
1: 네.
0: 그런 위원회에서 적법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 같은 한 의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1: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
0: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결론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자, 지금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는가 했더니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장동혁 대표 사퇴 뭐 이 문제 뭐 요구가 지금 나왔고 그걸 3선 4선 중진 의원들한테 또 돌려가지고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 자, 장 대표 사퇴론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제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장동혁 사퇴, 한동훈 복당. 이게 거의 세트로 많이 났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네네. 많이 네. 났는데 이게 이제 그 학문적 용어로 이게 있습니다. 제가 뭐 또 영어 짧게만 하면
1: 예, 예.
0: illusory 착각, illusory truth effe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착각 진실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1: 네.
0: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장동혁 사퇴 이렇게 붙여놓고 뭐 장동혁 거취도 아니고 장동혁 사퇴 붙여놓고 한동훈 복당 이렇게 붙여놓으면
1: 그건 이 기정사실처럼 보여요.
0: 네. 이 얘기를 자꾸만 듣게 되면 아 장동혁은 사퇴해야 되는구나. 또 한동훈은 복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 용어로는 우리 전 앵커도 잘 아시는 대로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네.
0: 계속해서 들으면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자꾸만 이제 이런 특정한 그 표현을 헤드라인으로 쓰는 것 자체가
1: 보시는 거네요, 이것도.
0: 예. 뭐 요걸 이제 뭐 그 프레이밍하고 그 프라이밍하고 구분하기는 하는데
1: 네네.
0: 자꾸만 이제 일종의 세뇌 효과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2만 명이 뭐 요구를 했다, 3만 네. 명이 요구를 했다. 그걸 또 장동혁 대표 쪽에서 하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임기를 세우는 것이 국민의힘 우파 정당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아주 저는 중요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비교를 하면
1: 네.
0: 민주당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대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1: 네네.
0: 그 얘기는 민주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불안정하게 당을 이끌어 놨다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임기 2년을 채우고 나면 앞으로 오는 어떤 당대표든 아 국민의힘은 이변이 없는 한 당대표 임기는 채우는 정당이다. 이런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것이죠.
1: 그래요. 자, 그리고요. 그럼 한동훈 그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들어오면 또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다 품어서 같이 좀 나가야 된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0: 그것도 이제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제가 해야 되는데
1: 네.
0: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1: 네네.
0: 보고 다만 당에 있는 그 위원회나 조직이나 이런 위원회가 이 의법 절차 예,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결정할
1: 네.
0: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재보궐선거 통해 국회 입성하신 만큼 지역구 대구 달성군입니다. 현안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계실 겁니다. 자, 달성군의 좀 현안이랄까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달성군에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 대구의 경제 엔진
1: 네.
0: 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8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물인데요.
1: 네.
0: 이게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AI 같은 그 첨단 산업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초순수라는 게 이번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할 때 많이 그 언급이 됐었는데
1: 네네.
0: 공업
1: 네.
0: 용수입니다.
1: 네네.
0: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NSF라는 게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시험소
1: 네.
0: 이걸 제가 달성군에 유치를 하겠다라는
1: 네.
0: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달성군을 위한 큰 공약이고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습니다. 정부 여당 조세 정상화다. 국민의힘 세금 폭탄 투하다. 은퇴자 고려장 세제다. 뭐 평가 나눠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뭐 당연히 고려장 세제다에 동의를 하면서 또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0: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뭐 또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뭐 우리가 참 그 세간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려고 하면 양도세, 뭐 또 종부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죽겠다고 하면 상속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 풍자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국민들로부터 박탈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옴죽달싹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몰고 가고 있다. 저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109석밖에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원내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정당의 그 흔히 말하는 백 있지 않습니까? 백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는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결코 이 정권의 이 무도한 참 저는 그 망나니 그 칼춤 추듯이 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국민들께서 정말 흥분하시고 행동을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관련해서 이란과 오만의 합의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1: 네.
0: 미국과 이란도 협상한 초안을 회람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사항을 미국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1: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승인할 가능성도 있어요?
1: 네, 근데 약간 세부 사항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호르무즈 협 재개방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협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를 두고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 나눴고요.
0: 네.
1: 지금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협의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 가지고 페르시아만을 들어갈 때는 이란 쪽 항로, 북쪽 항로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오만 쪽으로 나오는데
0: 네.
1: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바는 선박들이 들고 날 때 서비스료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비용은 이란과 오만이 50대 50으로 가져간다는 건데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이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0: 네.
1: 그리고 카타르 외무부 측에서도 미국과 이란 간에 직접적인 협상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중재국들이 좀 노력하기 때문에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굉장히 진전된 단계까지 왔고
0: 네.
1: 잠재적인 합의를 담은 초안을 가지고 현재 당사자들이 지금 회람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중재국인 카타르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해협 개방에 대한 긍정적 반응 내놨다고 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1: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들에게
0: 네.
1: 비핵화가 관한 장기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단계적으로 일단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0: 네.
1: 오만과 이란 사이의 대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에 나오냐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CN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협 개방에 대해서 합의가 현재 시각 4일 또는 현 시각 5일 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일단은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혹시라도
0: 네.
1: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미국 입장은 호르무즈 협에서
0: 네.
1: 돈을 받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0: 네. 자, 모로코와 국경 마주하고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의 모로코 난민 수만 명이 한꺼번에
1: 네.
0: 몰려들었습니다. 큰 혼란이 벌어진 건데 자, 이번 사태로 유럽이 이란 이민 정책 둘러싸고 양분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일단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극우 성향 국가들은 이민자 절대 안 된다.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0: 네.
1: 스페인은 좀 개방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로 무려 6만여 명의 모로코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0: 네.
1: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유럽 대륙이 찬반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0: 저도 화면 봤어요.
1: 네.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유럽 내에서는 지금 이주민 문제가 1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유럽에 도착한 2015년 이후에 지금 최대 정치적 분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세우타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럽 전역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 우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유럽 회원국들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협정을 중단하자. 특히 스페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걸 안 해주겠다.
0: 네. 그러니까
1: 스페인 사람들은 유럽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일단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핀란드, 덴마크도 이탈리아 지지한다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 27개 회원 가운데 22개 국가가 유럽연합의 외곽 국경을 강화한 여러 가지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당사자인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요. 일부 유럽 국가가 이기적이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반박했고 세우타 당국이 큰 부담을 떠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연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만 명의
0: 네.
1: 불법 체류자와 망명 신청자 합법화 제도 때문인데요. 당시 스페인 정부가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경제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노동 착취를 줄이고 국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망명 신청자 이민자들의 좀 합법적인 지위를 주자라는 것이 골자가 됐는데 특히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0: 네.
1: 물리적인 장벽을 넘은 것이 아니라면은 이민자들이 스페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자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국경을 못 넘으니까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방파제 건너서 세우트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0: 그렇군요. 예, 영국 극우정당 영국 개혁당이 경고장을 네. 날렸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프랑스가 불법 이민자 송환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영국 해군을 동원해서 송환 작전을 펼치겠다. 이런
1: 네,
0: 얘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도보 협을 두고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걸 막겠다는 건데 영국 개혁당이 군사 작전 통해서 망명 신청자를 막겠다라고 언포를 했습니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가 4일날 소형 보트를 타고 도착하는 망명 신청자들을 차단하고 프랑스에 돌려보내게서 포트리 작전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0: 네.
1: 공교롭게도 이날 영불 협을 건너던 이주민 보트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승선자 150명이 구조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0: 그래요.
1: 이상하게도 딱 말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영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민자를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2018년부터 25년까지 영불 협을 건너려던 이민자 보트에서 총 162명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위험하고도 악명 높은 항로인데 여기를 네. 건너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한편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요. 정부는 해협 불법 행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단속 강화 입장을 밝혔고 인신매매 조직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켜서 합법적인 이주 경로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 발표했습니다. 예년처럼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억지 주장 이어갔고요.
1: 네.
0: 또 이번 방위백서에선 안보를 넘어서 경제 성장 강조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네.
0: 어떤 내용입니까?
1: 이제 이 독도 주장은 늘 하는 거니까 뭐 다들 아실 내용이고요.
0: 네네.
1: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이거 여기 이제 러시아와 영토 분쟁 벌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케시마 이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데 여기가 네.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0: 네.
1: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의 주장을 2005년 그때 방위백서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고려해봤었을 때 한국과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다 이런 표현도 같이 썼습니다. 사실 이게 좀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강조한 것이 군사력 증강을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전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을 키워가지고 일본 경제를 좀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0: 네.
1: 다카이 사내 내각의 계획인데요. 방위산업 확대와 기술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서로 연결시키는 건데 명분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일본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방위백서도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방위백서 표지를요. 기존의 군인, 무기, 군 상징물 이런 것들 담았었는데
0: 네.
1: 올해는 특별히 미래형 도시를 배경으로 웃는 가족을 그린 애니메이션풍의 이미지를 담으면서 이 방위산업을 경제와 직결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들 문제된 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엔 일본 애니메이션 무단으로 사용해서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했다는데 이건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1: 네.
0: 해주세요.
1: 뭐 나루토, 포켓몬 같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0: 네.
1: 허가 없이 트럼프 정부가 쓰면서 이걸 특히 전쟁 홍보 영상에 쓴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4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둘 달에 걸쳐서 미국 대사관 측에 트럼프 정부가 애니메이션을 네. 무단 도용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0: 네.
1: 일본 정부는 그렇습니다. 정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는 제작사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내용은요.
0: 네.
1: 지적 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정작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 수단을 사용한다면서 이런 경시하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아동 성매매 혐의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직선거 나서고 또 16일 동안 의정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님, 최영중의 범죄 혐의 정확히 어떤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적으로와 범죄학적으로가 나눠져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는 최영중은 2024년 10월부터 채팅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여중생 A 씨와 여러 가지 성매수 관련된 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피해자 조사에서 5월 7월에 피해자 조사에서 본인은 그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반려됐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갖고 보낸 게 조작해서 보낸 그런 것도 있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0: 네.
1: 실제로 그 아까 여중생 A양 말고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나온 것 같다.
0: 아, 그게 추가 범죄 정황이라는 게 예, 그런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성매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형사법적인 판단이고요.
0: 네.
1: 범죄학적 판단은 최영중은 성포식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적인 것과 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게 이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성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성을 매수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12살짜리가 성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죠? 그거는 당연히 일종의 세뇌를 시켜서
0: 예.
1: 성적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우리의 법 체계상 성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건 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매수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범죄학에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금기시하는 거고요.
0: 네.
1: 왜냐하면 성매수가 있으면 성 매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매수가 있으면 매도가 있죠.
1: 근데 10살짜리가 어떻게 매도란다는 말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네.
0: 그래서 매수만 있는 이게 말이 되느냐.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두 영역이 지금 나눠져서 판단할 때 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비용도 100% 보전받고 의정활동한 16일 동안 의정비도 수령했습니다. 자, 현행 제도상으로는 선거비 의정비 빼앗을 근거는 없다고 하고요. 자, 이게 궁금해요. 애초에 본인이 수사받고 있었으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상식인데 물론 이제 상식하고는 전혀 떨어진 이제 행동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무슨 생각으로 선거에 나왔을까요?
1: 페도필리아, 아동 성범죄자들의 특징은
0: 네.
1: 멋있는 사람.
0: 나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1: 네, 네.
0: 인기 많고?
1: 그런 사람으로 외화되길 가장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면서 아동성적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 중독의 섹슈얼 뭐 자기 중독 형태 홀릭이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이 좀
0: 나는 멋진 사람.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공직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도 멋진 사람.
1: 멋진 어떤 일종의 좀 모범 시민.
0: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죠.
1: 그런데
0: 예.
1: 그 모범 시민은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적 공격과는.
0: 네.
1: 그래서 이런 모순적이고 이런 이상한. 사실은 참혹한 거죠, 이거는.
0: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저희가 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프로파일러님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 성매매 혐의니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쭉 보시면 뭐 통계적으로도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 매우 드문 겁니까? 어떻습니까?
1: 거의 없죠.
0: 거의 없다고.
1: 당연히 보면. 알고 있는 거죠.
0: 거의 거짓말이라고 네. 보면 네. 되는 거.
1: 최용중도 네. 실제로 중학생의 생활복 입고 있는 채 만났습니다.
0: 그래요?
1: 생활복이란 건 사실은 교복과 똑같습니다.
0: 네.
1: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복 같은 거예요.
0: 체육복 같은 네, 거. 좀 편하게.
1: 그런데 네. 네. 그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두 가지가 형사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랑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자기는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0: 그래요. 자,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성범죄. 성인 대상의 뭐 성범죄 비교해서 뭐 범죄 수법이랄지 특징이랄지 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1: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은 네. 13세 미만은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처벌 대상입니다.
0: 네.
1: 그 성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네. 성적 공격입니다. 네. 공소시효도 없는 거고 13세에서 16세 사이는 그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가중 처벌하게 되는 거고
0: 성공격.
1: 예. 예. 그리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는 이거는 일정 정도 이제 어떤 위력이래야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0: 그래요.
1: 왜냐하면 예. 이건 자기가 이제 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요거는 이제 형사법적인 부분이고 범죄학적으로는 첫 번째 경우는 후각적 성적 공격자이고요. 두 번째는 촉각적이고 세 번째는 청각적 공격자입니다. 뭐냐면은 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범죄자들은 네. 후각에 각성돼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냄새를 먼저 맡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경우는 촉각인 만지려고 합니다.
0: 예.
1: 이 촉각의 각성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청각. 그래서 보통 이제 바바리맨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노출증 환자들이 예. 범죄자들이 왜 거기 가서 그걸 하느냐면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청각적 각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이게 범죄적으로 아주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 촉각, 청각. 예.
1: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예. 시각적인 거는 사실은 요것을 넘어서는 나이가 곧 윗대입니다. 거꾸로 대부분 아시는 거죠.
0: 그래요.
1: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이 범죄적 추적이라든가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죠.
0: 그래요. 추가 범죄 정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해자가 한 명일 때 하고요. 여러 명일 때 수사라든지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이게 좀 달라집니까 초점이?
1: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자들은 한 명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들은 그 피해 대상의 얼굴이 인식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가 인식된 말씀입니까?
0: 냄새나.
1: 그렇죠. 예. 각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면 반드시 이런 범죄자들은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어딘가 묻어놓거나 어딘가 그렇습니다. 절대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0: 휴대폰에서 안 나오더라도?
1: 네, 안 나오더라도 어떤 경우는 저 사물함에 사진으로 보관되고 어떤 경우는 저 하드디스크에 저기 그걸 찾는 게
0: 혹은 옛날 핸드폰 어디다 잡아가지고
1: 장윤기 사례처럼 똑같은 그런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게 이런 범죄를 추적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그 혐의자들은 수십 건 수백 건일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0: 그래요?
1: 예.
0: 이야, 그 기간에 따라서 네. 계속 오싹해지는데. 자. 다음으로는 통영살인사건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두 달 지났어요. 피의자 안 잡혔죠 아직.
1: 예. 사실 55일 뭐 거의 60일이나 지났는데 네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남청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네. 되느냐. 사실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오전에 통영시에 있는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인데요.
0: 네.
1: 문제는 CCTV 화면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근데 CCTV
0: 마스크 쓰고 있던가 뭐
1: 마스크
0: 그런 거 있던데.
1: 쓰고 있고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0: 모자 쓰고
1: 네. 문제는
0: 도둑질 하듯이
1: 그렇죠.
0: 들어와가지고 예
1: 제일 황당한 건요 들어올 때 손엔 흉기가 없었습니다.
0: 네
1: 나갈 때 흉기가 있습니다. 나갈 때 뭐가 있냐면 119 응급 소통 장치랑 가방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흉기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그겁니다. 거꾸로는 가능하죠.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범행을 하고 놓고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될 수 있죠.
0: 그러면 흉기를 집안에 있던 어떤 흉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흉기 왜 가지고 나가냐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
0: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거 아니에요?
1: 증거를 안 남기는데 그 증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문? 장갑 꼈죠.
0: 아. 장갑을 남겨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1: 상관없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 경남청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0: 아, 그러면 흉기를 갖고 나간다. 이건 어쨌든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1: 일반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0: 아, 일반 강도 사건이 아니라.
1: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일반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경남청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아, 야,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사건이고 이게 신병 확보 안 되면 뭐 범행 동기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1: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거기서 가지고 나간 뭐 물색흔도 사실은 애매하고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또 다른 거는 거기서 1시간 50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0: 아.
1: 왜 머물렀냐 이 말이에요. 강도가 그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서 네. 시신 옆에서 1시간 50분이나 머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그래서 네. 사실 이 사건은 두 가지 포인트가 뭔가 초기 수사선 설정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0: 자, 검거가 늦어지면 지역사회 불안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공개 수사로 전환되면서 범인 신체 특징이 나왔어요. 175cm 가량키에 보통 체격.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특이한 걸음걸이라고 합니다.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1: 오른쪽을 디딜 때마다 약간 체중이 실리는. 그러니까 조금 아. 약간 그러니까 장애는 아니고
0: 똑바로 이렇게 가지는 않고 예. 살짝
1: 장애는 아닌데 습관 같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살아온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0: 네.
1: 그것의 법보행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공개 수배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결정적 단서 제공하는 제보자에겐 뭐 최고 1억 원, 1억 원 이하 보상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결정적 단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되면 좀 결정적 단서가 될까요? 이름 석자 말고.
1: 그거
0: 좀,
1: 말고 예. 대충 저렇게 걷는 사람이 대충 그 지역에 얘기를 하고 다닌다. 아니면 돈을 좀 써 쓰고 다닌다.
0: 네.
1: 이런 정도만 돼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래.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확 줄일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적극적인 제보. 이것이 수사에 결정적 도움 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One Last Time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은 36.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기온이 똑같았습니다. 이틀째 올 최고 기온이고요. 이번 주는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에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서울은 15일 연속 열대야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7도로 전망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밤새 대부분 후텁지근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명, 용인, 여주 등 수도권 대부분 39도, 세종, 대전, 광주가 37, 대구 36, 부산, 제주 33, 강릉 31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 분포로 이번 주 내내 서쪽에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일찌감치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수도권과 충남, 전라 권역이 내일 오후 나빠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는 비가 약간 지나겠고요. 오늘 밤까지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전라 권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5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도권은 금요일까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2,400여 명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로야구는 내일까지 모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를 겨냥해 쿠데타를 3번 일으킨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육사 출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위해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의 본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인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극한 더위가 예고된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하남은 오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 밖에 서울 노원 39.2도, 경기 고양 38.9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이제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이틀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기 광명과 연천, 인천 광화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이 39도, 춘천과 대전은 37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한반도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욱 뜨거워져 서쪽 지역의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되도록 바깥 활동은 자제하고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작업은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낮더위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0: 폭염의 영향으로 어제도 한 명이 숨져 지금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 동안 200명 가까이 늘어 2,400여 명이 됐고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2: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어제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충북 음성에서 밭일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 영향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2명으로 보고됐던 사망자도 3명으로 뒤늦게 1명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경북 경주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집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 동안 198명이 추가되며 지금까지 2,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00여 명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치명률이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가축 5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51만 3천 마리, 돼지가 3만 7천 마리 등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3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0: 소방청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내려진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설비와 냉방기기 등의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간당 오존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인 0.12ppm을 초과해 오존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농도가 측정된 곳은 관악구로 0.1254ppm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프로스포츠 일정까지 바꿔놨습니다. 프로야구는 내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했고 프로축구는 이번 주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8시로 30분 늦췄습니다. 백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3: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이틀간 휴식에 들어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1, 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KBO는 어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발표했는데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추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1시 이전에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취소 없이 재개된 인천 경기에선 관중이 온열 질환 증세로 쓰러지는 등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KBO는 세칙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선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취소로 올해 폭염 때문에 취소된 경기는 모두 15경기로 늘었습니다. KBO는 내일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폭염 관련 종합운영 방침과 안전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도 폭염 상황 속 선수와 관중, 현장 관계자의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예정된 K리그 1과 K리그 2 13경기의 경기 시작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늦춰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선영입니다.
0: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은 어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2024년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됐지만 홍 전 감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겨냥해 쿠데타를 세 번 일으킨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4: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 중심에 육사가 있었다고 직격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12.3 내란 등 쿠데타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쿠데타를 구조적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군 장성 가운데 육군 출신 비율도 따져 물었습니다. 전체 장성 375명 중 절반 이상이 육사 출신이라는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 세 번이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서도 왜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육사 출신 일부의 과거 잘못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에 힘을 실은 겁니다. 특히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이 육사 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육사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군 내부를 편가르는 식의 개편은 군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가 평택기지를 다 지어주어서 미군이 입주를 했는데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긴 했는데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집값 못 잡는 세금 폭탄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공급도 서두르겠다면서 당내 TF와 상임위까지 총동원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만이 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으로는 집값도 안정시킬 수 없고 전월세 부담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급 대책 없는 과세는 조세 강탈이다.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라면서 대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6: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앞서 진행된 신세계 그룹의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세아 기자입니다.
7: 경찰이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욕죄.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행사를 연 지 두 달여 만입니다. 당시 큰 논란이 일었고 5.18 유공자들과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신세계그룹도 곧바로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정작 행사를 담당했던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일부 혐의는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뒤 그룹 감사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보고 이번에 확보한 행사 담당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행사 기획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6: 광주 제1구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 2명에게 학교 차원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중징계 처분을, 해당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반영된 여파입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8: 쿠팡 INC는 미국 현지 시간 4일 올해 2분기 매출이 13조 3,00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8,3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손실 역시 8,560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손실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이 여파로 상반기 영업 손실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도 1조 2,457억 원에 달해 상장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와우 멤버십 회원 수나 고객 지출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서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이장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회원 수는 시차를 두고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고객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늘린 마케팅 비용도 내년에는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6: 본격적인 휴가철 해외 직구로 어린이 물놀이 용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용 물안경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의 300배 넘게 검출됐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9: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물놀이 용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25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4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배 넘게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신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 납은 17배, 카드뮴은 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부 어린이용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었고 물안경 밴드와 수영복 조임끈도 안전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 구입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6: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인사 및 보수 운용 방안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전체 수사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급 이하 실무수사관에 대해서 기존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승진 임용 시 특별 승진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5급 이상 간부급 수사관에게는 성과 연봉제가 적용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앞바다에서 사우디의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현지 시간 5일 홍해 북부의 얀부 연안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얀부는 최대 석유 수출국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출 통로입니다.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서 폴리염화비닐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금융위는 어젯밤 국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반대매매 수치 등 칼럼에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자금 부족으로 전체 매장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오는 13일 다시 문을 엽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서 오늘 2천억 원의 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우선 오는 7일 67개 매장 전체를 임시로 개장하고 오는 13일에는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3,591억 원, 영업이익 5,66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늘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태 관련 비용 집행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67.3%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매출은 1,36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92.5%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서부 지역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니악은 현재 시간 5일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120개와 발사대 6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제112 미사일 여단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라권에는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도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서 5에서 20mm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부근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정부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흐름인 가운데 이 민생과 사법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이 시험 무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여야를 대표하는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당 당대표 경선 상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함께하십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까지 나와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차의 온도를 보니까 40도를 찍었더라고요.
2: 41도요.
0: 41도 찍으셨어요? 오, 차마다 다르군요.
2: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

0: 여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 혼합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제가 쫙 보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요. 뭐 국힘 지지층도 그렇고 뭐 지역에서도 뭐 진보 진영이 좀 강한 지역에서도 그렇고 진보층이 유리한 지역에서도 다 이거 보완소급 필요하다라고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1: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논의가 본 게
0: 네.
1: 민주당 지지층의 53.8%가 필요하다.
0: 네.
1: 39.85%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는 60% 가까이가 이게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번에 이렇게 법 개정은 결국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강성 지지층의 그런 의견을 대변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건 물론이고 자당 지지층 중에도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을 대표한 그런 어떤 법 개정이 아닌가 싶고 전당대회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됐을까. 그 점에서 더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는 법이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이 법을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처리 속도를 예를 들어서 빨리 하거나 혹은 정부로서 마땅히 우려를 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을 게을리했다면 이거는 경중을 떠나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 구성원들 모두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형사소송법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 부작용이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의 왜곡으로 나타날 우려도 저는 굉장히 크고
0: 네.
1: 일각에서는 굉장히 자주 섞인 목소리로 사법 자력구제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이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 내가 스스로 법을 잘 공부하든 아니면은 법을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권리 구제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법 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대한민국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그 국가가 대리해서 결국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소송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추권을 행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0: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겠네요.
1: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안 하니까.
0: 네.
1: 그리고 너무 서류만 가지고서 공소 유지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설령 피해자를 만나고 혹은 가해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더라도 그걸 증거로 못 써요. 만났는데 가해자가 중요한 자백을 한다 그러면 야 그만 너 그거 경찰에 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서사에서
0: 네.
1: 본인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혹은 피해자 위치에서 검사와의 겪었던 일 온갖 부당한 강압수사 뭐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 경험만을 너무 이 검찰개혁 혹은 보안수사권까지 박탈하는데 앞세웠던 게 아닌가. 그런데 검찰권의 본질이 그건 아니거든요.
0: 네네.
1: 그런 면에서 매우 저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0: 아니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 지금 예를 들면 말이에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들 그 당사자들 있죠.
0: 네.
2: 그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10월 되기 전이라도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빨리 종결지려고 노력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미터 다시 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난 네. 모르는 일이니까.
0: 네.
2: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발언이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해보고 그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요.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라는 건 100% 국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을 하면 되나?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국민이 피해본 이후라는 얘기예요.
0: 네네.
2: 그런데 우리가 입법하는 것은 왜 입법이나 개정을 했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당연히 국민들의 피해를

0: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피해를 보고 난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본 다음에 그때 고쳐줄게. 아 세상에 이런 게 이게 입법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지 저는 도저히 그 논리하고 사고 방식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서두를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절반 이상이 그 여론조사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한번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이 강경하게 추진했던 세력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1: 아니
0: 봅니다.
1: 이게 저는 크게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 일이 이렇게 빨리도 처리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저는 느꼈어요.
0: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예. 압도적 다수 정당의 의원들의 마음을 모은 거죠.
1: 뭐 전체적으로 뭐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봐가지고요.
2: 전당대회를 저는 의식을 했다고 봐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1: 네.
2: 제가 아까 한길 리서치 소개하셨는데 한국 갤럽 조사도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60%가 넘어요. 이건 분명히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이고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네네.
2: 물론 국민 전부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의 조항도 여러 가지 있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해요.
1: 네.
2: 지금 여전히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있는데 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근데 경찰이 꼭 영장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검찰이 지금은 수사를 하고 보다가 이 계좌가 문제가 있다. 압수수색해야겠다면 영장을 청구해요.
1: 청구하죠 법원에. 네.
2: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요.
1: 지금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먼저 치고.
2: 예, 경찰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예. 보안서 요구하면서 네. 당연히 영장 신청해 주세요. 그래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경찰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렇죠. 해서 법원으로 가는
2: 검찰이
1: 거죠.
2: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도.
1: 네네네.
2: 반드시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1: 그렇다면서요. 네,
2: 공소제기는 물론 검사가 합니다만
1: 네.
2: 이것도 헌법 제12조 사망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별개 문제의 영역입니다만
1: 네.
2: 또 하나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빨리 하려 한 것 같고 또 저는 여기서 김민석 전 총리도 제가 알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죠 지금은 분명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급박할 때는 이거 보안 사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1: 네네네.
2: 그런데 대통령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행간에는 보니까 다르더라도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행간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했어야죠. 이 문제가 있다.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국회의 결정이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견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국민이 많이 반대하고 또 하나가 아주 제 보기 눈살 찌푸리겠던 게 김영민 의원이 말이죠.
1: 네.
2: 거기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옆에 가서 있는 거. 그리고 거기 무슨 퍼포먼스 한다고 그 헌법 개정안 봉하마을 묘소에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완전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볼 때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이죠. 사법적 통제 인정했어요.
1: 네.
2: 경찰 수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자율적 이어야 된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기에 꼭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1: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2: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도외시하고 있고 국민 여론을 너무 이렇게 깔아뭉개면 안 된다. 대단히 이건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1: 네.
2: 정성호 법무장관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이거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어쨌든 이게 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 민주당 지지층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1: 그렇습니다.
3: 중도층은 이제 더 세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강성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개혁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적 평가에서는 이것은 계약으로 저는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건 실패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검찰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검찰의 폐해 구조를 그대로 지금 경찰로 이관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검찰이 없어지면 정치경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민의 어떤 그 사법적 편익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의 보안수사 필요성이나 이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또 수사기관 수사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안 되는 거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밀어붙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통과된 이 문제 있는 내용도 문제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다수의 어떤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정당 이 집단은 왜 이러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관찰 대상이고 분석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부의 그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맡으셨던 분이 한번 글을 올려주셨어요.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진보개혁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네. 거기서 제가 하나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지적한 부분이 민주당은 교조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1: 교조주의요?
3: 거예요.
1: 교조주의요.
3: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떤 구호나 원칙이 일단 집단의 언어로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의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명제가 돼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1: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 그래서 이제 입틀박 정당이 되는 거죠.
1: 네.
3: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원칙에 반대하면 곧 반개혁이고 반개혁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어떤 강경한 주장이 집단 전체를 장악한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사고도 외부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척하잖아요. 적대시하고. 그런 집단 사고가 사실 민주당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교조주의나 집단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정당이고 민주정당으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도요. 그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왜요?
0: 예전
1: 네.
0: 같으면은
1: 네.
0: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국민들을 그냥 잊어먹고 넘어가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이거 지금 돌아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제 계몽에 나서는 거예요. 대국민 보고회. 예? 법이라는 거 법안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계몽을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한 정치행위예요. 왜냐하면 정치행위라는 거는 사람들이 느끼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정치는 말이 길면 안 된다.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걸로 확 느끼면 느끼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뭐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때로는 행정이 되고 정치가 때로는 계몽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이제 계몽 모드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 민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최고 수준을 가진 국민들의 대상 계몽한다고 그게 먹힌다고도 생각하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4: 그러니까 뭐 계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설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면 설득할 대상을 만나서 진심어린 그런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1: 이를테면 그 설득도 국민이 돼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4: 아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 네.
4: 김용민 의원이 그 봉화에 가서 노 대통령 흉상 옆에 찍은 사진 밑에다가 지옥이나 가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1: 그러니까요.
4: 제가 민주당이라면 가장 먼저 만나서 설득해야 될 분은 이분이에요.
1: 네네.
4: 이분은 그런 피해를 겪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본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본인이 여전히 범죄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피해자지만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이슈가 이 의제가 올바로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분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국민을 먼저 만나서 위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껄끄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대국민 보고회라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한 거고 거기 국민은 없었어요. 그게 네. 무슨 대국민 보고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하는 방식, 정치하는 태도,

0: 여기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완해서 얘기하자면, 검찰권을 견제하려면 지금 검찰의 기소 독점이나 기소 편의주의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인지 수사권 이걸 없앰으로 인해서 수사에 대한 견제는 상당 부분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소권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법정으로 갑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나요.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소 배심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어떤 제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전적으로 검찰이 네.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에 대한 견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가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다음 스텝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제인데, 그게 아니고 요만한 어떻게 보면 소추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보안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거에 지금 집착을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검찰개혁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조미룡 님께서 그럼 지금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셨는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국회의원 계십니까?
2: 보완책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죠.
1: 네.
3: 아니, 있습니다.
2: 아, 국선변호인이요?
3: 아, 아니요. 아니, 원상 복구하는 거죠.
2: 그러니까 원상 아예 복구.
3: 그걸 그렇게 그렇죠. 계약된 네. 법을 예, 예. 계약된 그 조항을 다 폐지하고 네. 원상으로 복귀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는 거. 그 부분. 저는 그래서 이 계약된 요번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에 대한 폐지 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아마 내년 총선 때쯤 가면 불가피하게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보완 입법에 저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완하지 않고서 민주당이 저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4: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2호권이에요.
1: 네네네.
4: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거부권, 그 비토파워라는 게 이건데, 그래서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이 입법 절차가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제2호권 행사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잠깐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는 건 별개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1: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4: 여러 얘기를 네네.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4: 경찰에 네네. 비대한 권력에 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제2호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전당대회 끝나고 이게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진영 간의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대개 뭐 이런 것도 참 진영 간의 문제로 보고 여야의 문제로 보고 여기 네 명이 저 포함해서 네 분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1: 의견이 합쳐졌네요. 네.
4: 이거 좀 좋은 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1: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이거 네.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4: 제가 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건데
1: 네네네.
4: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전당대회 초기만 해도. 근데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그 신중론이 완전히 묻혔다고요.
1: 네.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되건 전 대표 정청래 후보가 되건 김민석 후보가 되건 김민석 후보도 지금 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제가 또 말씀드리나 속내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누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의식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도 자신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보통 때 같은 경우는 공천을 의식하는 게 인정이 이해가 가는데 저는 네. 이런 문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잖아요.
0: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도 제2 요구를 안 하고 수용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10월 2일이면 이 법이 시행이에요. 그 사이에 이거를 원점으로 다시 돌릴 방법은 없다고 보고 일단 이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1: 네.
0: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좀 누적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에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부작용이 누적되고 국민 여론이 쌓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뭐 민주당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보완책 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하고 보안수사권을 중수청에 주고 글쎄요 그게 잘 기능할까요? 저는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 알겠습니다.
0: 이미 지금 경찰이 수사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한 달에 12,000건씩 하던 보안수사를 보안수사 요구로 경찰에다 떨구기 시작하면 그걸 경찰이 소화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법이 다 통과됐다라고 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뭐 누군가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세요라고 이제 빌겠죠. 일단은 그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4: 오늘 민주당
1: 이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일들이
4: 그 얘기했죠. 예. 피해자가 직접 국선 변호인 하면 된다. 그런데 예. 누구라고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어요.
0: 서영교 의원이.
4: 네. 글쎄 그러니까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 지금
4: 이렇게 무책임하다니 말이 안 돼요.
2: 팩트를 제대로 또 파악도 못하는 예.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재수자를 하게 된 계기는 검사가 한 게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돌려차기 피해자 되시는 분께서 직접 그거 1심까지는 공론화도 안 됐고 그거는 순수히 검찰의 보안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일단 저질러 놓고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3: 여기서 정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1: 네.
3: 또 뭐 국선 변호인 쓰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전직 국회의원은 뭐 수사의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4: 그러니까.
3: 네? 이거 완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이 부분에는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네.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대한다?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1: 알겠습니다. 이게 국선 변호인이라면 참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매번 생각이 나서
2: 그렇죠.
1: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0: 조금 올랐어요.
1: 아, 올랐어요?
0: 조금 올라서 55만 원쯤 하는데
1: 아, 그래요?
0: 근데 그거는 이제 지정 국선 변호인이라 해서 사선 네. 변호사인데 국선도 아. 하는 분들을 사건당 55만 원 주는 거고 국선 전담 변호인이라고 있어요. 국선 사건만 하는.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그분들은 네. 월급을 받아요.
1: 아 그래요?
0: 근데 그분들은 사건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피고인들입니다.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변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1: 그만큼 신경
0: 국선 붙여진다. 변호인은 전부 피고인들이고
1: 예.
0: 그동안에 피해자를 대리해왔던 건 검사예요. 법정에서. 아, 그게 형사소송의 원리입니다.
2: 그래서 왜 미국에서 미국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범죄가 뭐 그러네요. 크레이머다. 예. 그럼 크레이머 대 예. 예를 들면 미국 중앙정부 크레이머 대 무슨 특정 주정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1: 네네네.
2: 그게 바로 검사 역할이거든요.
1: 아니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피해자를 대변해 주는 건 검사네요.
0: 법정에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네. 피해자가 네. 아니고 검사입니다.
1: 그러네요.
4: 서영교 네. 의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어 이거. 이게 되게 무지한 얘기예요. 이 자체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아니라 그건 다른 얘기였어요.
1: 그러니까 아까
4: 거죠.
1: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답을 드릴 분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 네. 질문 한번 드려봤고 그 얘기도 좀 이제 해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사의 표명을 거의 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4: 아, 당연한 거죠.
1: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잘 버텨라라는 이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께서 사퇴를 반려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4: 반려한 거죠.
1: 반려한 겁니까?
4: 그렇죠. 이미 그런 뭐 사의를 수용했겠죠.
1: 그럼 끝까지 책임져라. 뭐 중수청도 이제
4: 그러니까 뭐
1: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4: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사의 평을 강력하게 했는데.
2: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래 가는 게 쉽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4: 네. 잠깐 제 말씀
2: 좀 죄송합니다.
1: 예, 말씀해 주시죠.
4: 말을 못하겠어. 말을 끊어와야
1: 보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4: 네. 발언권
1: 예,
4: 괜찮아요.
1: 예, 보안 발언권.
4: 그런데 네. 네. 저기 그 뭐였죠? 까먹었어요.
2: 아니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4: 왜냐하면 제가 네네. 드린 말씀이고
1: 네네네.
4: 지금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지금 10월 2일 날이면 이제 이게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지잖아요.
1: 네.
4: 근데 그때까지만 있으라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요.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사인을 표명하고 그 뭐 수면장애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1: 또 뭐 이둔 빠지셨다고 그러고.
4: 그것도 하나는 예. 그리고 이 정도 본인이 안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는 안 할 수밖에
1: 의지가 많이 꺾이신 것 같던데요.
4: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걸 만약 그만두게 하면 아주 명시적으로 이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당청이 당정이 균열이 나는 걸 명시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에요.
1: 네네네. 네.
2: 근데 저는
4: 무슨
2: 혼나가지고 지금 말해도 되나? 그러고. 근데
1: 말씀하시죠.
2: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일 대통령이 말린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이 법률 심판이 들어간다거나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거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수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건 장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8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검사들 중에 중수청 넘어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2,8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어디서 이거를 구하죠?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법무부 장관이 있거나 없거나 문제는 발생을 하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도 그만뒀잖아요.
2: 맞아요. 아니 요새 근데요 대행은 요새 시대적 저 유행이에요. 다 대행이에요.
1: 아니 그거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만
2: 안 된 다 대행.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나라를 운영한 데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3: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특히 이제 경찰하고 검찰은 공권력의 상징인데 이거를 지금 집권 2년 차가 돼도 계속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인사권을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 있게 이 부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저는 찾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후임을 자기가 믿을 만한 후임을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다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1: 네네.
3: 그 부분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1: 찾기 쉽지 않겠네요.
3: 그런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아마 보안 대책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은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런 발언도 나온 거고
1: 네.
3: 또 이제 그 국회 나와서 판사들하고 담소하는
2: 수사라고
3: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도 이제 수사해야 돼. 예? 뭐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제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3: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가 없이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를 된다면 그냥 저기 무난하게 된다면
1: 네.
3: 다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마 당정에 고민할 거라고
1: 봅니다. 아, 재논의할 것이라고.
3: 아, 그렇지 않고서
4: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3: 버틸 수가 없어요.
1: 이대로 갈 수가 없다.
4: 갈 수가 없어요.
1: 아니 근데
0: 저는 조금 전망이 다른데.
1: 아, 다릅니까? 예, 예.
0: 저는 지금 지지율이 한 반토막쯤 되면 그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이 검찰개혁 수사권 박탈은 민주당의 약간 신성불가침의 의제입니다.
1: 네.
0: 특히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거의 이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몰두하는.
1: 오래됐죠. 사실.
0: 그 점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여기에 불철저하면 대통령과도 결별하겠다라는 식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유시민 작가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눈치 보는 이유는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이유도 이 여권의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 이 의제가 어떤 의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뭐 이걸 주도했던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식적이거나 이제 합리적인 그런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때문에 설령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설령 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있다 하더라도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거 하면 진짜 폭망한다는 게 눈에 보여야 그때 가서 어떻게
3: 하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4: 먼저 얘기하세요.
3: 그 개혁의 선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선거에 장사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총선 전망이 만약에 어둡게 이렇게 전망이 된다면
1: 네.
3: 저는 아마 스스로 손을 쓰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4: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번에 그 형사소송부 개정 공소개혁 들어갔잖아요. 이거 늦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라도 좀 안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있는데.
1: 또 거기에 또 연관이 됐죠.
4: 연관 공소개혁 늦어지 들어갔다고 네네.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오늘도 제가 그 내심에 그 칼럼을 쓰고 오늘 나왔는데 이건 대통령은 말이죠. 이걸 법리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퇴임까지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고
1: 네.
4: 그렇게 해서 생각해 이걸 계속 끌려간다.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중에 어려워진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과연 속도 조절이 될지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참 길어 보이네요. 예.
4: 꽤 이게 너무 길어요.
1: 예. 아니, 또 길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관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 길다는 의미는 예. 관심이 집중된다는 의미도 있고 네. 지루하다는 의미도 그러니까 있는데 네.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1: 그리고 해결돼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어제죠? 아 그저께군요. 아 어젠가요? 아 제가 날짜가 자꾸 헷갈리네요.
4: 날씨가 더워서
1: 예 세제개편 그저께네요. 그저께요.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가 이제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뭐 그냥 굉장히 좀 직속하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공급 대책 없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고 이거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네 분 세제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2: 그게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뭐냐면 이건 세제 개편이자 뭐라 그러더라?
1: 정상화?
2: 능 부담? 뭐 이거라는 거예요. 전 생전 처음 들었는데 응능이 뭐냐면 능력에 맞게.
1: 네.
2: 근데 응능 부담의 원칙인지 뭔지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부동산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정부가 도대체 왜 부동산과 이번에 세제를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고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제 개편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또 못 잡으면 폭망하는 거거든요.
1: 네네.
2: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1: 아니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잖아요.
2: 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제가 연결이 되는 건데 뭐냐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M2라고 그래가지고 시중 유통량을 보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천조가 넘었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는 돈이. 근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로 돈 팍팍 풀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돈 풀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고유가 무슨 피해 지원금 그것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푸니까 이거는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오르고
1: 네.
2: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둘러싼 물가도 다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금리는 제가 볼 때 오를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기 좀 있으면.
1: 지난번에 한번 올랐죠.
2: 그거 또 오를 거야. 그런데 금리 오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제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제 쓸어 담아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죠. 푼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당장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1: 알겠습니다.
2: 하는 거죠.
1: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0: 아니 저런 세제 개편안으로는 집값이 안 떨어지죠.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아마 신율 교수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단 세금 폭탄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대상은 대체로 시가 한 35억 정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시가 35억 이상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가 35억 이전에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금 축소했잖아요.
1: 네네.
0: 원래는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게 한 시가 20억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20억이 넘는 주택이 대한민국에 몇 채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 큰 퍼센트는
0: 36만 채 정도 있습니다.
1: 네네.
0: 전체 가구의 2.3%. 그중에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35억쯤 돼야 늘어납니다. 세금이. 35억은 아마 전체 주택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정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를테면 초고가. 이건 이제 40억 이상인데 그건 한 0.4% 정도 돼요. 0.4%의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게 세금 폭탄입니까? 이게 대다수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1: 세금 폭탄이 아니다.
0: 네, 이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1: 네.
0: 드리고요.
1: 네네.
0: 20억에서 35억까지 구간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종부세가. 올해 나왔던 거에 비해서.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보유세 개편안이다.
1: 아, 오히려 더 세게 나왔어야 된다고?
0: 아니 당연하죠.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네. 보유세가 낮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대통령도 언급해왔고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해놓고 실제는 이제 지금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핀셋 그 이 조세 확대를 한 거예요.
1: 초고가 주택에 초고가, 살지 않는
0: 그다음에 비거주 네. 다주택자들에 그렇죠. 대해서만 네.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니까 그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보면 규제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5년 동안에 3조 5천억밖에 안 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법인세 세수 넣는 거 이런 거
1: 반도체 뭐 그러니까
0: 이걸 가지고
1: 비하면.
0: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과장돼도 너무 과장됐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세금 폭탄에 공세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부자 정당인 건 알지만 대한민국 0.4% 세금 넣는 게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냐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값 못 잡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
1: 못 잡는다.
0: 네. 네. 다만 기대 수익률을 누르는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기가 끊이지 않는 거는 이게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을 낮추는 건 세금밖에 없습니다.
1: 네.
0: 다른 수단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중심해야 되는 건 종부세는 진짜 몇 퍼센트 안 돼요. 해당되는 게 양도세를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양도세를 이게 지금 하는 거 보면 장기 보유가 아니죠. 이제는 장기 거주 특별 공제를 10억 원 상한으로 딱 잡았어요. 이러면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값. 자기가 노력해서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살아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아파트값 올린다, 아파트값 올랐다고 해서 양도차익에 10억만 공제를 해주면은 사실 10억 이상 되는 거 20년 넘게 산 사람들은 훨씬 많이 오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2: 그러니까 거래세로 이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예, 보는 거죠.
1: 그런 지점들을 거래세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양도세를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가지고는 문제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도 네, 저도. 그런데 네, 네, 네.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거기에서 이게 상당히 민심 이반이
3: 저는 국민들 누리 조세 정상화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 또 좋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2: 예. 네.
3: 저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부동산하고 연계됐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시장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1: 네.
3: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트리플 강세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세제 개편안이 불똥이 부동산으로 튀어가지고 또 이 정말 집값도 올라가고 또 전세 품귀현상 일어나고 월세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튈 것인가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는 겁니다.
1: 네네.
3: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는 조세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피해가 전월세로 오고 그 전월세 피해자는 서민들인데
1: 네.
3: 이렇게 간다면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다 실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 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1: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이야기해요.
3: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가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공급 대책 없는 세금 폭탄이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고 야당 주장이나 여당 주장 관계없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아는 분은 월세가 두 배로 올랐대요.
1: 네.
3: 응?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1: 그렇죠. 예.
3: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지옥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방치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지역 그대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책임 있게
1: 네.
3: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해야 되고 지금 다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어떤 사람들이 참모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부동산 시장 더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종부세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잖아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근데 거주를 하면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서 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살면 그 세입자들은 당연히 내보내야 되고 집을 또 새로 사는 사람들도 세입자들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
2: 근데
1: 그 지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긴 하죠.
2: 한 말씀만 드리자면
1: 네.
2: 저는 그 용어 우리 큰딸애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나 그거 비거주 1주택이래요. 아니 전세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한다면 집을 비워두고 있는 개념이죠, 사실은. 예? 그 소유주가 산다라는 거는 실거주고 전세 그러니까 세입자가 사는 건 비거주? 세입자는 그럼 무슨 존재죠? 전 일단 그 단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 네네.
2: 두 번째. 네. 뭐냐면 비거주 이게 루마니아 그 실거주 우리 그 이전권 표현대로 실거주 루마니아 실거주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4%예요. 루마니아.
1: 엄청

0: 엄청 많이 실고 좋았네요.
1: 실고 그러니까 다 자기 입에서 하는 거예요.
0: 오, 좋네요.
1: 예, 좋죠.
0: 네네네.
1: 근데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따집니다.
0: 왜요?
1: 예를 들면 루마니아 부크레시티나 이런 데 외곽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0: 네.
1: 예? 예.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0: 못 들어가는군요.
1: 다 실거주라니까.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약 20% 되는 루마니아 젊은이들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어차피 집을 못 얻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거든요. 인력 손실되고요. 건설 부분 이거 죽어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산업 부분 침체되고 이게요. 직접적으로 이게 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장일단 있는데 너무 세게 다가고 뭐죠? 다세대 이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규제하다 보면
0: 네.
1: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0: 알겠습니다. 최창룡 교수님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 저기 보유세를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보유세는 더 올려야 된다.
2: 그리고 아까 네. 저기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네.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0: 그렇죠.
2: 지금 이재명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세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뭐 이 세제의 대개편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뭐 30억, 40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TV 뉴스에 보면 이제 뭐 지나간 그 화면 나오더라고요. 50억, 60억. 뭘 많이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이죠.
2: 아, 제가 사는 곳에서 그 차 한 막히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동네가.
0: 네.
2: 제 누나도 살고 동생도 다 친구도 살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자꾸 보유세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자꾸만 이제 그거 올리면 잠긴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는 그런 것 같아요. 전세 월세가 네. 사라지는 건 맞아요. 제 아들도 전세 샀는데 아주 걱정돼서 죽겠어요. 진짜. 또 2년 후에 어떻게 갈까.
0: 그렇죠. 가격이 또 올라갈 텐데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2: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들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0: 핵심이 뭘까요?
2: 강남이 4,50억이죠. 노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5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뭐 오르기 뭐가 오릅니까? 자꾸 오르는 뭐가 오르냐? 오르지 않는다니까요.
0: 노도방에
2: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뭐가 올라 오르기는
0: 월세가 300만 원대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2: 오르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은 거기는 안 오른다고요. 매매가는.
0: 네.
2: 그러니까 인도가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하지 않고 그 사람 거기 다 강남 살잖아요 지금 정착한 사람들. 그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0억짜리나 이거 40억짜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25억에 사나고 죠 그런 걸 얘기해서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을 하는지 모르고. 그 대신 양도세 좀 깎아주고.
0: 그렇죠.
1: 나, 예, 예.
2: 나가 구멍은 만들어줘야 돼. 출근 만들어주고 보유세 그대신 너 돈 많이 가. 거기 사러. 돈 많이 사러.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1: 보유세는 알겠습니다.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죠.
3: 그러니까 네, 우선 네. 약간 이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네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0: 그 양도세는 거래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그 OECD의 하우징 택세이션 기준으로 보면 세금의 세 종류가 있는데 취득 단계의 세금이 있고
0: 취득세죠.
3: 보유 단계의 세금이 보유세가 보유세. 있고 처분 단계의 자본이득세가 있는 거예요.
0: 양도소득세.
3: 그걸 자본이득세라고 부릅니다.
0: 네네.
3: 때문에 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팔 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세금을 물리냐. 아니 그런데 그 집이 과거에 살 때 수억짜리가 지금 수십억이 됐어요. 그렇죠. 50억, 60억이 됐어요.
1: 근데 그게 본인의 노력에 있었던
3: 아니 본인의
1: 아니잖아요.
3: 노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거기에 몇 억쯤 세금 낸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당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0: 네.
3: 근데 저는 전월세 대책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 지난 두 번의 부동산 대책 토론회를 지켜봤는데 전월세 대책을 얘기 안 해요.
0: 맞아요.
3: 결국엔 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만 하고.
0: 전 이번에 그 대책이 같이 나올 줄 알았어요.
3: 나는 당장 집을 가질 수 없어. 내 소득으로는.
1: 맞아요.
3: 상당히 먼 미래야.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전월세야.
0: 네. 근데
3: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0: 맞아요. 네.
3: 그래서 그 대책을 정부가 충실하게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공급 부족론이 늘 제기가 되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또 보수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먼저 공급 대책을 앞세울 수는 없었을까. 지금 이제 6만 호 대책을 작년에 발표했고 5만 호 신규 대책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11만 호 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짜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먼저 앞세우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나 금융 대책이나 이렇게 이제 정책을 좀 패키징을 했더라면
0: 그러니까 먼저 공급 정책이 나오고
3: 그렇죠. 날로만 다치고 공급 얘기할 게 아니고 네네.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했더라면 조금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런 게 덜할 수 있었는데 어떤 선입견이 작용하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공급은 없고 가격만 올린다. 이번에 또다시 그런 선입견이 동원돼서 일종의 이제 과장된 공포가 시장에 형성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 좀 아쉬워요.
2: 네, 재개발을 너무 지금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재개발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0: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2: 재건축도 재개발을 늘려야 된다.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재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낙후돼 있고 네. 환경도 나쁘고 그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제 공급 대책이에요.
0: 재개발을 또 건들면은 그 공급 그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또 상승을 좀 건들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4: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세금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0: 그렇죠.
4: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반대로 좀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180도 다른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나 네. 이런 부분 더 심화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계속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 정책은 코스피 5천보다도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적에는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월세는요 대한민국 서민들이 집으로 자가 소유로 가는 주거사다리예요. 소중한 이거가 무너지면 네, 네. 서민 삶 자체가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는 7일에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일단 연다라고 해요. 수도권 공급 대책 점검을 예정 중이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일단 좀 지켜봐야겠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동의합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2: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예, 맞아요. 어떻게 좀 방향이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1부에서 핫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와 부동산 이야기. 사실 각각의 주제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였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5: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0: 네, KBS 열린토론 황현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거 짚어드릴게요. 최창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 아까 한국갤럽에 대해서 자체 조사 좀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61%가 나왔다는 점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7403님, 저는 어느 정당의 책임 당원이에요. 정치 이야기는 끝도 없고 결과도 없는 말 그대로 고도를 기다리며 일 때가 참 많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 고도에 맞춰가는 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봉곤님께서 날씨도 더운데 정치권 소식 들으면 짜증나요. 네, 얼른 선거철이 와야 하는데 라고
1: 야, 핵심을 찌르셨네.
0: 야, 이건 빨리 선거로 투표로 오늘 밤 이게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다. 막 약간 이런 마음의 뜻을 좀 보여주신 것
2: 같습니다. 정신 차린다 그 얘기죠.
0: 그렇죠. 네. 선거로 그,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1: 그때만 예. 유일하게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0: 아직 좀 선거가 많이 남아서 그러면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1: 안 되는 거죠.
0: 한번 좀 그렇게 이야기해봤고. 자, 안정숙님께서 황현희님 요즘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아, 이거 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괜히 좀 많이 안 좋은 좀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서. 저보고 박보검 닮았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1: 아, 그거는 진짜 예, 굉장히 안티세력이 많이
3: 생겼어요. 다음 주부터 출연 안 하겠는데.
1: 큰일 나겠네.
0: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그렇게 눈을
1: 차서. 이게 큰 정치적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속도 많이 안 좋고 이상이 있네. 아, 왜 그러지 갑자기?
0: 제 사비로 커피 쿠폰 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디님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지 마세요. 예, 아, 좀.
2: 발음을 하셨네.
0: 아, 이거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자, 박지수님. 아, 요즘 유시민 작가는

0: 왠지 조용하신 것 같네요. 왜일까요?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유심 작가님 좀 조용하셨는데.
1: 오늘 언제인가 뭐 어디 나왔던데?
2: 오늘 아니고 며칠 전에.
1: 며칠 전인가? 아,
0: 네. 오늘 이제 못 보셨나 보네요.
3: 전우의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전우회지만 영원히 갈 수 없다. 근데 이분이 몰라주셨던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과감합니다. 네. 과거보다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이제
0: 아 그러네요.
1: 기사가 안 되는 거니까.
0: 네. 그러네요. 네.
3: 수위가 좀 낮아졌죠. 네.
0: 생각보다 너무 센 이야기를 많이 초반에 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덜 자극적이어서 기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4: 전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쵸. 결이 달라. 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0: 네네. 이야기 해보죠. 전당대회 이야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의 2차 TV 토론회가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서 당정관계의 뭐 개혁 노선, 민생 현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또 오갔는데요.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토론회에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죠.
5: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네. 한 절반 정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 토론회 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방의 구도도 이슈도 비슷한데
0: 네.
5: 다만 1차 토론회 때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그 전까지 격렬했던 신천지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1차 토론회에서는 맞아요. 한마디도 안 나왔었어요.
0: 이번에 나왔네요.
5: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그게 아마 지난번에 부산에서인가 유세할 때 서로 윤리위를 거론하면서 김민석 후보는 무슨 그 짝짓기 투표 그다음에 다른 후보 유세하는 데 방해하는 거 이거 싹 다 윤리위원회에 내가 회부하겠다.
0: 그렇죠.
5: 정청래 후보는 당을 그런 위헌정당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신천지 근거도 없는 이거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1라운드를 했고 그 연장선으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취했어요.
0: 네.
5: 이제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또 한 가지 눈여겨봤던 거는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동제 언어로 말하겠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도 그렇고 지난번 토론회보다 이번 토론은 더더욱 격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슈는. 배신한 사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1: 배신 총량제.
5: 네, 2004년도에, 2002년도죠.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날아가지 않았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김민쇠라는 그런 별명을 결국에는 건드린 거죠.
0: 좀 굉장히 좀 독해진 것 같아요.
5: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는 좀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
0: 아 급해졌다.
5: 네, 충청과 부울경 경선 결과가 예상과 좀 달리 나와서 그런지 정청래 후보가 좀 급해졌고 급하면 쇠집니다 말이.
0: 그렇죠.
5: 좀 그런 게 좀 엿보였어요.
0: 거칠어지죠.
1: 그게 급해진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전략은 이게 50% 과반을 초반에서 과반 좀 넘기는 이 사례를 최소한 둘 중에 한 군데라도 50%를 넘었어야 되는데 득표율이 네. 다 그걸 못 넘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반에서 어떤 길을 잡고서 자기가 그걸 계속 간다라는 이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게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데 호남이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죠. 다음 주말이고
4: 15일입니까?
1: 다음, 네, 다음 주. 다음 주말 호남 수도권 사실 호남에서 이기면 수도권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기든 간에.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때까지는 세게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토론회가 제가 볼 때 이 결정적으로 후보들의 순위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0: 아, 지금 순위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3: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0: 네.
3: 지금 순위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0.99% 네. 앞서고 있는데 별로 국민들이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저도 반밖에 안 받고 재미도 그렇구나. 되게 없고
0: 네네.
3: 다 아는 얘기고 게다가 그 흔하게 정치 경영에도 별로 없어요. 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속된 말을 말해 시청 허접한 제가 전당대회 처음 봐요. 김민석 후보 명성이 전 총리했던 분이고 송영길 이 후보도 전 대표했던 분이고 정청래 후보도 전 대표고 대표와 총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량감인 후보들의 언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0: 교수님 말씀은 민생이란 게 하나도 안 나오고.
3: 너무 안 보여요.
0: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간에 공방만 있으니.
3: 과거에도 공방이 있었어 있고 친노 네. 비노도 치열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 당내 노선 투쟁 이런 게 좀 있었다고요.
0: 그렇군요.
3: 신천지 의혹 얘기하죠. 무슨 배신의 정치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하죠. 뭐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 문제도 없고 증시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뭐 거의 같은 얘기 이런 막 권리다운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전당대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표직 폐지해라.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한국 정치는 대표직 폐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제가 느낀 그겁니다 오늘.
0: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3: 대표가 왜 제가 먼저 얘기해서 그다음 순서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영향이
1: 저작권으로
3: 제가 보도가 안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1: 저작권 제가

0: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또 지금 같은 진영 내 구성원 간의 어떤 경쟁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아주 노골적인 어떤 그 배제하겠다. 어떤 적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1: 골이 깊을 것 같아요.
0: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여기에 승복하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라 끝내 하나는 정말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거나 네. 아니면 친명과 또 친척으로 나눠져서 끝까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그 어떤 내분 요소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보안수사권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유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보궐선거의 공천과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붙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어떤 그 국민의 어떤 피로도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어떤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고 어떤 희망을 주는 부분들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 그냥 대통령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앉아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대표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면.
1: 네.
0: 그러면 대통령의 보안제로서의 여당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권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거죠.
1: 아니 그러면은. 이 방송에서 이제 가정법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그 뭐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김민석 후보가 전 총리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보안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심리적 분당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2: 근데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네. 당이 깨지는 게 쉽진 않아요. 그 여당이 주는 그런 어떤 안정감이나 여당이 주는 그런 이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걸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다음 총선 앞두고서 내부 갈등이 극단화된다면은 혹시 모를까 그 이전에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통합이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당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당장에는.
1: 네네.
2: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 전당대회 때는 다소 이제 격렬하더라도 어쨌든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면서 승복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게 그동안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내 당권 경쟁의 그런 역사였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의 수준이 너무 분열적이에요. 경쟁의 수준이 선거 이후에 통합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제가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1: 네.
2: 좀 뭐랄까 참담한 수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전도 정책도 가치도 뭐 노선도 전략도 없어요. 그냥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다는 경쟁이 아니고 쟤는 안 돼요 경쟁을 지금 서로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그동안의 전당대회 역사에서 좀 보기 드문 장면들이에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뭐라 그럴까요? 좀 하향평준화 됐다 그럴까? 그런데다가 지지층의 그 분노 중독, 그리고 지지층의 도파민 정치, 이게 이제 플랫폼 정치의 제가 보기에 부작용인데 그런 거에 민주당 전체가 너무 이렇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 선출된 대표들도 지지층들도 그러니까 그것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만 얘기해요.
1: 네.
2: 뭐 당원 전체도 아니고 국민 전체는 뭐 더더욱 아니고 당원 중에서도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만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가 가져올 결과가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에서 여당다운 주도력 발휘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성공에 다 얘기하지만 그 저런 여당이 그걸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여당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부를 견인해야 됩니다. 그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런 여당이 무슨 정부를 견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끝나고 나서 민주당한테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1: 상처가 많이 남겠군요.
2: 일종의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이것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후보, 정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 지금 당 선관위에 맞고 맞재소 했잖아요. 그럼 모두 기각됐대요.
2: 그렇겠죠.
1: 친천계 생일별 투표랑 친명계 현수막 제소가 다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3: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니까 당연히 기각했을 거예요.
1: 그렇죠.

0: 쪽 다 이제 워워워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니까.
0: 네네네.
1: 근데 이 전당대회가 명청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청대전이 지금 정청 내부 측에서는 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명청대전 맞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명청대전이 이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봉합되기 쉽지 않아. 봉합되기 쉽지 않은데 분당은 네. 제가 볼 때 제로예요.
0: 분당은 제로다.
1: 제로다. 그리고 네. 만약 김성호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것도 단서인데 가정인데 생각보다 정청 내부 측에서 이렇게 목소리 못 높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렇게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철학적이지도 않아요.
2: 그렇군요.
1: 중요한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이게 부동산 문제, 증시 문제, 아까 보안사건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개인 플레이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끌려가고 지지율 낮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의 이 갈등은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0: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네. 걸 다 대변할 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3: 그런데 사실 지금 여야 모두 강성당원한테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전당대회도 나온 사람들이 전부 강성당원 눈치 보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여당이 분당된 사례가 있죠. 언제냐면 그 열린우리당 노무현 당시 정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때 분당이 되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른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국회를 통과했던 그 역풍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0: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분당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0: 예전에 안철수 의원도 한번 분당에서 국민회의로 좀
4: 그랬죠.
3: 국민의당으로
0: 네.
3: 근데 그런 케이스 아니면 저는 이 분당을 설령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명이 그렇게 길지 못할 것 같아요.
0: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마무리 뭐 한 말씀 뭐 민주당 전당대회 보시면서 하신 말씀 있으면
4: 말씀하시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로 흐르는데
0: 네.
4: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그 비명 행사 그 공천이 아마 그 트라우마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구성원들한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0: 총선 때요.
4: 아 오. 여기서 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나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4: 이 전례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를 더 퇴행적으로 또 더 적대적으로 조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로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렇게밖에 보여줄 수 없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는.
0: 네네. 네.
4: 이렇게 끌고 가면 곤란하죠.
0: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전당대회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원성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의대 특임 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뭐 정책이라는 자동차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보다는 좀 악셀부터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그렇고요. 수사 제도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죠. 이게 속도만 높인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속도만 높으면 사고가 나고 또 수리비는 국민이 내야 되니까요. 네, 정책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내일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KBO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과 선수단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10개 구단 단장과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실행위원회를 오는 6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폭염 관련 리그 종합 운영 방침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극한적인 폭염 속에 이번 주 열리는 프로축구 K리그 1-2 경기의 킥오프 시간도 30분 늦춰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K리그 1 22라운드 전 경기와 K리그 2 21라운드 전 경기의 경기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감독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축구대표팀의 다음 달 평가전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오는 9월 24일 에콰도르와 28일엔 우루과이와 국내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올해부터 9월과 10월 A매치 일정을 16일로 확대 통합하면서 대표팀은 앞서 발표된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과의 10월 2연전을 더해 A매치 4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10여 년 만에 다시 코트디부아르 대표팀 지휘봉을 잡습니다. 한편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카보베르데를 32강까지 이끈 부비스타 감독은 모로코 1부 리그 RS 베르칸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을 필두로 여자 싱글의 김채연, 이혜인 등이 2026-2027 국제빙상경기연맹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두 개 대회에 초청받아 나서게 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우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단신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아마 이미 다 만끽하셨겠지만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도 강타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까지 모든 경기가 취소가 됐죠.
2: 네, 사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뭐 하루 종일 경기가 취소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만 다음 날 경기까지 미리 취소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좀 어제 있었던 그 관중 관련된 일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KBO 입장에서도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역대급 폭염이다. 연일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맞습니다. 뭐 일단 어제 이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날씨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이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은 있어 왔습니다. 일단은 KBO 리그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모든 경기가 일단 취소가 됐고 일단은 뭐 지금 혹서기 브레이크서부터 해서 경기 수 축소까지도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열릴 이 실행위원회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아마 이제 각 구단들이 또 이제 이사회에서 아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제 나눌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전에도 뭐 미세먼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보건적인 문제 또 그렇죠. 이제 날씨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KBO가 비교적 이제 선제 대응을 그동안에는 잘 해오긴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번에도 이런 이제 역대급 폭염 상황에서 또 게다가 어제 또 환자가 이제 발생했던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KBO가 또 어떤 조치를 일단은 또 이제 보여줄지 일단 내일 이 실행위원회 결과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역시 축구 K리그도 경기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 네, 앞서 단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급 더위다 보니까 7시 반, 저녁 7시 반이면은 어느 정도 더위가 꺾여야 될 날씨거든요.
3: 그렇죠. 근데
2: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사무실로 들어오는 시간이 한 8시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낮만큼이나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저녁 8시로 킥오프 시간을 또 변경을 했거든요. 지금 프로축구 K리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폭염 취소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만약에 더위가 좀 계속 꺾이지 않고 지속된다면은 KBO가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K리그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의 특성상 야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체력적인 소모 그리고 야외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K리그도 어느 정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0: 맨체스터시티의 친선전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맨체스터시티 선수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 이게 무슨 날씨냐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뭐 야구든 축구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다행 휴식을 그러게요. 취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떨어진 체력을 보완하고 잠시 좀 숨을 고를 시간이 생겼다라는 건 다행이에요.
2: 맞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경기 취소 소식을 듣고 나서 곧장 짐을 싸서 대전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컨디션 관리도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체력을 보완하면서 최근에 또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모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좀 체력도 보완하고 분위기를 이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내일 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만 네. 일기예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며칠 또 더울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1: 이러면 이제 잔여 경기가 더 많이 남을 텐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남은 일정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또 이제 9월에는 아시안 게임도 있거든요. 네. 물론 아시안 게임 기간 중간에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KBO 리그는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셈법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 곽빈, 최민석, 박준순 투타의 간판들이 모두 아시안 게임에 차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안 게임 전에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1: 네.
0: 심지어 최근에 두산의 페이스도 워낙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두산은 이 폭염 취소가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반대로 좀 선두권에 있지만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않았던 LG와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팀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염 취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일정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면은 향후 잔여 경기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우천 취소가 예년 대비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여 경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그 KBO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이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포스트 시즌을 시작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은 어쨌든 한 해 농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기인데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제 어떤 관중 흥행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여 경기가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경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년과는 달리 기존 상황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경기 일정에 있어서는 좀 짜기가 좀 원활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도 폭염 상황에서 굳이 경기를 강행하지 않는 KBO 운영의 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여유가 좀 있군요.
0: 그렇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 경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프로야구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위표를 정리해볼까요?
2: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0: 네.
2: KT 위즈가 6할 2푼 1, 2 승률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요.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에 좀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지난 한 주 사이에 2위로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KT와 승차는 한 경기 반차고요. LG 트윈스가 승률 5할 5푼으로 3위. 최근에 3연승 행진을 이어오던 두산 베어스가 4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승률 5할 3푼 1, 2 기록하면서 5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한화 이글스가 어제 이제 1승을 이제 더하면서 일단은 승률 5할 아래 승률 4할 9푼 기록하면서 6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순입니다.
1: 네. KT가 하루 쉬어갈 때 삼성과 LG가 간격을 좁혔는데 근데 또 연패에 빠져 있어요.
0: 네. LG 같은 경우는 사실 SSG가 올해 하위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잡고 갔으면 했는데 뭐 관중들이 이렇게 그 더위 때문에 실신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경기가 취소가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최고 체감 온도가 기준이 38도보다 1도 낮은 37도였습니다. 경보 직전이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선수들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상황에서 LG가 또 어제 SSG에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고요. 삼성 역시 한화에게 패하면서 이제 삼성이 2연패에 빠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내일 있는 경기 취소가 삼성과 LG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를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기아 역시 본의 아니게 오래 쉬게 되는데요. 사실 기아의 원투펀치가 최근 들어서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휴식이 길면 길수록 달콤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물론 이제 아시안게임 때 김도영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전에 경기를 많이

0: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사실 매치업이 KT와 LG 상위권과의 대결을 했습니다. 아. 특히나 이 KT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승 달리면서 1위를 탈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기가 이제 추후 편성이 돼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으로 만약에 잡힌다 이러면은 이 소영준, 고영표, 박영현 투수 3명이 모두 빠집니다. KT 같은 경우는.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두산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아시안게임 전까지 많은 경기를 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기아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기회가 될 것 같고 올러 선수가 이렇게 그 폭염 상황에서 좀 후반기에 페이스가 안 좋았단 말이죠. 로테이션이 좀 이제 열흘 가까운 휴식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순위표를 보면은 4위 두산과 5위 기아의 경기 차가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거는
2: 네.
1: 어느덧 3위 LG와의 경기 차이가 한 경기 반, 두 경기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맞습니다. 예. 아, 이 LG와 두산 참 이 두 팀은 또 매년 이렇게 순위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면은 뭔가 또 이제 상황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단 올 시즌에 LG가 말 그대로 극강의 그런 이제 시즌을 이어오다가 지금 7월 이후에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0: 네.
2: 그 상황에서 지금 두산 베어스가 하반기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승률을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또 3연승 행진 이어왔는데요. 역시나 두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 오랫동안 이 이어오던 팀 칼라가 살아나면 그 시즌에 무조건 살아난다. 이렇게 저는 좀 계속해서 봐왔던 게 있거든요. 올 시즌에도 이 김원영 감독이 어떤 뭐 믿을 만한 구석을 이렇게 각 뭐 포지션별로 이렇게 포지션에 이렇게 있었다기보다는
0: 네네.
2: 뭔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에 김태균 선수가 이제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0: 그렇죠?
2: 여기 또 이영하 선수가 또 활약을 했고
0: 네.
2: 양의지 선수가 또 올 시즌에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그런 경기력을 보였는데
0: 네.
2: 윤준호 선수가 여기서 또 역할을 했죠. 여기에다가 만년 기대주였던 김대한 선수가 또 올 시즌에
0: 그래도
2: 좋은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과거의 자리를 채우고 싶어했던 백업 자원들이 올 시즌에 말 그대로 엄청난 활약을 두산 베어스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제 화수분 야구,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시즌 2라는 말까지도 지금 이제 두산 베어스의 최근 이 선전의 비결로도 이제 꼽고 있는데요. 그만큼
0: 네.
2: 무엇보다가 이 두산 베어스의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 베어스의 최근 선전도 선전입니다만은 이 스타일, 컬러가 살아난다는 점은 굉장히 또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또 하위권도 살짝 보면은 탈꼴찌 경쟁도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0: 사실 최근 이 KBO 리그 같은 경우 이렇게 경기 시즌 후반부로 가면은 항상 이 고춧가루 부대 키움이
1: 네.
0: 항상 고춧가루 부대를 등장하는데 이번 시즌 는 조금 강력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후반기 타율 1위가 키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심엔 저는 이 NC에서 팀을 옮긴 데이비슨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홈런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장타력이 검증된 선수잖아요. 이 와중에 또 이 히우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데이비슨 선수가 잘 메꿔주지 않나 그러면서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서건창, 김건희, 김웅빈, 권혁빈, 임병욱 이런 선수들이 지금 후반기 타율이 전부 3할 이상입니다. 어디 하나 쉬어갈 타선 없는 정도로 사실 앞서 저희가 이제 두산이 좀 경기 취소 아쉬울 것 같다 얘기했는데 키움도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여기 더해서 아주 홈 경기 시리즈가 잡혀 있었으면 우리는 그 폭염이랑 상관없이 돔구장이랑 경기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을 텐데 하필 이번 주가 또 원정 6연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야 아픈 잔여 경기가 좀 키움과 많이 남아 있는 팀들이 좀 순위권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메이저리그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고우석 선수 징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0: 네.
1: 징계 감면을 받았습니다.
2: 징계 감면은 사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상대로 해서 징계 감면은 정말 유례 없는
0: 그렇죠.
2: 일이었는데요.
0: 네.
2: 고우석 선수 지난달 25일에 트리플A 경기 도중에 글러브 이물질이 적발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최초에 받았던 징계 내용은 10경기 출전 정지였습니다. 하지만
0: 네.
2: 이게 두 경기가 줄어서 8경기 출전 정지 징계로 감경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고우석 선수가 오늘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1: 네. 진짜 뭐 고우석 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사이 미네소타 트윈스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구원 투수를 무더기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러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0: 토론토의 주전 마무리 투수였던 제프 호프먼 선수를 또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고요. 그 전에도 토미 낸스, AJ 민터 이런 불펜 투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쪽에 좀 문제가 있어야 고우석 선수의 콜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고우석 선수의 빅리그 재진입이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 네. 자, 이 바람의 아들 집안은 그나마 이정우 선수 활약의 위안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정우 선수도 역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2: 오늘은 좀 아쉬웠죠. 네. 이정우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는 참 대단한 활약 펼쳤죠. 솔로 홈런 두 개에다가 그렇죠. 4타수 3안타 1도루 3타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오늘 텍사스와의 경기에서는 2루타 한 개를 때려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9회 말 수비에서 이 타구의 낙구 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공을 놓치면서 이게 텍사스의 끝내기 안타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가 경기에서 졌고요. 이정우 선수가 사실 뭐 수비에서도 그동안에 좋은 모습 보여왔습니다만은 오늘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이 실수 하나로 또 팀 패배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오늘 결과는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1: 네. 자, 뭐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저희가 단신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트레이드를 많이 감행하면서 아 가을 야구는 이번 시즌에 포기를 했구나라는 네.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줬어요.
0: 소위 리빌딩이라는 예.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좌완 선발 투수의 팀의 주축인 로비레이 선수를 심지어 그 같은 지구의 경쟁 팀이 샌디에이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수인 루이스 아라에스 타격왕 출신이잖아요. 아라에스 선수 역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요. 주전 외야수였던 엘리엇 라모스도 양키스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이제 타일러 말리 우완 선발 투수인 타일러 말리도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뭐 선발 그리고 이제 주전 내야 외야 모두 트레이드를 하면서 전면적인 리빌딩 리툴링을 좀 선언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정우 선수는 살아남았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이정우 선수가 팀에서 보여주는 입지 그리고 이제 실력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연평균 연봉이 거의 30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빅네임의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것은 역시나 좀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대규모 선수단 개편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어떤 그 팀의 구성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팀의 핵심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만큼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 네, 확실히 샌프란시스코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인데
2: 네.
1: 선두하는 21게임 차
2: 네.
1: 바로 위에 있는 3위 샌디에이고는 11게임 차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리빌딩 모드로 들어갈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1: 그 샌디에이고에는 송성문 선수가 있고 김하성 선수는 애틀란타에 있는데
2: 그렇죠.
1: 이 두 선수 소식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2: 네, 송성문 선수는 최근에 이제 이정우 선수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또 경기에서 또 출전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경기에서는 송성문 선수가 안타를 때리지 못했고요. 어제 경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안타 기록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애리조나를 상대로 해서 1볼넷 1득점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에서 트레이드 카드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됐는데
0: 네.
2: 어제 트레이드 마감일에 결국은 애틀랜타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잔류하게 됐고요. 그렇지만은 김하성 선수가 트리플A에서 이제 몸을 만들던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 짐 자비스 선수가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애틀랜타의 주전 유격수를 맡고 있거든요.
0: 네.
2: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입지가 좀 더 이제 좋아질지 이 여부는 좀 본인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자, 이제 아시안게임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 PD, 김 기자 방송도 아시안게임 체제로 돌입해볼까 하는데요.
2: 네.
1: 관련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메달 전망과 함께 종목별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일단 오늘은 먼저 아시안게임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부터 듣고 가도록 하죠.
2: 네. 대회 개막은 다음 달 1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1: 네.
2: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아시아 46개국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번 대회는 43개 종목에서 468개의 금메달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림픽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시안게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이번 대회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와 인근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참고로 나고야는 과거에 1988년 이 하계올림픽 개최권 경쟁에서 서울과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울이 나고야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나고야가 하계 올림픽을 치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을 씻고 이번에 메가 이벤트 대회를 열게 됐고요.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된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32년 만에 하계 아시안 게임을 치르게 됐습니다.
1: 네. 그 나고야 인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곳에서 열리더라고요.
3: 원래 이 종합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도시에서 하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1: 네.
3: 다른 도시와 이제 병행 개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최지는 물론 이제 이 현청 소재지인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치현 전역에 포진되어 있지만 수영, 다이빙, 경영, 승마 종목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열리고요.
1: 네.
3: 축구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장이 많다 보니까
2: 그렇죠.
3: 오사카, 시즈오카 등에서 이제 분산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지한 기자는 출장 가시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뭐 나고야, 오사카, 도쿄 다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2: 일단 아직 제가 계획을 완전하게 다 정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도쿄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경기가 아무래도
3: 그렇죠.
2: 이제 대회 초반에 아무래도 이제 메달리스트 상대도 중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1: 네.
2: 도쿄는 가게 될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하루에 최소 두 개의 종목 이상은 취재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계획을 아주 잘 세우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43개의 종목, 71개 세부 종목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겨룹니다. 대회마다 종목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매
2: 네.
1: 대회마다.
2: 네.
1: 이번엔 어떤가요?
3: 이번에 이제 지난 대회였던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비교해보자면 종목 3개 그리고 세부 종목 10개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뭐랄까 좀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접목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 버추얼 태권도라는
1: 네.
3: 이제 우리의 태권도는 익숙하지만 버추얼 태권도는 대체 뭘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여기에
1: 네.
3: 더해서 테니스와 스쿼시를 합친 느낌의 빠델 그리고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 이 종목들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도입되겠습니다.
1: 네. 일단 뭐 태권도는 우리가 아는 건 그렇던데
2: 네.
1: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네요.
2: 네. 이 버추얼 태권도는 뭐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트 위에서 격투 게임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글을 쓰고 가상의 공간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에너지 이제 게이지가 있죠.
3: 네.
2: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만약에 빨간색이 되면은 빨간색이 되는 선수가 이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투 게임 이제 현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그 대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태권도는 뭐 체급도 있고 선수들의 연령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버추얼 태권도는 남녀 구분이 없고요. 17세에서 35살의 선수 16명이 혼성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남녀 혼성전을 치러서 금메달 한 개의 주인공을 가리는 그런 종목인데, 이 월드 이제 태권도에서도 이 버추얼 태권도의 가장 큰 특징은 포용성이다. 모든 선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한다. 이 부분이 이제 버추얼 태권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빠델 이런
2: 네.
1: 종목도 새롭게 선보이는데, 이건 아까 뭐 테니스와 스쿼시의 장점을 섞었다. 상상은 가는데 구체화되진 않습니다.
3: 그렇죠. 이제 유리벽으로 된 코트 안에서 진행되는 테니스와 비슷한 스포츠, 라켓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좀 생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어떻게
2: 네.
3: 보면 이 테니스나 스쿼시가 가진 장점만 종목했다 보니까 오히려 타 종목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2: 맞아요.
3: 대표적으로 메시, 뭐 지네딘 지단,
2: 네.
3: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축구 스타들이 굉장히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2: 네.
3: 큰 규칙 자체는 테니스랑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식, 테니스 복식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전 이제 2선 승제로 진행이 되는데, 리바운드 같은 게 테니스보다 더 많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보다 활동량이 적으면서 랠리를 길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또 이제 접하기에 좀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스포츠의 트렌드는 초보자들이 접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빠델이 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2: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빠델을 즐길 수 있는 한 구장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2만 명이 찾았다. 아.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크볼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탁구대 위에서 족구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2: 맞습니다. 탁구와 족구와 배구를 합쳤다.
3: 네. 아, 그렇죠.
2: 이렇게 네. 좀 설명을 드릴 있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축구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곡선형 테이블 위에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뭐 랠리를 이제 하고 그런 과정들은 뭐 세팍타크로라든가 뭐 족구 이런 종목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잉글랜드 프로 축구팀에서 또 자주 이제 해왔고 호나우지뉴 그 이제 축구 스타죠.
3: 아, 그렇죠.
2: 이 대당 2,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300만 원 나가는 테이블을 집에다 갖춰놓고 이걸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종목도 최근에 스포츠 스타들의 많은 또 이제 인기를 이제 등에 업고 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또 많은 또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태크볼에서 또 국가대표를 파견해서 이번에 메달을 노린다고 합니다.
1: 우리나라가 또 이제 족구가 국민 스포츠잖아요.
3: 아, 그렇죠.
1: 메달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이 족구라는 종목이 네. 우리나라가 잘하기도 하지만 외국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용섭 감독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단식, 복식, 혼합복식에 모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의 국가대표를 파견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태크볼 같은 경우는 개막 다음 날에 바로 결승이 열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빠르게 메달 소식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태크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대표팀 선수들을 직접 모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볼 네. 예정입니다. 네. 초대석이 곧 마련된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전체 목표는 종합 2위 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2018년과 2023년에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가 종합 3위에 올랐는데요. 2018년에는 일본과의 금메달 개수 차이가 26개였고요.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10개 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이를 좀 더 좁히느냐 아니면 아예 뒤집어서 종합 2위를 하느냐 이제 이거 이제 관건인데 네. 아무래도 2년 뒤에 열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또 이제 각 종목의 간판 선수들의 올림픽 전초전 그런 이제 성격으로 아마 도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경쟁력을 점검하는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의 많은 메달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홈그라운드가 일본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3: 그러니까
1: 네,
3: 말이죠.
1: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3: 네. 네.
1: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PD, 김지한 기자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밤 시간인데도 현재 서울 기온 32.4도입니다. 이번 주는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유지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7도로 예보돼 오늘 밤에도 열대야 예상되고 15일 연속 열대야로 기록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25도 이상의 밤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광명, 용인, 여주 등 수도권 대부분 39도, 세종, 대전, 광주가 37, 대구 36, 부산, 제주 33, 강릉 31도 등으로 서쪽 중심으로 상당히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전남의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서울은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기온으로 이틀째 올 최고 기온인데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상당히 이르게 그리고 길게 대부분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수도권과 충남, 전라 권역이 내일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사이 제주에는 비가 5에서 20mm 예보됐고요. 오늘 밤까지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전라 권역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4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오늘도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1: 사흘 연속 36도를 넘긴 서울 도심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먼저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을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에는 이틀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촬영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한강과 녹지, 건물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용광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아스팔트 표면

0: 산은 55도에 육박합니다. 열기를 머금은 도로와 건물들은 도심을 거대한 열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선 여의도도 붉은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유리 건물 외벽은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푸른빛을 띠는 곳, 건물과 도로 사이 녹지뿐입니다. 열차가 오가는 철길은 45도까지 달아올랐고, 물류창고 지붕과 바로 앞 화물차도 온통 붉게 변했습니다. 주택가마다 폭염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선 곳은 35도 안팎이었지만 재개발을 앞둔 연립주택이나 빌라촌 인근은 44도, 지붕 온도는 최대 9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 저층 주택가 지붕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나무와 녹지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았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9도. 수도권의 40% 이상이 폭염 중대경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은민입니다.
1: 서울은 열대야도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내일은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은미 기상캐스터, 그곳에 강바람을 기대하고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2: 네, 밤 9시를 넘은 시간에도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바람조차 열기를 머금은 듯 뜨겁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2주째 이어진 열대야 탓인지 밤 늦은 시간에도 이곳 한강공원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어제에 이어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 밤 9시를 넘은 지금도 여전히 33도에서 34도 정도입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내내 27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15일 연속 열대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과 광주, 부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폭염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과 충남, 호남의 일부 지역까지 확대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입니다. 밤 시간대에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렇게 숨막히는 더위에 프로야구 관중이 잇따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선수도 관중도 위협하는 폭염에 오늘과 내일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2: 심판과 선수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당황한 관중들은 모두 서 있습니다. 상황의 위급함을 나타내듯 가림막 천까지 등장한 채 구급요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인천 문학야구장 관중석에서 경기 도중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까지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도 또 다른 20대 남성 B씨가 의식을 잃는 등 어젯밤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경기가 열렸던 인천의 최고 기온은 37도. 그러나 KBO가 세운 기상청의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에만 경기를 취소한다는 지침에 따라 인천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3: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던 이제 광주와 오늘 잠실은 취소가 됐는데 폭염 경보에 그쳤던 이제 이곳 인천은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선수들, 팬분들의 안전이 확실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2: 연이은 폭염에 야구장 잔디 온도는 무려 51도. 훈련 중인 선수들의 몸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봐도 위험 수준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가득합니다. 관중은 물론 선수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KBO는 사상 최초로 오늘과 내일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4: 최근 전국적으로 그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KBO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2: KBO는 내일 10개 구단 단장들과 긴급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프로축구연맹도 이번 주 예정된 13경기를 모두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인명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명이 숨지는 등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자도 어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어제 사망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충북 음성에서 밭일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 영향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2명으로 보고됐던 사망자도 3명으로 뒤늦게 한 명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경북 경주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집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어제 하루 동안 198명이 추가되며 지금까지 2,441명으로 늦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00여 명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치명률이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6: 의식 저하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혼수 상태가 되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5: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어제까지 가축 5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51만 3천 마리, 돼지가 3만 7천 마리 등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3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 네, 2,000명을 훌쩍 넘긴 온열 질환자들 셋 중 한 명은 노인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시원한 곳을 찾아 집 밖으로 떠도는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7: 아침부터 30도를 웃도는 열기 속 한 무료 급식소 앞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골목 끝까지 늘어선 대기줄. 70대 노인 송 씨도 줄 설 채비를 합니다.
8: 일주일에 한 몇 번 오세요?
9: 거의 매일 나와요.
8: 그러니까 그게
9: 일요일만 안 나오고 매일 나와요.
7: 두 시간째 줄을 서는 사이 기온은 이미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원한 급식소로 들어섰지만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묵묵히 식사를 마칩니다. 지켜보는 이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10: 밥 사주고 나가시는 분들 물을

0: 지금. 왜냐면 탈수될까봐.
1: 오후에 더 강해진 열기. 집에도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2: 집에 있으면 깜깜해서 못 있어요. 깜깜해서 못 있으니까 항상 나와요, 항상.
1: 볕이 가장 강할 무렵엔 공원 그늘 자리로는 역부족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는 길. 시원한 바람을 맞자마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2: 공원에서 또 훨씬 좋죠. 공원은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1: 쉼터가 문을 닫는 오후 4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또 다른 쉼터가 됩니다.
2: 버스보다 지하철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그런 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1: 실제로 폭염은 노인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2,400여 명 중 800여 명,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온열 질환자 수는 최근 이틀 새 하루 200명 안팎까지 급증했습니다.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3: 밤낮없이 덥다 보니 요즘은 에어컨을 끌 새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 전기요금 걱정은 커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곽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오후 5시에도 실내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해가 져도 에어컨을 끄기 어렵습니다.
5: 잘 때는 최대한 끼고 자려고 하는 습관들이 그것도 7월 되고 나서 안 되는 것 같고 더워서는 깰 때가 있는 것 같아서.
4: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에어컨에 더해 서큘레이터, 선풍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후 5시, 실내 온도 30도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켰습니다. 에어컨만 켜자 실내 온도를 2도 낮추는데 19분 36초가 걸렸습니다.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자 14분 41초, 5분 정도 빨라졌습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기 마련인데 서큘레이터가 아래쪽에 찬 공기를 순환시키며 냉방 효과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6: 같이 가동했을 때 이제 찬 공기가 실내에 빠르게 순환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바람을 맞았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4: 전력 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데 빨리 도달하니 덜 쓰게 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에서도 에어컨만 쓸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함께 쓸 때 소비 전력이 적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출시된 에어컨이라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단 계속 켜두는 편이 낫습니다.
6: 설정 온도에 도달 후 최소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고 다녀오시는 게
4: 또 제습 모드로 가동하더라도 냉방과 비교해 전기 소모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3: 요즘 같은 폭염에 계속 서서 일해야 한다면 더 힘들겠죠. 더운 곳에서 오래 서 있다 보면 몸이 붓고 근육이 떨리는 열부종이나 열경련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송구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낮이 되자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50도에 이릅니다. 햇빛깔이 그리 놓고 냉풍기까지 동원하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8: 물 좀 먹고.
9: 아, 예. 고맙습니다.
7: 자리를 지켜야 하는 주차관리자들에게 올해 폭염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주기적으로 교대를 하지만 더위에 힘이 빠지고 다리도 자주 붓습니다.
9: 누운 다음에 그 발끝을 심장보다 더 높게 해서 그 피가 심장으로 거꾸로 이렇게 하게끔 하면 피로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7: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지하 공간도 주변 온도는 35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오래 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온열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며 몸이 붓는 열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땀배출로 체내 염분이 줄어 근육이 뭉치고 떨리는 열경련도 나타납니다. 열부종이나 열경련 증상이 있는데도 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다리에 갑자기 뭐 쥐나는 것처럼 경련이 생기신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지금 온열 질환이나 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7: 땀을 많이 흘렸다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가축도 못 버티고 있습니다. 농가에선 자식같이 기른 가축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대형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햇볕으로 달궈진 축사 지붕으로 다가가 차가운 물을 연신 내뿜습니다. 40도 가까이 치솟는 축사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려 하루에 두 번 드론을 동원해 열을 식히고 있는 겁니다.
11: 열을 받으면 그 열이 밤에까지 쭉 이어져요. 지금 물을 지붕에 뿌려줌으로써 축사 온도가 한 2도 정도 내려간다거든요.
0: 돼지만큼 열기가 가득한 축사에선 24시간 내내 선풍기 수십 대가 돌아갑니다.
12: 하지만 이렇게 냉방 장치를 가동해도 오전부터 이곳 실내 축사 온도는 벌써 30도 넘게 올라 있습니다.
0: 어미 돼지들은 더위에 지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농장주는 돼지들이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얼음을 먹이통에 가득히 부어줍니다.
13: 제가 돼지 키우면서 가장 좀 더운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14: 폐사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좀 증가가 된 것 같고.
0: 요즘 같은 극한 폭염에 더욱 취약한 건 닭이나 오리입니다. 닭 6만여 마리가 들어찬 양계장에선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찬물도 계속 뿜어줍니다. 그럼에도 일부 농가에선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한 더위에 올해 들어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만 전국적으로 55만 천여 마리입니다. 재앙 수준이 된 폭염이 축산농가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7: 농작물도 걱정입니다. 수박이며 딸기 모종이며 모두 폭염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농민들은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건지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밭고랑마다 다 익은 수박이 버려져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마트에 진열됐어야 할 수박입니다. 하지만 폭염에 과육이 물러진 일명 피수박이 되면서 내답할 수 없게 됐습니다.
16: 속도 좋고 당도도 좋고 좋았어요. 근데 한 3일 후에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려요. 50년 농사에 올해 처음입니다. 이렇게.
15: 공판장에 팔았으면 좋기 15,000원은 넘게 받았을 이렇게 큰 수박도 전량 폐기됐습니다. 경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됐지만 보상은 막막합니다. 노지 수박의 경우 경북과 전북 일부를 제외하면 주산지가 아니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양의 딸기 농가도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을에 옮겨 심으려고 3개월 동안 공들인 모종이 노랗게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17: 모종 자체는 아예 그 재작물 품목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15: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등 두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장 품목을 78개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제외돼 있습니다.
18: 보험이 이거를 보장을 못 해주면은 바로 이제 농가부채로 연결이 되거든요.
15: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가 부족해 보험료율 산정이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서도 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7: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이렇게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녹조가 더 일찍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가을까지도 수질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은용 기자입니다.
19: 호수 전체가 탁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녹조 찌꺼기가 띠를 이루고 겹겹이 쌓여갑니다. 녹조 제거 선박이 오가며 쉴 새 없이 걷어내고 미생물 분해 장비까지 동원됐지만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20: 이렇게 투명한 컵으로 물을 직접 떠보니 초록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19: 대청댐 수역 곳곳이 이처럼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3일 회남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밀리리터당 2만 3천여 개, 벌써 4주째 조류경보 경계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경계 단계가 발령됐는데 간헐적 장맛비디 찾아온 기습적 폭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석 달간 누적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적었는데 불볕더위에 수온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1: 집중강우 폭염 이런 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강우기에 상류로 더 영양분유가 유입이 되고 다시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함께 이 조류가 좀 번성하는 것으로.
19: 수질 악화에 이어 생태계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1: 녹조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층에서 치수를 하고 있고 활성탄 투입 시설 등 고도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19: 10월까지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상황,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7: 유럽도 기후재난으로 끔찍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산불에 가뭄까지

0: 것도 보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세에 몰린 나치군이 폭파시켜 침몰시킨 군함들입니다.
1: 올해는 수위가 정말 낮습니다. 2004년에 수위가 180cm 줄었는데 2016년 현재는 117에서 120cm 정도 줄었습니다. 이브카 가비로비 프라오보 주민입니다.
0: 마인강과 다뉴브강이 말라붙으면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 산불은 네덜란드와 그리스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1,500배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2: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이 평범한 시장 상인을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사냥하듯 공격했다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한 시장. 자폭 드론 한 대가 낮게 비행하며 도망가는 상인을 쫓아다닙니다. 목표물을 보며 조종하는 1인칭 시점 드론입니다. 1분간 집요하게 겨냥하더니 결국 공격을 가합니다. 드론이 빗나가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상인은 몸 전체에 파편상과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1: 사방이 탁 트인 벌판이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3: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량을 연마하는 인간 사냥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평범한 시민들까지 드론 사냥에 노출되고 있다며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휴양지 해변에도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린이 3명 등 7명이 사망했다며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피서객들로 가득한 해변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요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이 맞는지 어디를 겨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주변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뤄져 최소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4: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자리 잡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조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기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카자흐스탄의 한 아파트 단지에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이 묶인 채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줄줄이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카자흐스탄의 거점을 두고 사기 행각을 이어오던 한국인 스캠 조직 일당입니다. 이들이 카자흐스탄에 온 건 지난 4월.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일당은 지난해부터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중앙아시아까지 근거지를 이동하는 이른바 2차 풍선 효과의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6: 제3국으로 근거지를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로 스캠 조직이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던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 일당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국인 피해자만 16명. 피해 금액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스캠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등은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작전을 펼쳐 국내의 조직원 19명을 검거해 송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4: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당시 영상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추궁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일요일 오전 9시 경찰관 5명이 잠자고 있던 17살 A군의 자택에 들어옵니다. A군이 또래 여학생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갓 20살이 된 누나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는 홀로 남은 A군을 위압적으로 둘러싸고 혐의를 단정짓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8: 잘못한 건 알고 있지? 엄청난 논란이야. 저는 많이 당황했어요.

0: 사실상의 취조도 이어집니다.
1: 사실 학원 누군지는 기억이 나고요. 지금 안아드리는 못하는 거고요. 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0: 동료 경찰관이 말려보지만 질문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A군이 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인 17분. A군은 이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취조를 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변호인이 동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고 인권보호수사 규칙에도 어긋나는 위법수사였다는 취지입니다.
2: 경찰의 요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결국에 망인이 사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
0: 경찰은 해당 압수수색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수사는 경찰이 맡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는 검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서면 기록을 보고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이른바 경찰의 시간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습니다. 경찰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된 만큼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력을 키워야 할 일선 경찰이 검거 실적을 부풀리고 범죄 발생 기록은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 성남 수정서 소속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 A씨. 지난 3월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이 현장 교육을 나와 이런 주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5: 스토킹,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을 발생국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조건 임의동행으로 처리를 해라.
4: 임의동행, 피해자 동의하에 경찰서 등으로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려오진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5: 현장에서 처리 현장만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받고 그냥 임의동행으로 전부 처리하셔도 된다.
4: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그 이유는 검거 유례에 있습니다. 미검거로 처리되는 발생보고와 달리 임의동행은 검거로 간주돼 검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B씨도 대화방 공지로 비슷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5: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 행위가 있었고,
4: 지난 4월 경찰서장 소집 교육에서도 같은 지시가 반복됐는데 해당 달 검거율은 전달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이 교육에선 아예 죄명을 바꿔 처리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5: 침입절도가 아닌 이상 전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사건 처리를 해라고.
4: 전체 절도 건수, 즉 모수를 줄이면 중요 범죄 검거율은 올라가는 걸 노린 겁니다. 실제 통상 절도로 접수됐던 택배 도난 신고는 교육 이후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성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런 관행은 불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 실적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불법
7: 체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3: 이렇게 실적을 사실상 조작하는 지침은 담당자 개인 차원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는 전달 사항 등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되는 단서들을 황현규 기자가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8: 지난 4월 성남 수정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임의동행 처리 요구와 함께 여성 청소년과와 협의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달 죄명을 바꿔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던 단체 교육에선 형사과와 협의됐단 말을 들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5: 형사과는 얘기가 됐었다.
9: 분명히 기억합니다.
5: 사전 조율이 다 됐다고 해서 정말 모든 부서가 그렇게 암묵적인 용인을 했구나.
8: 부서 간 사전 협의 정황부터 서장 소집 교육까지 경찰서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자 익명 게시판에 이를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부서에선 임의동행 동의서를 무리하게 작성하지 마라, 경찰서장은 죄명 적용을 신중히 하란 지침을 잇따라 내려보냈습니다.
5: 본인들이 시켜놓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거 나중에 일처지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8: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 간부들은 지침은 들어봤다면서도 강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9: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중증 자폐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전경철 씨와 함께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데요. 전경철 씨에게 그 질문은 너무도 절박한 숙제였습니다.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고 아들과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며 언젠가 홀로 남게 될 아들에게 가장 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자폐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 아버지 전경철 씨의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전경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27살 된 아들이지만 이제 정신 세계는 사실 어린 아이와 똑같은 네. 거죠. 우리 재원 군이. 예. 그 중증 자폐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의 일상은 하루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저는 24시간 돌보셨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1: 그냥 그 아이의 삶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깨고 같이 잠들고 그거는 잘 못해요. 같이 깨는 건 하는데 잠들고 나면 뭔가 하루가 마감되다는 느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단한 일을 새벽에 마쳤는데 그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 네. 그런 느낌으로 아들의 또 얼굴을 잠들어 얼굴을 보고 있으면 27이지만 제 눈에는 3살짜리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해가 뜨고 막 이러는 경험이 비일비재하죠. 저만은 아닐 거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럴 텐데 어쨌든 아들의 삶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들은 어쨌든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저는 혹시라도 어떤 감정의 기복이 오거나 돌발 행동을 할까 봐 그 인간 감시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 아들은 제가 제일 잘 안다는 말을 왜 드렸냐 하면 한눈에 얼핏 봐도 지금 쟤는 상태가 어떻다. 지금 몹시 불안정한 때다. 혹은 지금은 평화로운 때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0: 20년 넘게 아들만 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쳐다본 네. 거잖아요. 하루 종일.
1: 그러니까 27년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 감시 카메라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 제가 텔레비전에서 아드님과 같이 지내시는 거를 보면서 감탄했던 부분이 몸도 지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암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행동을 해오고 이럴 때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억울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라는 말을 물어요. 근데 그거는 의외로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러니까 왜 남자들 흔히들 하는 말이 이제 요즘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인 생활을 수개월만 하면 내가 태어날 때도 군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된 살이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대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조금 지내다 보면 아유 내가 기구하긴 하지만 내게 주어진 팔자고 운명이다 이런 게 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일을 감당하는 데에 대한 억울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힘든 거는 뭐였냐면 군인은 생활이 반복적이에요.
0: 네.
1: 솔직히 3년을 있어도
0: 규칙적이죠.
1: 예, 네. 비슷하고 몇 시간에는 심지어 언제쯤 비상나팔이 울리고 언제쯤 취침나팔이 들리고 밥은 몇 시에 먹고 탁탁 메뉴를 정해서 살면 되는데 이 자폐라는 그 병의 특징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27년을 키웠지만 제 기억에는 같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과연 저 아이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커지니까 아이가 점점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 그동안은 아빠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더 세잖아. 이걸 이제 알게 돼요, 자기도. 그거에 대응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는 저는 몰랐는데 그 피로와 고단함이 쌓이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 몸속 어딘가에.
0: 네.
1: 마음이든 몸이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마 이제 병으로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1: 뭐 그건 아니겠죠. 설마.
0: 그 늦게 굉장히 귀한 아들을 얻으셨다고요. 우리 재원 군 같은 경우에. 정말 귀한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1: 선물이었죠. 네. 전 지금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너무 위대한 척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는 몰라도 선물이에요. 그때는 더 큰 선물이었는데 좀 슬픈 선물이었다는 건 이제는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순간이었죠. 저희가 우리 시대 제 나이 또래 그 소위 이교적인 구시대 질서의 마지막쯤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가면 육대장손이 태어난 거거든요.
0: 육대장손.
1: 육대장손.
0: 예, 어르신들이 거의 뭐 그냥 안고만 키우는 네. 그런 아들이었겠네요.
1: 뭐, 저도 이제 한참 나이 꺾이고 뭐 심지어 우리 어머니 점도 많이 오셨대요. 그랬더니 이 당신 아들님은 생에 아들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찾아온 아들이니까 기쁨은 뭐. 어떻게 말로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
0: 그런데 네. 그 귀한 아들이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언제 알게 되셨어요?
1: 책에서도 썼지만 정확하게는 어렵듯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흔히 일반의 그 뒤늦게 이 발견하게 되고 자폐의 부모가 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말이 늦더라. 뭔가 사람하고 같이 즐기거나 같이 하려는 놀이에 참여를 안 하더라. 심지어 엄마하고도 잘 눈을 안 마주치더라.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기미를 느꼈었어요. 일찍 느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정확하게는 아 이건 완전히 다르다. 이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아들 돌사진 찍을 때였어요.
0: 네.
1: 오래 걸려봐야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그 돌사진 스튜디오 촬영이 제 아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 사진사가 굉장히 노련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셔터를 눌러야 됐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 이제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그 틈새마다는 그 각종 치료 막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20여 가지 될 거예요. 놀이 치료, 뭐 체육 치료, 음악 치료, 뭐 미술 치료, 뭐 다들 잘 아시는 거라 제가 굳이 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생활을 수년을 했죠. 수년을 하고 권위 있다는 병원부터 아주 용하다는 뭐 개인의 병원까지를 근데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생각해 참 슬픈 날인데 그래도 가장 권위 있다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제가 의뢰를 했어요. 정밀검사합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장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의 몸속에 분명히 어딘가 몸에 물리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곳에. 예컨대 뭐 뇌성마비라도 좋으니 그걸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래요. 아유 해달라고. 그 검사를 하던 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고 있는데 이제 초단위로 착착 CT 찍는 그 프레임 소리를 듣는데 제발 우리 아들이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라 라고 빌면서 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좋겠다.
1: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0: 차라리.
1: 내 아들이 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이 그 선천적으로 노말하지 못한 보통의 수준이 아닌 걸로 태어났고 심지어는 원인을 몰라서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한다는 그런 자폐라는 끔찍한 병을 가졌을 리가 없다.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다. 찾아달라. 그 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더니 한참을 하더니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다 보셨죠. 몸에 아무 곳에도 이상이 없네요. 그게 이렇게 야속하고 그 실망했던 참 슬프고도 이상한 검사를 네. 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고 결국 그곳에서 최종 진단을 받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단명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용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지금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자폐성 장애. 그중에도 행정분류상으로는 중증. 단 한마디의 표현 언어도 없고 소통의 가장 기본 난이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중증. 그게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모든 거고 모든 것이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와중에도 행복하고 존엄받으면서 그 위대한 생명체로 살 수 있게 하느냐는 온전히 부모의 목. 예.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서 도움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0: 예. 사실
1: 그런 거죠.
0: 너무 막막하셨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게 오로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몫이잖아요.
1: 하지만 예. 포기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1: 억울한 느낌을 금방 지울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부모니까.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고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을 제외한다면 어느 부모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특이하게 뭐 부성애가 뛰어나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뭐 깊고 이래서가 아니고 부모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에 가서 당당하게 의사가 얘기하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몇 달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유 이 양반아 속으로 나는 20년 전에 그보다 100배 1000배쯤 잔인한 선고를 받아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닐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속에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세요? 요새 얼마나 치료법이 많고 우리가 세계적인 병원인데 라고 하는데 대답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27년간 아들을 그 자폐아 되기까지 혼자 키웠거든요. 근데 어우 힘들었나 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이제 쉬고 싶네요. 그리고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 만큼 하다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데 그 기간만큼 좀 편하고 싶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의사도 기가 막힌 양반인 게 그 말을 한참 듣더니 그러시죠. 그럼 또 이래요. 그러세요. 그래요.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수개월 그러길래 정확하게 그랬더니 그럼 6개월? 이러길래 우리나라에 그 우리 아들 살 침대 한 자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있을 줄 알고 됐다고. 뭐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나왔죠.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그게 안 되네요.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0: 우리 아들 잠잘 곳 한 곳을 찾기가
1: 한 곳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곳도 없더라.
0: 어렵더라.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의사가 말하는 때가 오니까 그 시계 날이 온몸에서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그냥 거칠게 말하면 죽으러 갔어요. 같은 병원에 119를 타고. 코미디 같은 건
0: 고비가 있으셨던 거죠 중간에.
1: 예, 온몸에서 이제 예. 피를 토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웃기는 건요 그 자식이 또 있는데 그 자식이 와서 119 불러놓고 타라고 그러는데 못 타겠어요.
0: 아 우리 그 재원 군의
1: 누나죠.
0: 누나가 있군요. 네,
1: 누나가 와서 탑시다 아빠 빨리 타고 가 그러는데 못 타겠어요. 내가 가면 당장 이 밤에 쟤를 밥을 누가 해먹이고 누가 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0: 지금 뭐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상황인데 아들 밥을 누가 챙겨줘.
1: 나는 어차피 갈 사람이고 당장 오늘 하룻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한 게. 그래서 안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날은 완전히 이제 제 몸이 통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 몸을 가지고 아들 막 찌개 끓여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해주고 있는데 생모가 왔어요. 생모가 와서 난 그래도 엄마 아니냐. 내가 그러면 와서 얘를 밥을 하룻밤 먹일 테니 안심하고 일단 제발 구급차를 타라. 또 다른 자식 없을지 지키지 말고. 그래서 탔어요. 그 말 들으니까 뭐 집으로 가도 되겠구나.
0: 그래서 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지금 누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남매를 두셨으면 사실 부모도 힘들었겠지만 누나도 참 엄청나죠.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1: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동 자폐인을 케어하고 치료해주는 기관들에는 형제 자매 프로그램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데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 직계 그 형제 자매를 또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이 원래 있어요. 그 아이도 제 아들이 돌봄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거치는 아이예요. 그래도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영화 마라톤에도 그 마라톤어 초원이의 그 동생으로 나오죠.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슬펐던 거는 그 아들을 제 아들을 키우는 와중에 저는 동시에 사실은 그 딸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아빠만 하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엄마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3이 됐네요. 소위 말하는 인삼 산삼보다 귀하다는 그 고3이 됐는데 그 이씨 뒷바라지를 같이 해야 했어요. 제가.
0: 아 중증 자폐 아들을 돌보면서 고3 딸을 또 돌보셨군요. 예, 예.
1: 여러 가성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안 쉬고 1년 동안을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아침밥 해먹여서 보냈고 학교 시간이면 학교 앞에 가서 도시락 사고 가서 이동 중에 먹이면서 다 거다 먹이고 학원 수업 올려보내고 이 짓을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딸아이가 저보고 그랬죠. 술을 매주는 아빠의 그 아침밥과 학원 가기 전에 먹었던 밥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 수업 시작할 때 이미 배가 고파서 줄 몰랐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수업 시작하는 애는 나밖에 없다. 행복하다. 고맙다. 그 기억이 아득합니다. 아득한데 하여간 그래도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와 결핍감의 그 무게는 엄청났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서둘러 독립을 했죠.
0: 예. 예. 훌륭한 아빠십니다. 진짜.
1: 뭐 가끔은 잘하고 싶어도 너무 티는 것 같아서. 아니. 책에도 안 쓰고 예. 얘기 안 했던 거예요.
0: 이게 뭐 부모들이 다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예. 우리 아버님만큼 정경철 씨만큼 하기.
1: 제가 입을란 사람 아니고요. 세상의 부모는 다 위대해요. 제가 해보니까 예. 알겠어요.
0: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이제 혼자 본인의 장례 절차를 준비를 다 하셨다는 얘기를
1: 예,
0: 들었어요.
1: 다 마쳤습니다. 예, 저는 예.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몸이 가벼워요.
0: 보니까 뭐 사진도 찍으셨고 그
1: 찍어는 놨는데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무빈소 하루장에 원칙을 세우는지라
0: 빈소는
1: 할 곳도 정했고
0: 빈소는 안 차리실 거고
1: 제가 제 몸가루가 그 뿌려질 아주 어린 요만해요. 요만한 소나무도 하나 심어놨고 저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마지막 장손으로서 선대분들을 모두 자연스러워 돌려보내는 장손의 숙제도 마쳤고 아들을 살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 못할 것 같은 숙제도 마쳤고 그래서 남은 기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그 꼭 하고 싶은 일만을 하고 가면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이승의 무게감 이런 거 내려놓은 상태로 지금 3개월을 지내온 거죠.
0: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피터팬 재단 네. 그 어떤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1: 무겁게 얘기를 네, 드리는
0: 설명을
1: 것 같아서
0: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네. 제 브런치 페이지를 찾아오는 분들과 뭐 작가 대 그 독자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저는 제 책을 보거나 제

0: 페이지를 찾아와서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라고 부르고 지금 제 꿈을 7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같이. 그래서 제 책에 이름을 적어달라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저는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적어두거든요. 2026년의 크리스마스는 7월에 올 거다라는 확신과 그 현실 동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라는 뜻인데 아주 아주 공교롭게도 MBC에서 제 사연이 방송이 되고 제 흔적을 찾아내기까지 그 수사력이 뛰어난다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닷새가 걸렸대요. 근데 닷새가 지난 날에 지나고 나서 갑자기 평소에 오던 방문객 수가 한 100여 명 많아봐야 그랬던 페이지고 100명 수준이었던 게 3만 네.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진짜 넋이 나왔었는데 저는 네. 그거를 그때도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그 밤하늘 새벽에 쏟아졌던 별똥별의 폭격이라고 저는 지금도 불러요.
1: 예, 아버님 원래 문학 청년이셨군요.
0: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1: 왜지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0: 아니, 진짜 이렇게 밖을 예. 받아 보니까 막 별똥별이 쏟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뭐 시골 가도 별 쏟아지는 분위기를 못 느낀다는데 물론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들도 엄청났지만 돈으로 실제로 던져주시는 그 금액들 이 자본주의 숫자들이 아니 한국의 네티즌들의 후원금 사상 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1: 그냥 얼마나 모였어요?
0: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8,500만 원이.
1: 와.
0: 그러니까 별똥별이라고 안 부르는 재간이네. 장대비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지.
1: 그 돈이 딱 모인 걸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0: 받을 수 없다죠. 당연히.
1: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다.
0: 내가 받을 수 없고 분명히 어디가 쓰라고 준 건데 어쨌든 그 기적을 만들어줬고 제 아들 살 곳을 만들어준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를 찾아온 시민이나 온라인 방문객을 부를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은 왕이시다. 그때 제가 선언을 했어요.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하셨군요.
0: 그날 밤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왕들이 바라는 거는 나 혼자 특별하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 기적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한 명의 피터팬을 위한 후원의 별똥별을 쏟아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피터팬, 수많은 연예가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수십 명 정도가 있어요. 제 아들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 중에, 이건 통계에 잡힐 수 없는 영역이라 그러는데, 10여 명 추정되는, 1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0: 할 뿐이에요.
1: 그러니까 아이를 받아줄 곳은 없고 나는 떠나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그냥 두고 가느냐 해서
0: 아니 그 동네 입구를 떠도는 그 동네 바보형으로 남겨놓고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존엄하게 죽는 것보다 요새 뭐 존엄사가 화더라고 하는데 내 아들의 존엄을 지키는 거는 아빠인 나로서의 책임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 아들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거는 다들 그 안 받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게 참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꿈이 꾸기 시작한 거죠. 그 밤에 내가 마을을 한 곳만 지어도 적어도 그 사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이걸 채워낼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도기를 묘하게 겪고 있고 과도기에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각지대에서 그 저하고 제 아들이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그 일을 메우는데 제가 힘이 되고 싶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노인한테 이 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건 브런치인데 원래 이제 작가 지망생들이 작가의 꿈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진 사이트가 거의 독보적이죠.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1: 그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요. 아 표지에 제가 이 말을 보고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 누구라도 어디라도 제발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피터팬이 하나가 아니고
0: 결국 제가 하기로 했고 그거를 외부에 가장 공개적으로 투명한 형태로 하기로 했고 그때 제가 지닐 수 있는 무기는 책 한 권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아주 뒤늦게 브런치 얘기를 했어요.
1: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전경철 씨가
0: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책이죠.
1: 이렇게 몸이 힘든 와중에도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출연하시는 것은 이런 피터팬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버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0: 심지어 실패해도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네.
0: 제 욕심은 성공인 실패도 그 보고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7월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계속 열심히 써대고 있는데 책에다가 그 7월 크리스마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려고 해요. 아주 공개적으로. 생전 장례 공연으로 정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제 이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남은 시간 우리 아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0: 같이 보는 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아들을 지켜보고 싶어요.
1: 예.
0: 솔직한 마음은 어디 감시 카메라라도 그 옆에 달아놓고 싶은데 그거는 못할 테니까.
1: 만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멀리서 아들 한번 보고 싶은 게
0: 저한테도 힘들고 아들에게도
1: 소원이시군요.
0: 힘들어서. 근데 도대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는 마지막 욕심 그것뿐이 뭐 더 이상.
1: 아버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아유, 오늘 너무 경황 없이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1: 더 건강하셔야 돼요. 예, 오래도록.
0: 이 결과를 볼 때까지는 제 아들 피터팬 안들에 이어서 수많은 피터팬들이 살려주겠죠, 뭐 저는.
1: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모두 꼭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아버지도 잘 참으셨는데 제가 감정을 잘 추스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철 씨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6.9도 기록했고 경기도 하남시 덕풍은 39.3도까지 올라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내일과 모레 39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 극값 1위는 2018년도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 열대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서 5에서 20mm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대구 26도, 서울 27도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인천 38도, 대전, 세종, 광주 37도, 대구 36도, 부산, 울산, 제주 33도, 강릉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1.9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처음으로 나흘 연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198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특히 그제와 어제는 이틀 연속으로 200명 전후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내려진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전기설비와 냉방기기 등의 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수사 기소 분리 이후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의 변화와 관련해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심사와 청구 등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합수본에서 수사를 주도해왔던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 윤 장관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동용 장관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남북 미중 4자 대화 동력 확보 등 대북 구상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이 이상적인 말을 한 것이니 디스카운트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 후 기자들에게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서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전체 매장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다시 문을 엽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오늘 2천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품사와 배송업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7개 매장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우선 모레 67개 매장 전체를 임시 재개장하고 오는 13일 정식으로 마트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앞바다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현지 시간 5일 홍해 북부의 얀부 연안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이 어려워지자 원유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얀부로 보낸 뒤 홍해를 통해 운송해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모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오늘 폭염으로 관중과 선수단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내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앞서 KBO는 오늘과 내일의 프로야구 1, 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정권 이후에 일본이 경제개혁에 대해 15년간의 경기 부양이 지속적이고 견고한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아베노믹스 단계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프로야구의 시계도 멈추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됐고요. 한국야구위원회는 내일 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을 고려한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연 이틀 다섯 경기가 모두 취소되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 탓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정전이 잇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폭염과 관련한 소식은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8월 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통일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국방백서에 들어가는 주적을 놓고 좀 논란이 있었다고요?
1: 예, 예, 오늘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 예.
1: 어제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도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수록된 적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고 국방백서 발간 주체인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완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한 대목이라고 읽혀집니다.
0: 예.
1: 또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폭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면서 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으로 부르는 것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0: 예.
1: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겠다면서 남북관계 분야는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꼬투리 잡아 공격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는 이제 미군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원래 있던 미군 기지를 좀 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고요.
1: 예, 오늘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먼저 운을 뗐고요.
0: 예.
1: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10조 원 이상 들여서 평택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서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 육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도 했는데요. 이것은 과거 5.16 군사정변이라든가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을 주도했던 육군사관학교에 책임을 묻고 또 재발을 막는 것이 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궁극적 이유라는 해석이다.

0: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교육부 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 또 지방 국립대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검토 방안도 나왔다고요.
0: 예, 오늘 교육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약 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 같은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에 소요될 추가 재원 규모는 연 2천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인재 장학금을 개편해서 지방 국립대는 물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에게도 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애 초기 이 돌봄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유아 무상 보육이라든가 무상 교육 지원을 내년에는 3세에서 5세로 이 확대하고 이 올해부터 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내년에는 4학년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는데요.
1: 네.
0: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그리고 서술 논술형 문항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 수렴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1: 예.
0: 이 서술 논술형 평가의 경우에는 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또 이 사교육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전국 학교에서 서술, 논술 평가에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고 그걸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평가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규진 이 교육부 장관은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대입 제도를 개편할 것인가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면서 전 국민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요?
0: 예, 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런 여론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이 중요한 만큼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요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오찬 회동이 성사됐고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그렇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이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내일 90분 동안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시 공식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등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 분에 걸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었는데요.
1: 네.
0: 이것에 이어서 모레 7일에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내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할 공급 대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0: 예. 초고가 아파트 핀셋 증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내렸고
1: 끌어올린 거죠.
0: 끌어올렸고
1: 예.
0: 장기 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 원으로 막아버렸다면서 이는 수십 년간 국가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1: 네.
0: 서울 송파 병 지역구의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부 나온다 해도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부자들 간의 손바뀜에 불과해서 주택 공급 정책이나 서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자칫 매물 잠김과 전월세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 진보 진영의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도 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전월세 대책을 포함해서 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비판을 했고요.
1: 네.
0: 진보당은 이번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적은 20억 원에서 30억 원대 주택으로 거래가 쏠려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위험이 크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결국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를 두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 예.
0: 이어서 이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이호건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이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에 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에 덫에 걸려서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1: 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심리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0: 네.
1: 이게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겠다면서 선고 일정을 미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대법원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고 또 이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소부 요청에 따라서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이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를 해왔는데요.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 모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적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전원합의제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고요. 대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법원이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를 전원합의제 회부 이유로 든 만큼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그리고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0: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이었습니다.
1: 네, 뉴스픽 내일 심은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네. 해외로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전에는 뭐 짐도 싸고 여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행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에 그렇죠. 예, 어떤 뭐 로밍이라든가 네. 뭐 유심, 뭐 이심, 네, 구입. 야, 이런 게 저도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작년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뭘 사야 되나,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이 헷갈리던데 오늘은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심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작년에 그 해킹 사태 때문에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이 유심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1: 예, 한번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심이 이게 유니버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봤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가입자 식별 모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통 통신사에서 교체하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그 여행 갈 때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지금도 스마트폰 보시면은 그 되게 작게 핀으로 찌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길 찌르게 되면 유심 트레이라는 게 나와갖고 거기서 이제 칩을 꺼내게 되죠. 예. 근데 이게 그 예전에는 신용카드 크기 정도로 컸었었고요. 점점 작아졌어요. 그 손톱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 새끼손톱보다 조금 더 작은 나노심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도까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0: 굉장히 작아서 그 갈아 끼다가 떨어뜨리면 못 찾을 정도더라고요.
1: 못 찾아요. 난리 예, 나죠.
0: 그 조심해서 갈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좀 갈기 힘들 것 같고 뭐 집안 어르신들은 제가 갈아드리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예. 어르신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0: 잘
1: 많을
0: 모르시죠,
1: 정도고.
0: 사실.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1: 굳이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0: 그 빼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 아주 예전에는 그 유심 칩이 없었을 때에는 그 전화기에다가 가입자 정보가 저장이 됐었어요. 예. 가입자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게 전화번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전화기가 고장나게 되면은 폰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용자들도 우리가 잘 쓰던 전화번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통신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전화기를 사게 되면은 새로운 번호를 또 넣어줘야 되고 이게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다 보니까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에서 칩에다가 그냥 가입자 정보를 담자. 이 표준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폰을 바꿔도 유심만 있으면은 번호랑 서비스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혁신이었었고 예. 지금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다이소나 예. 근처에 아무데나 가셔도 유심칩 파는 걸 봤을 겁니다. 예. 그냥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됐죠.
0: 근데 그걸 사서 구입해서 그 유심칩을 꽂고
1: 그렇죠.
0: 그런 이제 통신사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가 통신사를 알뜰폰이라고
1: 네, 알뜰폰이라고
0: 하죠.
1: 그러죠.
0: 예, 연락해서 이제 개통을 해서 사용한 적이 저도 사실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0: 저에게 이제 편리한 점이 많은데 갈기만 하면 네. 예, 요즘 중고 전화 사서도 또 갈아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 우리가 유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었는데. 그때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1: 그렇죠.
0: 유심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길래 그때 유심을 뭐 전 국민이 다 교체하려고 줄도 서고 막 그랬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났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통신 3사 전부 일이 좀 있었잖아요. 예. 모두 잊고 있는데 이 유심에 들어가는 정보가 첫 번째는 이제 전화번호가 들어가요.
0: 전화번호.
1: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근데 그거 외에도 여기다가도 전화번호들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할 수 있어요.
1: 보통 이거 주소록이라 그러죠.
0: 예.
1: 예전에는 다 여기다 저장했었는데 사실 용량이 작다 보니까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폰에다가 폰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경우도 있죠.

0: 두 번째가 이제 IMSI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제 이동통신 가입자 식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고유 15자리 번호가 들어 있어서 이 번호를 보게 되면 국가 코드, 통신사 코드, 가입자 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전 세계 쓸 수 있는 주민 번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1: 중요해요. 나의 고유 번호가 되는
0: 거죠. 나의 고유 번호죠.
1: 어허, 예.
0: 이제 마지막으로 KI라는 인증키가 있어요. 이 인증키라는 게 이 유심이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통신사하고 폰이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 기능이 이겁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낙구리 여행 얘기 시작했으니까요. 해외에서 유심을 사서 꽂았었을 때 전원을 켜게 되면 가끔씩 핀 번호 입력하세요. 혹은 PUK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 예.
0: 이게 락을 걸어주는 거라서 이 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유심을 못 씁니다.
1: 예.
0: 근데 가끔씩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 집으로다가 해외 유심 배송받고 난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버려도 되겠지 해서 유심만 가져갔다가 그 번호 잊어버리셔갖고 못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1: 예, 그 써있는 번호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군요.
0: 됐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내서

0: 그게 또 나의 폰이 되는
1: 예, 그렇게 쓸 수 있죠.
0: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해킹이 된다거나 이걸 뭐 복제를 한다거나 그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 스와핑 범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해커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IMSI 이 키하고 KI 키를 탈취하게 되면은 내 유심을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폰을 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폰이 그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거 이건 아닙니다. 근데 유심을 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두 폰에 유심을 하나 복제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화하거나 누군가가 문자를 보냈었을 때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내가 쓰고 있는 유심칩이 통신망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은 해커들이 갖고 있는 유심칩에는 그 정보가 안 들어갑니다.
0: 예.
1: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해커들이 스미싱을 보내요. 그 SMS를 피싱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시스템 오류가 생겼으니까 전화기를 재부팅하세요. 요 문구를 보게 되면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문제 생긴 것 같은데 통신사에서 끄라 그랬으니까 지금 하면 되겠지. 큰일 난다고 하니까. 끄시면 안 돼요.
0: 아, 끄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1: 끄는
0: 거군요.
1: 끄는 순간에 그 해커들의 유심이 먼저 접속해버리게 되면 예.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니까
0: 아하.
1: 그때부터는 이게 처리가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끄지 말아라고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게 그것 때문이고요.
0: 예.
1: 만약에 이성이 성공하게 되면 해커들은 인증번호를 받게 되잖아요.
0: 음흠.
1: 은행에 접속하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분실했다. 인증번호 비밀번호 알려달라. 이것도 가능한 거고 이메일 분실했으니까 비밀번호 자세함을 알려주는 것들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한때 유심을 교체를 해주겠다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꼭 만약 해킹이 됐거나 복제가 된 것 같다 이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114에 분실 신고하는 것처럼 전화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하나의 방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0: 예. 요즘은 이제 유심칩만 있으면. 자기 휴대전화만 있으면 금융거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참 편리하게 쓰면서도 한번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털려나가기
1: 그쵸.
0: 때문에 정말
1: 제일 중요하죠.
0: 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유심을 보통 사서
1: 네.
0: 그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파는 유심을 사서 꼽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용이 안 되거나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1: 그렇죠. 이제 가장 크게 사용이 안 되시는 경우가 이제 유심이 고장난 거를 쓰시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얘도 기계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핀번호. 요걸 분실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쓰려고 했는데 쓸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0: 예.
1: 사례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폰을 보게 되면은 락폰이 있고 얼락폰이 있어요.
0: 그게 뭡니까?
1: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폰을 팔 때 할부로 팔잖아요.
0: 예.
1: 그 통신사가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팔다 보니까 우리 거 유심만 써. 그래서 락을 걸어놓은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예전에는 그 KT 쓰셨던 분들이 SKT로 갈아탔었을 때 못
0: 통신사를 갈아탔었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해외 단말기를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분 중에는 나는 괜찮은 줄 샀었는데 락이 걸려갖고
0: 예.
1: 국내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전화기로는 못 쓰고 그냥 태블릿 PC로 쓰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자, 국내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유심을 잠궜습니다. 그럼 통신사에 귀속이 돼요. 근데 2014년부터 한 12년 됐죠. 이때부터 얼락폰이 적용이 됐고요. 2021년부터 뭐가 생겼냐면 5G 단말기하고 LTE 간의 유심 교체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게 또 안 됐었습니다.
0: 네.
1: 나는 LTE 요금제 계속 쓰고 싶은데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5G 요금제면은 나는 싫은데도 5G로 갈아탔었어야 돼요. 근데 21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나오는 폰은 다 5G 폰입니다. 근데 LTE 요금제를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0: 저렴하니까요.
1: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0: 예. 그 저렴하고 사실 뭐 저는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1: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묘한 게 점점 안 터지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극적으로 만약에 변화가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자발적이죠. 정말 느려서 이제 못 쓸 것 같다. 그때 또 5G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0: 물론 뭐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 맞습니다.
0: 예. 그다음에 유심 그리고 요즘은 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이건 어떤 겁니까?
1: 이심을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세요.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0: 그래요.
1: 그 요즘 20대 분들이라든지 뭐 30대 초반 분들이라든지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심을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0: 예.
1: 이심이 이제 임베디드 심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칩을 심어 놓는 겁니다. 내장형 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심칩이라 그래서 옆에를 찌르고 난 다음에 트레이에서 뭔가 꺼내고 말,

0: 말씀하셨던 거 잊어버리고 난리 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폰 안에 처음부터 심어놨어요.
1: 예.
0: 크기도 한 6분의 1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양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보들이 다 소프트웨어 돼가지고 이 심에다가 심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통할 때 재밌어지는 게 우리는 보통 개통하게 되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심을 사서 전화하고 난 다음에 이 번호 넣어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통신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QR코드를 보내줍니다.
1: 예.
0: 그럼 QR코드를 인식만 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 eSIM이 바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죠. 그럼 작은 SIM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필수로 차고 다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워치.
1: 예.
0: 스마트워치도 요즘에 LTE라든지 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유심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eSIM을 쓰게 돼 있죠. 그 최대 장점이 이겁니다. 유심 교체하다가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나라를 여행할 경우에는요. 뭐 일본을 갔다가 독일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는 그 나라에 해당하는 eSIM만 바꿔 끼면 되다 보니까 뭐 연락해서 번호만 바꿔 끼면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2016년도에 표준화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아예 유심칩이 없이 eSIM만 쓰는 모델들로 나옵니다.
1: 예.
0: 그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4번전부터 유심 트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갔다가 아이폰 사와야지 하고 사왔는데 없는 거죠.
1: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는 겁니까 그러면?
0: 그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1: 아, 예.
0: 이제는 우리나라도 eSIM을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지만.
1: 아, 가능하고.
0: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없앴냐면 예. 요즘 추세이기도 한데 일단 유심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주 손톱 크기밖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 나중에 스마트폰의 해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술 집약형이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어떻게든 간에 그 안에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배터리 용량도 좀 늘릴 수 있고 뭐 패닝 기능을 좀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구멍이 하나라도 없게 되면은 방수랑 방진도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도 나오는 말이 진짜 유심칩을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게 되면 그 언젠가부터 스마트폰에 이어폰 꽂는 슬롯이 없어졌거든요.
1: 맞습니다.
0: 이때도 사람들이 처음에 난리가 났었어요.
1: 예.
0: 어떻게 이어폰을 없애면은 음악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냐?
1: 저도 사실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0: 근데 지금 다 들어요, 또.
1: 지금은 다 요즘 블루투스라고 합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 이제 무선 통신이죠, 그게
0: 일종의.
1: 예, 그 기능으로 대부분 듣고 오래된 이제 꽂아야 되는 네. 폰들은 또 별도의 어떤 그 젠더라고 합니까?
0: 네네.
1: 예, 그걸 구입해서 꽂게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 건데 그 스마트폰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위 슬롯이
1: 예.
0: 충전 슬롯입니다.
1: 그렇죠.
0: USB-C.
1: 예.
0: 근데 얘도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겠죠.
1: 아, 없어집니까 그것도?
0: 무선 충전 방식이 지금 효율화되고 있기 때문에.
1: 충전도 다 무선으로?
0: 그렇죠. 그렇게 된 밑에도 막히게 되니까 방수랑 방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하고 높아지고
1: 예.
0: 배터리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아, 점점 이렇게 뭔가 자꾸 없애고 네. 막는 분위기군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이어폰이나
0: 그렇죠.
1: 예. 그 선을 아직까지 꽂아야 되는 제품들을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꽂을 데가 없어요. 그 별도 그걸 또 사야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또 듀얼 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듀얼 하니까 이제 두 개라는 의미인데.
0: 그렇죠.
1: 유심을 두 개를 쓴다는 건가요?
0: 네,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시는 대로 스마트폰 하나에 두 개의 유심을 꽂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이라고 얘기했던 물리칩 이 두 개를 꽂을 수 있도록 트레이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요즘 추세는 유심 하나, 이심 하나 이렇게 꽂습니다.
1: 예.
0: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심은 소프트웨어잖아요.
1: 예.
0: 요즘 나온 스마트폰들은 이심을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 8개에서 10개까지 저장을 해요. 그럼 저장해서 어디다 쓰느냐? 번호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겁니다.
1: 아, 번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0: 바꿀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A라고 하는 번호로 썼다가 이심도 바꾸게 된 B라고 하는 거 썼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핸드폰 하나로?
0: 하나로.
1: 그래요?
0: 그렇게 뭐가 좋으냐 도대체. 일단 장점을 이야기 드리면
1: 네.
0: 그 보통 업무용 폰하고 예전에 자기 개인용 폰하고 전화번호 두 개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1: 예. 전화기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셨죠.
0: 그렇죠. 이렇게 되면 회사용이 따로 있고 개인용이 따로 있고 그럼 카톡도 따로 쓰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듀얼심을 쓰게 되면은 카톡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아이폰은 안 되는데 갤럭시류 같은 경우에는 얘 두 개의 카톡을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 이 두 예. 개의 사생활,
1: 프라이버시 로그인을 다르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0: 전화번호가 두 개가 있으니까.
1: 처음에 켤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 키고 나서 복제하는 형식으로 써요. 카카오톡은. 아이폰은 안 되고.
1: 예.
0: 그러니까 번호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고요.
1: 예.
0: 또는 그 요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는 기존의 메이저 통신사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SKT나 KT나 LG U 플러스 이거 그냥 쓰겠다. 근데 알뜰폰이 요즘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1: 예.
0: 알뜰폰으로 전화만 되는데 데이터를 많이 주는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eSIM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통화하거나 그럴 때는 내 메인 폰을 쓰고
1: 예.
0: 근데 데이터 요금을 쓰는 경우는 eSIM을 쓰기 때문에 또 절감 효과가 있어요.
1: 아, 요금을 좀 싸게 할 수도 있군요.
0: 맞습니다. 오, 예. 근데 좀 귀찮은 게 있고
1: 그러네요.
0: 가장 큰 단점은 이 전화번호 두 개 쓰다 보면
1: 예.
0: 정신없습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1: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전화기 두 개 다 들고 다니시들 보면 꼭 저렇게 써야 되나 싶기도 해서
0: 그러다 사고 나요.
1: 예. 유심과 이심 보안 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0: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심이 보안 쪽은 안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복제가 쉽지 않고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인보드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전화기를 누군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주워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유심 빼버리거든요.
1: 예.
0: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심은 뺄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훔쳐가시는 분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게 공장 초기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저장해놨던 eSIM 정보도 없어지게 되긴 합니다.
1: 예.
0: 대신에 이제 좀 안정성 면에서는 괜찮다는 게 있는 거고요. 100% 완벽하진 않은 게 이거 eSIM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의 이름이랑 주민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핸드폰 바꿨다. eSIM 새로 보내달라. 그럼 eSIM 교체 번호로 보내주거든요.
1: 네.
0: 뭐 QR을 심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복제는 할 수 없어도 별도로 발급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또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eSIM이 편하다더라. 안 써봤던 분들이 제일 저렴한 거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 덜컥 했다가 QR코드가 날라왔는데 이게 또 스미싱이 날라온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러면 또 잘못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1: 그러니까 둘 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네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꼭 주의하시면 좋은 게 평소엔 잘 핸드폰이 터지 전 지역에서 갑자기 서비스 없음. 전화나 문자가 안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게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내 폰이 지금 유심이 해킹된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2단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비밀번호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들.
1: 예.
0: 이걸 해두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해킹 사건이 있고 나서 통신사마다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걸 내놨었어요. 그때 그거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 유심을 교체를 못하게 되어 있더군요.
0: 맞아요. 예.
1: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0: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1: 예.
0: 자급제 폰을 바꾸시는 분들이 유심 내 거 빼서 꽂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복제된 걸로 착각해가지고 락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0: 그때는 또 1148에
1: 전화해가지고 예, 도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약간 불편함은 있는데.
0: 맞습니다.
1: 로밍이라는 거 있잖아요. 로밍.
0: 네네.
1: 예. 로밍은 좀 비싸죠? 이런 거보다.
0: 그게 제일 편하죠.
1: 예.
0: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귀찮으신 분들은 예, 로밍이 최고입니다.
1: 그냥 가면 바로 되는 거니까.
0: 맞아요.
1: 요금만 지불하면.
0: 신청하고 가면 되는 거고.
1: 예.
0: 뭐 로밍 안 하고 가더라도.
1: 뭐 유심 뭐 이런 거 꼭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0: 맞아요.
1: 그냥.
0: 예. 대신에 문제는 금액이 거의 5배까지 차이거든요.
1: 예.
0: 가까운 아시아 여행을 하게 되면은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에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요걸 내야지 3기가에서 8기가 정도 줍니다.
1: 예.
0: 근데 우리가 지금 매달 100기가 쓰거든요. 성이 안 차는 거죠. 근데 해외 현지 유심을 하게 되면은 8천 원. 혹은 만 원에 무제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그 나라 유심을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1: 근데 그렇게 되면 전화는 국내로 전화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이제 두 개짜리를 쓰는 거죠.
1: 두 개짜리를. 예.
0: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유심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 예.
0: 그럼 전화번호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eSIM을 갖다가 다른 나라 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만 그거를 쓰고
1: 아, 그런
0: 한국에서
1: 있군요.
0: 오는 전화는 그대로 받을 수 있고
1: 예.
0: 그것 때문에 듀얼심을 선호합니다.
1: 아, 작년에 그래서 로밍을 했더니 좀 비용이 많이 나오길래
0: 맞습니다.
1: 아 그런 방법이 있긴 있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와이파이 뭐 에그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0: 예, 이게 예전에 라우터라고도 이야기했었고요. 요즘 포켓 와이파이라고도 하고 뭐 에그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전원 키게 되면은 그 자체가 단말기가 돼서 무선 인터넷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제일 큰 장점은 한 명만 그걸 들고 다니게 되면은 가족들이 같이 갔었을 때 여러 명이 가입하지 않아도 그걸 나눠 쓰는 개념이에요.
1: 예.
0: 그 유심보다는 조금 비싼데 로밍보다는 저렴합니다. 단점은 명확해요. 항상 충전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거 분실하게 되면은 단말기 요금 별도로 또 내셔야 됩니다.
1: 아, 예.
0: 또 이제 한 명이 들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화장실을 가요.
1: 멀리 가면 안 되죠.
0: 인터넷이 안 터져요.
1: 같이
0: 붙어 다녀야 돼요.
1: 떨어지면 안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저도 예전에 분실한 적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그때부터는 애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단점이 조금씩 있군요.
0: 맞습니다.
1: 유심, 이심. 뭐 다 앞으로 나올 다른 기술도 있나요?
0: 네. 요거 하나 정리해드리면 예. 그 2027년 이후가 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이게 좀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심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1: 아이심. 네.
0: 아예 플라스틱 유심도 없어.

0: 가지고 유심을 메인보드 칩에 넣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럼 보통 스마트폰에 우리 HP 칩이라 그래서 그 메인 칩이 있어요. 여기다가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메인 칩 하나에서 이 기술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역시 공간 전략이 돼서 보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 소모도 줄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차세대 기술이다. 그래서 많이들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1: iSIM이 이제 내년쯤에 네. 등장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뭐 덥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 네.
0: 일본 도쿄로 뭐 휴가 기간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또 일본 엔화 환율이 워낙 내려가서 그런데 도쿄는 서울보다는 뭐 선선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온이 많이 낮다면서요. 네. 서울에 비해서.
1: 이게 같은 동아시아고 이웃나라인데 날씨가.
0: 일본이 또 우리보다 더 덥다 이렇게 많이 올해는.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날씨가 완전히 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0: 도쿄가.
1: 예.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6도.
0: 36.6도. 예.
1: 그러니까 종로구에 있는 예. 기상 관측소 기준입니다.
0: 근데 느끼기에는
1: 한 40도가
0: 40도. 네. 거의 사우나기 때문에 36도 아닌 것 같아요.
1: 네. 실제로 서울 농원구와 구로구는 39.2도. 38.9도까지 올랐고요.
0: 아, 구별로 다르구나. 근데 그렇죠. 아, 이게 서울의 기준으로 하는 건 종로구 예. 기준이군요. 그렇죠. 이게. 아, 맞죠, 내 말이. 예.
1: 그래서 체감온도가 예. 실제로
0: 될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서울 전역에 지금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상태고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됐고
0: 예.
1: 경복궁에서 그 수문장 교대 의식하지 않습니까?
0: 하죠. 예.
1: 그것도 중단이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올여름 온열 질환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었고요.
0: 예.
1: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는 예년보다도 더위의 기세가 좀 주춤합니다.
0: 예.
1: 그래서 흐린 날씨 속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0: 30도 정도.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39도 이러니까 한 거의 10도 정도 차이 나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도 가까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0: 예.
1: 원래 8월 평균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예. 도쿄가 서울보다 훨씬, 한 1도 정도 높다고 해요.
0: 제가
1: 그동안.
0: 작년 이맘때쯤에 도쿄를 갔던 기억이
1: 네.
0: 있는데. 야,
1: 더우셨죠?
0: 정말 덥고요. 그 왜 이동형 선풍기 있잖아요. 요즘 그 찬바람이 나오는 뭐 기능이 있는 꽤 비싼 거를 일부러 또 사가지고 갔는데 야, 그거 틀었더니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네. 쓸쓸하고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도쿄가 더웠는데 올해는 오히려 서울이 이 서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훨씬 강한 폭염을 겪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뭔지
1: 네.
0: 도쿄가 더 더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일본하고 비교하면 뭐가 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일본이 더 시원한 겁니까?
1: 가장 큰 이유가 그 네. 기압계하고 바람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베트 고기압이 겹치면서 열돔이 형성이 됐고요.
0: 얘긴 들었습니다.
1: 예. 그래서 여기에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팬 현상까지 겹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쿄는 야마세라고 불리는 차갑고 습한 북동풍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13호 태풍 돌핀도 영향을 미쳤는데
0: 일본 그 아래쪽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래서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올리면서 서울에는 뜨거운 공기가 집중이 되고 있고
0: 예.
1: 반대로 일본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0: 예.
1: 하지만 일본도 규슈 같은 서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0: 예.
1: 서울에서도 이번 주 후반까지는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예. 자,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전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1: 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 에어컨 사용이 급증한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374세대가 4시간 넘게 정전을 겪어서 한밤중까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주민들이 차량 안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인근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공공시설로 대피를 하셔서 밤을 보내기도 했고요.
0: 예, 예.
1: 비슷한 시각에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력 과부하로 메인 차단기가 녹아서 460세대가 정전이 됐고요. 서울 강서구 그리고 수원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전력 과부하로 추정되는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전력 사용량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을 하면서 아파트 내부의 변압기와 전기 설비에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정전이 발생한 이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이 폭염 경보는 물론이고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효된 것이었다는 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면 뭐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 엘리베이터까지 멈춰서서 폭염 속에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극한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만큼 전력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전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오래된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시고 전력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제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찬 바람이 안 나오고 네. 그 에어컨이 고장 난 줄 알고 정말 그때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 맞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0: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이 네. 고장이 나다니 큰일 났다. 네. 근데 다행히 뭐 버튼을 한번 기능을 잘못 눌러가지고 아,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 고장은 정말, 아, 정말. 끔찍한 거죠. 맞습니다. 전기가 끊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이제 전기 사용이 늘면서 또 불이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경찰에서 그 불이 나기 전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공개했다고요?
1: 네. 서울경찰청의 과학수사과에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화재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이상 신호를 먼저 보낸다라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네. 대표적인 그런 위험 신호가 뭐냐. 평소보다 플러그나 멀티탭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있고요. 예. 또 전원 그 선이 눌리거나 심하게 꺾인 경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보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 그리고 타는 냄새나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화재가 한 3만 7천여 건이었는데 그중에 약 40%가 전기나 기계적 요인 때문이었고 이 중에 전기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0: 예. 여름철에도 이렇게 이제 불이 날 수가 있는 건데 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1: 가장 중요한 게 전력 과부하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건조기, 뭐 전자레인지처럼 소비 전력이 큰 가전제품을 이렇게 멀티탭 하나에 동시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멀티탭을 여러 개 이어서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0: 위험하죠.
1: 하고요. 또 보조 배터리를 잠잘 때나 장시간 외출할 때 계속 그 충전기에 꽂고 계시지 마시고 충전이 끝나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배터리가 부풀거나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또 타는 냄새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그 과학수사과에서는 외출 전에 한 10초만 투자를 해서 플러그와 전원 상태를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충전을 하는 상태에서 장기간 외출한다거나
1: 예.
0: 주무신다거나
1: 네.
0: 그러지 마시고
1: 분리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0: 미리 좀 충전해 놓으시고 주무실 때는 좀 빼놓으시는 게
1: 맞습니다.
0: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이 전력을 많이 먹는 전자제품들은 별도의 그 용량이 큰 멀티탭이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게 좀 비싸요. 제가 사보니까. 예. 예. 좀 비싸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1: 그렇습니다.
0: 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20, 30대 사이에서는 생일 선물 대신에 생일 펀딩을 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1: 이게 생일을 맞은 사람이 예. 내가 원하는 물건과 이걸 사기 위한 목표 금액을
0: 예.
1: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친구들이 그걸 보고 예. 선물 대신 돈을 얼마씩 함께 아, 내는 그래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처럼 이게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살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하. 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생일 펀딩으로 41만 원을 모아서 거기에 자기 돈까지 보태서 스마트폰을 샀다고 하고요. 으흠. 또 다른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스마트워치 채우기 프로젝트 포스터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이런 펀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고르는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꼭 필요한 선물을 살 수 있겠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1: 예, 보통 생일 선물 하면은 뭐 좀 자잘한 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지 말고
0: 야, 진짜 필요한 거
1: 돈을 그걸 차라리 돈으로 달라.
0: 맞습니다.
1: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내 돈까지 합쳐서 뭔가 좀 근사한 큰 걸 살겠다.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닌가.
0: 계산적인 네.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1: 네. 우리와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하고.
0: 맞습니다. 이걸 네. 이런 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아, 필요 없는 선물 여러 개 받느니 네. 내가 정말 필요한 거 하나 받는 게 낫다. 네. 네. 이렇게 실용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면에 조금 아, 생일 선물이라는 게 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이런 선물을 고르는 과정도 생일 선물의 의미인데 이게 품목 금액까지 딱딱 정해서 현금만 받는 게 너무 계산적이다.
1: 예.
0: 뭐 이런 반응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와 선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공존을 하면서 이 생일 축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 공간을 내줘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0: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한 장 공개가 됐는데 그 공동 현관문 바로 옆에 주차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택배 차량 그리고 특수 차량 배려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건데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니까 그 가까운 데가 없으면 그 무거운 걸 장거리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동 거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일명 명당 자리를 양보를 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택배 기사들의 작업 환경을 배려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이 뭐 아무리 비싼 아파트보다 이렇게 주민들의 배려가 있는 아파트가 진짜 명품 아파트다. 택배 기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배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또 일부에서는 아,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예. 단순히 주차 공간 하나를 내어준 것이 아니고 이런 택배 기사분들의 이동과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런 작은 배려가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요즘 같은 더위에는 네. 정말 예, 큰 힘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사만타 생의 이모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과 경기 동부, 전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영광군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권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5에서 20mm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부산 26도, 서울 27도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까지 오르겠고 인천 38도, 대전, 세종, 광주 37도, 대구 36도, 부산, 울산, 제주 33도, 강릉은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1.7도, 습도 76%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소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이 편지가 너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가 떠났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겠지?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단편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데이지와 소피가 사는 마을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일종의 성인식으로 18살이 된 아이들은 1년간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요. 데이지는 순례를 떠난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어질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 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김정아 박사님이 번역한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왔고요. 4대 장편을 한 권으로 묶은 금장 합본판입니다. 특별한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김정아 박사님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서점 계절학기 코너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0: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0: 항상 그 짧은 단편이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 마련해주고 계시는 장유진 작가님. 오늘도 좋아요. 저도 미리 읽고 왔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 이런 또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 있구나.
1: 명작이죠.
0: 네, 오늘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김주엽 작가님의 단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단편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첫 번째 소설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네, 첫 번째 수록작입니다.
0: 네, 이 제목을 맞아 이거 다 아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주 최근 일이에요.
1: 네. 네. 굉장히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6월에 개봉을 했었고 김향기 배우 아시죠? 네. 김향기 배우 그리고 벌새에 나왔던 박지후 배우 그리고 이주영 배우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를 했고 네. 허평강 감독이 총감독을 맡은 감성 SF 애니메이션으로 같은 이름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0: 네. SF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SF구나.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아직 이게 SF더라고요.
1: 네. 네.
0: 얘기해도 되는 거였어요.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보셨어요 혹시?
1: 저도 못 봤어요 아직.
0: 네. 네. 김초엽 작가는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까요?
1: 관객과의 대화, GV 행사하는 거를 제가 취업 작가님이랑 마팔이어가지고 봤고 뭔가 각색이나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영화 그 제작진, 애니메이션 제작진의 자유에 이름을 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0: 네. 자,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게 좀 출간됐을 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대단한 반응을 보였었어요.
1: 그래서 네, 아주 난리가 난 이른바 우리 속이라고 네. 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김주호 작가님 2017년 네.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왔어요. 첫 번째 소설집이죠. 근데 이미 등단 당시부터 너무나 샛별 우리 문학계에 아주 그냥 혜성처럼 등장한 대형 신인이어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고 네.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시사인 올해의 책 그리고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 입사 올해의 책 다 선정이 됐고 지금까지 40만 부 이상 판매된 엄청난 대형 베스트셀러죠.
0: 40만 부나 나갔다고요?
1: 네. 아마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사 기준으로 한 거라 네. 지금은 또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도 개봉을 했고
0: 그렇네요.
1: 영화. 작가님 신작도 계속 나오고 있고
0: 네. 40만 부면 사실 최근 들어서는 요즘 그 책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도서 시장에서
1: 어마어마한 거죠. 영화로 치면 1000만입니다.
0: 그러니까 네. 그랬군요. 그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수록작을 좀 살펴볼 텐데
1: 네. 김주엽 작가는 93년생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요. 되게 경력이 독특해요. 포스텍 아시죠? 포항공대 네네.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0: 화학공대생이 네. 작가가 된 경우군요.
1: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에서 생화학 석사까지 네. 받은 아주 우리나라 이공계의 인재였어요.
0: 그래서 SF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SF로 나갈 수 있는 네. 근간이 있었군요. 이분이.
1: 네.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죠. 그래서 네. 원래 대학원에 있을 때는 열대 감염병을 진단하는 바이오 센서를 연구했다고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한국과학문학

0: 땅에서 두 작품이 동시에 그래서 한 작품은 관내 분실로 대상을 받았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가작을 수상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춘 문예도 여기저기가 두 개 동시에 당선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였죠. 그리고 또 다작을 하세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게 첫 번째 소설집이잖아요. 그 이후로 방금 떠나온 세계 또 양면의 조개껍데기라는 세 번째 소설집까지 최근에 내셨고 또 진짜 최근에 제가 이 작품을 한다고 하고 나서 그 나중에 또 아주 근작으로 태양 아래 올리브라는 장편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할 걸 약간 아쉽기도 했는데
1: 다음에 해요 우리.
0: 다음에 또 하면 좋죠. 네. 그래서 또 김주엽 작가님의 장편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최근작이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약간 작가들 입장에서 이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과학을 전공했거나 법조인 뭐 의사라는 경력 이런 분들이 글을 쓰면 뭔가 조금 그 본인들의 전문 지식으로 글들이 더 풍성해지는 아주 크나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엄청 너무 부러워요.
1: 그렇죠.
0: 동시에 말씀드리면. 아. 그리고 또 여기에 감성까지 추가가 돼서 창작이나 예술 영역에 있어서 저는 모든 경계를 흐리는 사람이 그래요. 가장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한테도 많은 상찬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아깝지 않은 네. 우리 한국 문학계의 보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어떤 그런 경계를 허무는 작가들의 등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설 내용 어떤 내용이죠?
0: 네, 이 소설은요. 네. 서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작품이 편지 형식입니다. 그리고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액자식 있어요.
1: 액자식 구성, 네.
0: 그래서 데이지라는 인물이 소피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가 떠난 후겠지 이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 어른들이 화가 많이 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어른이 아직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나처럼 성년이 되기 전에 이 마을을 뛰쳐나온 사람은 없었잖아. 내가 최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이라는 공간인 거예요.
1: 네.
0: 이 마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을이 아니라 지구가 아닌 어떤 다른 장소인데 여기 사람들은 마을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1: 처음에는 그게 지구가 아닌 다른 공간이라는 전 그걸 알게 하는 힌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참 독특한 마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0: 네. 네. 근데 어른들에게 괜찮다면 내 이야기를 해줘라. 나는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하지만 여길 떠나기로 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 나는 시초지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
1: 네.
0: 이 시초지라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지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이라는 곳의 사람들은 지구를 시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는 곳에서는 성인이 되면 이렇게 성인식처럼 다 같이 순례를 네. 가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 거죠. 18살에. 근데 사실 이 순례가 되게 베일에 감싸여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순례를 떠날 때 이제 왜 우리 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식 할 때 선배들 마지막이를 갈 때 그런 거 있으셨나요? 고2가 도열해서 박수치는 그런 문화 없으셨어요?
1: 뭐 비슷하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성인식을 떠나는 이제 18살이 된 언니 오빠들이 갈 때 막 꽃을 들고 막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뭐 도열을 해 있었겠죠.
1: 네.
0: 그런 행렬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우주선 같은 이상한 이동선 기계에 탑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때면 어른들이 어떤 묘한 향기가 나는 음료를 아이들한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 이게 이제 뭐 앞으로 떠날 이 언니 오빠들 순례자들의 길에 뒷다리 고난과 갈등 우리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거다. 근데 그걸 마시면 기절을 합니다.
1: 네네.
0: 기절을 하고 잠시 어지러워서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딱 깨버려요.
1: 네.
0: 그럼 이미 이동선은 떠나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는지 네. 아이들은 알 수가 없는
1: 네.
0: 거예요. 근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편지를 쓴 데이지라는 친구가 사실 어떤 의문이 있을 때 이상한 면이 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쓴 데이지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냐? 어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 순례라는 것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1: 네.
0: 성인식의 행사로서. 근데 이 또 데이지가 꽃다발을 만드는 화동이에요. 그래서 꽃다발을 항상 간 사람 개수만큼 만들어두거든요. 근데 그 이동선이 도착을 하면은 꽃다발이 남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절반보다 더 많은 꽃다발이 남아서 어떤 순례자들은 가서 안 왔구나라는

0: 사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간 사람 중에 누가 안 왔으면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데 그 약 때문인지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1: 안 왔는지 못 왔는지 그것도 약간 네. 지금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 맞아요. 네. 왜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건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근데 어느 날 그 꽃다발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막 어디다 막 장식을 하고 했는데 그걸 주우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표정으로 울고 있었냐면은 이 마을에서 누군가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건 난 처음 봤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걸 책에서만 보고 실제로 그렇게 절망을 하면서 우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절망이 뭔지 책에서만 배우고 여기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힌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왜 책 속의 세계에는 갈등이 있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그게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행복하게만 한 마을인 거예요. 아무런 갈등도 뭣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적으로 우는 남자의 모습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왜 이 책, 이 세계에는 갈등, 고난, 전쟁 같은 것이 없고 평온하게만 할까? 그리고 왜 이 마을에는 어른이 적어요? 왜 애들만 이렇게 많지? 그리고 왜 순례자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우리에겐 역사가 없나요?
1: 역사가 없다.
0: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말해요. 아니 역사가 왜 없어? 우리 마을을 만든 릴리와 올리브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과 환웅 이런 전설적인 인물인가 봐요. 근데 이상하다. 역사가 너무 짧다. 그랬더니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다. 라고 합니다.
1: 모든 게 베일에 지금 가려져 네. 있어요.
0: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네. 너무 뭐 애들 감금시켜놓고 이상한 마을인 것 같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의문인 거죠. 우리는 행복하지만 이 행복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의문인 거고 그래서 금서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가요. 가서 이제 문지기한테 여기를 나 들어가게 해달라. 금서들을 모아놨어. 그래, 너 순례 다녀왔냐? 너 어른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다. 근데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문지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가서 그 문제 금서를 하나 딱 발견을 하는 거예요. 뭘 찾았겠어요?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릴리와 올리브의 이름을 찾았겠죠?
1: 네.
0: 찾았는데 이 사람이 순례의식 이런 것도 다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이 마을의 설립자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올리브의 기록을 찾은 거예요. 릴리와 올리브 중에 올리브. 근데 거기를 딱 펼치니까 2170년 10월 2일 이렇게 쓰고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이게 지금 SF지만 어쨌든 문자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1: 네.
0: 이 책을 딱 펼치는 장면에서 정말로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듯이 그 책 뒤로 갑자기 풍경이 마구 일그러지면서 그 책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이걸 참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네. 꼭 김초엽 작가님의 문장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이 올리브의 말이죠. 릴리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걸 알게 된 건 1년 전 일이다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데이지가 아니라 올리브의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올리브라는 사람이 릴리 다우드나라는 사람의 정보를 찾아서 자연사 박물관의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1: 네.
0: 문지기 또 몰래 들어갑니다. 네. 문 닫혀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릴리 다우드나가 설계해둔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또 바로 지구로 이동을 합니다. 그 지구가 어떤 곳이냐. 올리브라는 사람을 너무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내부로 가면은 깨끗하고
1: 네.
0: 정말 잘 뭔가 정제된 듯한 부자 동네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외곽으로 가면은 도심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1: 네네.
0: 사람들이 너무너무 차별을 하는 거예요.
1: 뭔가 굉장히 지구 내에서는 이미 계급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린 10가지 읽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왜 차별하지?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누더기처럼 이렇게 후드 같은 걸 네.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래도 외계에서 왔으니까 저 옷차림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올리브라는 사람은 얼굴에 엄청나게 큰 얼룩이 있는 사람인 네. 거예요.

0: 이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 얼굴에 그 커다란 얼룩이 그게 뭐냐. 너 개조를 안 받았어? 이 얼굴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1: 네. 거기서 이제 개조란 단어가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오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심 내부 깨끗한 곳 있죠. 네. 거기는 개조인들이 살고 외곽에는 비개조인들이 살고 있는 네. 거예요. 그 비개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능이 낮거나 네. 막 이렇게 올리브처럼 얼굴에 큰 얼룩이 있거나 외모가 흉측하거나 키가 작고 왜소하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들이 네.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얘가 이제 도심에서 엄청난 배척을 받는 거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식당에서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역을 쓰긴 하지만 식당 일을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델피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1: 네.
0: 근데 델피라는 인물만 올리브를 차별을 안 해요. 그래서 주방 보조율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실 릴리라는 사람의 정보를 찾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너무 차별해서 어떻게 지금 이 정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릴리라는 사람에 대해 몰라? 그 사람이 100년 전에 이 신인류를 만들었잖아. 그 사람 때문에.
1: 인류. 네.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너 그 여자에 대해서 몰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릴리에 대해 이제 정보가 밝혀지는 거야. 릴리 다우드나는 얼굴에 올리브처럼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1: 예.
0: 가지고 있는 유전병을 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차별 속에서 자랐겠죠.
1: 네.
0: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MIT 박사과정까지 밟은 과학자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 배아를 맞춤 설계해주는 유전자 해커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DN이라는 릴리 다우드나라는 그 유전자 해커로 활동을 해요. 바이오 해커로 활동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유전체로 개조한 배아를 인공 자궁에 착상시켜가지고 길러내는 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누가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1: 네.
0: 완벽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어요.
1: 가장 완벽한 유전자로 계속 그 아이들을 생산하고 싶은 게 좀 인류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비정상적인.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루트로. 했는데 네. 해커잖아요. 안 잡히고 계속 이 기술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 돈을 막 벌면서.
1: 네.
0: 그래서 점점점 그 릴리 다우드나의 기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신인류를 만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개조된 사람들이 사는 구역과 개조되지 않은 사람들이 밀려난 구역에 지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릴리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나와요.
1: 네.
0: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어디서도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릴리가 뭐 했냐. 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얼마나 지금 기술이 많은 과학자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요. 근데 그 아이 얼굴에 엄청나게 커다란 얼룩이 있는 거예요.
1: 네. 약간 이제 실수로 표현을 하죠, 이거는.
0: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 자식이 똑같은 유전병을 가진 걸 알았을 때 즉시 폐기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릴리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올리브란 사람은 릴리의 그 얼룩이 남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릴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내가 태어날 가치가 없었던 삶임을 내가 증명하는 걸까? 근데 어쨌든 할 수 있음에도 그 올리브라는 배아를 폐기하지 않았던 거죠.
1: 네.
0: 왜냐? 릴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잠적을 감추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배아 디자인 연구 그냥 다 폐기해요. 다 폐기하고 이 내 자식 올리브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0: 제 청자였던 소피에게 보내는 데이지의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많은 울림을 줌과 동시에 정말 이 책은 단편이에요. 단편이고 뭐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십수년간 생각할 만한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낭독을 해볼게요. 어쩌면 지구로 떠나기 전 올리브가 마을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 바로 이 순례의 관습일지도 몰라. 우리는 자라면서 바깥 세계에 관한 호기심을 느끼고 이 평화로운 마을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를 갈망하게 돼. 그리고 마침내 순례의 길에 오르지. 올리브는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계를 떠나도록 만들었어. 지구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외면해왔는지, 우리가 우리만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 행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오라는 의미였겠지.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았어. 정말로 지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오직 삶의 불행한 이면이라면 왜 떠난 순례자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들은 왜 지구에 남을까? 이 아름다운 마을을 떠나 보호와 평화를 벗어나 그렇게 끔찍하고 외롭고 쓸쓸한 풍경을 보고도 왜 여기가 아닌 그 세계를 선택할까? 소피, 우리가 왜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시초지의 역사를 배우며 그렇게 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마을에서 자란 이들이 서로 연인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나 자매처럼 자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낭만적 감성도 성애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단지 우연이기만 할까? 지구에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충격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수없이 많겠지. 이제 나는 상상할 수 있어. 지구로 내려간 우리는 그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이 많은 이들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되겠지. 바로 그 사랑하는 존재가 맞서는 세계를, 그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탄으로 차이는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억압받는 진실을. 올리브는 사랑이 그 사람과 함께 세계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어?
1: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 전체를 다 아마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일종의 네. 이제 뭐 스포일이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0: 그쵸.
1: 거기 또 그런 문장 나오잖아요. 그때 나는 알았어.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0: 소름돋아.
1: 지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 네.
1: 그렇죠. 근데 그 생각도 전 해봤거든요. 만약에 반대라면 우리가 네.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사랑이나 어떤 그 차별에 너무 지치고 상처를 받았을 때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그 마을로 순례를 가면 돌아오실 거예요. 혼자 그 상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0: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여기 이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는 행복해. 아무런 갈등도 없어. 하지만 그곳에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1: 아, 근데 이제 사랑에 너무 지쳐서 힘든 어떤 영혼이라면.
0: 오히려.
1: 사랑도 없고 내가 조금 뭐 어디가 부족하고 아프고 이래도 차별받지 않고 그 결점이 정말 사람들에게 아무런 예,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0: 우리 서점지기가 후속편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1: 반대 경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거 읽을 때 뭔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이 설정이 와, 단순히 이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은 한 자궁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0: 기계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그쵸. 나와 있어요.
1: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아무튼 사랑이라는 이제 이 물리적인 또 관념적인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느낌이고 어떤 삶을 살까?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왜 지구로 떠난 순례자들 중 일부가 돌아오지 않았는지 거기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1: 근데 그 엉엉 울었던 친구도 결국 사랑 때문에 아파하면서 돌아온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돌아는 왔지만 사랑한 사람을 지구에 남겨놓고 온 거죠. 그리고 올리브 있죠. 그 시초지로 갔던 릴리의 그 얼굴에 얼룩이 있던 딸 올리브도 사실은 지구에서 사랑해.

0: 빠집니다. 아. 그게 누굴까요? 네. 소설을 통해서 소설에서. 확인해 주세요.
1: 확인해 주시고 그 릴리 다우디나 이 마을을 만든 이제 바이오학자예요. 네. 이 인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0: 맞죠. 그 자기가 만든 기술이 새로운 배제를 낳는 걸 보고 마을을 만들었지만 거기서도 마냥 거기가 마냥 유토피아라고 만들어진 유토피아는 아닌 거죠. 네. 사실 원래는 릴리와 올리브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성이 다우드나인 거를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생화학자 이름이 제니퍼 다우드나입니다.
1: 아, 그거를 약간 차용했군요.
0: 네, 그래서 그걸로 모델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이 있죠.
1: 네. 자, 김초여 작가의 소설. 늘 좀 이렇게 경계 밖으로 밀려난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을 좀 받게 되는데.
0: 맞습니다. 작가가 스스로 여성이자 청각장애인 당사자이다 보니까 소수자성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고. 네. 또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쓰다 보면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1: 네.
0: 또 사회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많다. 이미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두리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오히려 새롭고 더 흥미롭다. 라는 흥미로울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바예요.
1: 이 소설집에 실린 다른 작품들도 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0: 네, 맞습니다.
1: 스케일에 감동을 주는 작품들일까요?
0: 제가 김초여 작가가 두 가지 소설이 동시에 같은 그 문학상에서 대상과 가작을 동시에 받으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문학계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고 관내 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는 표제작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순례자들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하면서 결말까지 다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도 아쉽지 않은 게 다른 소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다른 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스펙트럼, 공생가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이것도 진짜 명작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이유가 있다.
1: 네,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단편이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좀 긴 한 몇 권짜리 지금 장편을 섭렵한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
0: 맞아요.
1: 엄청 풍부한 지금 머릿속의 상상력과 가슴에 요동치는 막 그런 어떤 그죠? 그런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단편일까요? 굉장히 또 짧아요, 심지어. 네,
0: 생각할 거리를 너무 많이 던져주는 단편이에요. 네, 그래서 단편을 한 번에 이 책을 다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리고 또 노래와 함께 좀 생각할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0: 네. 사실 제가 아까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 애니메이션이 참 또 부러운 점이 OST를 밴드 새소년의 황소윤님이 만들었어요. 부르고 만들고 그래서 그 시초지에서라는 곡이 있는데 그걸 틀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 음원이 발매가 안 됐더라고요.
1: 아, 네.
0: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이 좋은 노래를 왜 음원 발매를 안 하시는지.
1: 못 들려드리는 거죠. 결론은. 네.
0: 그렇지만 같은 밴드가 부른 새소년이 부른 난춘이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1: 난춘.
0: 이게 정말 또 이것도 명곡인데 춘이 이제 봄이잖아요. 봄은 그냥 화사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지만 앞에 난이 붙었어요. 어지러울 난. 그래서 오히려 봄의 역설, 봄의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곡인데 참 명곡이고 저는 이 노래 분위기가 이 소설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장윤신의 책갈피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단편소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장윤신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장윤신 작가였습니다.

0: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구한의 MD입니다.
0: 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1: 오늘은 굉장히 네.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읽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책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0: 이게 제목이에요? 진짜로요?
1: 네.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직장인에 대한 소설인가? 하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부제를 보시면 그 소설이 아니라 인문교양 책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대 시대는 어떻게 읽는 사람을 집어삼켰는가입니다.
0: 네.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책. 게 내용과 직접 연결이 되는 제목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비유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1: 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 제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었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왜 회사를 다니면 책 읽을 시간이 나지 않는 걸까? 혹은 회사원이 되면 책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 이 정도가 적당한데요. 네. 이는 모두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목입니다.
0: 그래요? 실제 경험이라고요? 그러면 저자가 진짜로 책을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둬요?
1: 네. 오늘은 짧게 네. 저자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이 책을 쓴 미야케 가오는 일본 분이고요. 1994년에 태어난 젊은 문예평론가입니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했대요. 네. 이른바 책벌레 그리고 문학소녀로서 대학 전공도 문학부로 정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IT 기업에 들어간 이유도 책을 모으려면 돈이 필요해서였어요. 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으로서 바쁘지만 재미있게 회사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네. 그런데 직장 생활 1년째를 넘길 무렵에 문득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0: 충격적인 사실이라 하면?
1: 요즘 내가 책을 전혀 읽고 있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0: 우리 이런 충격 종종 받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당장 삶의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네.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요. 진득하게 책을 읽어보고 싶다. 이 마음이 강해져서 입사 3년 반이 지났을 때 회사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이러한 남다른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켜서 책 해설과 평론을 쓰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독서론에 관한 글을 온라인에 연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재 내용을 묶어서 이 책을 완성했고요.
0: 책을 안 읽는 사회를 분석하는 내용이라면 우리에게도 시사는 좀 굉장히 크겠어요. 우리 작은 서점 프로그램과도 연관성이 크고요.
1: 그렇죠.
0: 클 것 같아요. 네.
1: 매우 큽니다. 네. 아마도 책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죠.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네. 제목입니다. 실례로 한 나라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느냐를 알려주는 대표 지표로 성인 독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살피는 조사인데요.
0: 한 권이요?
1: 네. 한 권이라도요. 가장 최근인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성인 독서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실까요? 보기가 있는데요.
0: 보기도 주세요. 네, 네.
1: 1번 55.7%, 네. 2번 47.5%,
0: 네.
1: 3번 43.0%, 4번 38.5%.
0: 저한테 주는 퀴즈이신데, 네. 퀴즈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권이잖아요, 지금 기준이.
1: 네.
0: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번 55.7%.
1: 아쉽게도 정답은 4번 38.5%입니다.
0: 아, 진짜로요?
1: 네. 그 1년에 네. 성인 10명 중에 네. 6명은 네. 한 권도 책을 안 읽는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방금 제시했던 보기들이 직전 4번의 조사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린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0: 그렇네요.
1: 그 심지어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바로 다음 해인 2025년 조사 결과가 그 전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0: 그래요?
1: 약간 의외이기도 하고 좀 충격이었어요.
0: 네. 아니 근데 제가 접하기로는 한강 작가 이후에 그 노벨 문학상 이후에 많이들 좀 독서 인구가 늘었다고들 언론에서만 나왔는데 실제로 조사하면 아니었나 보죠.
1: 2024년 10월에 상을 받으셨잖아요.
0: 네. 네.
1: 그때 때 책을 많이 보시고
0: 딱 반짝.
1: 그리고 2025년부터는 아. 다시 안 보기 시작하셨나 봐요.
0: 이런. 네.
1: 그런데 네. 이러한 점점 책을 안 읽는 현상이요. 그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 책을 읽고 확인을 했습니다.
0: 독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뭐 회사 일도 바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아닐까요? 그쵸?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적용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저자가 그 온라인 연재를 진행을 할 때 공감하는 반응이 굉장히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일을 한 뒤부터 책이 읽히지가 않아요. 책을 읽으려 해도 너무 피곤해서 자격증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0: 네.
1: 이렇게 그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다수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반응이 또 있었는데
0: 네.
1: 그것은 일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을 보러 다닐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뿐만 아니라 모든 취미 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와닿는 부분이 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을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0: 또 일적으로도 읽어야 되니까
1: 그렇죠.
0: 네.
1: 아, 책 좀 읽어야 되는데
0: 네, 네.
1: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른 사실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영화를 거의 안 보고 있더라고요.
0: 아, 원래는 우리 구한 MD가 영화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1: 원래 좋아했어요.
0: 네.
1: 그 대한민국 평균 정도는 좋아했을 텐데
0: 네.
1: 지금은 한참 평균에 밑돌게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변화가 생긴 계기가 뭐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영화를 안 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처럼 즐기고 싶은 게 있지만 바빠서 못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어서 저자가 지닌 문제의식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것이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여행이든 혹은 요리든 간에요.
0: 네.
1: 일이 아닌 다른 관심사에 시간을 쓰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즉 노동과 문화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저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0: 그래,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하면서도 책을 더 읽을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물론 흥미롭지만요. 어떻게 하면 노동과 문화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숙제잖아.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일만 하느라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면 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서글퍼지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인 논조는
0: 네.
1: 꽤 명랑하고 경쾌한 편인데요.
0: 네.
1: 읽다 보면은 이 담고 있는 호소는 굉장히 묵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자의 말을 따라서 네. 왜 직장인은 책을 읽지 않는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을 해주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0: 직장인이 책을 읽지 못하는 너무 피곤하니까.
1: 맞아요.
0: 네.
1: 피곤한 것도 하나 또 있고
0: 네. 네.
1: 또 하나는 뭐가
0: 시간도
1: 있을까요?
0: 없으니까.
1: 아무래도
0: 네.
1: 표면적으로는
0: 네.
1: 시간이 부족하다.
0: 네, 예.
1: 이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럼 왜 시간이 없을까?
0: 네.
1: 이거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해야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자가 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입니다.
0: 네.
1: 그 일본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0: 남성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2000년대가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1: 네.
0: 주 5일제가 시행되었는데도 일을 더 많이 한다니까 약간 의외인데요. 회사들이 과거 경제 호황기처럼 채용을 많이 하지 않고요.
1: 네.
0: 그리고 개인 간의 경쟁도 점점 심화되니까 이 같은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1: 지금 일본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실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오래 일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자연히 책 읽을 마음도 좀 안 들 텐데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0: 다음은 역시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0: 2000년대에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든 쉽게 접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그 강력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습니다.
1: 네.
0: 정보 확인. 그리고 오락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책을 읽고 책에서 지식을 찾을 필요가 줄어들었고요. 당연히 독서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장시간 노동과 스마트폰 이외에도 독서를 방해하는 마지막 요인은 뭔가요?
0: 이 부분이 좀 집중할 부분인데요.
1: 네.
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문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경향, 장시간 노동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 네.
0: 옛날에는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한번 채용하면은 정년 때까지 채용한다. 그런데 이 개념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것은 결국 나밖에 없다. 결정하는 것도 나고 책임지는 것도 나다.
1: 네.
0: 이런 각자 도생과 경쟁 중심적 사고가 강해지니까 사람들은 당장 쓸모가 있고 나의 성장. 행동의 발전 그리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모으는데도
1: 네.
0: 시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뭐 전 사회적인 경쟁이 심화되니까 실용적인 지식만 빨리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0: 맞아요.
1: 건데
0: 그렇죠.
1: 근데 인터넷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쩜 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 놓치면 안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네.
0: 그런데 저자는
1: 네, 네.
0: 하나 구분을 해줍니다.
1: 네.
0: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는 건 정보고
1: 네.
0: 책을 읽어서 만나는 건 지식이라고
1: 그러니까요.
0: 구분을 하는데요.
1: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0: 여기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1: 네.
0: 책으로 접하는 지식에는 인터넷을 통하는 정보와는 달리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1: 노이즈라 그러면 뭔가 그 소음, 뭐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생겼어요.
1: 네.
0: 그래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1: 인터넷 검색하죠.
0: 그렇죠.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1: 네.
0: 내게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요.
1: 네.
0: 다른 건 다 지워버리죠. 그걸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 네, 심지어 요즘 AI가 다 골라주잖아요.
0: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독서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선별과 여과가 불가능해요. 어렵죠. 굉장히.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한데
1: 네.
0: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 책이라는 매체, 노이즈가 낀 책이라는 것은 점점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1: 근데 그게 딱 필요한 어떤 지식들의 딱 나열보다는 그걸 또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자와 사회 관점을 따라가면서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고 그 안에서 뭔가 지혜를 터득하고 이런 게 또 독서의 매력인데 말이죠.
0: 그게 네. 정말 정확한
1: 네.
0: 지적이고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야말로 이 독서라는 행위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아나운서님도 작은 서점에서 많은 책을 만나시는데 처음에는 이거
1: 네.
0: 내 관심사가 아닌데?
1: 그런 경우가 많았죠.
0: 그렇죠?
1: 시작은. 네,
0: 이렇게
1: 네.
0: 느꼈는데
1: 네.
0: 막상 읽어보니까 흥미롭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신 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 일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요. 책의 단점이 아니에요.
1: 네.
0: 반대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열심히 책을 찾아 읽어야 하는 거죠.
1: 네, 결국 일과 책을 둘러싼 사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일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또 하나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이

0: 게으른 게 아니라 이 과로 사회가 당신에게서 책을 빼앗아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독서의 의미와 역할을 시대별로 쫙 분석을 하는데요.
1: 네.
0: 2000년 이전까지는 교양을 위해서든 자기 개발을 위해서든 오락을 위해서든 책은 분명 필요했대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문화가 심화되고
1: 네.
0: 스마트폰이 모든 걸 대체하는 지금은요. 노동과 독서를 병행하기가 그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1: 아, 그래도 뭔가 이런 각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대안도 좀 나와요?
0: 네,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저자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1: 네.
0: 일에 내던지지는 말자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 동감합니다.
0: 네.
1: 네.
0: 지금 현대인의 풍경 초상이 어떠냐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하고요. 결국은 번아웃을 겪는다고 지적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일에 온몸을 다 바치는 전신사회라고 규정하는데요. 이제 전신사회를 내려놓고
1: 네.
0: 반신사회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만 일하고
1: 네.
0: 반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고 쉴 때는 쉬어야 한다.
1: 네.
0: 그래야 우리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 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회의 변화라고 아까 분명히 지적을 해놓고,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개인의 노력을 또 강조를 하고 있네요.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면이 약간
1: 네.
0: 있기는 해요.
1: 아, 네.
0: 왜냐하면은 그래 일 그만하고 책을 더 읽어야겠다 이렇게
1: 네.
0: 생각하기에는요.
1: 네.
0: 지금 사회가 모두 열심히 일하고 다들 돈벌이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기준을 느슨히 가져가는 게
1: 네.
0: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쉬려고 해도 왠지 눈치 보면서 휴식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고요. 저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이 다소 허황될 수는 있다.
1: 네.
0: 그 구체적으로 노동 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 다 함께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 책 자체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문제 제기까지는 저자가 잘 해주었으니까
1: 네.
0: 이를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1: 네.
0: 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현실적인 대안을 작은 서점에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0: 그럼요.
1: 아니 구한혜님께서 네. 좀 고민을 해주셨나요?
0: 저도
1: 많이. 아니 좀 이런 이 부분에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네. 네네. 굉장히 많이 해왔던 건데 이 책은 굵직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 관점에서 떠올리니까 이 거시적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네.
0: 하지만 이 독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1: 네.
0: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김유신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1: 청관열을 찾아간 그 말처럼.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그 출퇴근길에는 무조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1: 네.
0: 습관적으로 따르는 거죠.
1: 네.
0: 일단 집에 들어가는 순간 침대와 한몸이 되거든요.
1: 네.
0: 저자 역시 매일 퇴근길에는 카페에 들러서 잠시라도 책을 읽어보라고 맞아요. 추천을 합니다.
1: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0: 네.
1: 그렇죠.
0: 네. 그게 아무 고민하지 말고요.
1: 네.
0: 그 열정도 필요 없고 그 기계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대여섯 개 정도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1: 아, 네.
0: 그중에 하나가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여기에 더해서 작은 서점을 매일 들으시라 이런 이야기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1: 그건 우리가 하는 걸로.
0: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1: 그 책에는 당연히 없겠죠.
0: 그렇죠?
1: 일본 저자가.
0: 네.
1: 97.3 KBS 일라디 작은 서점을 듣는 것도 루틴으로 넣어주시면 여러분 네. 독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저자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매일 작은 서점을 들으시고요.
1: 네.
0: 읽고 싶은 책을 네. 풍부하게 찾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우리 구한혜 님 정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네. 자, 미야케 가호의 책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은 책을 읽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혜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오랜 독재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살라자르의 시대, 그 억압 속에서 철학과 정치와 신을 향한 프라도의 질문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프라도와 오켈리, 두 소녀는 바로 그 위험한 지식을 밤새 나누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가? 소년들의 대화는 목숨을 건 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평생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른이 된 프라두는 리스본의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수술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환자라도 그는 받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원칙이 그를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리스본의 도살자라 불리던 비밀 경찰의 수장 맨두스가 죽어가며 그의 진료소로 실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짓밟은 그 학살자를 살려줘야 할까요? 인간 프라두는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의사 프라두의 손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에게 이웃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배신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프라두라는 인물의 비밀을 열어보입니다. 그는 인연보다 눈앞에 목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은 쉽게 부패해도 몸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훗날 적어둡니다. 미움받아 마땅한 자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 앞에서 의사의 손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의 낙인을 견디는 대신 혁명의 길을 택합니다. 양심을 씻어내듯 조용히 독재자를 향한 저항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미 저항조직에 몸담고 있던 친구 오켈리가 프라두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요. 프라두는 그렇게 위험한 세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의 멤버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 에스테파니아를 만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사랑스러운 여인은 프라두의 절친한 벗 오켈리의 연인이었습니다. 냉철한 혁명가 오켈리가 사랑한 여인 에스테파니아 또한 프라두에게 이끌립니다. 프라두와 에스테파니아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이끌립니다. 여기서 우정과 사랑이 위태롭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량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기개홍입니다. 내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5m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차차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놀송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도 서울 지방 낮 최고기온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해상과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 지방의 낮 기온 내일과 모레보다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 제주도 경남권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34도, 개성 최저 25도, 최고 34도, 청진은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7도, 인천, 수원, 파주 26도, 낮 최고 서울 39도, 인천, 수원 38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26도, 대관령 18도, 강릉 26도, 낮 최고 춘천 37도, 대관령 27도, 강릉 32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6도, 충주 24도, 대전 세종 26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6도, 충주 35도, 대전 세종 37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38도, 군산 36도, 광주 37도, 목포 35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울산, 창원 26도, 낮 최고 대구 36도, 부산, 울산 33도, 창원 34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중산간 이상에서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7도, 서귀포 28도, 낮 기온 제주 33도, 서귀포 35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맑겠고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1.5도, 습도 78%, 해 뜨는 시각은 5시 40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장금의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처음으로 나흘 연속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모두 198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일과 그제는 이틀 연속으로 200명 전후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데 대해 국민들의 현실적이고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원은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다며 검사들의 참여 근거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방정부의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AI 기술도 활용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수사관들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보내 어제 오전 8시 50분쯤부터 약 9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행사 담당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두 번째 TV토론회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선당 후사의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는 탈당한 적이 있다며 자신은 이들보다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실력으로 정책과 국정을 든든하게 해내고 대통령과 합을 맞춰가는 것이 여당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비판하며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레버리지 ETF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국증권사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오죽하면 범여권조차 비판에 나섰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스볼라가 휴전을 위반했다며 레바논 남부마을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5일 헤스볼라의 노골적인 휴전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휴전 협정 위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습 개시 직전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이 설정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있는 만수리 마을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벽까지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가량 비가 오겠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 공감 윤지영입니다. 90년대에는 음반과 공연만으로 활동하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있었는데요. 조동진, 조동익 형제가 창립한 하나음악은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음반을 제작한 음악 공동체로서 당시 가요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 하나음악이 제작한 음반을 중심으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조동진, 조동익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음악 공동체 하나음악의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하나음악이 제작한 노래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그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한 장의 앨범이 굉장히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더 클래식의 멤버이면서 또 건반 연주자인 박용준 씨가 트레이스 2025라는 앨범을 냈거든요.
0: 네.
3: 이 트레이스를 뭐 흔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매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조동진의 흔적을 쫓는 앨범이에요.
0: 네.
3: 그래서 이 조동진의 노래를 박용준의 건반 그리고 첼로 여기에 박용준의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다시 부른 굉장히 좀 소박한 앨범이어서 야 이렇게 추모의 방식도 참 하나음악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네. 네. 하나음악은 아마 한국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마음에 뭐 한 구석 정도는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레이블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도 또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장필순 씨가 오랜 동료들인 기타 함춘호, 건반 박용준, 베이스 민재현, 드럼 신석철 등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박용준, 장필순, 함춘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과거에 하나음악에서 함께 활동했던 가족 같은 동료들이라는 점입니다.
0: 네.
2: 하나음악은 동아기에게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이고요. 비록 활동 기간이 짧고 대중적인 성과가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조동진, 조동익 이 두 형제를 중심으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저희 음악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소개해드렸던
0: 그렇죠.
2: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그런 하나음악의 음악을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3: 네, 전 조동진의 노래를 일단 준비했는데요. 친구들에게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들어보시고 조동진 씨가 1979년에 첫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 1980년대 내내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대부로 불렸거든요. 조동진 씨가 이렇게 말수가 좀 적은 걸로 유명해요. 말을 네.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그 조동진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음악 그리고 인품에 반한 후배나 동료 음악인들이 자연스럽게 조동진 씨 곁으로 다 모여든 거죠. 그래서 보통 조동진을 한국 포크 음악의 거목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조동진이라는 큰 나무의 그늘 밑으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들이 모여든 건데요. 조동진 씨가 이렇게 그 말수도 적고 야 나랑 같이 하자 막 이런 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닌데 보다 보면 어느새 후배들이 옆에 이렇게 쫙 같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2: 네. 네, 굉장히 좀 인덕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인품적인 부분에서 주위에 많은 좋은 음악인들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80년대 언더그라운드 씬을 대표한 레이블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동아기획이었는데요. 이곳은 김현식과 들국화를 필두로 많은 훌륭한 아티스트가 속해 있었지만 그 시작을 알렸던 게 바로 조동진이었습니다. 조동진은 세 번째 앨범을 동아기획에서 발표했고 이후로 그의 음악에 매료된 많은 젊은 음악인들이 동아기획으로 모여들었어요. 결국에 조동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동아기획에 그렇죠. 영광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들국화, 시인과 촌장, 장필순, 김현철 등이 대표적인 후배 음악인입니다. 이 인물들이 모두 틈날 때마다 조동진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칭송하는데요. 그것도 참 대단한
3: 그러니까.
2: 네, 대물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 네. 그래서 한 장의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조동진
0: 네.
3: 씨가. 그래서 굉장한 좀 과작 아티스트였는데 동화기획에서 발표한 앨범은 3집 딱 그 한 장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동화기획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신의 정신적인 주주로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조동진은 스스로 레이블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함께 활동해왔던 동료인 조원익 그리고 동생인 조동익과 함께 하나음악을 1992년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노래 듣고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음악이 1992년에 출범했군요.
1: 맞습니다. 아마 하나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뭔가 원년처럼 그 연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총지휘는 조동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역할은 조원익 씨가 담당을 했는데요. 또 음악적인 부분은 조동익이 주도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조원익 씨는 이 같은 성 때문에 조동진, 조동익과 함께 형제관계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동진과 70년대부터 활동해 음악인이고요. 동방의 빛이라는 아주 대단한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송창식, 조동진, 이장희 등의 앨범에서 연주 활동을 해온 음악인. 입니다.
2: 네, 네. 그리고 그 조원익 씨는 1980년대에는 음반 기획자로 변신해서 서울음반 등 음반사에서 음반을 제작해왔습니다. 유재하의 그 유일한 앨범이 바로 조원익의 기획 아래서 만들어진 앨범이고요.
1: 네.
2: 그리고 조동진이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친구이자 실무에도 능한 기획자여서 자연스럽게 하나음악의 살림을 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동진이 하나음악의 얼굴로 이렇게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음악인들이 하나음악에 합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그 소속 가수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하나음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하나음악이 많이 호명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음악은 출범과 함께 또 소속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 하나 옴니버스 1 그리고 하나 옴니버스 2를 연달아 발표했는데 또 이 앨범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여운 같은 것도 하나음악을 추억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가 조동진, 조동익을 비롯해서 뭐 신인과천장의 하덕규 그리고 김광석, 장필순, 조규찬, 이병우, 김민기, 동물원 김창기, 한동준, 김현철, 정원용, 고찬용, 낯선 사람들의 고찬용인데요.
0: 네.
1: 정말 뭐 한국 대중음악사의 어떤 골든 에라를 만든 인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나 씨가 얘기한 그 이름들이 다 전속은 아니었을지라도 느슨한 연대의 개념으로 김민기는

0: 김광석 하덕교동도 하나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하나음악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서울 강남의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일종의 아디트 역할을 하면서 이런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심심하면 들러서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음악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음악 소속 음악인들을 식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금전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일종의 공동체 개념이 된 거죠.
1: 저도 어딘가 이제 하나음악 관련돼 있는 좀 긴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뭔가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레이블이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고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모였는데도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어느 정도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 옴니버스 음반만 해도 조동진과 김민기가 하나음악 앨범에 참여했다고 크게 홍보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뭐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그냥 언더 가수들 옴니버스 음반이라고 하는 단신 하나가 전부예요. 어느 정도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2: 네.
1: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음악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그래도 조금만 더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고 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김광석의 초기 노래이자 또 하나 옴니버스에도 수록돼 있던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와서 하나음악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1: 김광석의 그대 웃음소리 준비했습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홍보 없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1: 그럼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대기업인 SKC의 지원을 받으면서 의욕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음악에서 냈던 초기 앨범이 정혜선 1집 그리고 이무아 1집이었는데요. 정혜선 그리고 이무아라는 이름이 아마 대중분들에게 대중에게는 좀 낯설 텐데 네. 네. 이걸 좀 거꾸로 보면 하나음악이 대중성보다는 음악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활동하겠다. 라는 일종의 선언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정혜선과 이무아의 앨범은 당시에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평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현재 정말 많은 수집가들이 가장 구하고 싶어하고
0: 그렇군요. 네,
1: 가장 가격이 비싼 음반이 됐습니다.
2: 네. 네. 아직도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2: 아, 정혜선 씨 앨범이 한때 정말 가격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하군요. 정혜선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1회 유재음악경연대회 참여해서 나의 하늘이라는 노래로 조규찬의 무지개에 이어서 은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에는 대상 없이 최고상이 금상이었어서 뭐 2등.
1: 2등이죠.
2: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확실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라 당시에 여자 전인권 뭐 제2의 한영애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소개만으로도 정혜선의 색깔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각자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하나음악 소속으로 자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하나음악에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온 기성 가수도 있긴 했는데 새로운 젊은 음악인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유재하 음악 경연대를 통해서 선발된 젊은 음악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음악에 합류를 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재하의 음악을 동경하면서 대회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 그 유재하의 음악을 제작한 조원익 씨가 또 있었고 또 역시 존경에 맞이하는 조동진, 조동익인 하나음악에서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를 당시에 거절할 음악인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렇게 좀 많은 이들이 하나음악에 합류를 했습니다.
2: 당시에 뭐 뮤지션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명성이 지금까지 또 유재음악경연대회로도 여러 방면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떤 유재음악경연대회의 명성은 거의 초창기에
1: 맞아요.
2: 만들어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벌써 뭐 30회가 맞습니다. 넘었는데 초기에 대단한 인물들이 정말 많이 발굴이 됐죠. 심사위원도 정말 으리으리했는데요. 김민기, 조동진, 조동익, 송창식, 김창환 등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이들이 선발한 수상자들의 음악을 조동익이 대부분 편곡하면서 시작부터 하나음악과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네,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0: 네.
2: 조규찬 정혜선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고요. 2회 이후에도 뭐 낯선 사람들의 고찬용 그리고 토이 유희열, 박인영, 오소영 등등이 하나음악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고찬용이 새롭게 결성했던 낯선 사람들 뭐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소라 씨 때문에 또 굉장히 유명했던 팀이었고
0: 네.
2: 또 이후에 프로듀서 음반으로 또 색다르게 많은 분들에게 음악적으로 다가갔던 유희열의 토이 1집도 전부 하나음악에서 나왔습니다. 90년대에는 정말 하나음악이 좀 풍성하게 가요계를 만들어준 앨범을 많이 발표하던 시기였죠.
1: 네.
2: 네.
1: 그리고 유재하 경연대회 기념 음반도 역시 하나음악의 카탈로그에 포함이 됐습니다. 1989년에 시작한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처음에는 그 조원익 씨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 음반에서 음반들이 나왔었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음악이 출범한 뒤로는 이제 꾸준하게 하나음악에서 발매가 됐는데 이런 음악들 덕분에 하나음악이 비록 대중적으로 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좋은 음악을 내는 레이블 젊고 좋은 아티스트가 속한 레이블 이런 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고찬용의 거리 풍경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신선하다.
2: 아, 저 라디오에서 처음 듣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1: 네.
2: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1: 한국에서 정말 들을 수 없었던
2: 맞아요.
1: 스타일의 음악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좀 신선했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0: 네, 당시 방송 타면서 어느 정도 주목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좀 소식이 좀 뜸하네요.
1: 맞습니다. 고천용 씨가 워낙 과작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중 앞에 서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좀 골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새로운 음악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저도 너무 천재라는 말 저희 김학선 씨나 저나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정말 그런 아티스트 가운데 하나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계속 저희가 뭐 대중적으로 성공 못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신 이 거리 풍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년대 라디오 키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도 있었습니다.
2: 있긴 합니다.
1: 네, 네. 있긴 하다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좀 네. 박한가 싶어서 말을 바꿨는데요. 바로 한동준 씨예요. 아. 이 한동준 씨는 91년 무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첫 앨범을 발표했고요. 그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가 어느 정도 반응을 얻었지만 큰 성공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앨범에서 조동익과 박용준이 편곡을 맡은 걸 인연으로 하나음악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1993년에 하나음악에 합류해서 발표한 이 집에서 너를 사랑해 노래가 정말 큰 인기를 얻으면서
1: 그렇죠.
2: 하나음악에서 나온 음반들 가운데 가장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 네.
2: 또 3집에서는 사랑의 서약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성공을 이어갔는데요. 한동준의 그 너를 사랑해 이 앨범이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서 그에게 기사 보면 3년 판매량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1: 그랬군요.
2: 네,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당시에는 이런 음악들이 진짜 이렇게 그냥 톱10 안에 맞아요. 들 정도로 좀 다양하게 또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너를 사랑해는 한동준의 자작곡인데요. 저작권.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 지금도 많이 네. 들리잖아요.
1: 그렇죠. 네. 또 사랑의 서약은 역시 하나음악과 긴밀한 관계를

0: 맺고 있던 뭐 범 하나 음악 식구라고 해도 좋을 김광진 작곡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김광진 씨도
1: 네, 맞아요.
0: SM에서 네. 네, 인연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노래들을 편곡하고 연주한 게 바로 조동익입니다. 당시 조동익은 베이스 조동익, 기타 함춘호, 건반 박용준, 드럼 김영석으로 구성된 일명 조동익 밴드를 이끌면서 편곡과 연주를 담당했는데요. 이것은 한동안 하나음악의 전형적인 제작 방식이 됐어요. 조동진이 전체적인 프로듀서를 받고 이제 조동익이 편곡과 연주를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죠.
2: 프로듀서가 조동진이고 작곡 김광진, 편곡 조동익, 기타 함춘호. 아, 이보다 네. 꽉 찬 조합이 앞으로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아, 못 모아요. 네. 이제는 못 네. 모으는 조합이죠.
1: 네. 장필순 씨 정도만 모을 수 있어요.
0: 맞아요. 그러네요.
1: 네, 근데 좀 안타깝게 이런 성공은 이제 한동준 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적인 성공에 대한 하나음악의 열망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조동진, 조동익을 좋아해서 잘 따르고 범 하나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조규찬, 김현철, 김광진 네. 그런 멤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한 영입 제한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또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공을 위해서라면 막 더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하자 막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0: 예. 그리고 김현철 씨도 당시에 동아기에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음악이 출범할 때 조동진 씨가 한번 넌지시 오지 않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전부였고 또 조규찬은 원래 하나음악에서 앨범을 내기로 돼 있었고 녹음까지 마쳤는데 다른 가요 제작자와 계약을 하면서 하나음악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야 그래도 또 우리랑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1: 계약 관계가 이미 돼 있으니까 못 가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냥 풀어주는 거죠.
0: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는 연결도 돼 있고 한데 굳이 그러지 않는 게 또 하나음악의 스타일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광진도 이승환이 설립한 우리 기획과 계약을 하면서 더 클래식 1집을 내고 이게 또 대박이 났죠.
2: 그렇죠.
0: 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기 가수가 될 자질이 있는 이들은 충분히 있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함께하자.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뭐 이런 모티베이션을 나누지 않은 게 뒤돌아보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하나음악에 그렇죠. 좀 순수성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참 양가적인 마음이 듭니다. 히트곡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하나음악이 나온 최고의 히트곡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0: 네, 조동진 씨가 안목은 뛰어나지만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는 성격. 또 그게 매력일 수도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말수가 정말 적어서 어쩌다가 네.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또 엄청난 울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기억에 나는 게 박용준 씨랑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박용준 씨가 야, 음악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파문을 일으키려면 물이 고요할 때 뭔가 고요해야 파문이 일어나는 법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있다가
2: 근데 이제 뭐 옆에서도 이제 답답하다고 하는 후배들은 아니 언제까지 고요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렇게 그리고 막 장필순 씨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마음에 차오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맞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모여든 거죠.
2: 그리고 또 맞는 분들에게는 또 너무나 깊은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1: 맞습니다.
2: 네.
1: 그래서 유희열 씨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었죠. 네, 워낙 우상이었고.
2: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죠.
1: 네. 모두. 그리고 뭐 조동익이 그렇던 어떤 날 음악도 그렇고 유희열 씨는 아예 어떤 날 음악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좀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유희열 씨는 하나음악의 사운드를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엔지니어 윤정우 씨와 함께 한국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를 꿈꾸면서 토이를 결성을 했죠.
2: 네.
1: 그리고 하나음악에서 1집을 냈지만 이 앨범이 또 그렇게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2: 저는 이 앨범 진짜 좋아했거든요.
1: 네,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죠.
2: 내 마음속에.
1: 내 마음속에.
2: 조규찬 씨 맞아요. 목소리와 함께 너무 아름다운 앨범이었는데
1: 네.
2: 그 당시 나쁘진 않았는데 뒤에 앨범들이 너무 잘 됐어요.
1: 맞아요. 그래서
2: 그 차이도 있죠.
1: 어느 정도 네. 그래도 하나음악에서 나온 앨범 중에서는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2: 맞아요. 네,
1: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2: 아, 저 같은 네, 사람일까요?
1: 반응을 못 얻었는데 네. 본격적인 인기는 토이가 하나음악을 떠나서 이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 집에서부터
2: 맞아요.
1: 네,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2: 네. 아, 참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듣고 있으면 운이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음악이 그만큼 상업적인 성공, 인기 이런 것에 집착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동진 씨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음악은 사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사실 네, 어느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음악적으로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음악 매니아에게 너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레이블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음악의 훌륭함 당연히 베이스가 되어 있겠지만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드리는 정성과 태도 뭐 이런 것도 저는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느리다는 건 어쨌든 이 아티스트가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의 속도, 태도를 존중해주고 뭐 상업적인 성공하자면서 뭐 음악 외에 미디어에 홍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레이블입니다. 뭐 판단은 계속 각기 다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바탕 안에서 음악이 중심이 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낸 게 이 하나음악이었습니다.
0: 네, 음악성으로만 승부해서 좀 성공까지 했다면 더 좋은 음반들이 많이 네. 나왔을 텐데
2: 아깝네요.
1: 네. 네. 설립 초기에 하나음악은 대기업의 뭐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후로도 한 음반사의 지원을 받긴 했는데 좀 아쉽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앨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면서 네. 지원이 끊겼습니다.
2: 네. 한국 경제도 계속 괜찮았다면 괜찮았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MF 오고
1: 그렇죠.
2: 90년대가 이랬어서
1: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필순 조동진 5집은 킹레코드사에서 나왔고 낯선 사람들의 2집은 당시에 CJ, 이제 제일제당에서 만들었던 레이블 녹스에서 발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하나음악이라는 이름은 좀 유명무실해지고 이처럼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같이 뭉쳐서 샤샤하던 뮤지션들이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활동하는 걸 보는 마음이 뭐 내부는 어땠겠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조동이 끝까지 하나음악의 이름을 지키면서 소수 정예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윤영배와 함께 장필순의 명반이라고 불리는 5집과 6집을 만들어내고요. 또 자신의 1집인 동경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앨범들 들어보면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음악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내용물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중음악 명반, 뭐 한국 100대 명반 뭐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지금 언급 언급해드린 이런 음반들이 항상 상위에 올라있거든요. 네. 뭔가 정말 어려울 때 명반들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장필순 5집에 수록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장필순과 또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조동익의 독집인 동경 이 앨범도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앨범이거든요. 네. 늘 조동익의 옆에서 건반을 연주한 박용준 씨가 이 동경 앨범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그 실제로 앨범을 녹음하기는 어려운 좀 연습실에 가까운 녹음실에서 조동익이 혼자 이 동경 앨범을 작업하는 걸 봤는데 지금 들어봐도 대체 어떻게 그런 사운드를 냈는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자기가 작업하는 걸 봤는데도 정말 여기서 한 게 맞나? 이게 다 신기해할 정도로 뭐, 예, 좋은 사운드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음악적으로 재능 있는 하지만 장사에는 서툰 사람들이 모여있던 집단이 하나음악이었습니다.
0: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마음 편안해지는 곡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0: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으로 조동익 씨 노래를
2: 네, 네
1: 한 곡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테마를 준비하게 된 그 박용준 씨 트레이스 2025라는 앨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앨범도 한 번 더 찾아봐 주십사 하는 네, 마음으로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너무 또 소리소문 없이 네, 나와서 이 앨범을 만들면서 박용준은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없이 알려줬다. 이젠 다시 볼 수 없는 그를 추모하고 처음 만났던 그때를 추억하며 트레이스 2025로 살며시 흔적을 남긴다라고 소개글을 작성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조동진이라고 그렇죠, 하는 커다란 산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가 가지고 음악을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소개글이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지향과 같은 태도를 가진 음악인들의 공동체 하나음악의 음악 오늘 쭉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2: 네,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인데 말없이 알려주었다. 조동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리고 유희열 씨도 한 인터뷰에서 하나음악을 가수 중심이 아니라 연주자, 프로듀서, 작곡가 중심으로 엮인 마지막 공동체였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화기획에서 시작되어 하나음악까지 10년 정도 유지됐던 싱어송라이터의 흐름은 1990년대 하나음악이 나오면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2: 정말 한국 대중음악 사에서 중요한 레이블이자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1: 저 네, 한국 대중음악 역사가 이렇게 짧지가 않은데 정말 그 하나음악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독특함은 뭐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뮤지션들에게 긍지를 갖게 했던 이상적인 음악 공동체 하나음악이 제작한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에 보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름 능수화 정끝별 꽃의 눈이 감기는 것과 꽃의 손이 덩굴지는 것과 꽃의 입이 다급히 열리는 것과 꽃의 허리가 한껏 휘어지는 것이 벼랑이 벼랑 끝에 발을 묻듯 허공이 허공의 가슴에 달라붙듯 벼랑에서 벼랑을 허공에서 허공을 돌파하며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붉은 목젖을 돋우며 더운 살꽃을 피워내며 온유월 불든 사랑을 저리 천연쓸에 완성하고 있다니 꽃의 살갗이 바람에 드는 것과 꽃의 마음이 붉게 멍드는 것과 꽃의 목을 때에 비린내가 차오르는 것과 꽃의 온몸이 저리 환히 당겨지는 것까지 이런 더위에 활짝 핀 능수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정끝별 시인의 여름 능수화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부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흐름인 가운데 이 민생과 사법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이 시험 무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여야를 대표하는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당 당대표 경선 상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0: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함께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까지 나와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차의 온도를 보니까 40도를 찍었더라고요.
1: 41도요.
0: 41도 찍으셨어요? 오, 차마다 다르군요.
1: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안수사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ARS 혼합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제가 쫙 보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요. 뭐 국힘 지지층도 그렇고 뭐 지역에서도 뭐 진보 진영이 좀 강한 지역에서도 그렇고 진보층이 유리한 지역에서도 다 이거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 생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2: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논의가 본 게 네. 민주당 지지층의 53.8%가 필요하다.
0: 네.
2: 39.85%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을 훌쩍 넘는 60% 가까이가 이게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0: 네.
2: 이번에 이렇게 법 개정은 결국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강성 지지층의 그런 의견을 대변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건 물론이고 자당 지지층 중에도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을 대표한 그런 어떤 법 개정이 아닌가 싶고 전당대회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됐을까 그 점에서 더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형사소송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는 법이잖아요.
0: 네네.
2: 그런데 이 법을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처리 속도를 예를 들어서 빨리 하거나 혹은 정부로서 마땅히 우려를 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을 게을리했다면 이거는 경중을 떠나서 지금 여당이나 정부 구성원들 모두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형사소송법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 부작용이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의 왜곡으로 나타날 우려도 저는 굉장히 크고
0: 네.
2: 일각에서는 굉장히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법 자력 구제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이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 내가 스스로 법을 잘 공부하든 아니면은 법을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권리 구제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법 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2: 이게 대한민국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그 국가가 대리해서 결국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소송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추권을 행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0: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겠네요.
2: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안 하니까.
0: 네.
2: 그리고 너무 서류만 가지고서 공소 유지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설령 피해자를 만나고 혹은 가해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더라도 그걸 증거로 못 써요. 만났는데 가해자가 중요한 자백을 한다 그러면 야 그만. 너 그거 경찰에 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0: 네.
2: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서사에서
0: 네.
2: 본인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혹은 피해자 위치에서 검사와의 겪었던 일. 온갖 부당한 강압수사, 뭐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 경험만을 너무 이 검찰개혁 혹은 보안수사권까지 박탈하는데 앞세웠던 게 아닌가. 그런데 검찰권의 본질이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매우 저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3: 아니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 지금 예를 들면 말이에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들 그 당사자들 있죠.
3: 네.
1: 그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10월 되기 전이라도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빨리 종결지려고 노력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미터 다시 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난 네. 모르는 일이니까.
3: 네.
1: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발언이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요.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라는 건 100% 국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을 하면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국민이 피해본 이후라는 얘기예요.
3: 네네.
1: 그런데 우리가 입법하는 것은 왜 입법이나 개정을 했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당연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1: 근데 피해를 보고 난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본 다음에 그때 고쳐줄게. 아 세상에 이런 게 이게 입법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지 저는 도저히 그 논리하고 사고 방식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서두를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절반 이상이 그 여론조사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 한번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이 강경하게 추진했던 세력들도 있는 것 같은데
3: 네네.
1: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3: 아니
1: 봅니다.
3: 이게 저는 크게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으면 일이 이렇게 빨리도 처리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저는 느꼈어요.
1: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예. 압도적 다수 정당의 의원들의 마음을 모은 거죠.
3: 뭐 전체적으로 뭐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봐가지고요.
4: 전당대회를 저는 의식을 했다고 봐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3: 네.
4: 제가 아까 한길 리서치 소개하셨는데 한국 갤럽 조사도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60%가 넘어요. 이건 분명히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이고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3: 네네.
4: 물론 국민 전부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의 조항도 여러 가지 있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해요.
3: 네.
4: 지금 여전히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있는데 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더라도 근데 경찰이 꼭 영장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검찰이 지금은 수사를 하고 보다가 이 계좌가 문제가 있다. 압수수색해야겠다면 영장을 청구해요.
3: 청구하죠 법원에. 네.
4: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요.
3: 지금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먼저 치고.
4: 예, 경찰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예. 보안서 요구하면서 네. 당연히 영장 신청해 주세요. 그래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경찰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렇죠. 해서 법원으로 가는
4: 검찰이
3: 거죠.
4: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장 청구도.
3: 네네네.
4: 반드시 경찰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3: 그렇다면서요. 네,
4: 공소제기는 물론 검사가 합니다만
3: 네.
4: 이것도 헌법 제12조 사망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별개 문제의 영역입니다만
3: 네.
4: 또 하나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빨리 하려 한 것 같고 또 저는 여기서 김민석 전 총리도 제가 알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죠 지금은 분명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급박할 때는 이거 보안 사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3: 네네네.
4: 그런데 대통령도 아무 말씀이 없죠. 어제 제가 보니까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행간에는 보니까 다르더라도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 행간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했어야죠. 이 문제가 있다.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국회의 결정이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견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국민이 많이 반대하고 또 하나가 아주 제 보기 눈살 찌푸리게 했던 게 김영민 의원이 말이죠.
3: 네.
4: 거기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옆에 가서 있는 거. 그리고 거기 무슨 퍼포먼스 한다고 그 헌법 개정안 봉하마을 묘소에 거기다 갖다 바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완전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이죠. 사법적 통제 인정했어요.
0: 네.
4: 경찰 수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자율적 이어야 된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네.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기에 꼭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3: 노무현 전 대통령.

0: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반대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도외시하고 있고 국민 여론을 너무 이렇게 깔아뭉개면 안 된다. 대단히 이건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네.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0: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이거 중도권,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어쨌든 이게 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 민주당 지지층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0: 그렇습니다.
2: 중도층은 이제 더 세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강성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개혁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적 평가에서는 이것은 계약으로 저는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건 실패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검찰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검찰의 폐해 구조를 그대로 지금 경찰로 이관하는 이런 형식을 띄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검찰이 없어지면 정치경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0: 네.
2: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민의 어떤 그 사법적 편익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의 보안수사 필요성이나 이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또 수사기관 수사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안 되는 거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밀어붙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통과된 이 문제 있는 내용도 문제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다수의 어떤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0: 네네.
2: 이 정당 이 집단은 왜 이러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관찰 대상이고 분석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부의 그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맡으셨던 분이 한번 글을 올려주셨어요.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진보개혁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0: 네.
2: 거기서 제가 하나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지적한 부분이 민주당은 교조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0: 교조주의요.
2: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떤 구호나 원칙이 일단 집단의 언어로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의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명제가 돼서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0: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2: 예.
0: 거죠.
2: 그래서 이제 입틀박 정당이 되는 거죠.
0: 네.
2: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원칙에 반대하면 곧 반개혁이고 반개혁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어떤 강경한 주장이 집단 전체를 장악한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사고도 외부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척하잖아요. 적대시하고. 그런 집단 사고가 사실 민주당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교조주의나 집단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정당이고 민주정당으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3: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도요. 그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왜요?
3: 예전
0: 네.
3: 같으면은
0: 네.
3: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국민들을 그냥 잊어먹고 넘어가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이거 지금 돌아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제 계몽에 나서는 거예요. 대국민 보고회. 예? 법이라는 그 법안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계몽을 통해서 이거를 아리켜주려고 그러면 그건 실패한 정치행위예요. 왜냐하면 정치행위라는 거는 사람들이 느끼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정치는 말이 길면 안 된다.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걸로 확 느끼면 느끼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뭐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때로는 행정이 되고 정치가 때로는 계몽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이제 계몽 모드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 민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최고 수준을 가진 국민들의 대상 계몽한다고 그게 먹힌다고 좀 생각하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4: 그러니까 뭐 계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설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면 설득할 대상을 만나서 진심 어린 그런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0: 이를테면 그 설득도 국민이 돼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4: 아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네. 김용민 의원이 그 봉화에 가서 노 대통령 흉상 옆에 찍은 사진 밑에다가 지옥이나 가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0: 그러니까요.
4: 제가 민주당이라면 가장 먼저 만나서 설득해야 될 분은 이분이에요.
0: 네네.
4: 이분은 그런 피해를 겪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본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본인이 여전히 범죄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피해자지만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이슈가 이 의제가 올바로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분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국민을 먼저 만나서 위로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충실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껄끄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대국민 보고회라고 일방적으로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한 거고 거기 국민은 없었어요. 그게 네. 무슨 대국민 보고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하는 방식, 정치하는 태도 여기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완해서 얘기하자면 검찰권을 견제하려면 지금 검찰의 기소 독점이나 기소 편의주의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 인지 수사권 이걸 없앰으로 인해서 수사에 대한 견제는 상당 부분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소권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법정으로 갑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나요.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소 배심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어떤 제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전적으로 검찰이 네.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에 대한 견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가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다음 스텝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제인데 그게 아니고 요만한 어떻게 보면 소추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보안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거에 지금 집착을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검찰개혁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0: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조미룡 님께서 그럼 지금 어떤 보안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셨는데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국회의원 계십니까?
3: 보안책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죠.
0: 네.
2: 아니 있습니다.
3: 아, 국선변호인이요?
2: 아니요. 아니 원상 복구하는 거죠.
3: 원상 복구.
2: 그렇죠. 계약된 법을 예, 예. 계약된 그 조항을 다 폐지하고 네. 원상으로 복귀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는 거. 그 부분. 저는 그래서 이 계약된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에 대한 폐지 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아마 내년 총선 때쯤 가면 불가피하게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보완 입법에 저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완하지 않고서 민주당이 저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2호권이에요.
0: 네네네.
1: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거부권, 그 비토파워라는 게 이건데. 그래서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이 입법 절차가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제2호권 행사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기 제가 잠깐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는 건 별개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0: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1: 여러 얘기를 네네. 많이 했어요.
0: 맞아요.
1: 경찰에 네네. 비대한 권력에 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제2호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전당대회 끝나고 이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진영 간의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대개 뭐 이런 것도 참 진영 간의 문제로 여야의 문제로 여기 네 명이 저 포함해서 네 분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0: 의견이 합쳐졌네요. 네.
1: 이거 좀 좋은 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0: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이거 네.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 제가 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0: 네네네.
1: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히 신중론이 많았어요. 전당대회 초기만 해도. 근데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그 신중론이 완전히 묻혔다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되건 전 대표 정청래 후보가 되건 김민석 후보가 되건 김민석 후보도 지금 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김민석 후보가 제가 또 말씀드린다고 속내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누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의식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도 자신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보통 때 같은 경우는 공천을 의식하는 게 인정이 이해가 가는데 저는 네. 이런 문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잖아요.
4: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도 제2요구를 안 하고 수용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10월 2일이면 이 법이 시행이에요. 그 사이에 이거를 원점으로 다시 돌릴 방법은 없다고 보고 일단 이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0: 네네.
4: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0: 네.
4: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좀 누적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에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부작용이 누적되고 국민 여론이 쌓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뭐 민주당이라고 별

0: 뭐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세요라고 이제 빌겠죠. 일단은 그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1: 오늘 민주당
0: 이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일들이
1: 그 얘기했죠. 예. 피해자가 직접 국선 변호인 하면 된다. 그런데 예. 누구라고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어요.
2: 서영교 의원이.
1: 네. 글쎄 그러니까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3: 지금
1: 이렇게 무책임하다니 말이 안 돼요.
3: 팩트를 제대로 또 파악도 못하는 예,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이 그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재수자를 하게 된 계기는 검사가 한 게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돌려차기 피해자 되시는 분께서 직접 그거 1심까지는 공론화도 안 됐고 그거는 순수히 검찰의 보안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일단 저질러 놓고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4: 여기서 정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
0: 네.
4: 또 뭐 국선 변호인 쓰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전직 국회의원은 뭐 수사의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1: 그러니까.
4: 네? 이거 완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네. 이 부분에는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네.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대한다? 이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0: 알겠습니다. 이게 국선 변호인이라면 참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매번 생각이 나서
3: 그렇죠.
0: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1: 요새 그런
2: 조금 올랐어요.
3: 아, 올랐어요?
2: 조금 올라서 55만 원쯤 하는데
0: 아, 그래요?
2: 근데 그거는 이제 지정 국선 변호인이라 해서 사선 네. 변호사인데 국선도 아. 하는 분들을 사건당 55만 원 주는 거고 국선 전담 변호인이라고 있어요. 국선 사건만 하는.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그분들은 네. 월급을 받아요.
0: 아 그래요?
2: 근데 그분들은 사건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피고인들입니다.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변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0: 그만큼 신경 못
2: 쓰신다. 국선 변호인은 전부 피고인들이고 네. 그동안에 피해자를 대리해왔던 건 검사예요. 법정에서. 아. 그게 형사소송의 원리입니다.
3: 그래서 왜 미국에서 미국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범죄가 뭐 그러네요. 크레이머다. 네. 그럼 크레이머 대 네. 예를 들면 미국 중앙정부 크레이머 대 무슨 특정 주정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0: 네네네.
3: 그게 바로 검사의 역할이거든요.
0: 아니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피해자를 그러니까 대변해 주는 건 검사네요.
2: 법정에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네. 피해자가 네. 아니고 검사입니다.
0: 그러네요.
1: 서영교 네. 의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어요 이거. 이게 되게 무지한 얘기예요. 이 자체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아니라 그건 다른 얘기였어요.
0: 그러니까 아까 거죠.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답을 드릴 분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 네.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그 얘기도 좀 이제 해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사의 표명을 거의 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1: 아니, 당연한 거죠.
0: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잘 버텨라라는 이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께서 사퇴를 반려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반려한 거죠.
0: 반려한 겁니까?
1: 그렇죠. 이미 그런 뭐 사의를 수용했겠죠.
0: 그럼 끝까지 책임져라. 뭐 중수청도 이제
1: 그러니까 뭐
0: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1: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사의 평을 강력하게 했는데.
3: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래 네. 가는 게 쉽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1: 네. 잠깐 제 말씀
3: 예, 예. 좀 죄송합니다.
0: 예, 예 말씀해 주시죠.
1: 말을 못하겠어. 말을 끊어와요.
0: 보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1: 네. 발언권 예, 괜찮아요.
0: 예, 보안 발언권.
1: 그런데 네. 저기 그 뭐였죠? 까먹었어요.
3: 아니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1: 왜냐하면 제가 네네. 드린 말씀이고
0: 네네네.
1: 지금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지금 10월 2일 날이면 이제 이게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까지만 있으란 얘기라고 저는 보여요.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그 뭐 수면장애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0: 또 무의도 빠지셨다고 그러고.
1: 그것도 하나는 예. 그리고 이 정도 본인이 안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는 안 할 수밖에
0: 없는. 의지가 많이 꺾이신 것 같던데요.
1: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걸 만약 그만두게 하면 아주 명시적으로 이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당청이 당정이 균열이 나는 걸 명시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에요.
0: 네네네. 네.
3: 근데 저는
1: 그 무슨
3: 혼나가지고 지금 말해도 되나? 그러고. 근데
0: 말씀하십시오.
3: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일 대통령이 말린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거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이 법률 심판이 들어간다고.

0: 하나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당연히 그거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수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건 장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8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검사들 중에 중수청 넘어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28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어디서 이거를 구하죠?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법무부 장관이 있거나 없거나 문제는 발생을 하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도 그만뒀잖아요.
0: 맞아요. 아니 요새 근데요 대행은 요새 시대적 저 유행이에요. 다 대행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만
0: 안 된 다 대행.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나라를 운영한 데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네네.
2: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특히 이제 경찰하고 검찰은 공권력의 상징인데 이거를 지금 집권 2년 차가 돼도 계속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인사권을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 있게 이 부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저는 찾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후임을 자기가 믿을 만한 후임을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다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 부분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1: 찾기 쉽지 않겠네요.
2: 그런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아마 보안 대책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은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런 발언도 나온 거고
1: 네.
2: 또 이제 그 국회 나와서 판사들하고 담소하는
0: 수사라고
2: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도 이제 수사해야 돼. 예? 뭐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제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가 없이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를 된다면 그냥 저기 무난하게 된다면
1: 네.
2: 다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마 당정에 고민할 거라고
1: 봅니다. 아, 재논의할 것이라고.
2: 아, 그렇지 않고서
3: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2: 버틸 수가 없어요.
1: 이대로 갈 수가 없다.
3: 갈 수가 없어요.
1: 아니 근데
4: 저는 조금 전망이 다른데.
1: 아, 다릅니까? 예, 예.
4: 저는 지금 지지율이 한 반토막쯤 되면 그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이 검찰개혁 수사권 박탈은 민주당의 약간 신성불가침의 의제입니다.
1: 네.
4: 특히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거의 이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몰두하는.
1: 오래됐죠. 사실.
4: 그 점에 있어서 네. 대통령이 여기에 불철저하면 대통령과도 결별하겠다라는 식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유시민 작가가 나와가지고 결국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눈치 보는 이유는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이유도 이 여권의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 이 의제가 어떤 의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뭐 이걸 주도했던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식적이거나 이제 합리적인 그런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때문에 설령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설령 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있다 하더라도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1: 네네네.
4: 그러니까 이거 하면 진짜 폭망한다는 게 눈에 보여야 그때 가서 어떻게
2: 하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3: 먼저 얘기하세요.
2: 그 개혁의 선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선거에 장사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총선 전망이 만약에 어둡게 이렇게 전망이 된다면
1: 네.
2: 저는 아마 스스로 손을 쓰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3: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번에 그 형사소송부 개정 공소개혁 들어갔잖아요. 이거 늦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라도 좀 안 들어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있는데.
1: 또 거기에 또 연관이
3: 연관 공소개혁 늦어지 들어갔다고 네.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오늘도 제가 그 내심에 그 칼럼을 쓰고 오늘 나왔는데 이건 대통령은 말이죠. 이걸 법리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퇴임까지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고
1: 네.
3: 그렇게 해서 생각해요. 이걸 계속 끌려간다.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중에 어려워진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과연 속도 조절이 될지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참 길어 보이네요. 예.
3: 꽤 이게 너무 길어요.
1: 예. 아니, 또 길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관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0: 길다는 의미는 예. 관심이 집중된다는 의미도 있고 네. 지루하다는 의미도 그러니까 있는데 네.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1: 그리고 해결돼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어제죠? 아 그저께군요. 아 어젠가요? 아 제가 날짜가 자꾸 헷갈리네요.
3: 날씨가 더워서
1: 예. 세제개편. 그저께네요. 그저께요.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가 이제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뭐 그냥 굉장히 좀 직속하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공급대책 없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고 이거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네 분 세제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0: 그게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뭐냐면 이건 세제 개편이자 뭐라 그러더라?
1: 정상화?
0: 능 부담? 뭐 이거라는 거예요. 전 생전 처음 들었는데 응능이 뭐냐면 능력에 맞게.
1: 네.
0: 근데 응능 부담의 원칙인지 뭔지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부동산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정부가 도대체 왜 부동산과 이번에 세제를 자꾸 이렇게 분리하려고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제 개편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또 못 잡으면 폭망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1: 아니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잖아요.
0: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하고 제가 연결이 되는 건데 뭐냐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M2라고 그래가지고 시중 유통량을 보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천조가 넘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는 돈이. 근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로 돈 팍팍 풀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도 돈 풀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고유가 무슨 피해 지원금 그것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푸니까 이거는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1: 물가상승이죠.
0: 인플레이션은 물가 오르고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둘러싼 물가도 다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금리는 제가 볼 때 오를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기 좀 있으면.
1: 지난번에 한번 올랐죠.
0: 그거 또 오를 거야. 그런데 금리 오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제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이제 쓸어 담아야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풀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죠. 푼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당장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1: 알겠습니다.
0: 하는 거죠.
1: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4: 아니 저런 세제 개편안으로는 집값이 안 떨어지죠.
1: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아마 신율 교수님과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일단 세금 폭탄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대상은 대체로 시가 한 35억 정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시가 35억 이상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가 35억 이전에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금 축소했잖아요.
1: 네네.
4: 원래는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그게 한 시가 20억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20억이 넘는 주택이 대한민국에 몇 채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 큰 퍼센트는
4: 36만 아니죠. 채 정도 예. 있습니다.
1: 네네.
4: 전체 가구의 2.3%. 그중에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35억쯤 돼야 늘어납니다. 세금이. 35억은 아마 전체 주택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네.
4: 그리고 정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이를테면 초고가. 이건 이제 40억 이상인데 그건 한 0.4% 정도 돼요. 0.4%의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게 세금 폭탄입니까? 이게 대다수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1: 세금 폭탄이 아니다.
4: 네, 이 말씀을 우선 거죠. 첫 번째로
1: 네.
4: 드리고요.
1: 네네.
4: 20억에서 35억까지 구간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종부세가. 올해 나왔던 거에 비해서.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보유세 개편안이다.
1: 아, 오히려 더 세게 나왔어야 된다고?
4: 아니 당연하죠.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네네. 보유세가 낮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대통령도 언급해왔고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해놓고 실제는 이제 지금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핀셋 그 이 이 조세 확대를 한 거예요.
1: 초고가 주택에 그렇죠. 초고가, 살지 않는
4: 그다음에 비거주 네. 다주택자들에 그렇죠. 대해서만 네.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니까 그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보면 규제한 거죠.
1: 네.
4: 그러니까

0: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5년 동안에 3조 5천억밖에 안 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법인세 세수 넣는 거 이런 거
1: 반도체 뭐
0: 이걸 가지고 미안해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과장돼도 너무 과장됐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세금 폭탄에 공세를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이 원래 부자 정당인 건 알지만 대한민국 0.4% 세금 넣는 게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냐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값 모두 못 잡아요. 이런 거 가지고는
1: 못 잡는다.
0: 네. 네. 다만 기대 수익률을 누르는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기가 끊이지 않는 거는 이게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을 낮추는 건 세금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수단이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중심해야 되는 건 종부세는 진짜 몇 퍼센트 안 돼요. 해당되는 게 양도세를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양도세를 이게 지금 하는 거 보면 장기 보유가 아니죠. 이제는 장기 거주 특별 공제를 10억 원 상한으로 딱 잡았어요. 이러면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값. 자기가 노력해서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살아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아파트값 올린다, 아파트값 올랐다고 해서 양도차익에 10억만 공제를 해주면은 사실 10억 이상 되는 거 20년 넘게 산 사람들은 훨씬 많이 오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2: 그러니까 거래세로 이런 점에서 저는 이거를 예, 보는 거죠.
1: 그런 지점들을 거래세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양도세를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가지고는 문제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도 네, 저도. 그런데 네, 네.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거기에서 이게 상당히 민심 위반이
3: 저는 국민들 누리 조세 정상화 뭐 정부가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 또 좋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예. 네. 저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부동산하고 연계됐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시장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1: 네.
3: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트리플 강세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세제 개편안이 불똥이 부동산으로 튀어가지고 또 이 정말 또 집값도 올라가고 또 전세 품귀 현상 일어나고 월세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튈 것인가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는 겁니다.
1: 네네.
3: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는 조세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피해가 전월세로 오고 그 전월세 피해자는 서민들인데
1: 네.
3: 이렇게 간다면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다 실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 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1: 그 부분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긴
3: 그러니까 그 부분에
1: 해요.
3: 대해서 네. 정부가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공급 대책 없는 세금 폭탄이다. 이것도 제가 할 때는 과도할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고 야당 주장이나 여당 주장 관계없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아는 분은 월세가 두 배로 올랐대요.
1: 네.
3: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1: 그렇죠. 예.
3: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지옥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방치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지역 그대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책임 있게
1: 네.
3: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해야 되고 지금 다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어떤 사람들이 참모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부동산 시장 더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종부세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잖아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근데 거주를 하면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서 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살면 그 세입자들은 당연히 내보내야 되고 집을 또 새로 사는 사람들도 세입자들은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2: 근데
1: 지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긴 하죠.
2: 한 말씀만 드리자면
1: 네.
2: 저는 그 용어 우리 큰딸애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나 그거 비거주 1주택이래요. 아니 전세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한다면 집을 비워두고 있는 개념이죠 사실은. 예? 그 소유주가 산다라는 거는 실거주고 전세 그러니까 세입자가 사는 건 비거주 세입자는 그럼 무슨 존재죠? 전 일단 그 단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 네네.
2: 두 번째
1: 네.
2: 뭐냐면 비거주 이게 루마니아 그 실거주 우리 그 이 정권 표현대로 실거주 루마니아 실거주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4%예요. 루마니아.
1: 엄청 많이 실거주하네요.
2: 그 실거니까 다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1: 어, 좋네요.
2: 이게 네. 좋죠?
1: 네네네.
2: 근데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따집니다.
1: 왜? 왜요?
2: 예를 들면 루마니아 부크레시티나 이런 데 외곽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1: 네.
2: 예?
1: 네.
2: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못 들어가는군요.
2: 다 실거주를 하니까.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약 20% 되는 루마니아 젊은이들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어차피 집을 못 얻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거든요. 인력 손실되고요. 건설 부분 이거 죽어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산업 부분 침체되고 이게요. 직접적으로 이게 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장일단 있는데 너무 세게 다세대 이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규제하다 보면
1: 네.
2: 문제는 커질 수밖에
1: 없겠습니다. 최찬원 교수님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4: 저기 보유세를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보유세는 더 올려야 된다.
4: 그리고 아까 네. 저기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네.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 그렇죠.
4: 지금 이재명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세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뭐 세제 대개편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1: 네.
4: 그 지금 뭐 30억, 40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TV 뉴스에 보면 이제 뭐 지나간 그 화면 나오더라고요. 50억, 60억. 루마니아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이죠.
4: 아, 제가 사는 곳에서 그 차 한 막히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다 그런 동네가.
1: 네.
4: 제 누나도 살고 동네 다 친구 살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서 자꾸 보유세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자꾸만 이제 그거 올리면 잠긴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그런 것 같아요. 전세 월세가 네. 사라지는 건 맞아요. 제 아들도 전세 샀는데 아주 걱정돼서 죽겠어요. 이제. 또 2년 후에 어떻게 갈까.
1: 그렇죠. 가격이 또 올라갈 텐데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4: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들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의 이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1: 핵심이 뭘까요?
4: 강남이 4,50억이죠. 노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억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뭐 오르게 뭐가 오릅니까? 자꾸 오르는 뭐가 오르냐. 오르지 않는다니까요.
1: 노도방에
4: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뭐가 원래 오르기는
1: 월세가 300만 원대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4: 오르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거긴 안 오른다고요. 매매가는.
1: 네.
4: 그러니까 인도가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 거의 다 강남 살잖아요. 지금 정착하는 사람들. 그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짜리나 이거 40억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억에 사나 보죠. 그런 걸 얘기해서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을 하는지 뭐 그래서 양도세 좀 깎아주고
1: 그렇죠.
4: 나가 구멍은 만들어줘야 돼. 출구는 만들어주고 보유세 그대로 너 돈 많이가 거의 사러 돈 많이 내고 사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 보유세는 알겠습니다.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죠.
0: 그러니까 네. 그, 우선 네. 약간 이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네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1: 그 양도세는 거래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 OECD의 하우징 택세이션 기준으로 보면 세금의 세 종류가 있는데 취득 단계의 세금이 있고
1: 취득세죠.
0: 보유 단계의 세금이 보유세가 있고 처분 단계의 자본이득세가 있는 거예요.
1: 양도소득세.
0: 그걸 자본이득세라고 부릅니다.
1: 네네.
0: 때문에 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팔 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세금을 물리냐. 아니 그런데 그 집이 과거에 살 때 수억짜리가 지금 수십억이 됐어요. 그렇죠. 50억, 60억이 됐어요.
2: 그런데 그게 본인의 거기, 노력에 있었던
0: 아니 본인의
2: 아니잖아요.
0: 노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거기에 몇 억쯤 세금 낸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당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0: 근데 저는 전월세 대책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 지난 두 번의 부동산 대책 토론회를 뭐죠. 지켜봤는데 전월세 대책을 얘기 안 해요.
1: 맞아요.
0: 결국엔 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만 하고.
1: 저는 이번에 그 대책이 같이 나올 줄 알았어요.
0: 나는 당장 집을 가질 수 없어. 내 소득으로는.
2: 맞아요.
0: 상당히 먼 미래야.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전월세야.
1: 네. 근데
0: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대책을 정부가 충실하게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제 공급 부족론이 늘 제기가 되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또 보수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먼저 공급 대책을 앞세울 수는 없었을까. 지금 이제 6만 호 대책을 작년에 발표했고 5만 호 신규 대책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11만 호 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짜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먼저 앞세우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나 금융대책이나 이렇게 이제 정책을 좀 패키징을 했더라면.
1: 그러니까 먼저 공급 정책이 나오고.
0: 그렇죠. 날로만 닥치고 공급 얘기할 게 아니고 네네.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했더라면 조금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런 게 덜할 수 있었는데

0: 어떤 선입견이 작용하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공급은 없고 가격만 올린다. 이번에 또다시 그런 선입견이 동원돼서 일종의 이제 과장된 공포가 시장에 형성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점 좀 아쉬워요.
1: 재개발을 너무 지금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2: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1: 재건축도 재개발을 늘려야 된다.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어. 재개발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낙후돼 있고 네. 환경도 나쁘고. 양극화 점점 벌어지고.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제 공급 대책이에요.
2: 재개발을 또 건들면은 그 공급, 그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또 상승을 좀 건들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3: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세금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2: 그렇죠.
3: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180도 다른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나 네. 이런 부분 더 심화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계속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 정책은 코스피 5천보다도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자기에는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월세는요 대한민국 서민들이 집으로 자가 소유로 가는 주거사다리예요. 소중한 이거가 무너지면 네, 네. 서민 삶 자체가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는 7일에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일단 연다라고 해요. 수도권 공급 대책 점검을 예정 중이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일단 좀 지켜봐야겠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동의합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2: 예, 어떻게 좀 방향이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1부에서 핫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문제와 부동산 이야기. 사실 각각의 주제만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였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2: 네, KBS 열린토론 황현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거 짚어드릴게요. 최창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 아까 한국갤럽에 대해서 자체 조사 좀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61%가 나왔다는 점 이거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7403님, 저는 어느 정당의 책임 당원이에요. 정치 이야기는 끝도 없고 결과도 없는 말 그대로 고도를 기다리며 일 때가 참 많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 고도에 맞춰가는 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봉곤님께서 날씨도 더운데 정치권 소식 들으면 짜증나요. 네, 얼른 선거철이 와야 하는데라고.
5: 야, 핵심을 찌르셨네.
2: 야, 이건 빨리 선거로 투표로 오늘 막 이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겠다. 막 약간 이런 마음의 뜻을 좀 보여주신 거죠.
1: 정신 차린다 그 얘기죠.
2: 그렇죠. 네. 선거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5: 그때만 예. 유일하게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2: 아직 좀 선거가 많이 남아서 그러면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5: 안 되는 거죠.
2: 한번 좀 그렇게 이야기해봤고. 자, 안정숙님께서 황현희님 요즘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아, 이거 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괜히 좀 많이 안 좋은 좀 여론이 형성될 것 같아서. 저보고 박보검 닮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5: 아, 그거는 진짜 예, 굉장히 안티 세력이 많이
0: 생겼어요. 아, 지금부터 출연 안 하겠습니다.
5: 큰일 나겠네.
2: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또 그렇게. 눈을 찾으면
5: 크게. 정치적 난시가 넣어서 그런지 속도만 안 좋고 상이지네. 아우, 왜 그러지 갑자기?
2: 제 사비로 커피 쿠폰 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지 마세요. 예, 아, 좀.
1: 발음을 하셨네,
2: 그. 아이고,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박지수님. 예, 아, 요즘 유시민 작가는 왠지 조용하신 것 같네요. 왜일까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요즘 진짜 유시민 아니, 작가님 좀 조용하신
5: 것 같은데. 오늘 언제인가 뭐 어디 나왔던데.
0: 오늘 아니고 며칠 전에.
5: 며칠 전인가? 아,
2: 네. 오늘 이제 못 전후, 보셨나 보네요.
1: 전후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전후에지만 영원히 갈 수 없다는 이분이 몰라주셨던 거예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 네. 과거보다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네. 네, 조금 이제.
2: 아, 그러네요.
5: 기사화가 안 되는 거니까.
2: 네. 그러네요. 네.
1: 수위가 좀 낮아졌죠. 네.
2: 생각보다 어, 너무 센 이야기를 많이 초반에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덜 자극적이어서 기사화가 잘 안 된다라고 근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3: 전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결이 달라. 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2: 네네. 이야기 해보죠. 전당대회 이야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의 2차 TV 토론회가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아,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서 당정관계의 뭐 개혁 노선, 민생 현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또 오갔는데요.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토론회에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죠.
0: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네. 한 절반 정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 토론회 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방의 구도도 이슈도 비슷한데
2: 네.
0: 다만 1차 토론회 때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그 전까지 격렬했던 신천지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어, 1차 토론회에서는 맞아요. 한마디도 안 나왔었어요.
2: 이번에 나왔네요.
0: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그게 아마 지난번에 부산에서인가 유세할 때 서로 윤리위를 거론하면서 김민석 후보는 무슨 그 짝짓기 투표 그다음에 다른 후보 유세하는데 방해하는 거 이거 싹 다 윤리위원회 내가 회부하겠다.
2: 그렇죠.
0: 정청래 후보는 당을 그런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신천지 근거도 없는 이거 이제 윤리에 제소하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1라운드를 했고 그 연장선으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취했어요.
2: 네.
0: 이제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또 한 가지 눈여겨봤던 거는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동제 언어로 말하겠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도 그렇고 지난번 토론회보다 이번 토론은 더더욱 격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슈는. 배신한 사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5: 배신 총량제.
0: 네, 2004년도에, 아, 2002년도죠.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날아가지 않았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김민쇠라는 그런 별명을 결국에는 건드린 거죠.
2: 좀 굉장히 좀 독해진 것 같아요.
0: 어,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는 좀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
2: 아, 급해졌다.
0: 네, 충청과 부울경 경선 결과가 예상과 좀 달리 나와서 그런지 정청래 후보가 좀 급해졌고 급하면 쇠집니다 말이.
2: 그렇죠.
0: 좀 그런 게 좀 엿보였어요.
2: 거칠어지죠.
5: 그게 급해진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전략은 이게 50% 과반을 초반에서 과반 좀 넘기는 이 사례를 최소한 둘 중에 한 군데라도 50%를 넘었어야 되는데 득표율이 네. 다 그걸 못 넘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초반에서 어떤 길을 잡고서 자기가 그걸 계속 간다라는 이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게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데 호남이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죠? 다음 주말이
0: 15일입니까?
5: 다음 주말. 다음 주말 호남 수도권 사실 호남에서 이기면 수도권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기든 간에.
2: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때까지는 세게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토론회가 제가 볼 때 이 결정적으로 후보들의 순위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2: 아, 지금 순위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1: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2: 네.
1: 지금 순위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0.99% 네. 앞서고 있는데 별로 국민들이 일단 관심이 없어요. 저도 반밖에 안 받고 재미도 그렇군요. 되게 없고
2: 네네.
1: 다 아는 얘기고 게다가 그 흔한 그 정치 경영에도 별로 없어요. 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속된 말을 말 시청 허접한 제가 전당대회 처음 봐요. 김민석 후보 명색이 전 총리했던 분이고 송영길 이 후보도 전 대표했던 분이고 정청래 후보도 전 대표고 대표와 총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량감인 후보들의 언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2: 교수님 말씀은 아. 민생이라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1: 너무 안 보여요.
2: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간에 공방만 있으니.
1: 과거에도 공방이 있었어 있고 친노 비노도 치열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 당내 노선 투쟁 이런 게 좀 있었다고요.
2: 그렇군요.
1: 신천지 의혹 얘기하죠. 무슨 배신의 정치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하죠. 뭐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 문제도 없고 증시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뭐 거의 같은 얘기 이른바 권리다운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전당대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표직 폐지해라.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한국 정치는 대표직 폐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제 느낀 그겁니다 오늘.
2: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1: 그게 제가 먼저 얘기해서 그 다음 순서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영향이
5: 저작권으로
1: 제가 보도가 안 된 거죠.
2: 아 그렇군요.
5: 네? 저작권 취소하셔야지.
2: 네.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최창희 교수님께서. 이태규 의원님 말씀이시죠.
3: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티체제.
2: 네.
3: 얘가 아주 극대화된.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국민 피로도가 아까 지루하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올해에서 지루한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피로감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배신자니 신천지 자기 정치 뭐 이런 거 빼면 이 전당대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기서 무슨 뭐 비전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또 청년의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여당의 전당대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또 지금 같은 진영 내 구성원 간의 어떤 경쟁이긴 하지만
2: 네.
3: 거기서 아주 노골적인 어떤 그 배제하겠다 어떤 적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당대의 과정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전당대 끝나고 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2: 골이 깊을 것 같아요.
3: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여기에 승복하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라 끝내 하나는 정말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거나
2: 네.
3: 아니면 친명과 또 친청으로 나눠져서 끝까지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어떤 내분 요소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2: 네.
3: 보안수사권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유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보궐선거의 공천과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붙을 수도 있거든요.
2: 그렇겠네요.
3: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어떤 그 국민의 어떤 피로도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어떤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고 어떤 희망을 주는 부분들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 그냥 대통령 그냥 바짓가랑이 붙들고 앉아있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대표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면.
2: 네.
3: 그러면 대통령의 보완제로서의 여당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권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거죠.
2: 아니 그러면은. 이 방송에서 이제 가정법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그 뭐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김민석 후보가 전 총리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심리적 분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0: 근데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네. 당이 깨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여당이 주는 그런 어떤 안정감이나 여당이 주는 그런 이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2: 네.
0: 근데 그걸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다음 총선 앞두고서 내부 갈등이 극단화된다면은 혹시 모를까 그 이전에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통합이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당이 깨지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그렇겠죠.
0: 당장에는.
2: 네네.
0: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 전당대회 때는 다소 이제 격렬하더라도 어쨌든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면서 승복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게 그동안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내 당권 경쟁의 그런 역사였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의 수준이 너무 분열적이에요. 경쟁의 수준이 선거 이후에 통합의 수준을 결정짓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2: 네.
0: 좀 뭐랄까 참담한 수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전도 정책도 가치도 뭐 노선도 전략도 없어요. 그냥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다는 경쟁이 아니고 쟤는 안 돼요 경쟁을 지금 서로 하고 있거든요.
2: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그동안의 전당대회 역사에서 좀 보기 드문 장면들이에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뭐라 그럴까요? 좀 하향평준화 됐다 그럴까? 그런데다가 지지층의 그 분노 중독, 그리고 지지층의 도파민 정치, 이게 이제 플랫폼 정치의 제가 보기 부작용인데, 그런 거에 민주당 전체가 너무 이렇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 선출된 대표들도 지지층들도 그것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만 얘기해요.
2: 네.
0: 뭐 당원 전체도 아니고 국민 전체는 뭐 더더욱 아니고 당원 중에서도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만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가 가져올 결과가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되면

0: 하면 국정운영에서 여당다운 주도력 발휘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성공에 다 얘기하지만 그 저런 여당이 그걸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여당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정부를 견인해야 됩니다. 그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저런 여당이 무슨 정부를 견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끝나고 나서 민주당한테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1: 상처가 많이 남겠군요.
0: 일종의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 이것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후보, 정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 지금 당 선관위에 맞재소 했잖아요. 그럼 모두 기각됐대요.
0: 그렇겠죠. 그러니까
1: 친정계 생일별 투표랑 친명계 현수묵 재소가 다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그
2: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니까 당연히 기각했을 거예요.
1: 그렇죠. 양쪽 다 이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니까.
1: 네네네.
2: 근데 이 전당대회가 명청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명청대전이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명청대전 맞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명청대전이 이전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봉합되기 쉽지 않아. 봉합되기 쉽지 않은데 분당은 네. 제가 볼 때 제로예요.
1: 분당은 제로다.
2: 제로다. 그리고 네. 만약 김성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것도 단서인데 가정인데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처럼 이렇게 목소리 못 높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렇게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철학적이지도 않아요.
1: 그렇군요.
2: 중요한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이게 부동산 문제, 증시 문제, 아까 보안수석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개인 플레이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끌려가고 지지율 낮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의 이 갈등은 더 심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1: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네. 걸 다 대변할 네.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3: 그런데 사실 지금 여야 모두 강성당원한테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전당대회들 대회도 나온 사람들이 전부 강성당원 눈치 보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여당이 분당된 사례가 있죠. 언제냐면 그 열린우리당 노무현 당시 정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때 분당이 되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른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국회를 통과했던 그 역풍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분당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 예전에 안철수 의원도 한번 분당에서 국민회의로 좀
0: 그랬죠.
3: 국민의당으로
1: 네.
3: 근데 그런 케이스 아니면 저는 이 분당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못할 것 같아요.
1: 생명력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마무리 뭐 한 말씀 뭐 민주당 전당대회 보시면서 하신 말씀 있으면
4: 말씀하시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로 흐르는데
1: 네.
4: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그 비명 행사 그 공천이 아마 그 트라우마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구성원들한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1: 총선 때요.
4: 아 여기서 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나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4: 이 전례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를 더 퇴행적으로 또 더 적대적으로 조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그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로도가 피로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렇게 밖에 보여줄 수 없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적에는.
1: 네네.
4: 네.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곤란하죠.
1: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전당대회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원성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의대 특임 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뭐 정책이라는 자동차에 올라타서 브레이크보다는 좀 악셀부터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그렇고요. 수사 제도도 그렇고 뭐 주식 제도, 뭐 주식 시장도 그렇죠. 이게 속도만 높인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속도만 높으면 사고가 나고 또 수리비는 국민이 내야 되니까요. 네. 정책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 집안에 잠들어 있는 물건들. 최근 미국에서 이런 개인 물품이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개인 간 대여 서비스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순간 경험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가치 있게 바꾸자는 일종의 새로운 소비 방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고 거래와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가지고 있는 걸 다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고가의 패션 아이템이나 취미 용품처럼 구매 부담은 크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심으로 공유와 대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결하느냐가 새로운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공유와 대여 등을 통해서 집안에 방치된 물건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박광현, 김건모의 함께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상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데이트 비용이 급등하자 식당 대신 공원을 간다고요?
2: 네, 미국의 금융회사 BMO 파이낸셜 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사와 의상 구매, 교통비 등을 포함한 1회 평균 데이트 비용이 189달러, 28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2.5%나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40%, 또 2010년대 초반 출생까지 합한 Z세대의 50%가 외식 물가 급등으로 데이트 비용이 재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청년들도 학업은 물론 결혼과 주택 등

0: 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저축을 하려는 재무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자꾸만 높아지는 대표 비용이 걸림돌이 되면서 고급 식당이 아니라 공원에서 산책하는 등 가성비 데이트가 미국 청년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외식 물가가 오르니까 비싼 식당 대신에 좀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 거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데이트 한번 하는데 뭐 비용이 200달러 30만 원에 육박하니까 이 커피나 음료 마시기, 또 공원 산책, 보드게임, 별보기 등 뭐 금전적 부담이 크게 없는 저비용 데이트 코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십 달러짜리 칵테일을 파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기보다는 몇 달러짜리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들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BMO 파이낸셜 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4명 중 3명은 연애 초기 데이터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는데요.
1: 네.
0: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도 남성들이 주로 데이트 비용을 초기에 부담하는 문화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데이트 관련 경제적 부담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이 미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요?
0: 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IT 등 일부 국가 출신의 임시 보호 신분, TPS 수혜자 35만 명의 취업 허가가 만료됐는데요. 오는 9월에는 엘살바도르 출신 19만 명의 취업 허가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TPS를 종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뒤 나타난 첫 파장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가 인종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IT 이민자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TPS는 이제 Temporary Protected Status, 그러니까 임시 보호 신분이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체류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1990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인도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본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1: 네.
0: 이 문제는 일부 나라 위기가 수년째 뭐 이어지면서 사실상 무기한 체류하는 신분이 됐고 이 때문에 이제 이민 제도를 비판하는 쪽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1: 이 100만 명이 넘는 TPS 이민자들 중에 뭐 상당수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0: 예.
1: 이들이 갑자기 추방된다면 산업 현장에 타격이 크겠는데요.
0: 네, 이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임시 보호 신분 TPS 보유자의 70% 정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들 중 대다수가 건설업과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일대에서는 엘살바도르 출신 인력이 연방의회 의사당과 국방부 청사, 알링턴 국립묘지의 보수 작업을 맡아왔고요.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의 노인 요양 시설에는 IT 출신 간병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고용 연구 전문가인 펜실베니아대의 알렉산더 아논 전책 분석국장은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에서 수만 명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노동 시장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미국 재계와 지방 정부는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미국 노동력의 혼란과 불필요한 인도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그 오하이오 주지사는 IT인에 대한 TPS 종료를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1: 또 한편에서는 이런 TPS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에릭 슈미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 7월 IT TPS를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신속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TPS는 비상사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TPS를 영구적인 대량 이민으로 가는 일방통행 수단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치를 지키고 상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T가 그러면 안전하냐는 질문에 IT인에게는 당연히 안전하다면서 IT사람은 IT에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 그러면 앞으로 이 TPS 종료 대상자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0: 그 정부가 이들 그 TPS 종료 대상자들의 주소를

0: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정말 극성인데요. 우리나라의 네.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뭐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다고요.
0: 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냉방 전력 소비량은 192kWh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766kWh를 기록한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철 기후가 비슷한 일본이 2024년 기준으로 160kWh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용량이 1.2배 많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요. 한국의 1인당 냉방 전력 수요는 이탈리아의 1.5배, 스페인의 2.4배, 프랑스의 5배, 그리고 독일보다는 무려 12배나 많습니다. 네, 한국은 뭐 덥고 습한 기후 특성상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긴 반면에 유럽은 이제 건조한 여름 기후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뭐 독일의 경우에는 뭐 에어컨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있어도 가동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 에어컨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걱정되는데 의외로 또 이 전기요금은 더 낮은 편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한국의 에어컨 사용량은 이제 주요국 가운데 높은 편이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의 7월과 8월 평균 전력 사용량인 419kWh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78,000원으로 비교 대상 7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이 일본의 도쿄전력, 프랑스전력공사 등 그 해외 주요 전력사의 요금제를 동일한 사용량에 적용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다른 나라 가구가 부담하는 한 달 전기요금이 한국의 1.4배에서 최대 3배에 달했습니다.
1: 네.
0: 이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6만 6천 원으로 한국의 2.1배에 달했고요. 미국은 2.5배, 독일은 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전기 사용량은 많지만 요금을 적게 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싸다는 이야기일까요?
0: 그렇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사이트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닷컴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세계 각국의 이제 평균 전기 요금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당 $0.127, 우리 돈으로 182원으로 조사 대상국 144개국 중에 81위였습니다. 이탈리아가 $0.414, 독일이 $0.406, 일본이 $0.27, 뭐 그중 싼 미국도 $0.188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박선주와 조규찬이 부릅니다. 소중한 너.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현장을 소개해 주시나요?
2: 네, 요즘은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보다 만드는 사람의 취향과 이야기가 담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파주 출판 도시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말마다 특별한 장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름도 정겨운 사각사각 플리마켓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사각사각 플리마켓, 참 귀여운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입니까?
2: 네, 사각사각 플리마켓은 매달 마지막 주 주말에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지혜의 숲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장터입니다. 이 핸드메이드는 말 그대로 창작자가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제품을 뜻하는데요. 네.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조금씩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플리마켓에는 모두 17명의 셀러들이 참여했고요.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과 먹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공예품도 보였고요. 이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곳곳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 17명이나 판매자가 참여를 했다면 구경할 거리가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었나요?
2: 네, 도자기 화병도 보였고요. 도자기로 만든 컵, 티코스터는 물론이고 이 자석이 달린 이 냉장고나 금속 벽면에 붙일 수 있는 독특한 화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볼펜, 또 바람이 불면 은은하게 흔들리는 모빌, 패브릭으로 만든 책도 보였고요. 이 전통 소재인 모시와 조각보를 활용한 생활 소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먹거리도 빠질 수 없죠. 직접 재배한 마늘과 주키니, 손수 만든 주먹밥을 판매하는 판매자까지 보여서 이 장터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문화 공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사각사각 플리마켓을 주최한 강경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플리마켓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플리마켓이거든요. 저희가 행사를 주관은 하지만 전체적인 진행은 청년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플리마켓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테라리움 작가님들,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 패브릭을 만드시는 작가님들 이런 분들이 직접 진행을 해서 좀 감각이 젊고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교감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터여서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요.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플리마켓의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은 사실 상품을 만드는 분이기도 하지만 모두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헝겊을 하나하나 고르고 그 헝겊에 담긴 어떤 사각사각이라고 하는 그 명칭도요. 예를 들면 천을 자를 때의 그 느낌, 종이를 자를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소소한 이야기나 철학을 담고 싶은데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장터를 통해서 상점과 플리마켓을 통해서 그분들의 살아있는 작품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하나 밖에 없는 그 작품을 가져감으로써 작가와 상품을 잇는 소비자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1: 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제품들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과 다르게 핸드메이드 제품은 제작자의 취향과 철학 그리고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청년 창작자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전통 섬유인 모시와 조각보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판매자도 있었고요.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청년 판매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 비단이에요. 네, 비단이고 모시는 이제 이런 원단으로 뭐 보자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고 이런 게 모시예요. 좀 거칠거칠하고 저는 일산 정발산동에서 규방공예에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색동물고기 방성희입니다. 일단 옛날 바느질 기법으로 모시발이라든가 뭐 조각복 이런 보자기 만들어서 팔고 수업도 합니다. 여기가 다 핸드메이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서 공산품처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그 선생님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걸 갖고 나와서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있죠. 그 고객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달라서 실은 거의 다 인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걸로 떼돈 번다든가 그러지는 못하는데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공방이 있구나 알리는 데는 정말 최고죠.
5: 아, 저는 고양시 정발산동의 작은 이제 골목 안에서 도자기 공방 운영하고 있는 박재서입니다. 저는 이제 판매로는 도자기 식기랑 오브제 위주로 하고 있고 도자기 이제 컵에다가 유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도자기 판화 만들어서 그림 그리는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화병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데서 영감도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즐겁고 좋고 제 작업을 직접적으로 이제 제 목소리로 소개를 할 수 있고 그 반응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이런 플리마켓이 그 지역에 있는 공방들을 알리는 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수제 제품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생산품들보다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이유는 뭘까요?
2: 네. 아무래도 핸드메이드 제품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잖아요. 네. 이 제작자의 시간과 손길이 고스란히 담긴 만큼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가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단골 방문객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 창작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성과 가치를 함께 소비하는 이 경험 자체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많이 구매했는데요. 먼저 그 가죽 가방은 처음으로 디자인을 하셨다 그러는데 들기에도 실용적이기도 하고 가죽이라는 건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좀 컬러감도 되게 예뻐서 구매했었고요. 그다음에 조각보는 여기서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보하고 여기 넥타이라고 하는데 타이는 지금 여름 같은 게 이렇게 목 좀 드러나거나 했을 때 장식으로도 참 좋고 그래서 구매했었고 기성품들이 요새 그냥 뭐 굿즈나 뭐 이런 거 막 많이들 나오잖아요. 한번 유행한다면 키링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의 각자 손맛이라 하나? 네.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갖고 다니면 그냥 한번 유행해서 다는 키링하고 좀 다른 맛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나 아니면 디자인에 약간 투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래오래 하더라도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멋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핸드메이드 작가님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1: 단골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팬층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플리마켓이 지역 사회에도 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 사각사각 플리마켓이 청년 셀러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네. 또 고객을 만나는 소중한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개성 있는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데요.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 속에서 사람의 손길과 이야기가 담긴 물건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달 이어지는 이 작은 장터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요. 또 청년 창작자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판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경제 현장 잘 만나봤습니다. 박수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휴식의 사랑했던 날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의 홍상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현금, 부동산, 가상자산 등을 증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따로 준비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조금 특별하게 봅니다. 일단 미성년자 해당 여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는데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부터는 성년,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미성년자는 다른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세법상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나요?
2: 네. 증여세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정 가액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요. 누가 주느냐 그리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이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전액 상쇄되는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2천만 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1억 원 이하까지의 증여세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약 300만 원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내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만 19세 이전에 2천만 원만 증여하시고 만 19세 이후에 나머지 3천만 원을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2: 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할아버지, 할머님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자산을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수증인별로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즉,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고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공제,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공제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공제받고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부분에

0: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실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인데요. 2천만 원 공제가 증여인 기준이 아니라 수증인,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별도로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에 대해 꼭 유념하셔야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미성년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성년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세법이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의 증여가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증여가 두 번 일어나서 증여세를 두 번 과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중간 과정 생략하고 한 번에 함으로써 조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할증세율은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만약 아버지가 1억 2천만 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과세받게 되어 총 납부할 증여세는 약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1억 2천만 원의 금액을 아버지가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2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공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머지 과세 금액인 1억 원의 10% 그리고 할증세율인 30%, 지금 증여세율이 10%이기 때문에 할증세율 30%인 3%를 더해 결국에는 13%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천만 원의 증여세가 아닌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 그럼 이런 할증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조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아야겠네요?
0: 네, 대체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조부모님, 부모님에게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님에게 먼저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가 총 4천만 원을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해 볼까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2천만 원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재산 공제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으시고, 다음 아버지에게 2천만 원 증여받는 경우는 10년 동안 한 번 쓸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 다만 세율은 10%를 적용받아 200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먼저 2천만 원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재산 공제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으시고, 다음 할아버지에게 2천만 원 증여받는 경우는 10년 동안 한 번 쓸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활용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 이 경우 세율은 10%가 아닌 10%에 30%를 가산한 13%가 적용되게 되고, 이에 따라 260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총 4천만 원의 금전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받았는데, 단순히 증여받는 순서를 바꾸니 세금 차이가 60만 원이 납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고 싶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이런 증여세 할증과세 부분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증여세를 조금 내려면 되도록 부모님에게 받으라는 말이 대체로는 맞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많다면 증여인을 여러 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가액을 2억 2천만 원으로 높여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2억 2천만 원을 아버지에게만 증여받으면 2천만 원 공제 후 2억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이후 1억은 20%를 과세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1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더해 총 3천만 원의 징역세가 나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에게 1억 2천만 원을 징역받고 이후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징역받게 되면 조부모님이 징여한 1억 2천만 원은 2천만 원 공제 후 할증과세를 더한 13%를 적용받고 아버님이 징여하신 1억 원은 10%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1,3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해 총 2,300만 원의 징역세가 나옵니다. 결국 총 징역금액 2억 2천만 원을 동일인에게 징여받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 징여인을 나누어서 징여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700만 원의 징역세가 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은 현금 증여를 가정해 주신 건데요. 부동산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0: 네,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증여와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현금 증여에 있어서는 크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금전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금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니까요. 한편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입장인 미성년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미성년자니까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결국 부모님에게 다시 증여받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해당 증여세, 취득세를 결국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취득세 납부 현금 상당액에 대해 다시 한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이 부분을 전문 용어로 세금 대납 증여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은 현금과는 다르게 보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재산세도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상당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재산세 상당액이 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미성년자가 어떻게 납부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의 자산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산세를 대납해 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닌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특정한 사유로 소득이 있거나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증빙이 가능하고 그 소득 금액 내에 증여세가 발생하여 자녀가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절세 플랜으로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물건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뒤 해당 물건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으로 미성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미성년자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라임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김동환의 묻어버린 아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자존감을 높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 다른 뜻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요. 남의 시선을 따져가며 내 입장을 방어하려 하는 게 자존심이라면 자존감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낄 때 애써 자존심을 세우며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의 노래입니다.

네, 요즘 여름 휴가철이라 주변 사람들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휴가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범한 인사를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수필 휴가 유감 소개합니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인사를 받으면 나는 참으로 난감해진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다. 피서는 좀 다녀오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묻는다면 몰라도 휴가라는 이름으로 평생 한 번도 어딜 다녀와 보질 못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계획을 짜본 적도 없고 떠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주로 선생이었거나 글을 쓰는 백수였다. 선생은 방학이 있으니 휴가를 신청할 일이 없고 백수에게는 나날의 삶이 늘 휴가여서 따로 휴가 갈 기회가 없었다. 요 몇 년 사이 휴가의 개념이 비로소 일상 속으로 들어와 굳어진 듯하다. 직장인이라면 여름철에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고속도로 휴게소가 명절 때처럼 붐비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일상에서 단 며칠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바라보며 내 딴에는 좀 안쓰러웠다. 자본은 대체로 평등하지 않으므로 휴가에도 계급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우도 생겨났다. 다들 들떠서 떠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남들은 값비싼 피서용품을 은근히 과시하는데 슬그머니 감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들이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을 제쳐두고 왜 여름에만 떠나는 것일까? 눈 내리는 겨울에 산장에서 며칠 쉬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뼈빠지게 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휴가는 아직도 낯선 그 무엇이다. 나만 그리 생각하는 걸까? 서생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는 못나니.

천막 사이로 새나오는 눈부신 조명, 손풍금을 울리며 제주를 넘는 어릿광대, 사람들의 탄성과 웃음소리. 광복 이후부터 60년대까지 수백 개의 유랑극단과 공마단이 전국을 누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안방마다 텔레비전이 놓이면서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이 서서히 저물고 말았지요. 그리고 1978년 공마단 어릿광대의 애환과 첫사랑을 노래해 큰 사랑을 받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던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박경혜 씨는 1954년 인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단짝 친구였던 주정희 씨와 함께 교내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KBS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당당히 월장원에 뽑혔고 연말 결선까지 진출합니다. 일찌감치 남다른 가창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두 사람은 지구레코드와 음악전문지 월간팝송이 공동 주최한 포크싱어 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여기서 최우수 그룹상을 수상하며 가수 데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4년 팝송 번안곡인 마지막 남은 것을 발표하며 가요계 활동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팀명은 바로 산이슬이었습니다. 당시 유명 팝 칼럼니스트였던 이양일 씨가 두 멤버의 맑고 고운 음색을 듣고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자, 그럼 산이슬의 노래들 먼저 만나보실까요? 노래 네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지막 남은 것, 이사 가던 날, 밤비야, 두 마음 이어집니다.

여성 포크듀오 산이슬은 풍부한 성량과 허스키한 음색의 박경애, 부드럽고 맑은 미성을 가진 주정이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경쾌한 포크 음악들을 많이 노래했지요. 산이슬의 대표곡 하면은 조금 전에 들어본 이사 가던 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계동균 작사 작곡으로 1976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동심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70년대의 분위기를 그리고 있지만은 멜로디는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흥겹고 경쾌합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당시 대학 축제 섭외 1순위로 꼽힐 만큼 젊은 층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발표한 밤비야 역시 산이슬을 대표하는 명곡이지요. 방기남 작사 작곡의 이 곡은 세련된 편곡 위에 두 멤버의 명확한 가사 전달력과 보컬 실력이 단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77년 두 멤버가 솔로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면서 산이슬은 자연스럽게 해체하게 됩니다. 이후 박경애 씨는 그해 첫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오 그대여 같은 노래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지만은 초기에는 뚜렷한 히트곡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집 앨범 수록곡인 고개사의 첫사랑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죠. 서커스단의 트럼펫 소리가 인상적인 노래, 정민섭 작사 작곡의 고개사의 첫사랑은 어릿광대의 슬픈 사랑과 쇠퇴하는 유랑극단의 애환을 담은 독특한 스타일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정민섭 선생이 골수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아내, 가수 양미란 씨를 그리워하며 그 슬픈 심경을 광대의 삶에 빗대 가사에 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고 1978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 출전한 박경애 씨는 금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산이슬의 또 다른 멤버 주정희 씨 역시 솔로 가수로 독립해 활동을 이어가다가 1980년대 영화 에마 부인의 주제가인 서글픈 사랑으로 뒤늦게 주목을 받기도 했지요. 자, 그럼 솔로 가수 박경애 씨의 노래들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개사의 첫사랑 준비했고요. 이어서 나 여기 있어요, 오 그대여, 도시의 꽃사슴.

가요임을 열전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가졌던 대형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노래 네 곡 들으셨지요? 고개사의 첫사랑, 나역이 있어요, 오 그대여, 그리고 도시의 꽃사슴이었습니다. 솔로 가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박경혜 씨는 나 여기 있어요, 상처, 꿈나비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습니다.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 덕분에 당시 한국의 도나서머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특히 70년대 후반 가요계는 국제가요제 입상곡과 영화 주제가들이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박경혜 씨는 상처나 청춘의 덕 같은 김수연 작가의 원작 영화 주제가를 도맡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원작 영화 주제가 전문 가수라는 별명도 얻게 됐지요. 1979년 TBC 세계가요제에서 우수 가수상을 수상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박경혜 씨는 1980년대 초 결혼과 함께 가요계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음악과 떨어져 지낸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접고 평범한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하시오. 긴 공백기를 보내던 박경혜 씨는 2003년 양희은, 남궁옥분 등 70, 80년대 통기타 문화를 이끌었던 여성 가수 10명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 우리들에 합류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보고 싶다 친구야라는 합동 콘서트를 꾸미며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듬해 안타깝게도 폐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2004년 7월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대형 가수 박경혜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상처, 그리고 청춘의 덫의 주제가였던 남과 여, 세 번째 곡은 어디로 갔나.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68년 8월 12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여름방학 동안의 자연공부, 즐거운 곤충채집. 곤충채집은 여름방학 동안 방 안에 앉아있기보다 야외로 돌아다니며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게 하기 위한 숙제다. 무자비하게 죽여 상자에 핀으로 꽂는 목적보다 곤충을 관찰하고 기르며 생명의 신비를 배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머니도 함께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여름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곤충 채집하는 법을 알아본다. 시골에서는 전깃불 둘레에 풍뎅이 등의 곤충이 많이 모인다. 불 밑에 물 담은 대야를 놓으면 이 속으로 곤충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고 불에 모이는 곤충의 종류를 조사한다. 옥수수밭에 풍뎅이를 잡아 성냥갑에 단추바퀴를 붙여 만든 수레에 돌을 넣고 풍뎅이가 몇 그램이나 끌 수 있는가 본다. 물방개나 물방구를 물 담은 컵에 넣고 5분 동안에 몇 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나 관찰한다. 곤충을 잡을 때는 해충인가 이로운 것인가 구별해야 한다. 꼭 채집해서 숙제로 학교에 가져갈 것 외에는 관찰한 후에 살려보내고 잠자리 등의 이로운 벌레는 절대 죽이지 말 것. 네, 옛날 여름방학 숙제하면 일기 쓰기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바로 곤충 채집이었습니다. 긴 잠자리채를 휘두르면서 뙤약볕 아래 들판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네요. 이규황의 노래입니다. 네잎클로바.

네잎클로바 이규항의 노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부지런히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듯이 우리 뇌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니까 좀 따라해 보시죠. 평소에 오른손잡이 싫으면은 가끔씩 왼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시고 산책할 때 100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걸어보는 것도 뇌건강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좋은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머릿속에 기분 좋은 자극을 조금씩 불어넣어주면서 보다 활기 넘치는 인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명숙의 노래 노란 샤스의 사나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지금 또 위시리스트에 기재해놓은 항목이 하나 기억났는데 그건 바로 남산 도서관 건너편의 괴테하우스.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어 공부하기. 어쨌거나 괴테에서 다시 허무에게로 말머리를 돌리자면 중요한 건 허무가 나를 찾아왔을 때 손 놓고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물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아무튼 허무할 틈이 없이 만들어버렸다. 허무에서 나를 구원한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허무는 허물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말장난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내게는 힘이 된다. 허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오기를.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무로 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갈등에 싹이 틀 때 마음속으로 세 번 외치는 주문.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 박미경 옮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린데블라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마법의 주문이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면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 시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옛 친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전했다. 친구가 나의 뜻을 잘 읽어내어 따뜻하게 화답해줬고 갈등은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마음속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를 되뇌며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해력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기를 내야 했다. 이성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조차 나의 감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감정과 이성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마음속 나의 목소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쓸데없는 걱정은 사양하라는 비교적 건전하게 보이는 충고도 들려주었다.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면 일단 그 걱정은 접어두고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기로 했다. 걱정은 지뢰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밟게 될지 모른다. 걱정만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티베트풍 분위기의 커리와 짜이 맛집인 서촌의 사직동 극악의 앞을 지나며 간판 옆에 적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을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된다. 옛 현명함에서 오늘의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명랑함을 얻는다. 비욘 린데블라드처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혹시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먼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조금 덜 멋진 사람, 조금 덜 성공한 사람이라도 감정적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비욘 린데블라드. 스스로에게조차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사막의 모래 하나의 움직임이 사막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비욘 린데블라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국으로 떠나 승리의 길을 걸었다. 46살에 승복을 벗고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법을 전파하던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한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지필하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 부디 걱정 없는 곳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를.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다른 벌들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이 한 가지는 배웠을 걸세. 서식지의 다른 벌을 바라보며 행복을 구하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일세. 우선 그들은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네. 추구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자네의 내면이야. 나는 가이드 역할만 할 수 있고 또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존 펜버티. 인생.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영화 햄릿이 개봉되었다. 원작 소설을 읽고 햄릿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영화를 보러 갈 순서. 지금은 우선 햄릿을 생각나게 하는 원제 To be or not to be에 이끌려 읽게 된 인생을 다시 읽고 있다. 이 책을 펼치면 마치 낮은 목소리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되뇌며 고뇌하는 햄릿의 독백이 들리는 듯하기 때문이다. 꿀통이 넘치도록 꿀을 채우려고 애쓰는 꿀벌 버즈의 날개짓 소리도 들린다. 내게만 들리는 음성다중지원 시스템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햄릿은 우유부단함,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셰익스피어나 햄릿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한 1인.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에 햄릿 증후군이란 이름도 붙여주었다. 주인공 버즈는 평범한 젊은 일벌인데 매일매일 꿀을 채취하고 유충을 돌보며 곰의 습격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한다. 일벌들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버즈는 삶의 지루함에 사로잡힌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늘. 어떻게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이나 슬픔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나 등의 조언을 들려주는 스승 버트가 있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사실 버트와 버즈가 나누는 대화에서 주어인 벌을 인간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버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버즈는 벌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높이 날아올랐던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그러나 조나단과 달리 버즈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온다. 버즈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일벌들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살아가는 곳 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리라 여기며 홀로 모험을 떠났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남아있던 다른 동료 일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세계를 겪은 경험으로 버즈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넘어서는 힘을 조금씩 쌓았고 그 힘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저력은 강한 힘이 아닌 지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버즈의 노력으로 일벌들의 세계는 변화해 간다. 가랑비에 옷젖듯 하는 공부는 원래 내 전공인데 버즈와 그의 친구들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기뻤다. 버즈의 멘토인 버트가 말해준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라는 말을 나는 필요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 링크의 작품 파랑새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했던 틸틸과 미틸 남매의 이야기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던가. 먼 곳을 다녀왔지만 결국 집에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알게 되는 스토리에서 집을 내면으로 치환하면 딱 들어맞는다. 인생의 해답도, 행복도, 파랑새도 모두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겼던 햇살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새겨야 할 항목으로 햇살을 추가하는 버즈를 본떡 나의 삶에서 소중히 취급해야 하는 일들의 리스트에 햇살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서의 햇살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빛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바로 그 햇살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을 쓴 심혜경 작가는 27년간 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저자 특유의 명랑함 덕분에 전작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심혜경 작가의 팬들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닮고 싶은 왕언니, 여성 작가들의 워너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혜경 작가의 삶을 이토록 반짝이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 속 문장들입니다. 저자는 사서에서 번역가로 또 작가로 살아가는 동안 읽고 쓰고 공부하며 수많은 책을 만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의 작가의 삶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전혀 낯선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죠.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는 저자가 지금껏 도서관 사서이자 번역가이자 작가로 살아오며 만났던 여러 책 중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쉬운 8권을 골라 책 속의 멋진 문장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독서 노트입니다. 17년차 번역가 심혜경이 쉬운 8권의 책에서 발견한 멋진 문장들.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상우 전지원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5번째

0: 박 씨와 공 씨 아줌마가 수정의 아들을 찾아준다면 평생 공짜로 진료해준다는 소문을 내줬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왔고 작은 실마리라도 제보를 받으면 거기가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온 곳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1: 너무 좌절하지 마시오. 이렇게 온 귀신이 찾아다니는데 금방 찾지 않겠소.
0: 박 씨는 길 건너 한약방 앞에 모여든 귀신들을 봤다. 수정이 그곳에 없음에도 귀신 환자들은 계속 찾아왔다.
2: 저 많은 귀신이 다 어디서 온 거지?
1: 네, 이번에 저들에게 얘기할 땐 꼭 까먹지 말라고 단단히 이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름이 정기운이라고 했지? 에. 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온 동네 어린아이 귀신, 응? 태자기들 다 데리고 올지도 모르겠구먼.
0: 승범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 씨는 길을 건너갔다. 그는 귀신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불 꺼진 한약방에 시선이 갔다. 주인 없는 한약방에서 왠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느낌에 몸이 축 늘어졌다. 걸음을 옮기는 발이 묵직했다.
2: 그 주인은 바로 뒤 환희원에 있는데 이게 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야. 그래, 아이 귀신만 찾으면 고생 끝. 응? 이제 내가 이 시골에서 돈을 쓸어 담을 거잖아.
0: 소리내어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다. 즐거운 상상이다.
2: 돈을 세면서 행복해하는 상상. 우아시 최고 명의 한의원 원장.
0: 근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속이 허하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냇가를 향했다. 혹시라도 몰라 향한 냇가. 수정이 수천 번을 오가며 이곳에서 기운이를 찾았을 것이다. 그 길을 되짚어 둑을 내려갔다. 자신의 눈으로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우짜란 갈대 사이를 헤치며 기운이를 찾았다. 작은 실마리라도 얻길 바랐다. 해질녘 바람에 스치는 마른 갈대 너머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몸이 부르르 떨려 두툼한 잠바에 지퍼를 올렸다. 사위가 거뭇했다. 고개를 내밀어 흐르는 검붉은 물을 봤다. 그럴 리가 없는데도 흐르는 물은 점도가 있어 보였다. 미적지근한 바람에 물비린내가 실렸다. 갈대밭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2: 누구 있어요?
0: 물음에 답은 없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이 보였다. 그때 옷깃에 물이 떨어졌다.

0: 하는 수 없이 그 귀신에게로 돌아왔다.
1: 혹시 정기훈이라는 아이 귀신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남자 아닌데 혹시 여기에 같이 안 삽니까?
0: 남자 귀신은 고개를 흔들었다. 불어서 더욱 창백하게 보이는 얼굴에서 후두둑 물이 떨어졌다.
1: 정말요?
0: 물끄러미 승범을 바라보던 귀신이 입술을 움직였다.
2: 못 믿겠으면 안에 들어가서라도 찾겠소.
1: 아니요!
0: 귀신의 제안에 재빠른 거절이 새된 비명이 되었다. 볼일은 끝이다. 승범은 뒷걸음질 쳤다.
1: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두고 올랐다. 해가 떨어져서 사위는 컴컴했다. 남자 귀신이 바로 뒤에서 쫓아올까봐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칙칙했다.

0: 한약방에 온 사람들은 낡은 나무문에 임시휴업이라고 쓰인 종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은 유리창을 들여다봤다. 아프거나 장이 서는 날이면 겸사겸사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들르는 곳이었다. 늘 그 자리에서 그곳을 지키고 있을 주인이 오늘은 없었다. 잠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다. 그들은 맞은편 한의원 간판을 발견한다. 병을 잘 본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온 김에 가볼까? 그들의 발걸음은 2층 한의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 대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수정을 만났다.
1: 아니, 왜 여기에 있어? 가게에 있지 않고?
2: 아이, 왔어.
1: 그간 몸을 굴려놨더니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도 사람이라고 손볼 때가 어지간해야지.
3: 무당이 제압 가림은 못한다더니 탁 끝장이고만.
4: 맞네, 그러네.
0: 하나 둘 그 옆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없다. 정미가 약차를 그들에게 건넸다. 정미에게 종이컵을 받아든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깔끔한 실내가 어색하면서도 믿음이 갔다.
3: 그래도 여기가 잘하긴 하나 보네. 천하의 고사장이 여기 있고.
1: 그럼. 말은 되먹지 못하게 해도 못한다고는 안 해. 그게 마음에 들어.
0: 종이컵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던 정미가 수정의 말에 참지 못하고 함께 웃었다. 아연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속삭였다.
3: 여전히 싸가지가 없다고?
5: 아유,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고생이 많겠어.
6: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1: 아, 맞네. 못 참을 정도는 아니야.
5: 아유.
0: 깔깔 웃으며 약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침구실 안에서 승범의 나리선 목소리가 들렸다.
7: 여기까지 왔으면 저한테 맡기시라니까요.
0: 모두의 시선이 복도 끝 침구실로 향했다. 정미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걸 보니 한두 번이 아니다. 갑자기 왁자했던 대기실의 분위기가 적막해졌다. 수정은 헛기침했다.
1: 아유, 이거 맛있네. 모두 먹어봐.
0: 수정은 모두에게 약차를 재차 권하고 정미를 따라 침구실로 향했다. 그는 노인과 대치 중이었다. 작은 키에 퉁퉁한 몸집의 남자 환자였는데 그를 보고 아차다 싶은 정미가 주머니에서 청포도맛 사탕을 꺼냈다.
5: 아, 이거 못...

0: 쫓네.
1: 그게 뭔데?
2: 수정이 그걸 보고 물었다.
0: 가끔 저런 유형의 환자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발작하거든요.
2: 정미가 속삭였다. 그 말에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환자를 가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유하게 만들기 위해 사탕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승범의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3: 허리하고 무릎은 자세가 안 나와서 함께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루는 허리하고 하루는 무릎을 치료를 하는 게.
4: 그러면 지금 허리 맞고 이따가 무릎 맞으면 되는 거 아니요?
3: 에이, 제 얘기 끊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기력도 문제지만 치료가 분산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한 번을 맞아도 제대로 맞아야 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4: 우리 집이 멀어서 매일 못 나온다니까. 기력이고 분산이고 그냥 해줘.
3: 아, 안 됩니다.
2: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리는 노인도 노인이지만 그에게 고압적으로 거절하는 승범을 보니 답답했다. 보다 못한 수정이 나섰다.
5: 한의사 선생, 갑자기 저기에 무슨 일이 생겼어. 잠시만 나 좀 보시게.
3: 무슨 일이요?
2: 수정은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를 침구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범의 등을 때렸다.
3: 왜요?
5: 환자가 다 네 봉이냐? 어?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3: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2: 아파서 기력 없다던 수정의 손이 꽤 매웠다. 맞은 여운을 손으로 문지르며 승범은 눈살을 찌푸렸다.
5: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몇 번이고 여러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지. 가라는 말뿐이야.
3: 몇 번이고 말했어요.
5: 아 다르고 다른 거야. 그 몇 번이 다가 아니지. 아픈 사람이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는데 고치지는 않고 화만 얻어가게 둘 거야? 싸우기만 하려고 한의사도 했어? 그렇게 하니까 계속 올 환자들이 발길을 끊지.
3: 한의사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면 뭐하러 치료받으러 옵니까?
5: 아프면 다 예민해지고 어리광 부리는 게 사람이야. 살살 달래면 좀 좋아. 목소리도 살살 방긋방긋 좀 웃으면서. 기껏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본다고 해놨더니 성질은.
2: 그 말에 승범은 힐끗 대기실을 봤다. 준비된 자리가 만석이다. 그러나 한껏 굳은 표정들을 보자 아차다 싶었다. 승범은 다시 노인 환자 앞으로 갔다. 정미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중얼거렸다.
6: 웃으면 돈이 옵니다. 살살.
7: 아버님, 아프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 번만 맞고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TV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그러면 아버님 허리랑 무릎은 누가 고칩니까? 그럼 허리를 중점적으로 맞고 무릎은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몇 번 맞아야 하니까 매일이면 좋지만 안 되니까 시간 나실 때 꼭 오시는 거예요. 그럼 되죠?
4: 그러면 좀 낫나?
7: 좀씩 낫게 해드릴게요.
4: 알겠어. 꼭 낫게 해줘야 돼.
7: 네.
2: 고집스러운 환자도 치료했겠다. 그 이후에 온 환자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마음 편안하게 치료를 하고 다음 환자를 보려고 나온 승범의 팔을 누가 붙잡았다. 분명 대기실에 돌아가 있었던 수정이 어느새 또 쫓아와 있다.
3: 왜요?
5: 그 다음 환자 내가 잘 아는데.
3: 아이고, 이제 치료에 간섭하시려고요?
5: 그게 아니야. 아들이 아파. 정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초등학생 손주까지 보살피는 집인데, 아유,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할 거야.
3: 그럼 돈이 없단 소리잖아?
2: 승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얼굴에서 빤히 읽히는 그 속내를 보고 수정이 혀를 찼다.
5: 카드값도 할부가 있는데 부족하면 다음에 달라고 해.
3: 그 할부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카드사가 돈을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5: 떼먹히면 좀 어때? 에?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맡겼으니 자네도 환자를 믿고 그런 면에서 기회를 줘. 그렇게 베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자네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야.
2: 승범은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입술을 삐죽였다.
3: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느냐 말입니다.
5: 그 많은 빚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3: 그건 그렇지만.
2: 승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료실로 향했다.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위험 같은 느낌이 갔다고 할까? 오후 3시쯤 꽤 나른한 시간이었다. 그 많던 환자도 줄어들고 즐겁던 수다도 한풀 꺾여 TV 소리만이 흘렀다. 정민은 잠시 한약을 빼러 탕제실로 갔고 승범은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 중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이는 소리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가 이내 관심을 돌렸다. 남자는 데스크에 아무도 없자 잠시 주춤거렸다.
0: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환자 접수 동의서를 기재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문소리에 약 빼다가 급히 나온 정미가 말했다.
8: 아니요. 파스 사러 왔는데요.
2: 데스크 위에 진열된 한방 파스를 가리켰다.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정미가 장갑을 벗고 나오려 하자 바쁜 그 모습에 수정은 안경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미에게 나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다.
5: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여기는 약국이 아니라 한의원이기 때문에 원장 처방을 받아야 하오. 거기 접수 동의서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써주시고. 이 파스는 6매가 들어있는데 4,000원입니다. 그거 다 쓸 때쯤 간호사 선생이 나올 거예요.
8: 예, 알겠습니다.
2: 남자가 접수하고 있을 때 진료를 끝낸 승범이 나왔다.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던 승범은 데스크 앞에서 수정이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해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6일 새벽 4시 발표 업계상통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홍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5m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차차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널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 북 내지 북동풍, 오후 북서 내지 북풍 2에서 6m로 물결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북 내지 북동풍 4에서 7m로 물결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4에서 7m, 오후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6에서 10m, 오후 7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7에서 10일, 오후 8에서 12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6에서 9m, 오후 7에서 11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8에서 12, 오후 9에서 13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8에서 13, 오후 9에서 15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9에서 15, 오후 9에서 2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에는 안쪽 먼바다 1.5 내지 3.5m, 바깥 먼바다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10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7에서 16, 오후 7에서 18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1에서 2.5m, 바깥 먼바다 1.5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해남부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5에서 10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북산 내지 북풍 2에서 5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북서 내지부 풍 4에서 7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동 내지 남동풍, 오후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북동 내지 동풍 10에서 20m, 오후 북내지 북동풍 12에서 22m로 불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2 내지 5m, 오후 3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내지 북동풍 12에서 22m로 불겠고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3 내지 6m, 오후 4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14에서 22m로 불겠고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4 내지 6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시로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21.4도, 넷지에 북서 1m 1600헥토파스칼 20.5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7m 1800헥토파스칼 22.6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800헥토파스칼 23.4도, 청진 바람 없고 옅은 안개 1800헥토파스칼 24.8도, 김책 바람 없고 1900헥토파스칼 25.5도, 신의주 남동 2m 1800헥토파스칼 28.1도, 원산 바람 없고 1800헥토파스칼 27도, 평양 북풍 1m 1800헥토파스칼 28도, 해주 바람 없고 1600헥토파스칼 29.7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바람 없고 1900헥토파스칼 27도, 백령도 북서 2m 1600헥토파스칼 25.4도, 강릉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5.9도, 동해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4.5도, 서울 북동 1m 1600헥토파스칼 30.2도, 인천 북동 1m 1600헥토파스칼 29.8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2m 1900헥토파스칼 24도, 서산 바람 없고 1700헥토파스칼 27.6도, 울진 북서 1m 1900헥토파스칼 24도,

포항 북동 1m 1000헥토파스칼 26.6도 군산 남동 2m 1000헥토파스칼 27.9도 부산 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6.6도 통영 북동 2m 1600헥토파스칼 26.1도 목포 북풍 1m 1700헥토파스칼 26.7도 여수 북동 3m 1700헥토파스칼 26.9도 제주 북동 2m 1500헥토파스칼 28도 서귀포 북동 2m 1500헥토파스칼 28.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8m 1800헥토파스칼 22.8도 삿포로 남동 1m 1100헥토파스칼 19.6도 네무루 남서 4m 1012헥토파스칼 18.6도 아오모리 북동 1m 1011헥토파스칼 21.4도 센다이 북서 1m 1011헥토파스칼 22.2도 와지마 남서 3m 1008헥토파스칼 24도 도쿄 북풍 1m 1011헥토파스칼 23.3도 하치조 섬 북동 5m 1008헥토파스칼 26.1도 사이고 북서 1m 1007헥토파스칼 24.7도 마쓰에 동풍 2m 1007헥토파스칼 27.2도 오사카 북동 3m 1007헥토파스칼 28.1도 시오노미사키 곳 북동 6m 1006헥토파스칼 26.4도 이자하라 북서 1m 1006헥토파스칼 27.6도 후쿠오카 북동 2m 1006헥토파스칼 29.5도 가고시마 북동 7m 1003헥토파스칼 29.3도 시미즈 동풍 3m 1005헥토파스칼 27.9도 나제 북동 10m 999헥토파스칼 29.4도 나하 북풍 6m 999헥토파스칼 28도 지치지마 남동 6m 1002헥토파스칼 2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198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일과 그제는 이틀 연속으로 200명 전후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프로야구 모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폭염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 관련 종합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수사관들을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보내 어제 9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신세계 그룹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행사 담당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권의 충견인 경찰의 보훈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정권에는 불리한 이슈들이 넘쳐나니까 보훈이라도 하듯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사상 검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사, 기소 분리 이후 현재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의 변화와 관련해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와 청구 등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합수본에서 수사를 주도해왔던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 윤 장관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당 주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당내에선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과 관련해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2조 3천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얻은 수익을 지원해 불법적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은 80억 유로, 약 13조 원에 이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매우 무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일부 전남 지역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온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미니 뇌졸중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뇌졸중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의미와 증상 또 대처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 담도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증상에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요. 미니라는 의미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졸중의 큰 위험을 막아질 수 있는 미니 뇌졸중에 대한 대처가 중요할 텐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약한 정도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1: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이름이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작은, 그러니까 별로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뇌졸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네. 미니라는 말은 주로 짧다.

0: 짧다는 의미에서 눈이란 말이 나와서요.
1: 네.
0: 증상은 심할 수 있지만 잠깐 혹은 짧은 시간 있다가 증상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1: 네.
0: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말이고요. 약하다. 이것도 이제 틀린 말입니다.
1: 뇌졸중 환자들은 쓰러진 후에 돌아보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미니 뇌졸중의 단계를 경험하는 걸까요?
0: 저희가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1: 네.
0: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는데도 워낙 이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해서 마비가 심하다든지
1: 네.
0: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일들을 충분히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좀 깊이 있게 면담을 하게 되면
1: 네.
0: 50%까지는 이전에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럼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그렇게 경험하고 의심이 되면 그때 병원에 가도 치료는 필요한가요?
0: 사실 이제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경험하시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1: 네.
0: 실제로 이게 미니 뇌졸중이 맞느냐
1: 네.
0: 판단은 받으셔야 합니다.
1: 아.
0: 사실 미니 뇌졸중이 맞다면 그때야말로 치료의 적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서 정상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때 미니 뇌졸중,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할 전조 증상임을 확인을 받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고 일주일 혹은 이제 2주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1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기에 특히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찌 보면 조금 장기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니 뇌졸중이 의심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판단은 꼭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1: 이미 증상은 지나가서 없어졌는데도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0: 네, 사실은 그게 조금 이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1: 네.
0: 증상이 있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 검진을 했을 때라든지 객관적인 소견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적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진짜 미니 뇌졸중이 맞았냐
1: 네.
0: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 저도 연구를 진행했었고
1: 네.
0: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1: 네,
0: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흔적이
1: 네.
0: 남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게 발생했을 법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실제 미리 뇌졸중으로 증상은 좋아졌지만
1: 네.
0: 저희가 확상 강조 영상이라고 좀 특별한 MRI 찍으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확실히 이게 미니 뇌졸중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실은 흔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흔적이 없더라도 관련된 혈관이 굉장히 좁다든지 혈관벽의 동맥경화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가 제가 보통 때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콜레스테롤에 의한 나쁜 물질들이 혈관벽에 많이 침착이 되어 있든지 이러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1: 그런데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길지 않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을 텐데요. 한 번의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나요?
0: 어떤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사실
1: 네.
0: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완전히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거 병원에 가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1: 네.
0: 예. 사실은 이제 가능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실 테니까
1: 네.
0: 증상이 좋아졌을 때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주변에서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 한쪽으로 특히 팔다리 마비가 한쪽으로 나타났다 하면 그건 한 번이라도 꼭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동일한 증상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혈관 상태가 이제 막 진짜 안 좋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정말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아홉 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시면 즉시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라면요. 구체적으로 얼굴과 팔다리 마비는 어떤 형태인 건가요?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예를 들어 팔다리 마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주 심한 경우는 미니 뇌졸중이라도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설 수도 없고 어떤 사람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근데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아마 증상이 있다 없어지더라도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뭔가 어눌하다. 힘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힘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자가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중력에 이렇게 저항해서 팔을 올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올린 상태에서 팔 앞으로 나란히 같은 걸 하는 상태에서 팔이 떨어진다. 중력적으로 유지를 못한다. 이런 것도 나쁜 증상이고요.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양쪽 다리를 들 수는 있는데 중력을 대항해서 버티지 못하고 한쪽 다리만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팔다리 마비이고요. 얼굴 마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한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한쪽으로 완전히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확연하게 비대칭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얼굴 마비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또 언어 발음 장애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이는 건가요?
1: 네, 사실 뭐 약간씩 발음이 평소에 이제 안 좋거나 혹은 이제 치아나 구강 문제로 발음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십니다. 근데 이런 미니 뇌졸중,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에 발음 언어 장애는 제일 중요한 건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뭐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샌다, 어눌하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언어 발음 장애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두 개는 사실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학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구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다 안 좋은 증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온다든지 말은 나오는데 발음이 좀 이렇게 새면서 명확하지 않고 뭉뚱그려지고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들었을 때 발음이 왜 그래요?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더더군다나 확실히 이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은 증상이 있다 없어지더라도 저희 병원에 꼭 방문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0: 갑자기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몇 분 정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의 아주 광범위한 정의는 24시간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나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한 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거의 없어지기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시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한 시간 넘어가기 전에 보통 없어지기 때문에 실은 이제 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좀 어렵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수분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길어도 10분까지. 그래서 수분에서 10분 정도가 많은데 분 단위가 되게 짧다고 생각하실 텐데 실은 몇 분을 생각해 보시면 꽤 긴 시간입니다.
0: 그렇네요.
1: 팔다리나 마비가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 뭐 전혀나 실제로 중력에 저항을 못하거나 어떻게 어눌한 상태가 한 분단이 10분 정도 된다면 꽤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나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수초라든지 이제 수십 초 이런 것들은 정말 있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 단위가 넘어가면 필히 주의해야 하는 증상이고요. 수초 수분이라 수초 수십 초라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증상들은 꼭 병원으로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0: 그럼 이렇게 미니 뇌졸중의 증상을 경험하고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일반적인 뇌졸중의 치료를 똑같이 하는 건가요?
1: 예, 사실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졸중의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니 뇌졸중이 사실 저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미니 뇌졸중으로 오셔가지고 검사하는 와중에 뇌졸중이 발생해버려가지고요. 그 과정에 다시 또 혈전 용해제도 투여하고 뭐 혈전 제거술이나 시술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서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좀 다르게 하진 사실 않거든요.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또 있어서 실제로 미니 뇌졸중의 평가라든지 치료가 뇌경색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아주 고강도의 약을 정맥으로 투여한다든지 증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은 시술을 직접적으로 바로 응급으로 하진 않습니다. 보통 평가를 하고 경구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시술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셨다가 응급실이나 외래 클리닉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0: 어떤 약물이 쓰이는 건가요?
1: 사실은 이제 뇌졸중에 쓰이는 약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혈전 용해제라든지 아니면 또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은 미리 뇌졸중에서는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약제들은 이제 부작용 위험이 있거든요. 뚫다가 고강도 약을 쓰다가 반대로 뇌출혈 같은 게 발생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조금 이제 증상이 다시 응급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쓰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항혈소판제나 항혈전제 그리고 고지혈증 약물 필요하다면 이제 당뇨병 있다면 당뇨병 약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미리 뇌졸중 상태에서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뇌졸중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0: 그런데요.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은 치매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미니 뇌졸중이 반복될수록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예, 사실은 미니 뇌졸중이 맞다면 맞습니다. 아하. 예, 이제 미니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미니 뇌졸중 증상 중에서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흔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고 모두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미니 뇌졸중이 명확하다면 관련된 흔적이 남는다든지 혹은 관련된 혈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사실 뇌에 흔적이 안 남았다고 하지만 뇌세포에 분명히 허혈성 손상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검사를 하는 게 어떤 범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은 것을 아는 거지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손상을 받았는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리 뇌졸중이 반복이 되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인데요. 또 계절적으로 여름에 특히 미니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네, 사실 이게 미니 뇌졸중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증상이 나왔다가 다행히 동맥에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좁아졌던 부분에 또 자연히 뚫리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환절기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혈관이 급하게 틀어 막혀서 안 열린다든지 겨울 같은 경우는 뇌출혈,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위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증상이 좋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터져버렸거나 이미 큰 혈관이 막혀버리면서 다시 뚫릴 수 없는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여름에는 저희가 여름에 주로 생기는 이런 뇌졸중은 탈수랑 연관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시고 야외 더운 환경에서 이렇게 몸의 수분 양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리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 미니 뇌졸중이 더 많으냐 이런 건 조금 저희가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니 뇌졸중의 비율, 전체 뇌졸중 비율은 확실히 여름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특히

0: 그런데 뭐 또 환절기에는 그 온도 외부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계절마다 조금씩 이제 위험 문제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 계절에 맞춰서 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탈수를 주의한다든지 뭐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온도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추운 환경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계절에 맞춰서 좀 예방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1: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도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위험 신호로 지적이 되는 증상들에 있어서 다른 질환의 증상과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어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뇌혈관 손상보다는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뭐 마비가 온다든지 뭐 혹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흐려 보인다든지 뭐 깨져 보인 이런 이제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미리 뇌졸중처럼 오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련, 뭐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뇌 이상 신호가 나오면서 미리 뇌졸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요즘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편두통이나 뇌전증 같은 경우의 전조 증상들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뇌전증과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아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급격히 악화되는 뇌졸중, 뇌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그런 미리 뇌졸중이었는데 다른 질환을 간과하고 있다가 심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미니 뇌졸중의 치료로 약물 치료도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필요하기도 할까요?
0: 네, 사실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미니 뇌졸중은 응급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미니 뇌졸중도 때에 따라서는 흔적이 이번에 느꼈던 것 말고도 증상이 없이 뇌에 이제 손상 흔적이 여러 차례 남아있는 경우와 함께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약물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전처치도 충분히 하고 혈관벽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뇌혈관 우회술이라 그래서 뇌혈관을 이제 외부의 뇌혈관을 안쪽 뇌혈관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합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어서 미리 뇌졸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1: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조 증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험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 동맥경화증의 위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또 심장 질환도 뇌혈관 질환하고 특히 이런 미리 뇌졸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전에 뭐 심근경색 같은 심장 혈관이 안 좋았다, 협심증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것도 아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만큼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고요. 또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할 게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있는데 좀 기억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심장 박동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것 자체도 위험 인자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특히 심장에 있는 방이라는 부분에서 맥박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으로 뛰는 그런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아주 주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지날 수 있지만 빠른 대처가 필요한 미니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 담도에 생기는 악성 종양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황달과 소변색의 변화, 그리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담도암의 위험과 진단,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이름이 많던데요. 담도, 담관, 담도암, 담관암, 같은 의미인가요?
1: 네, 그 담도와 담관은 보통 같은 의미이고요. 네. 보통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십이장으로 담도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보통 담도는 담즙이 십이장으로 배출되는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의미하고 담관은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담도가 담관보다는 상위 개념인데 현재는 뭐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담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담도와 담관은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로 보면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0: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요?
1: 네, 담즙은 간세포에서 하루에 한 500에서 600ml 정도 생성이 돼서 간 내에 있는 담도를 통해서 담낭으로 이동돼서 담낭에서 보관되고 농축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0: 수명이 다한 적혈구의 대사산물로 황달의 원인이 되는 빌리루빈, 그리고 단백질, 전해질, 또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과 그 대사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즙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의 소화를 돕고 또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 간에서 해독된 물질이라든지 빌리루빈 등의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담도암은 담즙이 이동하는 길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담도암은 담도에 생긴 악성 종양을 전부 다 얘기해서 이제 담도암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가요? 복잡하던데요.
0: 네. 담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이동시키는 통로입니다. 간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이제 오른쪽 간과 왼쪽 간으로 구분하는데 오른쪽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간은 담도를 통해서 오른쪽 간 안에 있는 우측 간내 담도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왼쪽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왼쪽 간 안에 있는 좌측 간내 담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간내 담도랑 좌측 간내 담도가 간 밖에서 서로 합쳐지는데 이렇게 우측 간내 담도랑 좌측 간내 담도가 합쳐지는 부위를 보통 간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간 밖으로 나온 길이가 한 3, 4cm 정도 되는 그런 담도를 저희가 총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총간관은 또 담낭에서 저장된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인 담낭관과 합쳐져서 십이장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를 총담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담관의 길이는 한 7에서 한 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간 안에 있는 담도는 간내 담도라고 하고 간내 담도가 이렇게 두 개 좌우가 합쳐지는 부위를 간문부라고 하고 그리고 총간관, 총담관 등과 같이 간 밖에 나와 있는 담도를 간외 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내 담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통 간내 담도암, 간문부에서 간문부를 포함해서 간문부 주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문부암, 간외 담도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간외 담도암이라고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간내 담도암, 간문부암, 간외 담도암. 어느 곳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0: 네, 담도암은 간문부를 포함해서 간문부 주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간의 담도암이 한 40%, 그리고 간내 담도암이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제 간내랑 간외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담도암의 원인이랄까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0: 네, 그렇죠.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암의 위험 인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담도암의 원인 중에 현재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담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담관벽이 굳어지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선천성 담도 이상으로 발생하는 담관 낭종이 가장 대표적인 담도암의 원인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옛날에는 민물 생선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감염되는 기생충인 간흡충증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만성 시형 간염, 간경화, 그리고 담도에도 담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도 담석이 담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일 때에는 담낭암과 담도암 발생 위험이 정상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음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 양과 흡연 기간에 비례해서 담도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위험 요인도 아주 다양하네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면서요?
0: 네, 보통 그렇습니다. 담도암의 증상은 종양의 발생 위치랑 침범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에는 보통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진행돼서 그 암으로 인해서 담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황달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황달은 보통 배가 아프거나 그런 복통이 없이 그냥 황달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황달이 발생하면은 보통 소변색이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이 소변색이 진해지는 원인이 황달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0: 나서 이제 소변색이 진해지고 네. 또 이 빌리루빈이 피부에 이렇게 침착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렇게 많이 가려움,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복통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 열이 난다거나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부터 아까 복통 말씀드렸는데 담도암에 의한 복통은 담석일 때는 굉장히 심한 복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담도암은 그렇게 심한 복통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아픈 그런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 담도암 크기가 굉장히 커진 경우에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담석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0: 네. 그 담석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담낭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담낭 담석이라고 하고요.
1: 네.
0: 담도에서 발생한 경우를 담도 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담낭 담석은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담도암이랑 담낭 담석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도에 생긴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담관염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서 담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담도 담석은 담도암의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1: 담도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적은가요?
0: 예, 보통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담도암은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초기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혈액검사 결과에서 의심되는 건가요?
0: 예, 보통 초기에는 별로 증상도 없고 뭐 간 수치나 그런 것도 괜찮아서 발견되기 어려운데 근데 혈액검사를 했는데 황달을 의미하는 빌리루빈 수치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담도 폐쇄를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형 분해 효소라는 그런 물질이랑 보통 감마 GTP라고 하는데요. 감마 글루타밀 전달 효소가 간기능 검사에서 많이 상승되어 있고 요새 건강검진 하시면 이제 종양 포지자 같은 것도 많이 검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종양 포지자 중에서 CA19-9라는 게 있는데 이 CA19-9가 상승되어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액 검사만으로는 담도암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 또 담도암의 발생 위치도 다양해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흔히 황달을 좀 떠올리긴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담도암에 의해서 담도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황달이라는 원인이 되는 게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황달이 발생하고 이 황달이 대표적인 담도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종양이 담도를 막으면 황달이 생기는 거군요. 조변색으로도 의심할 수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이걸 아시려면 뭐 좀 황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적혈구 수명은 보통 한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이제 비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처리되는 대사 과정 중에서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돼서 헤모글로빈에서 나오는 분해 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나온 빌리루빈은 물에 녹지 않아서 이게 배출이 되려면 담즙에 잘 녹아서 수용성으로 변한 다음에 담도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리루빈을 수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리루빈이 간세포로 이동하게 돼서 간세포 안에서 어떤 특정 효소에 의해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빌리루빈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용성 빌리루빈은 간세포에서 간 내 담도를 통해서 배출되고 결국 간의 담도를 통해서 이게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소장이랑 대장으로 나와서 결국 대변을 통해서 요리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대변색이 건강하면 노랗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 대변에서 빌리루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변색이 좀 노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도가 막혀서 이 빌리루빈이 장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뭐 체내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소변에서 나오는 양이 많아져서 소변색도 굉장히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보통 황달이 있는 경우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몸이 좀 가렵거나 소변색이 좀 진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혹시 황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1: 황달이나 소변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좀

0: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 없이 발생하는 황달이거든요. 네. 그 암에 의해서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면 황달이 발생하고 그 황달로 인해서 소변색이 진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담도가 너무 오랜 기간 막히게 되면은 아까 대변색이 노란 게 그 빌리루빈한 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빌리루빈이 배출되지가 않으니까 대변이 이제 회색으로 변하는 회색병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양이 커지게 되면 뭐 복통이라든지 뭐 체중 감소, 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복통, 체중 감소,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로 담도암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소화 장애로 생각해서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담도암은 뭐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그냥 특별한 추가 검사 없이 이렇게 지내오다가 병이 이제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1: 이미 많이 진행됐거나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보통 담도암은 이렇게 진단된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에서 80% 정도에서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7, 80% 정도가 수술이 어렵다면 그래서 담도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지적이 되는 걸까요?
0: 예, 보통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은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진행된 담도암인 경우에 생존 기간은 평균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1: 담도암의 단계랄까요? 병기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0: 예, 뭐 다른 암과 같이 암의 크기라든지 암이 어느 정도 침범을 했는지 그리고 림프절이 어느 정도 갔는지 그리고 주요 뭐 혈관이라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에 따라서 보통 1기에서 4기로 구분을 하지만요. 담도암은 복잡한 담도 구조랑 주변에 분포된 중요한 장기, 혈관으로 인해서 단순히 병기보다는 이게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다행인 걸까요?
0: 아,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수술만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간의 담도암 중에서 담도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부위에 비교적 가까운 부위에 발생한 담도암인 경우에는 아까 간 문부에서 발생하는 담도암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한 50% 정도. 그 간 문부에서 발생한 담도암에 비교해서 수술적으로 이렇게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1: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나요?
0: 네. 수술 후에 완전히 절제가 되지 않았거나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담도암일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표적 치료를 하거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뭐 수술 쪽으로 해서 완전히 절제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수술 후 재발을 낮출 목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아직 연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담도암으로 진단된 분들은요. 아무래도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생기겠어요.
0: 예, 초기에는 간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도암에 의해서 담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또는 간을 집합하게 되면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검사가 이상이 나타나죠. 보통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면 AST, ALT라는 간 기능 수치를 보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뭐 빌리루빈, 황달을 만드는 빌리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담도가 막힌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알칼리성 인산염 분해 효소라든지 감마 GTP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1: 복부 초음파부터 뭐 진행되는 검사도 많은 거죠.
0: 그렇죠. 복부 초음파 현재 많이 하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뭐 검사에 따른 그 통증이 없고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이 없어서 또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 초음파로만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뭐 간에 덩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담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뭐 복부 CT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담도암 예방이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랄까요?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별개로 선택해야 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0: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재까지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뭐 검사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담도암의 위험 요소가 이제 아까 담도

0: 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증상이 없어도 담도 담석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네. 또한 만성 C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네. 또는 강경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담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담도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일반 건강검진과 별개로 뭐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검사는 없는데 근데 나는 반드시 꼭 하나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뭐 MRI 검사가 다른 검사보다는 조금 유용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증상이나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굳이 뭐 MRI나 뭐 복부 CT 같은 그런 검사를 할 필요는 증상도 없으면은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1: 담도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고위험군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는 그런 병이라든지 네. 간내 담석 그리고 만성 B형 C형 간염 간경화, 간흡축증 등이 간담도암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혹시 나쁜 게 생기지 않았나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네. 아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도 담도암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흡연도 담도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담도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6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전 7시를 기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하고 있고 8월 10일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43m, 시속 155km가 불고 있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북 북서부 지역은 아침까지 구름 많고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호남 내륙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해상과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 남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 해상에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내일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 모레부터는 동해안에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바람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안은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전국은 22도에서 27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9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내일도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강릉동 지방 비가 내리겠고 모레 아침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오전부터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릉동 20에서 80mm,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제주 산지 5에서 40mm입니다. 일요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9도, 인천, 수원 38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맑겠고 낮 최고 춘천 38도, 대관령 29도, 강릉 32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6도, 대전 세종 37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전북 북서부 지역 아침까지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8도, 광주 37도, 목포 34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6도, 부산 34도, 울산 33도, 창원 35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3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3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2도, 습도 67%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1: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에 밤사이 수도권 아파트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 경기를 취소한 KBO는 긴급 회의를 엽니다.
0: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협의 전면 개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 경찰이 5.18 팅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사 기획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수도권의 극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40도 가까이 오르며 이번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1: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 또 전국적으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밤새 열기가 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이른 아침인데도 이곳 여의도의 기온은 벌써 30도에 달합니다.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내려가는 시간인데도 벌써부터 더운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서울 전역은 오늘까지 2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 남부와 북부, 경기 안산, 광명, 포천 등 모두 30곳입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 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도 심각 단계로 올라갔죠.
2: 네, 소방청은 어제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 설비와 냉방기기 화재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오늘 수도권은 어제보다 더 더울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는데 예보 오차를 고려하면 실제 기온은 40도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지역 더위가 오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식센터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폭염으로 한 명이 추가로 숨지며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2,400여 명이 됐고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사망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충북 음성에서 밭일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 영향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2명으로 보고됐던 사망자도 3명으로 뒤늦게 1명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경북 경주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집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는 198명이 추가되며 지금까지 2,4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00여 명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아 치명률이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4: 의식 저하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혼수 상태가 되거나 뭐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3: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축 5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51만 3천 마리, 돼지가 3만 7천 마리 등입니다. 양식장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수온이 상승하면서 넙치나 숭어 같은 양식 물고기 36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0: 온열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집 밖에 시원한 곳을 찾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아침부터 30도를 웃도는 열기 속 한 무료 급식소 앞에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골목 끝까지 늘어선 대기줄. 70대 노인 송 씨도 줄설 채비를 합니다.
6: 일주일에 한 몇 번 보세요?
7: 거의 매일 나와요.
6: 그러니까 그게
7: 일요일만 안 나오고 매일 나와요.
5: 두 시간째 줄을 서는 사이 기온은 이미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원한 급식소로 들어섰지만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묵묵히 식사를 마칩니다. 지켜보는 이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8: 갖다 주고 나가시는 분들 물을 한 병씩 다 드려 지금. 왜냐면 탈수될까 봐.
5: 오후에 더 강해진 열기. 집에도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9: 집에 있으면 깜깜해서 못 있어요. 깜깜해서 못 있으니까 항상 나와요, 항상.
5: 볕이 가장 강할 무렵엔 공원 그늘 자리로는 역부족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는 길. 시원한 바람을 맞자마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9: 공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죠. 공원은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5: 쉼터가 문을 닫는 오후 4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또 다른 쉼터가 됩니다.
9: 버스보다 지하철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그런 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5: 실제로 폭염은 노인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2,400여 명 중 800여 명,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온열 질환자 수는 최근 이틀 새 하루 200명 안팎까지 급증했습니다.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폭염 속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위에 노출된 채 오래 서 있으면 몸이 붓고 근육이 떨리는 열 부종이나 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한낮이 되자 아스팔트 표면 온도는 50도에 이릅니다. 햇빛가리개를 놓고 냉풍기까지 동원하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11: 물 좀 먹고.
9: 아, 예. 고맙습니다.
10: 자리를 지켜야 하는 주차관리자들에게 올해 폭염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주기적으로 교대를 하지만 더위에 힘이 빠지고 다리도 자주 붓습니다.
12: 누운 다음에 그 발끝을 심장보다 더 높게 해서 그 피가 심장으로 거꾸로 이렇게 하게끔 하면 피로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10: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지하 공간도 주변 온도는 35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오래 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온열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며 몸이 붓는 열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땀배출로 체내 염분이 줄어 근육이 뭉치고 떨리는 열경련도 나타납니다. 열부종이나 열경련 증상이 있는데도 더위에 계속 노출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다리에 갑자기 뭐 쥐나는 것처럼 경련이 생기신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이 지금 온열 질환이나 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환경이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 땀을 많이 흘렸다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0: 밤사이 수도권 아파트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력 설비 이상이 주된 이유였는데 모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곳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14: 고층 아파트 단지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520여 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도 출동했습니다.
15: 엘리베이터에 사람 있습니까?
14: 잠옷 차림의 주민들은 작은 손풍기 하나로 겨우 버팁니다. 에어컨을 켠 차량으로 몸을 피하거나 구청이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전기가 나갔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16: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좀 나면서 갑자기 집에 정전이 됐어요.
14: 경기 안산에서도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본호동과 고잔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2시간여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두 단지에서 약 1,000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나갔다가 2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지만 변압기가 고장난 3개 동은 아침까지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설계된 전력 용량보다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설비에 부담이 생긴 거로 보입니다.
17: 한전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부의 뭐 설비나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14: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되는 만큼 몰리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노후 변압기와 배전 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1: 기록적인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서유럽을 강타했던 뜨거운 열기가 중부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덮치며 역대 최고 기온 또 최저 수위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선 45도 폭염에 단전 단수까지 겹치면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5: 폴란드 바르샤바 낮 기온이 37도를 찍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선선함을 자랑했던 폴란드 날씨는 이제 옛말입니다. 광장 분무대마다 더위를 식혀보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18: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덥네요. 이곳에 오면 그런 날씨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5: 나라의 41도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두 달째 식을 줄 모르는 더위에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파스테르체 빙하는 거대한 폭포로 변해버렸습니다.
18: 이곳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15: 유럽과 동부를 연결하는 다뉴브강 수위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강물을 끌어와 원전을 돌리던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들은 당장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튀니지에선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45도를 웃도는 이례적 폭염 속에 치솟는 냉방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정전의 단수까지 겹치자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폭염과 가뭄 같은 기상현상이 전력난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기상기구는 이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더욱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극심한 폭염 속에 산불까지 더해진 프랑스에선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수백 발의 포탄과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또 수위가 낮아진 다뉴브강에선 침몰했던 군함 잔해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19: 폭염이 불러온 산불로 검게 그을린 마을. 다 타버린 토양 곳곳에 포탄이 박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프랑스군이 사용한 불발탄과 포탄입니다. 80년 넘게 묻혀있던 전쟁의 상흔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로 드러났습니다. 산불 와중에 포탄이 터져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18: 실제로 열 때문에 포탄 여러 개가 폭발했습니다.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세르비아의 다뉴브강에선 최악의 가뭄에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나치군의 군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 잔해들이 듬성듬성 솟아오른 곳도 보입니다. 2차 대전 때 수세에 몰린 나치군이 폭파시켜 침몰시킨 군함들입니다.
18: 올해는 수위가 정말 낮습니다. 2004년에 수위가 180cm 줄었는데 2026년 현재는 117에서 120cm 정도 줄었습니다.
19: 유럽의 주요 젖줄인 라인강과

0: 경제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지역 산불은 네덜란드와 그리스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1,500배 정도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협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새 항로 통제권 상당 부분을 이란이 갖게 된다고도 했는데요. 미국의 설명과는 차이가 큽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한 새 항로 좌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 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 항로가 운영되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 항로 대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설명대로라면 이란은 선박의 호르무즈 진입과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가리 바바디 차관은 새 항로가 정해져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 해협이 전면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봉쇄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오만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 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해에서는 친이란 예메누티 반군의 사우디 상선 공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각 5일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나 선사가 비격 사실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아덴만에서 폭발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아침 식사가 새로운 사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전문 식당들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고물가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아침 외식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계란과 통곡물, 과일 등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 메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아예 새로운 만남의 방식도 생겼는데요. 낯선 사람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구독형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녁 술자리나 데이트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조식이나 브런치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기분도 또 일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른 아침을 활용하는 문화가 앞으로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만드는 시간으로 더 자리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미국에서 이제 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서로 안부 나누고 인사 나누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문화를 이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폭염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피해도 크다고 하는데요, 관련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행이 필요해 코너에서는요, 아직 휴가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더위 피할 수 있는 전국의 피서지 정보 살펴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 바로 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생동물과 폭염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자연자본시대 선정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기자님, 먼저 야생동물들이요, 기후 적응에 인간보다는 아무래도 강하니까 폭염에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부터 오해라고요.
3: 네, 야생동물도 폭염으로 죽거나 번식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큰 박쥐 사례입니다. 플라잉 폭스라고 하고 네. 엄청나게 크고 얼굴이 여우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플라잉 폭스라고 부르는 호주의 큰 박쥐가 있는데요. 예. 2002년 1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기온이 42도를 넘었는데 이 큰 박쥐들이 헐떡이고 몸에 침을 바르면서 열을 식히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지만 체온을 낮추지 못한 개체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0: 떨어졌고 9개 군집에서 3,500마리 이상이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아이고.
0: 이 야생동물에게도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은 있지만 무한정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폭염이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생리적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은 폭염을 어떻게 견디는 건가요?
0: 이 더위를 뭐 온몸으로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우선 이 더위를 피하고 보는 게 이 야생동물들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활동 시간을 새벽이나 밤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무 구멍이나 굴, 뭐 낙엽층, 바위 틈 이런 곳처럼 비교적 서늘한 데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런 작은 피난처를 미세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이 열대림에서 미세 서식지의 온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이 미세 서식지의 온도는 주변보다 평균 1 내지 2도 정도 낮은 걸로 기록이 됐고요. 온도 차이 뭐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동물이 극한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은 14배 내지 31배 정도 짧았다고 합니다. 이 새와 포유류는 헐떡임과 증발 냉각으로 체온을 낮추는데요. 여기는 물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위를 피하는 동안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피난처가 사라지거나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런 생존 전략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거죠.
1: 사람들도 이런 한여름에 계곡같이 시원한 곳들 찾아가는데 동물들도 비슷했네요. 네. 이렇게 자기 몸 돌보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동물들도 많아 보이는데 동물의 고온 한계를 나타내는 CT맥스라는 수치가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기자님?
0: 이게 크리티컬 서멀 맥시멈, 우리말로 치면 임계 최고 온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실험실에서 물이나 공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올리면서 동물이 더 이상 정상적인 운동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점의 온도, 이걸 측정한 겁니다.
1: 예.
0: 물고기가 평형을 잃거나 뒤집힌 올챙이가 다시 몸을 바로 세우지 못하거나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CT맥스는 사망 온도랑 딱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시 뭐 서늘한 환경으로 옮기면 충격을 받았던 개체들이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열실신이나 열사병과도 이 발생 원리와 측정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더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날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급성 한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새들이 바닥에 떨어진 채 정신 못 차리고 날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임계 최고 온도를 넘은 상황이었군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죠.
1: 예, 그렇다면 네. 이제 기온이 임계 최고 온도 그 CT맥스보다 낮으면 야생동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이 CT맥스는 짧은 시간에 온도를 높여서 측정한 급성 한계입니다. 그보다 낮은 온도라도 이 고온의 노출이 오래 이어지면 죽거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차가운 계곡물에 사는 로키산 꼬리 개구리라는 종이 있는데 이 개구리 올챙이를 서로 다른 온도에서 사흘 동안 노출한 실험에서는 가장 따뜻한 25도 조건에서도 사망 사례가 나타났고요. 죽지 않더라도 피해는 발생을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서던 파이드 베블러라는 종이 있는데 하루 최고 기온이 35.5도를 넘으면 먹이 획득량이 줄어들었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38도를 넘은 날에는 색과 먹이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평상시보다 평균 2배나 많은 시도가 필요했다고 나타나고요. 폭염은 죽음에 앞서서 먹이 활동과 수분 균형 그리고 번식과 인지 능력을 먼저 흔드는 경향이 있고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안전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임계 최고 온도보다 낮은 온도여도 노출이 오래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앞서 호주 큰박쥐 말씀하셨었잖아요.
0: 네.
1: 기온 42도대 죽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까 싶었는데 아니 들어보니까 이 특정 온도가 야생동물의 공통적인 사망선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42도는 특정 지역에서 큰박쥐 집단 폐사가 관찰됐을 때의 대기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모든 야생동물의 체온이나 공통 사망 온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국내 연구에서는 큰 산개구리의 올챙이 이 평균 CT맥스가 36.76도. 두꺼비 올챙이는 38.3도로 측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큰산 개구리도 개체군에 따라서 35도부터 38도까지 이 차이가 있는데요.
1: 예.
0: 이 수치도 큰 박쥐 사례의 42도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박쥐 사례는 야외 대기 온도이고 이 CT맥스 실험은 보통 실험실에서 물을 가열해서 측정한 급성 기능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열에 견디는 능력은 종과 개체군 그리고 성장 단계, 사전 적응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습도와 바람, 그늘 그리고 털과 체격, 탈수 상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야생동물 전체가 위험한 하나의 온도 이거를 제시하기는 굉장히

0: 되는 거죠. 2021년 북미 태평양 북서부 폭염 때 서인물과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 겹쳤는데요. 한 홍합류 서식지에서는 폐사율이 70%를 넘었고 100m 길이의 해안에서 이 홍합류 100만 마리 이상이 죽은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늘도 지뢰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데 코알라가 더운 날 이용한 아카시아 나무 밑동은 주변 공기 온도보다 최대 8.9도 정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잎이 드문 작은 나무의 그늘이나 햇빛에 달궈진 얕은 웅덩이 이런 데는 충분한 피난처가 될 정도로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5년 5천 종이 넘는 양서류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그늘과 물이 충분하다고 가정했는데도 이 현재 기후에서 104종 정도가 생리적 한계를 넘는 과열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 네.
0: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정도 상승하면 그 수가 390종으로 늘었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물과 그늘의 존재뿐만 아니라 온도와 크기, 지속 시간, 접근성, 그리고 이 다른 피난처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1: 앞서 여러 외국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야생동물들 폭염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0: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뭐 2025년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구조한 동물 사례를 좀 비춰보면 22,303마리가 한 해 동안 구조가 됐는데 이 공개 통계의 사고 원인은 미아, 충돌, 교통사고, 감염, 기아 탈진, 중독,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폭염이나 뭐 고체온, 탈수 이런 것들은 독립된 사고 원인으로 집계되지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폭염으로 탈진한 동물이 기아 또는 탈진이나 기타에 포함됐는지 뭐 포함됐다면 몇 마리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세부적인 분류가 없는 상태죠. 산림이나 습지, 하천에서 발견되지 않은 채 죽은 동물은 이 구조 통계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앞으로는 이 구조 기록에 이 고체온과 탈수 뭐 이런 진단 항목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발견된 시각과 위치, 종과 성장 단계, 당시 기온과 습도, 뭐 수온, 뭐 용전 산소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을 기상 관측 자료와 연결하면 국내에서도 폭염과 야생동물 피해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예, 우리야 어쩌면 뭐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야생동물들은 더 험난한 여름을 겪고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자연자본시대 선정수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0: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우리가 여름 휴가를 피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더위를 피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올여름 어딜 가도 덥다 보니까 피할 곳 찾기보다 언제 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극성수기였던 7말 8초가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떠나는 여행. 어쩌면 가장 현명한 피서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여행이 필요해 시간에는 지금 가면 재밌을 휴가지 소개해 주신다네요.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네. 신익수 기자께서 정열적인 붉은색 머리 하고 계신데 네네. 너무 멋지시거든요. 아.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더 붉게 느껴지네요.
3: 불타오르죠. 네. 아 근데 진연하나 말씀대로 휴가를 떠나실 분들은 예. 지금부터 가셔야 됩니다.
1: 아.
3: 이유가 있죠. 우리 내일부터 해서 절기 있죠. 절기.
1: 네네.
3: 절기가 바뀌죠.
1: 입추라면서요.
3: 그럼요. 이게 극과 극이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1: 네.
3: 더위가 절정일 때 가을은 밑으로 또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식 30도 아래로 다 떨어집니다. 절대.
1: 야, 그래요?
3: 네, 괜찮습니다.
1: 습던 중 반가운
3: 지금 갈리네. 지금 그래서.
1: 야, 이제 어느새 가을이 밑에 찾아왔다.
3: 그럼요.
1: 시적인 표현으로 시작해보는데 그러면 이 시즌에 어디 가면 좋을지 시작해볼까요?
3: 네. 전국구로 제가 다 찍어드릴게요.
1: 예?
3: 강원권. 강원권 중에서는 워낙 많이 가니까.
1: 네, 여름에 또 제일 핫하죠.
3: 네, 최근 들어서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검색량 1위인데 강원권 중에서 횡성 한번 찍어드릴게요. 횡성.
1: 횡성. 네.
3: 네. 여기.

0: 저희는 테마가 지금 가시면 여름 축제부터 해서 가을 축제까지 이어집니다.
1: 아, 그래요?
0: 트리플 콤보로 이어지고요. 제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반값이 있습니다.
1: 반값이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즘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0: 그렇죠. 이게 이제 3차는 7월 말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예. 모집을 이제 보통 차수별로 하잖아요. 예. 3차가 7월 말에 했었어요. 근데 신청 당일날 마감.
1: 아, 이거
0: 워낙 인기.
1: 기자님을 지난주에 뵈셨어야 됐네.
0: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가을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내주고
1: 네.
0: 이 더울 때는 원래 요즘에 우리 피서도 힘들잖아요. 가면은 덥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있다가 다음 주부터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을에 또 합니다.
1: 가을에도 이 이벤트가 있다.
0: 그럼요.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받았다가 나중에 또 행성 놀러 가가지고 써먹으면 되는 거죠.
1: 예. 근데 기자님께서 이제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이어지는지.
0: 자, 트리플 콤보 축제. 네. 8월. 8월은 15일 날이죠. 광복절.
1: 예.
0: 전후로 14일부터 16일까지 해가지고 요거 열립니다. 행성에서. 토마토 축제.
1: 토마토?
0: 토마토. 오. 토마토 축제 뭐 스페인 떠올리고 이러나?
1: 예, 예. 예.
0: 그 다음에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게 퇴촌하고 횡성입니다. 두 군데.
1: 아, 원래 주산지구군요. 여기가.
0: 퇴촌은 6월에 끝났고요.
1: 예.
0: 지금 딱 골든 타임인 게 횡성이죠. 횡성.
1: 오, 토마토
0: 돈내.
1: 축제.
0: 둔내에서 열립니다. 둔내.
1: 네.
0: 둔내는 원래 가기 편합니다. 괜히 뭐 차 끌고 가지 마시고요.
1: 기차가 있잖아요.
0: 그럼요. 서울역에서 둔내까지 가도 되고 청량리에서도 가는 거 있습니다.
1: 예.
0: 다 1시간 남짓 정도면 충분히 가고요. 올해 마침 또 요거 하나 있죠.
1: 뭐가 있습니까?
0: 8.15 때
1: 예.
0: 우리 또 KBS가 전국 노래자랑을 둔내에서
1: 하나요?
0: 네. 토마토 축제 연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1: 잘 잡았네.
0: 아, 끝내줍니다. 네. 역시 우리 KBS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예심하잖아요.
1: 네.
0: 신청을 8월 11일까지 받습니다. 8월 30일까지 예심 13일에 열리고요.
1: 이게 꼭 횡성 군민뿐만 아니라 이때 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딱 기억했다가 토마토 축제하고 같이 즐기면 된다. 요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곳은 둔내 종합체육공원.
1: 네.
0: 여기서 열리고요. 시그니처. 제가 프로그램 또 찍어드릴게요.
1: 네.
0: 토마토 풀장 운영합니다. 여기서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요구합니다.
1: 황금 토마토요?
0: 예, 그러니까 토마토 풀장이라고 이렇게 예. 바람 채워가지고 튜브에다가 예. 거대하게 하고
1: 튜브에
0: 예, 토마토 5톤을 쏟아붓습니다. 5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하냐? 다들 토마토 깹니다. 왜냐하면 그 토마토 안에다가 그 선물들을 다 넣어놨어요.
1: 아, 우리가 옛날에 보물찾기.
0: 보물찾기 하지. 그렇죠, 그렇죠. 쪼개면은 나옵니다.
1: 예.
0: 근데 그 안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넘버원 선물이 황금 반지입니다. 2.5.
1: 와, 토마토 안에 반지가 네. 들어있는 거요?
0: 네, 요거. 2.5돈짜리. 어마어마하죠, 요거. 그래서 하루에 하나 나옵니다. 하루에 하나. 요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 쪼개고 난리 나죠. 서로 던지고 재밌게 야, 놀기도 하고.
1: 그 붉은 토마토 풀 안에서
0: 그럼요.
1: 반짝이는 황금 찾는 재미가 있겠네요.
0: 그 다음에 뭐 토마토 홍보관, 그 다음에 토마토 드링크 나눔.
1: 네.
0: 맛있는 거 있죠? 요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벤트들은 어떻게 토마토 높이 높이 쌓기 애들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토마토 큰 애들이 있어요.
1: 예.
0: 큰 애들 무게 맞추기.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물놀이장 기본이고요.
1: 재밌는 이벤트들 많이 준비하셨네.
0: 전통주 빚기까지. 그다음에 요거 이제 토마토 족구 대회.
1: 토마토 족구 대회는 네. 뭡니까?
0: 토마토 찹니다. 이런 거 족구 대회. 그다음에 히든싱어라고 있잖아요. 그 왜 저 한
1: 예.
0: 종편에 사는 거.
1: 예.
0: 여기에 가수들까지 공연을 해줍니다. 대신 진짜 말고요. 모창 가수들 나와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 많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1: 뭐
0: 준비를
1: 흥 넘치는 이벤트들도 있고 토마토야 뭐 항암 효과라든지 워낙 뭐 좋은
0: 맞아요.
1: 채소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피부 그 미용도 챙기시고 뭐
0: 남자한테도 좋고요.
1: 예, 전립선에도 진연, 좋다고 들었는데
0: 진연아도 드셔야 되고요.
1: 예, 네, 기자님도 예. 관리 잘하고 있으시죠?
0: 아, 저는요 괜찮습니다.
1: 예.
0: 안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1: 좋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 이제 9월 더덕 축제라고 하셨는데 9월
0: 네.
1: 더덕 축제도 한번 가볼까요?
0: 그렇죠. 가을 축제죠.
1: 네.
0: 이거 이제 더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 이름이 재밌었어요. 저는 최근 이름이 더 네이밍적으로는 좀 아쉽다.
1: 예.
0: 지금 이름은 더덕 올림픽.
1: 더덕 올림픽.
0: 예. 예전에는 또 남자한테 좋은 더덕 더덕 병강쇠 축제라고 했었어요.
1: 아, 우리가 또 전립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또 얘기가 나오네.
0: 그죠.
1: 네.
0: 좋은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종목들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들 중에 재밌는

0: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더덕 빨리 까기 이런 거 있죠. 빨리 까야 됩니다. 이거 더덕이 까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더덕 자루 옮기기, 더덕 바구니 이고 달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게가 있죠. 무게가 15에서 20kg 나갑니다.
1: 야, 이거 야. 진짜 체력이 좋아야 되겠네요.
0: 그래서 제가 예전 이름이 그립다.
1: 아, 변강수의 선발대회예요.
0: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또 합니다. 황금 더덕을 찾아라.
1: 아, 여기도 황금 더덕.
0: 아니, 전국적으로 황금 대박입니다.
1: 그래서 행성이 황금이 많다. 이렇게 황금
0: 하나가
1: 찾기를
0: 터지니까
1: 많이 하네요. 네.
0: 계속 밉니다. 예.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애들 좋아하는 거 더덕 캐기 체험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축제장에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요때 나타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뺑덕 어멈 아시죠?
1: 예.
0: 여기는 횡덕 어멈이 나오죠.
1: 횡덕 어멈.
0: 횡덕 어멈이 나와가지고 네. 중간중간 이제 재미도 주시고 화장도 좀 좀 예쁘게 웃기게 해가지고
1: 네.
0: 애들 이제
1: 아이들 좋아하겠네요.
0: 예, 이런 거 해주시고요. 시식은 이거 이제 이런 거 빠질 수 없죠. 더덕으로 하는 거 요리들인데 더덕 튀김, 더덕 두부, 더덕 인절미까지 이런 것들 다 운영이 되니까. 가서 즐기시면 되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횡성이 아무래도 강원도다 보니까
0: 강원도?
1: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0: 그렇죠.
1: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렴한 숙박지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있을까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할 때 한 달 전인데 무려 그때
1: 예.
0: 당시에 우리 그 또 BTS처럼 NTS 이야기했잖아요.
1: 예, 예.
0: N, Nature. 자연 휴양림이 좋다. 여기가 자연 휴양이 또 보고입니다. 보고.
1: 나무들 너무
0: 그럼요.
1: 좋죠.
0: 그래서 국립 들어가는 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청태산 자연 휴양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잣나무 유명하거든요. 요 구역 면적만 403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공간에
1: 감도 안 오네요.
0: 청태산의 주봉 높이가 이게 1200m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고봉이죠, 여기. 인공림, 천연림 딱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잣나무.
1: 예.
0: 전나무.
1: 그
0: 침엽수 가을에 크, 이런 게 빽빽하게 들었었거든요.
1: 얼마나 피톤치드 풍기고 좋을까요?
0: 네. 그리고 이게 또 햇살이 안 비치는 거죠.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쪽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빌라형 뭐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캠핑 공간들이 있거든요. 즐기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물놀이장도 예.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횡성 자연휴양림도 있습니다. 예전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1: 예.
0: 이게 예약이 안 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되고요. 옛날에 이 또 호랑이가 사람을 잡고 나뭇가지에 해치운 다음에 저고리를 걸어놨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저고리골이라 불립니다. 그 정도로 오지 중에 오지다.
1: 네.
0: 저고리골. 여기도 가시면은 진짜 그 깊은 숲속에서 피톤치드 가득 즐기고 나오실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 예, 김진희 예. 님께서 더덕 초무침 구이가 맛있는데.
0: 아, 초무침. 이야, 이거 드실 줄 아시는 분이.
1: 그러니까요. 네. 배가 살짝 고파지네요.
0: 야, 빨갛게 해가지고요. 딱 구워가지고 불향 가득 입혀서. 꼭 한 입 딱 드시는 거죠.
1: 횡성 더덕 축제
0: 네.
1: 9월에 열린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0: 네.
1: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살짝 찍어봤는데 그러면
0: 네.
1: 이제 남도 쪽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싶어요.
0: 남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남도 중에서 남해 한번 찍어드릴게요.
1: 남해. 네.
0: 남해는 늦지 않았다. 언제 가도 좋다. 여기는 투어하실 때 이런 거 있어요. 마을만 찍으시면 됩니다.
1: 마을이요?
0: 남해 가서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을 제가 세 개 딱 찍어드릴게요.
1: 아, 예쁜 마을들이 있나 보다.
0: 트리플 콤보 마을. 그 대표적으로 맥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1: 독일 맥주. 네네네. 남해 독일 마을. 네.
0: 옥토버 축제. 마침 또 가을 무렵에 옥토버 축제 하잖아요. 그 이제 독일 마을 주변으로 두 가지 마을을 더 찍어주면 되는데.
1: 예.
0: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설리 마을이라고.
1: 설리 마을이요?
0: 설리 마을.
1: 마을 이름이 예쁘다.
0: 설리. 남해에 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1: 잘 안 내리지 않아요? 부산 분들만 봐도 눈이 잘 못 본다.
0: 내릴 리가 없죠. 그다음에 네. 그 해수욕장 바닷가에
1: 예.
0: 근데 여기에 설자가 눈설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눈이 없는 동네에 눈설자 쓴 이유는 해변가 모래사장이
1: 백사장이 너무 많은 것구나. 하얀 모래구나.
0: 네네. 지금 가도 그냥 하얘요. 여기 썰리.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좋은데 가장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해수욕장도 좋은데 설리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1: 예.
0: 여기 가시면 스카이워크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높이가 36m, 폭이 4.5m, 길이가

0: 입구 밑에 쫙 뻗어 있는데 거기에 투명판 있고요. 중간중간에 불투명판도 섞여 있는.
1: 네.
0: 아찔한.
1: 해안선하고 그 바닷가 아, 마을이 너무 예쁘겠다.
0: 예. 약간 인피니티 같은 느낌. 예. 어, 쫙 펼쳐져 있고 여기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발리 가면은 그 유명한 발리 그네라고 아세요?
1: 아, 네. SNS에서. 어. 네.
0: 신혼여행 가시면 지금 하나 꼭 한번 도전해 보시죠.
1: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0: 아니, 왜 그러세요?
1: 남의 불행을.
0: 아니, 이렇게 괜찮으신 분이. 아, 네. 어, 네. 그렇죠. 발리 그네처럼 여기에 스카이워크 끝에 어, 스윙 그네가 달렸습니다. 어. 스윙 그네. 발리 그네 같은 느낌 있죠.
1: 바닷가로 아,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0: 남의 그 바다 끝자락을 향해서 예. 쫙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1: 그 어떻게 타야
0: 타이타닉
1: 되나요?
0: 포즈 있죠.
1: 네. 아.
0: 막 양팔 벌리고 쫙 해주는 거. 그 약간 안전고리 다 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 양팔 벌려. 가능.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발리 스윙을 요 그네를요. 어 안전요원분이 밀어줍니다.
1: 아.
0: 약간 점프해가지고 엉덩이 쪽 잡아가지고 쫙 내려주는 거 있죠.
1: 전문 기술 자격증이 기술 필요하겠네요.
0: 그분이 잡아가지고 쫙 내려줍니다. 이 느낌 있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유명하다.
1: 아, 수동으로 밀어주는 그네까지.
0: 그다음에 여기 가시면 이제 장이 유명해요. 장. 그래서 이제 된장 기본이고요.
1: 아.
0: 간장. 그다음에 게장, 가리비장, 문어장까지 해가지고 야, 다양한 장을 맛있겠다. 베이스로 한 정식 요리들 있죠.
1: 네.
0: 여기 썰리 마을에 가셔서 드셔주시면 되는 거지요.
1: 그렇군요. 썰리 마을 기억하겠습니다.
0: 네. 그다음 우리 진현 하나 좋아하시는 독일 마을.
1: 네.
0: 맥주 유명하죠. 네. 이거는 사실은 맥주 즐기시면 되는데 옥토버 축제가 독일에서도 열리니까 10월에 같이 축제하거든요. 근데 이때 아 즐기지만 마시고 여기는 약간 다크 투어처럼 그 약간 예전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그 이 간호사도 파견하고
1: 광부
0: 아, 그렇죠. 네. 파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 예. 그분들이 이제 독일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뒤에 정착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그 맥주 안주 되게 치맥 우리 뭐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여기 가시면 되게 유명한 치킨집 하나 있습니다.
1: 무슨 어, 치킨집이에요?
0: 석탄치킨 유명합니다.
1: 석탄치킨.
0: 네, 이거 좋죠.
1: 석탄치킨이요?
0: 네, 이 컨셉트.
1: 오.
0: 어, 이런 거.
1: 네. 뭐 이렇게 검은 양념 이런 건가요?
0: 아, 그렇죠. 요즘에 왜 식빵도 네. 연탄식빵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1: 네, 먹물식빵 뭐 먹물 이렇게 식빵. 검은 식빵들
0: 아,
1: 있잖아요.
0: 어,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좋죠. 깜장.
1: 오.
0: 깜장한 석탄치킨까지 해서 드시고 나오시면
1: 돼요. 특색 있네요.
0: 네네. 어, 그다음 넘버3 마을. 가천 다랭이 마을이라고 하는
1: 다랭이
0: 거. 다랭이 오, 노,
1: 귀엽다
0: 그 논논논
1: 네네 아 논이 그 계단식 논밭
0: 아 정확해요
1: 예, 예.
0: 이거 그래서 그 다랭이라는 게 사투리인데 산골짜기 비탈진 곳에 막 이렇게 좁고 길게 형성된 논 같은 거를 다랭이라고 남의 사투리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다랭이 논이라고 하고요 요게 재밌습니다 이게 총 108개 층에
1: 네.
0: 680개 논이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사가 힘들잖아요. 108번네, 108개. 예,
1: 어,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 어, 그리고 이게 예전에 남해라는 동네가 이 산골짜기잖아요. 이렇게
1: 예.
0: 해안가에. 그럼 논이 형성이 안 돼요. 밥을 하기 힘들잖아.
1: 그렇죠.
0: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다랭이 논
1: 이
0: 방식.
1: 구조가, 네. 예.
0: 그러니까 또 이 마을 주민분들의 애환. 독일 마을에서는 우리 역사의 애환.
1: 석탄치킨 드시면서.
0: 석탄치킨을 좀 드시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 좀 생각하시고. 현재 다랭이 마을에는 굉장히 유명한 밥이 하나 있습니다.
1: 밥? 네.
0: 뭐냐면 멸치 쌈밥.
1: 멸치 쌈밥이요.
0: 남해 가면 멸치
1: 멸치가 또 특산지잖아요.
0: 끝내주잖아요.
1: 신선한 그래서 멸치. 와.
0: 어, 여기 이제 넘버 3 다랭이 마을까지 즐기시고 또 하나 여유가 되면 가야 되는 넘버 4. 그 우리 또 그 삼총사도 달타냥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것 좀 요 달타냥 마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에 가면 어 지족 마을이라고 넘버 4 마을.
1: 지족 마을.
0: 지족 마을. 네. 다 마을로 시작해서 마을로 끝나요. 남해는 지족 마을의 이 지족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 지자가 알지자, 족자가 만족할 때 그 족자 있죠.
1: 와 이거.
0: 어 이걸 씁니다. 만족할 줄 알고 현재 그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비교의 병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가진 게 너무 좋다가도 옆에 진현 하나가 더 저렇게 좋은 이렇게 헤드셋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미치거든요.
1: 하나 드려야겠네.
0: 아, 그러니까요. 그래, 저는 없잖아요. 이런 거 있죠. 이게.
1: 예.
0: 근데 현재 자기가 가진 거에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해빙이란 용어 쓰잖아요. 해빙. 가진 거에 만족해라.
1: 좋다.
0: 자기가 네. 가진 거에 만족할 줄 알면 진짜 되거든요.
1: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마을인가 봐요. 지족마을.
0: 그럼요. 지족마을. 여기가 성찰은 해야 되는데 멸치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시면 예전에 그 죽방염이라고 아세요? 때리는 거 말고
1: 대나무
0: 대나무로 해가지고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다
1: 칸막이처럼
0: 이렇게 네. 계속 쳐놨어요. 네. 여기가 이제 멸치 옛날 방식으로 잡는다 그래서 요게 예전에 그 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멸치 잡이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지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전통 방식인데 세계가 인정한 방식. 죽방염 방식으로 잡은 멸치 있죠. 요걸로 멸치 쌈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끝내주는 거죠, 요거.
1: 이 네. 아름다운 그 남해 바다 풍경에 더해서 네. 뭐 장 정식도 있고 맥주도 있고 석탄 네. 치킨도 있고 멸치 쌈밥까지.
0: 네.
1: 남해 여행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0: 자전거 타고 우리 진현아 또 자전거 많이 아닙니까?
1: 네.
0: 자전거 타고 돌면 진짜. 최고입니다.
1: 그 저는 남해를 그 최근에 영화 만약에 우리? 만약에 우리를 남해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 주변의
1: 경치가 너무 예쁘던데 예. 가봐야겠다 안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예. 기자님 소개 듣고 더 이제 올가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예. 싶네요.
0: 죽방염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1: 이제 남해 찍었고 이번엔 전라권 어디 가볼까요?
0: 경남 하나 찍었으니까 전라 쪽으로 남해 해안가 도는 방법이 요즘에 대유행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텐데 여성분 이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네?
0: 강혜영 씨.
1: 강혜영 씨.
0: 네, 강혜영 네. 씨가 요즘에 전라남도를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1: 강혜영 씨요?
0: 네. 네. 강자는 우리 강진.
1: 강진.
0: 우리 또 대통령께서 강추하셨던 반감여행의 진원지죠. 강진.
1: 강진이 시작이었어요.
0: 그럼요.
1: 트롯가수 네. 강진 씨가 강진군.
0: 강진군.
1: 강진군.
0: 네. 그렇죠. 강진.
1: 강진군.
0: 그다음 해자는 잘 아시나 땅끝.
1: 네, 해남.
0: 해남.
1: 땅끝 마을.
0: 해남.
1: 네,
0: 해남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어집니다.
1: 영암까지.
0: 영광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암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랑프리 했잖아요 그때.
1: 네. 예, 예. F1.
0: F1 경기를 열었던 굉장히 한 10년 전인가 예. 한참 됐어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 강혜영이 뭉쳤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들끼리 반감 여행하면서 왜 각계 여파 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서로 특징이 있는 것들을 뭉쳐가지고.
1: 맞아요. 가까운 곳에 묶어가면 사실 여행객들 입장에서도 좋고.
0: 맞아요. 이 네이밍도 강혜영을 얼마나 이쁘게 붙였어요.
1: 그러네요.
0: 그 이런 걸.
1: 강혜영
0: 이런 걸 요즘에 조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농촌 관광벨트라고 각 군 권역별로 세 군데씩 이렇게. 약간
1: 무진장도 있잖아요. 무진장.
0: 아, 네. 맞아요. 이런 거. 이런 네.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통고, 거제. 통영 뭐 이런 거 고성 이런 거
1: 네, 경남
0: 이런
1: 고성.
0: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트리플 콤보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혜영의 공통 분모 있죠. 이제 그 꿰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구슬도 꿰야 되는데 이 꿰는 공통 분모가 전통주입니다. 전통주로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영암 쪽에 유명한 게 막걸리 중에 무화과 막걸리.
1: 야,
0: 이런 거 있죠.
1: 요즘 제철인데 무화과 또.
0: 그다음에 강진에는 함멜촌이라고 있어요. 맥주 여기가 맥주 떴어요. 함멜촌이라고 예.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함멜촌 맥주 유명하고요. 해남에는 막걸리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S그룹의 백화점 유명하신 그분께서 여기서 네. 막걸리 가장 비싼 막걸리 드셨다고 해서 5천만 원짜리 막걸리 떴어요. 이 완전히
1: 5천만 원짜리 막걸리
0: 굉장히 됐어요? 유명해요. 쳐보시면 다 나오는데
1: 예.
0: 사적인 브랜드라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1: 예.
0: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강진에서 요 병영면 쪽에 가면 맥주로 뜬 곳
1: 네?
0: 여기에 양조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프랑스 컨셉트예요. 그러니까 뭐 샤또 마르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그 와이너리 투어까지 같이 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거죠. 그래서 해남의 유명한 막걸리도 주조장 있죠. 양조장 주조장
1: 네.
0: 여기를 다 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통주가 공통 분모가 되면 취하잖아요.
1: 네.
0: 고속버스 회사들이 여기 투어 코스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1: 야, 이 전통주를 마시면 운전을 못하니까.
0: 운전을 못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그 영암의 월출산까지 찍는 코스로 영암 월출산이 또 우리 관악처럼 화왕이죠, 화왕. 불의 기운이 그게 다랬다. 그 이중환 씨가 택리지에다가
1: 예.
0: 화승조천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불 기운이 하늘을 찌른다 이래가지고 화승조차이다 이런 용어 썼거든요.
1: 또 붉은 말에 해인 만큼 또 야, 여기도 병원이야. 되게 네.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야죠. 월척까지 해가지고 네. 여기를 이제 그 버스 회사들이 만들어서 계속 부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씩 선보이고 있고요.

0: 10월에는 여기에 테마 열차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 분들 있죠.
1: 네.
0: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강해영 투어라고 10월에는 또 열차까지 뜨니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1: 야, 월출산 한번 올라가서 좋은 기운 받고 내려와서 뭐 맥주의 전통주들 네. 마시면
0: 참 월출산이 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 길 이름이 기찬 맷길입니다. 산길이라 그래가지고 기 걸으면 기 받아요. 관악 꼭대기까지 오를 필요 없어요. 여기는 기차 몇 길만 걸으시면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 네. 네, 김미진님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 덕에 오늘 마지막 휴가 날인데 힘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네. 김미숙님께서는 신익수 기자가 피톤치드라고.
0: 야, 이런 문자 야, 이런 너무 극찬을.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예. 네, 제가 선물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1: 기자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좋은 정보들이 맞습니다. 다 선물 같은 정보들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이 남도 쪽 짚어봤는데 다 네. 좋은데 서울 수도권하고는 좀 멀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마지막으로 충청권 한 곳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충청권에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군데씩 모인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예산군을 거점, 충남 쪽에
1: 예.
0: 예산군을 거점으로 해서 홍성하고요. 그다음 아산 쪽에 민속마을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지중해 마을이라고 민속마을 옆쪽으로 지중해 풍의 마을들을 같이 지어놓은 S그룹이 있는
1: 여기는
0: 이렇게 네,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 세 군데가 뭉쳐가지고 하는데 중심이 전통주가 있는 이 농원입니다. 농원.
1: 예, 예산.
0: 예, 네. 여기가 이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충남의 예산하면 사과잖아요. 여기 사과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애칭이 뭐냐면 한국판 칼바도스다.
1: 칼바도스.
0: 그 사과인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가 프랑스 노르망디의 칼바도스 그 와인 네 그 한국판 와인 사과 와인이 유명한 여기가 그 칼바도스 방식으로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사과 과육 있죠. 요거를 효모로 해가지고 발효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오크통이라고 있죠. 그 나무 네, 예. 와인 만드는 오크통. 요게 한 100여 개가 창고에 가득 쫙 쌓여있어요.
1: 아 그거 바라보는 것도 상관이겠네요.
0: 여기에 가면 유명인 분들이 사인 많이 해놓으셨어요. 허영만 화백. 저하고 같이 투어를 갔었는데 허화백님도 거기에 사인해놨고요. 3년 뒤에 먹으러 올게. 네. 이런 식으로 저하고 같이 갔을 때.
1: 또 같이 가시는 거예요?
0: 네, 그런 것들.
1: 그거 언제입니까? 저도 같이 가고 싶어서요.
0: 꽤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 번 더 갈 때 됐어요. 우리 진현아를 모시고 가는 걸로 제가
1: 네,
0: 허화백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따로 가서 우리 한번 먹어보는 걸로 예.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충남 예산 홍성 아산을 네. 또 엮어서 가시는 것도 그럼요, 추천을 드립니다.
0: 여기가 농촌 관광 벨트로 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혜택이 나오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가보시면 되겠죠.
1: 네, 3253번 쓰는 분께서 네. 올여름 포기했던 여행에 대한 설렘이 이제 신익수 기자의 부추김과 네. 저의 추임새를 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졌다.
0: 네.
1: 한 곳만 콕 찍어서 이 중에서도 떠나려면 다시 듣기는 필수일 것 같다고.
0: 아유,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우리 문자 네, 청자 여러분들. 네.
1: 말씀하십니다.
0: 네.
1: 그리고 백진홍님께서 충남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이런 센스 있는 문자까지.
0: 네. 네, 좋아요, 역시. 네. 네
1: 여름 휴가 이제부터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익수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갓성비 지역들 참고하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기자님.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여행이 필요해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현재 PD가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날로 험악해져 밤늦게 다니기가 아주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길 조심하고 가능하면 후미진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은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후미진 곳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을 뜻하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후미라는 말을 뒤후자에 꼬리 밑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미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후미란 말이 원래는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진 곳을 말해서 물가나 산길이 휘어서 굽어 들어가는 곳이 매우 깊은 것을 가리켜 후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골짜기라든지 그는 오른쪽 후미진 바위 벼랑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산길이나 물가에만 쓰던 말이 오늘날에는 아주 구석지고 으슥하다라는 뜻으로 확대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는 후미진 곳이 많아 정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뒷골목 후미진 곳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잠 설치는 날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9.2도로 서울은 2주 넘게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밖의 지역 기온도 대전이 27.6도, 광주 27.8도, 양산 27.7도 등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양에는 낮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또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고양, 하남 평택 39도, 춘천과 전남 광양은 38도, 대전과 밀양 37도, 대구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2도, 울진 30도 등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 등 오늘과 내일은 극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36도로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제 전국에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198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 3일과 그제는 이틀 연속 2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폭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중과 선수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폭염 관련 운영 방침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O는 어제 이어 오늘도 프로야구 1, 2군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내려진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전기설비와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홍수와 재난 대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 충남 폭우 같은 극한 기상에 기존 방제 기준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새 방제 기준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간당 92mm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시설을 시간당 110m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11월에 새 기준안을 내고 2028년까지 기준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중부 유럽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동부 바드도이치 알텐부르크에서 사상 최고인 41.2도가 관측됐고 전날엔 수도 빈에서 41도를 기록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남서부 지역에서도 사상 최고 기온인 41.4도가 측정됐습니다. 폴란드는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재택근무와 에어컨을 적극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공동성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다만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해협 개방에 이란과 오만 외 어떤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당 주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과 관련해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13일 문을 다시 엽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2천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며 납품업체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국 67개 매장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우선 내일 전체 매장을 임시 재개장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일부 전남 지역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새 항로 좌표에 합의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후 오늘은 다우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인터뷰하고요. 진격의 경제에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 전망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경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의 수사권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놓고 뚜렷한 시각체를 드러냈습니다. 10월 2일 개정형소법 시행 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격 인터뷰 2부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0: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 이렇게 알려졌죠.
1: 예, 지금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그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5일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구축을 목표로 지난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해왔다면서 제한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주요 고려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 공동성명이 현재 검토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측은 이번 협상이 어디까지나 이란과 오만과의 그 양자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 미국이 밝힌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세 차례 있었던 군사 쿠데타 가운데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에 있었다면서 육해공군을 통합한 사관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이 대통령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선진국이 됐는데도 군사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면서 12.3 비상계엄도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면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부터 노상원까지 육사 출신들이 내란을 주도했는데 여전히 육사가 군의 주축인 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 통합사관학교 창설 목표가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차원임을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란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내란 재발을 막는 것도 정책 목표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통합 추진을 신속히 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0: 네,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평택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 들여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 안 비워주는 데도 있고 비워주긴 했는데 무슨 사후 절차가 안 됐다면서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이런 건 진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아직 동두천에 있는 캠프 KC와 호비, 용산기지 일부, 부산 55보급창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도시와 인접한 대규모 평지인 해당 지역 반환이 지연돼서 지역 개발과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표현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0: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1: 예,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국호명을 불러주자는 건데요. 북한이 두 국가론에 따라 남한 대신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북한이라고 그 북한으로 불리는데 반발해왔거든요. 다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정쟁에 휘말리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는 의문도 있다고 했습니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검경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둘러싼 법적 근거 그리고 역할을 두고 뚜렷하게 시각차를 드러냈네요.
1: 예, 법무부 행안부 업무 보고에서 이 개정 형소법과 관련한 내용이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 운용 방식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들이 합수본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한 겁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아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자, 합동수사본부뿐만 아니라요.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1: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또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형소법이 개정됐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는데 이거는 모순적인 상황이 아니겠냐고 말한 겁니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소법

0: 입법이 시행되면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 특검 참여 모두 위법 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2차 TV토론이 어제 있었는데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처리 시기, 신천지 개입 의혹, 과거 탈당 이력까지 끌어내며 서로를 향해 배신이란 거친 표현까지 쏟아냈네요.
0: 예, 어제 혹시 토론 못 보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주목 따짐만 안 나왔을 뿐이 정말 거칠었습니다.
1: 예.
0: 시종일관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김인석 후보는 이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 후보는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을이라고 응수했는데요. 김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대선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쪽에 합류한 거를 또 겨냥한 겁니다. 김인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도 대립했는데요. 김 후보가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고 말하자 정 후보는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다라고 맞받았습니다.
1: 네. 자, 정청래 후보는요. 최근 논란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김인석 후보의 총리 시절 도입했다는 사실로 공세를 폈습니다.
0: 예, 이른바 이제 삼전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증시 변동폭이 좀 커져서 논란이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는 이게 이제 김인석 그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에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데도 레버리지 ETF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김 후보는 다른 걸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 파리하지 말라 맞섰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한 것이 당정청 간 합의한 사항이었다는 이 정 후보의 말을 두고 김 후보가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도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경찰이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 중인데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0: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어제 서울 역삼동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첫 강제 수사로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벤트 홍보 게시물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적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나서서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5.18 민주화 유공자와 시민단체는 정 회장 등을 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해당 이벤트로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1: 네.
0: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또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기획한 것인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 네. 지금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온열 질환자 3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0: 예, 어젯밤 서울시에 따르면은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지 그 지난 4일 이 온열 질환자 39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3일에 2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서 올해 최다 기록을 세운 지 하루 만에 종전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1: 네.
0: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는 2,441명 정도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젯밤에도 또 열대야주의보가 천을 더녁에 내려져서 지금 굉장히 지금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교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차량들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로 구리 방향 하월곡 1차로의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또 출근 차량들 한강변을 따라 강동쪽으로 이동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사진이 부근 5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죽전 나들목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전방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송탄 나들목을 가기 전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 여파로 평택 터널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군자 요금소 1차로에도 추돌 사고 있습니다. 군자 분기점부터 여파 받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미국 증시는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세인데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3: 네, 지금 미국 증시도 제가 볼 때 순환매 차원으로 해서 지금 지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간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어떤 긴장 완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장 초반에는 보였고요. 여기 또 엔비디아와 또 일부 제약주가 좀 강세를 좀 이끌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장중 전일 상승에 따른 매물 과정,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알파벳의 핵심 인재 이탈 소식이 좀 크게 전해지면서 네. 나스닥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금리 같은 매크로 영향에 주목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개별적인 기업들의 이슈에 좀 민감하게 좀 시장이 반응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우존스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 여기도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요. 이제 좀 숨 고르게 하는 것 같아요.
3: 네, 지금 SK하이닉스 ADR,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약보합권에서 보통 혹은 뭐 강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좀 마감됐는데 특히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지금 컨퍼런스 콜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메모리의 이 공급 부족. 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정말 많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 SK하이닉스 ADR과 마이크론에는 그렇게 많이 좀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3: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전망치들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인 상황에서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어떤 그런 빌미로 샌디스크는 4%대 하락,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요새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견조해도 기대보다 못 미치면
3: 네.
1: 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3: 기대보다 못 미치거나 네. 혹은 뭐 이제 이 하반기에 네. 이 가이던스가 기대보다 못 미치거나 네. 이런 식의 어떤 좀 컨센서가 다른 모습이 나오면 바로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스페이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3: 네, 지금 스페이스 X는 이제 신저가에 대한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1: 네.
3: 여기도 매출은 예상을 좀 상회했던 모습이 있습니다만 AI 인프라 확충 등의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하면서 184억 달러가 좀 달았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주가를 좀 짓누르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대규모 현금이 소진됐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상장 이후 첫 보호예수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재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부분도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락세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주요 투자 은행들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들. 하지만 이 우주항공 섹터에서 스페이스 X를 제외하고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STX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고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스페이스 X만 유별나게 좀 주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3: 네. 일단 서비스업 지수가 54.1을 좀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좀 소폭 상승하거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고용 지표도 같이 좀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이게 4만 4천 건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산치인 7만 5천 건을 하회하는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좀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결국 이제 이 고용의 형태 자체가 이 AI 기술 도입 확대로 인해서 좀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계속 지금 시장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이라든지 퇴사 입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재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1: 네.
3: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인재 이동에 대한 어떤 이 지표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이런 경제 지표보다는 최근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자, 국제 유가는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이 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걸까요?
3: 일단 뭐 WTI 브렌트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약보합권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WTI는 $75, 지금 브렌트유는 $79로 지금 거래가 마감됐는데
1: 예.
3: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뭐 48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1: 예.
3: 보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이 제가 볼 때는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오늘은 조금 떨어졌다고요?
3: 네. 간밤에 살짝 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63% 지금 하락 마감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거의 약 5%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1: 네.
3: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수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타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3: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면 이제 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1: 예.
3: 확실히 이번 주도 사이드카는 계속 발동되고 있습니다. 월화는 코스닥에서 매수 사이드카. 어제는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되면서
1: 예.
3: 뭐 지난 금요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좀 발동이 됐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0: 연속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4일 동안 지금 상승세가 거의 한 23% 이상 좀 되는 지수 자체가 좀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시면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디커플링이 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1: 네. 이른바 B2의 지표인 신용융자 잔고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0: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기사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B2라고 하는 건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정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잔고가 지금 지난 4일 기준으로 27조 4천억 정도가 집계됐는데 이게 지난달 말 네네.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말. 예, 네. 12월 31일 기록한 27조 2천억 이후에 거의 가장 낮은 수치. 그러니까 거의 한 7개월 만에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 신용융자 잔고가 좀 가장 높았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서 좀 고점을 찍었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네. 이제 6월 달 전후로 해서 잔고가 38조까지 올라갔던 부분들 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조 이상이 제가 볼 때는 뭐 반대매매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수급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끗해졌다라는 또 시장의 또 얘기도 있습니다.
1: 네. 금융위원회가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 블룸버그 칼럼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네요.
0: 네,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일반 제가 볼 때는 뭐 사설 혹은 뭐 이런 좀 칼럼이라든지 기사의 관계 당국이 보통 이렇게 사설을 내진 않는데 네. 그만큼 제 생각에는 이 한국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외신의 평가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는 한국 경제의 어떤 기초 여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GDP 증가율이라든지 경상 수지가 좀 제시가 됐고요. 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제 EPS라고 하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 다만 이제 최근에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관리를 하면서 증시의 복원력이라든지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으로.

0: 어떤 수급, 여기에 대한 어떤 종목들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리스크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아휴, 절기상 입추가 벌써 코앞인데
3: 네.
1: 폭염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네.
1: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3: 네, 현재 인천이 29.4도, 서울이 29.1, 청주는 28.4, 전주는 27.9도로 초열대야의 준하는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낮 동안에 지면이 데워지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한 제주는 무려 30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한낮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 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근데 기상 관측일에 서울에서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40도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전례 없는 폭염인데요.
1: 네.
3: 1907년 기상 관측일에 서울 역대 최고 기온인 39.6도에 이미 바짝 붙은 채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니까 지금 온열 질환자 급증하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폭염 중대 경보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올해 최다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신체가 버티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온열 질환은 중증도에 따라서 1단계 열 경련, 2단계 열 탈진, 3단계 열사병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열사병은 체온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1: 네네.
3: 열사병은 극도로 더운 환경에만 노출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음에도 매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외출은 좀 피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외출은 피하셔야겠습니다.
1: 네. 야외 활동 정말 자제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3: 네.
1: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파장과 관련해서요. 국회 재정경제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의원님께서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 때 핀셋 증세가 아니고 도끼 증세다. 핀셋과 도끼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도끼 증세라는 표현까지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1: 핀셋은 이 꼭 집어내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네. 도끼는 휘둘러 갖고 많은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이 그 세제 정상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도끼라는 표현을 좀 과하지만 썼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세제 개편이라는 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생활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0: 네.
1: 세제 정상화, 공정과세라는 뭐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어떻습니까? 집값이 막 치솟고 있고요. 전세가 뭐 그냥 바닥이 나고 전월세 가격이

0: 가격이 오르고 너무나 힘든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정한 이런 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0: 뭐 비거주 1주택자한테 중과세하고 그러면은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이 그냥 대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겠죠.
1: 네.
0: 그러면은 그만큼 또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1: 네네.
0: 또 세금이 많으면 그거를 자기가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떠넘깁니다. 그러면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1: 네네.
0: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다 팔게 될까요?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특례 를 유예하는 것을 뭐 5월 달까지만 뭐 이렇게 하겠다.
1: 네네.
0: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2년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때 뭐 1, 2억 손해보고 급하게 팔아 넘긴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밀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집을 팔까요? 그리고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 본인들이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전가할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초고가 주택 관련해서는 어차피 네.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래서 뭐 대출 없이 일반인들이 살 수도 없고
1: 네네.
0: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세입자

0: 세계가 제일 가는 거기 때문에 독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1: 네네.
0: 사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30대들이 이번 보유세 이 증세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해야 되는데 30대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한다는 것은
1: 네.
0: 이런 초등학생도 잘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외면하고 이렇게 했던 정말 어떻게 좀 비정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제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네. 세제 개편안 이제 보시면서 총 정리를 네. 하시면서요. 지금 네.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판단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그 소득세는 뭐 반이나 뚝뚝 뛰어가면서 왜 그 부동산은 뭐 굉장히 많은 차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밖에 안 걷어가느냐.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1: 네.
0: 그거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1: 예.
0: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서 뭐 공제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한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대통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주식 그걸 지금 사고 팔고 그러는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전부 세금을 물어야 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1: 네네.
0: 이제 그런 뭐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파퓰리즘적으로
1: 네.
0: 이번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셨나.
1: 네.
0: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1: 네네.
0: 안 짚고 그렇게 11개 법안을 바꾸고 115개 어떤 세제에 관련된 그 국민들에게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1: 네네.
0: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하나씩 질문을 드리자면요. 네. 먼저 이 초고가 주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가 40억 원이 지금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여기하고 다주택자의 세액 부담은 높인다라는
0: 네.
1: 건데요.
0: 네.
1: 이게 부동산 시장의 매물 증가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집을 지금보다는 쉽게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초고가주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다른 리그니까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 네.
0: 다주택자들이 이제 2년 동안 유예를 한

0: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때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라스트다. 안 팔면은 여러분들 양도세 폭탄 맞을 거니까 이때까지 하라라고 철석같이 이제 약속을 해놓고 그걸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순순히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이 말을 믿고 과연 다 집을 내놓을 거냐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 조정 대상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래를 한 지 4개월 내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런 파이낸스나 이런 것도 또 어떻게 하고 그래 갖고 실제로 그게 매매로 이어질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0: 네.
1: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동안 5월 9일 전에 좀 재미를 봤다고 이번에 약속을 뒤집고 이렇게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장이 지난번처럼 반응하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네.
1: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0: 네네.
1: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게 네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면 그 의원님 생각에는 지금 이 다주택자의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요.
1: 네.
0: 어떤 방식으로 세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1: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월세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그 물건이 없다는 거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 전월세 시장을 챙기는 게 필요한데
0: 네네.
1: 사실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올렸는데 그때마다 전월세 값이 뭐 폭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한국 부동산원 그 통계를 보면은
0: 네.
1: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을 그 세제실 공무원들이 모르고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좀 비정해 보인다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뭐 다주택자 뭐 이런 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과세를 함으로써 지지층에 대해서는 뭐 카타르시스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은
0: 네네.
1: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 네네.
1: 일부 뭐 청년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건 하고 있지만은 신용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0: 네.
1: 민간으로 하여금
0: 네.
1: 그 공급을 늘리게 해야 됩니다. 집이라는 게 있으면 좋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전월세를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택시 같은 겁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은
0: 네.
1: 차 살 능력이 안 되거나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하면은 택시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택시 회사도 보고 야 너네 그 차를 전부 다 차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갖고 다 마이카 시대를 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택시 회사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택시 회사에 너네 있는 차 다 팔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택시 타는 사람들이 전월세 이 입주자들인데
0: 네.
1: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0: 자, 지금 사실은 그 시가 40억 원 이상의 주택은 이제 초고가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1: 네.
0: 얘기할 때도 조금 그 논외로 놓고 지금 저희가 다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지금 시가 가액을 봤을 때는 주로 강남 3구.
1: 네.
0: 근데 이제 또 보유하신 분들의 뭐 정확한 제가 통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령층이 많을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지금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을 체크한 보도들을 보면은 이 고령층 중에서 40억 이상의 시가 40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그 소득
1: 네.
0: 이 좀 있을 가능성이 낮은 연령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가 40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40억이라고만 할 수도 있겠죠.
0: 네.
1: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집값을 올리지 않았는데
0: 네.
1: 결국은 그렇게 집값에 올라간 그 부담을 결국은 그 집주인이 지게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0: 그리고 저희 당 뭐 안철수 의원님이신가요?
1: 네.
0: 그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1: 네.
0: 뭐 40억이든 30억이든 어쨌든 고가의 주택이라고 이른바 알려진 주택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1: 예.
0: 이제 그분들을 이제 팔고 떠나게 하는데 그 좀 얄궂은 거는 지방으로 갈 때는 양도세를 좀 많이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 바꿔놓고 우리 저희도 이제 부모님 계시고 이러지만은 평생 사시던 친구들과 그 가족들과 동고동락한 동네를 떠나갔고
1: 네네.
0: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정부에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1: 네네.
0: 있던 곳을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강요하는 듯한
1: 네.
0: 그런 정책을 해서 아 참 이게 참 우리 정서에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네. 자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후에 지금 새로 많이 그 유행하는 단어가 덜 똘똘한 한채라는 네. 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똘똘한 한채였는데
0: 네.
1: 주로 이 가리키는 게 강북권이나 마용성, 뭐 마포 영등포 등의 20억 원대 주택으로 이동하는 덜 똘똘한 한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0: 네.
1: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좀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럴 가능성이

0: 이제 종부세 기준이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이제 네. 그 거주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시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이제 마용성 근처로 이제 막 퍼져 나가고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리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네. 종부세를 뭐 더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덜 똘똘한 한 채가 또 똘똘한 한 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덜덜 똘똘한 한 채가 덜 똘똘한 한 채로 변해갖고 그쪽으로 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토에 있을 때 국토부 네.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1: 네.
0: 집이라는 게 주거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자기 집이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주택은 그냥 사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그 목적에만 맞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세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지금 또 이제 비거주 1주택자와 거주 1주택자의 차이가 나는데
0: 네.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허용해 네. 준다는 건데 네. 이거를 제대로 그 구별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3년간 뭐 그 말하자면은 합리적인 이유, 네. 불가피한 이유를 대면은 그거를 말하자면은 비거주를 했다고 해도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혼인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요양이라든지 여러 뭐 살면서 삼라만상의 그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국세청에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국세청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정도 있는데
1: 네네.
0: 그렇게 국민 개개인의 어떤 삶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금을 매겨갖고 국민들의 어떤 거주 이전에 실질적으로
1: 네.
0: 개입하고 관여하고 방해하는
1: 네네.
0: 이런 게 올바른 행정인가.
1: 네.
0: 그리고 얼마 전에 국세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세청에서 뭐 그런 것도 하고 국세 수입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할 텐데 당신들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1: 네. 네. 자, 지금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느냐, 뭐가 네. 나오느냐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국유지 활용 이런 언급도 있고 그러면서 뭐 부지로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서초구에 있는 거, 뭐 LH 여의도 용지 등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공급 대책하고 세제 대책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0: 뭐 맞는 말씀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거든요.
1: 네.
0: 세제를 갖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선 효과만 내고 원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급 대책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상임위를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다 나왔던 겁니다. 수십 가지 이제 부지를 얘기해서 하는데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1: 네.
0: 이전 정부에 다 나왔던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메인이 뭐 용산에 있는 정비창이라든지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라든지 또 그 태릉에 있는 뭐 군부지 뭐 이런 데인데 문재인 때 이른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수도권에 다 많은 아파트나 주거시설을 때려짓는 게 맞는지 이거는 논의를 하더라도 그 서울 시민 수도권 주민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녹지가 있어야 돼요.
1: 아.
0: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 그게 말하자면은 그 좋은 주거지고 그것도 권리이기도 합니다.
1: 네네.
0: 그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맨하탄이 살기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가 있죠.
1: 네네.
0: 근데 모조리 전부 다 아파트를 때려 짓는 게 지구 지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 데다가
1: 네네.
0: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좀 깎아준다거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0: 간에 이런 걸 해갖고 전부 공공 또 임대를 주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LH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사고 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민간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에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우대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상생 임대 주택이라고 네. 한 5% 안에서 이제 임대료를 하게 되면은 그 2년간 그 거주 요건 면제를 면제 혜택을 뭐 종료하거나 상 뭐 이런 혜택이 민간 임대 업자들한테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런 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1: 아, 다 공공으로 지금 가는 분 네.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0: 네. 근데 공공이 지금 능력이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잘 움직일 수 있지 모르겠어요. 네.
1: 지금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실장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가 오갔고 또 뭔가 좀 그 구체적인 네. 결과물이 나오나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 항상
0: 네.
1: 재개발, 재건축 소홀히 하면 답이 없다라는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 너무 늦었고요.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도 그렇게 오세훈 시장 만나라고 그랬는데 마지못해서 만나고
1: 예.
0: 이번에도 이제 뭐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도 만나갖고 우리가 의논을 했다는 명분 쌓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났다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요.
1: 네네.
0: 예를 들어서 뭐 중공업 지역에 지금 뭐 어떻게 해보려고 청와대에서 해볼 모양인데 그러려면은 네. 50%로 돼 있는 이 산업시설 그거를 뭐 30% 50%로 낮춰줘갖고 그래서 뭐 구로라든지 영등포에 뭘 짓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또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거는 좀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들어줘야 되고
1: 네.
0: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
1: 네.
0: 또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을 텐데
1: 네네.
0: 좀 들어줘야 됩니다.
1: 네.
0: 신용만 하면은 네. 안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시간이어서
0: 네.
1: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0: 네.
1: 지금 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당원과 시민 약 2만 명이 참여한 걸로 보도가 나왔고요. 서명서 내용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 중진 33명에게 전달됐다고 그렇게 되어 네. 있는데 이 서명을 주도하신 분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연판장 수령 여부와 회신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좀 압박하는 그런
0: 네.
1: 모양새였어요.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연판장 뭐 서명서 이게 그 좀 며칠 됐습니까? 이게 당내에서 지금 돌기 시작한 게요.
0: 글쎄 저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1: 그러시군요.
0: 네.
1: 네.
0: 사실 뭐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저희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수사권이라든지 이번 세제 개편 등에 의해서 굉장히
1: 네.
0: 학정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대안 세력으로서 의견도 내고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갖고 이런 것을 좀 막아내고
1: 네.
0: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1: 예.
0: 저희 당 자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을 받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사실 지금 리더십 관련해서
1: 네.
0: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확고히 할 것 같으면은
1: 네.
0: 우리 의원들이나 본인을 이제 반대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라고 확실히 그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하면은 되고
1: 네.
0: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후속 절차를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뭐 맡기든지 할 테니까 그러면은 뭐 신임 재신임 투표를 해보자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1: 네.
0: 당내에서 상당히 뭐 많이 오갔던 얘기들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1: 네네.
0: 뭐 저희 중진 의원님들도 모이신다고 그러고
1: 예예.
0: 그래서 저희가 좀 중지를

0: 모아서 정당이라는 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 정책위 의장 자리가 공석인지도 좀 꽤 됐어요. 아직 또 그 인선에 대한 얘기는 당내에서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0: 저희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게 정책위 의장은 사실 원내대표랑 파트너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원내 수석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거의 원내 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이렇게 사무총장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책위라는 게 당을 대표해서 정책의 총괄 지휘하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 대표하고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그 원내 대표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그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지금 그 최근에 요 법안이 좀 눈에 띄어서 곽규택 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내면서 초과 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참여를 하셨어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0: 아, 그 법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정부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그 박지원 의원님이 그렇게 깃발 들고 딱 한 명 지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협심해갖고 지방경제도 좀 살리는데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배진영 의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서울은 보름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30.1도, 광주와 양산은 29도 등 밤 최저 기온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 온도 35도 안팎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양에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9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 입추인 내일도 39도로 오늘과 내일 극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36도로 다소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이라서 계속해서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고양, 하남과 평택 39도, 춘천과 전남 광양은 38도, 대전과 밀양 37도, 대구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32도, 울진 30도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1: 네. 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란 형사법 개정안. 야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거부권에 대해서 거부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2: 네.
1: 자, 원내대표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고까지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셨기에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2: 이게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뭔가 좀 안 원하는 듯한 실제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마뜩찮은 입장들을 많이 내놨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뉴 이재명계 평론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도
1: 네.
2: 이 보안수사권 폐지의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최소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1: 네.
2: 마치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범죄 피해를 입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뭔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건 민주당 책임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정청래 후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강경파들의 책임이지 이재명 대통령 책임은 아니야 라고 하는 한 발을 살짝 빼놓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많은 국민들 생각하실 때 법률은 결국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같이 공포를 하는 거는 이제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는 공범 관계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것이고 많은 이제 친명계 평론가들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1: 네.
2: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사실 거부권 이전 상황에서
1: 네.
2: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대표나 뭐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법안 내용을 수정했었어야죠. 그것도 하지 않고 마치 대통령은 원치 않았던 것처럼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공범 관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
2: 네.
1: 사례로 들면서 연산군이
2: 네.
1: 과거에 2년 후에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2: 이제
1: 이걸 빗대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또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아니 좀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2: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1: 네.
2: 무슨 얘기냐면
1: 예.
2: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에 대한 사적인 원한 때문에
1: 네.
2: 정말 공적인 수사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외국의 검사들이 수사를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검사들이 수사를 시작하는 건 맞고 보안 수사는 열어놨으면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그게 대부분 선진국의 많은 수사 체계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1: 네.
2: 그래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검사가 수사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어려운 법률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는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는 한 톨의 수사권도 가지게 되면 얘들이 또다시 살아날 수 있다. 검찰은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검사는 단 한 톨의 수사도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1: 네.
2: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 교수들, 심지어는 진보 성향의 법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건데
1: 네네.
2: 끝까지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간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 네네.
2: 나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지지층, 우리 강성 지지층이 검찰을 증오하니까 네네. 검찰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다 보면은 결국 그 칼에 자기가 다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한국 형사소송법학 회가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2: 오늘 합니다. 오늘.
1: 아, 오늘 오늘입니까?
2: 합니다. 네. 오늘
1: 아,
2: 한다는 예고 기사가 어제 나갔습니다.
1: 예고 기사가 어제 나간 거군요. 네. 예. 자, 그 지금 형소법 개정 후에 이제 변화가 많은 변화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네. 어제 그 일단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하고 윤호중 장관이 지금 검경 합수본 파견되는 네. 검사의 역할과 법적 근거 또 지금 특검에 네. 파견되는 검사의 역할, 법적 네. 근거에 대해서 서로 시각이 완연히 달랐어요.
2: 그렇죠.
1: 대통령이 두 장관이 잘 얘기해서 개정 후 시행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 특수본에 파견하는 검경 합수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검찰 개정 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2: 없습니다.
1: 왜 없는 거죠?
2: 그 정성호 장관이 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예. 수사를 검사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법에 안 된다고 안 써 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돼 있지만
1: 네.
2: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뭐랄까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잖아요. 캐묻고 뭐 사람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수사권이라는 거는 법에 안 써 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명확하게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 네.
2: 그럼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 법의 핵심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정성호 장관 말처럼 검사가 어떤 뭐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합수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사를 더 힘을 합쳐서 잘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1: 네네.
2: 막상 검사가 수집한 증거나 자료나 진술을 증거로 못 쓰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수사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수사권 없는 사람이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후속 증거들을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검사한테 아, 저 사실 범행 도구는 저기 논두렁에 묻어놨습니다. 이런 진술을 해요. 그 진술을 합수본에 나가 있는 검사가 들어요. 근데 그 진술을 토대로 정말 논두렁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칼이나 흉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흉기를 찾는 거는 경찰이 했다 치더라도 최초로 이 진술을 받은 게 검사라고 하면은
1: 네.
2: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 아.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성호 장관 말처럼
1: 네.
2: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고요. 지금 많은 그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외국에서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하고 협력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2: 문제는 우리나라는 협력 수사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1: 아.
2: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뭐 금융 범죄나 아니면 마약이나 지금 당장 하고 있는

0: 통일교 신청지 사건 합수본 이런 것도 이제 10월이 되면은 못해요.
1: 유지할 수 없겠네요.
0: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아, 네. 윤호중 장관은 어제 자리에서 보도를 보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는 있다 이렇게
0: 그렇죠. 그 말 그대로 자문만 할 수 있는 거죠.
1: 자문만 할 수 네. 있다.
0: 그래서 어제 윤호중 장관도 명확히 얘기를 보면 네. 대통령께서 검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윤호중 장관의 정확한 워딩은 앞으로는 경찰 중수청 그다음에 공수처를 중심으로 합수본이 이루어질 것.
1: 네.
0: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사는 애초에 주요한 실제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합수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 네.
0: 경찰이 수사하다가 아, 검사님 저 법률적으로 이런 거 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자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합동수사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합동수사는 아니죠.
0: 네.
1: 네. 자, 그 업무보고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형소법이 개정된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한 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검사 수사권 없애는데 모순적인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정동호 장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0: 맞는 말이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슈퍼맨 옷 갈아입는 것 같은 거거든요.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공소청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는 건데
1: 네네.
0: 공소청에 수사권 없던 검사가 갑자기 특검에 파견되면 슈퍼맨 옷을 입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권한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심지어 적을 파서 간 것도 아니고 파견 근무하는 건데
1: 네네네.
0: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검사의 수사권이 사실상 민주당에 독점돼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대부분 민주당의 주도로 지금 다수당이니까
1: 네네네.
0: 이제 가게 되는데
1: 네.
0: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건에만 검사의 수사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검사가 수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합수본을 만들어도 검사는 수사할 수 없어요.
1: 네.
0: 단 한 가지.
1: 네.
0: 국회에서 특검법에다가 파견 검사가 와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놓은 특검법들에만 수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검사가 쌓아놓은 지금까지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민주당만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1: 네네.
0: 민주당이 그렇게 수사 기소가 꼭 분리돼야 되고 검사는 절대로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면은 특검에서 검사 수사시키는 것도 내로남불이죠. 국민들한테서 검사의 수사 역량을 뺏을 거면 본인들도 쓰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 말이 맞다고 봐요.
1: 네. 자, 선관위 특검이 실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1: 여야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논의 중인데요. 그러면은 10월 2일에 날짜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0: 그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선관위 특검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1: 네.
0: 검사가 와서 수사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헌법기관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또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가 해야 되는데
1: 네.
0: 그게 하게 되면 검사가 왜 또 수사시켜? 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수청도 새롭게 또 문을 열죠. 요즘
1: 그렇죠.
0: 뭐 네. 검찰청 순회하면서 검사들 리크루팅 하겠다 그러고
1: 예.
0: 그러면 그때 특검에 파견 가는 검사 일부는 중수청으로 옮길지 말지 그러면 검찰청 내부가요. 검사만 옮기거나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하고 있던 사건들을 분류해서 대부분은 경찰로 넘기고 일부는 중수청으로 넘기고 이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사가 진짜 올스탑 될 거예요. 그중에 일부 검사는 또 특검에까지 파견 가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이런 식이면
1: 네.
0: 지금 일반 사건들 원래 6개월, 7개월이면 끝날 수사들이 지금 1년, 2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미제가 산더미처럼 500건, 600건씩 쌓이고 검사 한 명당.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사건 분류해서 다시 다른 기관들에 보내줘야 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검사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또 특검 파견 가야 되고
1: 네.
0: 이러면
1: 네.
0: 일반 국민들이 피해 입는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1: 아,
0: 저는 일반 국민들이 정말 요즘 고소해놓고 내가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고소해놓으신 분들은 정말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그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법 개정안 내용 중에 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고위 경찰관에게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간 걸 갖고 네. 논란이 있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보다 더 강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다 네. 이렇게 반발했는데 이 조항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0: 네, 네 경찰도 네. 그 경찰이 입직 경로는 조금 더 다양하지만 사실 네. 위로 가면 갈수록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분들은 또 굉장히 끈끈해요. 또 경찰청장은 이제 경찰로서 마지막 자리긴 하지만 고
1: 네.
0: 그 이제 한두 단계 아래에 있는 고위 검사들은 사실은 승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계단만 더 올라가면 경찰청장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렇다 그러면
1: 네.
0: 이분들이 어떤 그 경찰대라고 하는 동질성 또 승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정치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독립돼서 아니면 우리 사회의 경찰대와 가까운 여러 기득권자들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과 제대로 분리돼서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도 100% 독립적이지 않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한다. 내지는 신분 보장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되어 있다.
1: 네네.
0: 이런 독립성 장치들이 있었는데
1: 네.
0: 경찰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 더 민감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아주 고위직 경찰들에게까지 수사권을 주는 거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경찰 직급을 일부 잘라서 그 고위직 경찰들한테 수사권 안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걸 다 열어버렸어요.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그 고위직 경찰들은요. 숫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다 무슨 서장님, 청장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직접 수사를 하겠어요.
1: 그 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분들이 대부분 다 보직을 맡아
0: 그럼요. 다 되게 높으신 양반들인데.
1: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비슷한 건데요. 이분들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개입을 하려면 수사권이 없으면 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경찰에게다 수사권을 네. 열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예, 예.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1: 네.
0: 저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1: 예.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0: 네.
1: 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긴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해 8월에 개혁신당에 예방 왔을 때
0: 네.
1: 그때부터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0: 네.
1: 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이걸 막아주길 바랐던 것 같다.
0: 네.
1: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0: 네.
1: 원내대표님도 당시
0: 네, 같이 있었습니다.
1: 들으셨어요?
0: 이게 이제 비공개 때 얘기라서 저희가 뭐 너무 공개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뭐 사실은 예, 네, 이런 얘기 하셨었고요.
1: 네네.
0: 워낙 이제 정성호 장관이 사석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게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뭐 또 좀 이미 지난 얘기기도
1: 네네.
0: 하고 뭐
1: 네.
0: 인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1: 예.
0: 정성호 장관이든 김민석 당시 총리든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든
1: 예예.
0: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1: 이게
0: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저희 야당들이 물론 저희도 열심히 싸워야 되고 실제로 열심히 이제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1: 네.
0: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총리실에서도 이 검찰개혁 TF를 만들어가지고 수사권 문제 어떻게 할지 TF도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굉장히 예. 많은 진보 성향 법학자들도 거기 들어갔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안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부터 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우리 기본 6법, 예전에 6법전서라고 할 때
1: 네.
0: 저도 이제 법대도 나오고 법학전문대학원도 나왔지만 교과서가 있는 법이거든요.
1: 네.
0: 교과서가 있는 기본 법들은요. 국회의원들이 김용민 의원이 앉아서 노트북으로 타자 쳐서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조문 10개 고치고 5개 고치고 정말 소규모 개정할 때도요. 1년, 2년씩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 교수들, 각계 전문가들, 난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이게 정말 실무에서 작동하겠냐, 부작용은 없겠냐, 기존 제도랑 부딪히진 않겠냐,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법무부 주도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1: 예.
0: 이런 식으로 민주당 강경파에 끌려가서 국회의원들이 누더기로 이렇게 법을 만든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1: 네.
0: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1: 네.
0: 정성호 장관의 이런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논의가 결정되고 국회에 법 통과되는 시점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는 미뤘어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논의의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랑 얼마나 친합니까? 본인 정무특보 하시던 분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의장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아니면 한병도 원내대표한테라도 이야기해서 논의 시기라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조금 더 듣고 이거를 약간만 보완했다면은 저는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져서
1: 네.
0: 공소시효 하루 이틀 남기고도 검사가 직접 간단한 증거도 보완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1: 네네.
0: 범죄자 전성 시대로 가는 법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하고 그런 면에서 정성호 장관도 합리적인 말씀 많이 하시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겁한 행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0: 네.
1: 이 지금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대응 방안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오던데
0: 네.
1: 가능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거는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뛰어들기보다는
1: 예.
0: 실제 피해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피해자가 중심이 돼서.
0: 네, 네.
1: 네.
0: 그리고 제가 이미 몇몇 피해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헌법소원 내려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세요.
1: 네.
0: 그래서 너무 정치권이 이걸 주도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뭐 듭니다.
1: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국방위 소속이셔가지고
0: 네, 네, 네.
1: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요.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다.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0: 네.
1: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합동성 증가 뭐 이런 얘기들 시너지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육사견제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우리 사실은 우리 오늘 방송이 참 수미상관인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검찰에 대한 복수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1: 네.
0: 그걸 가지고 이 제도를 좀 더 잘 다듬는 형태가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무조건 박멸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지금의 이런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니 육사 나온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육사를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서울대법대 출신인데 서울대법대는 왜 안 없앱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사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핵심이면 아마 핵심이긴 하죠 김영년은. 그런데 그 수많은 육사 졸업생 중에
1: 네.
0: 사실은 일탈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뭐 박원순, 오거돈 그 외에 수많은 민주당의 여러 일탈 행위를 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탈 행위는 있을 때마다 민주당 없애자고 합니까? 왜 개인의 그 행위의 책임을 그 해당 기관에다가 무조건 물려요. 육사 나와서 훌륭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충실하게 정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준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1: 네.
0: 육사가 마치 정말 쿠데타범을 길러내는 잘못된 교육기관인 것처럼 지금 낙인 찍고 육사를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위를 잘못한 사람을 탓해야지 왜 기관을 탓해요? 서울대법대 왜 안 없앱니까? 민주당 왜 안 없어요? 뭐 국민의힘도 없어야 돼. 그런 식이면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육사가 특히 과거의 어떤 독재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름대로의 자정 노력과 관련한 어떤 헌법 준수를 위한 노력과 교육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내심을 이제 드러내 보인 거예요.
1: 그렇게 보십니까?
0: 네. 육사, 회사, 공사를 합쳐가지고 합동성 교육이니 이거는 다 핑계고 결국은 육사를 없애기 위해서 육사만 없애면 이상하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택한 거고요. 근데 이 통합이라는 수단을 택하고 나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는 바다가 없는데 해사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하냐. 진해는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다와 해군사관학교가 가까워야 된다는 게 단순히 함정에 타서 교육할 때 그때만 그러면 배 타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바다를 보면서 바다와 가깝게 하면서 바다에서 수영도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서 바다와 익숙해지는 교육 자체가 필요한 건데 내륙인 대전에서 해사 교육을 하겠다. 근데 그래놓고 합동성 이런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육사를 벌 주기 위해서 폐지하고 통합하는 거야라는 걸 밝힌 거거든요.
1: 네.
0: 저는 이런 어떤 징벌적인 의도로 제도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면 안 된다.
1: 그럼 의원님은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0: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해군 사관학교 교육을 어떻게 대전에서 합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1: 네.
0: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1: 예. 국방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군 무인기 오인한 건도 있고 최전방 실탄 미장착한 문제도 있고 지금 육군 1군단장 직무 배제까지 이제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0: 네.
1: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0: 우리 군이 사고 안 일으키는 것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일 안 만드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보세요.
0: 네,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히 통일부 장관의 여러 언급이라든지
1: 네.
0: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군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제일 저는 심각한 문제가 최전방 GOP에서 그 실탄 넣지 말고 근무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사탄하는데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1: 네.
0: 정말로 적군의 그 뭔가 좀 뭐 국지도발 같은 것들이 있다.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사탄하는데 10초, 15초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밤에. 상대방이 총을 쏘고 있는 상황에서도 10초 안에 삽탄을 할 수 있을까요? 적군이 10초 동안 아유 그 탄 끼우세요 기다려 줍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북한과의 그러니까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북한을 불편하게 할 위험이 우리 아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1군 단장이 이런 판단을 할 때 심지어는 합참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벌인다는 거는 군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고 저는 그게 자꾸 돌고 돌아 안규백 그 장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1: 예.
0: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탈영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군 전체의 기강과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어떤 네. 질문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일단 개혁신당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 추진 전에 상품 도입 과정 먼저 공개하라 길게 얘기했습니다.
0: 네, 네.
1: ETF 상품 지금 많이 그 예탁금 그
0: 네, 네, 네.
1: 줄어들어서 조금 시장은 안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입 과정 지금 파악하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0: 이게 그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이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 정말 투자자들의 적절한 어떤 안내와 보호가 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돼 있었다라는
1: 스트레스
0: 거잖아요.
1: 네.
0: 네. 스트레스 테스트 잘 안 돼 있었다는 거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래놓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1: 네.
0: 지금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2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게 긴급 조치권을 도입해서 2배가 아니라 1.1배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네네.
0: 이거 진짜 우스운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보면 마트에도 가보면 2배 사가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사람들이 다 2배 사가식초라고 해서 파는구나 했는데 어떨 때는 아 식초가 너무 신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2배 사가식초.

0: 굳이 뭐가 말이 많아? 너네 어차피 살 거잖아. 이런 태도로 국민들한테 윽박 지르듯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한 가지 더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님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내용이 방대하고 예. 해서 어떤 질문을 시작할까 고민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보유세인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 수였습니다. 근데 합산 가액으로 이제 바뀌었고 사실 개편안 이전부터 합산 가액으로 바뀌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합산 가액으로 바뀌면요. 예를 들면 제가 주택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합산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를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을까요?
1: 예, 기존에는 이제 지방에 좀 가격이 싼 주택을 갖다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제 아주 비싼 초고가 주택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산 가액으로 바뀌게 되니까 서울에 초고가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싼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불리해지는 이런 측면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세제 개편의 핵심은 이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핀셋으로 타겟팅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핀셋 과세다라는 얘기가 예. 나오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세 정상화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그 지금 보유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택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 종부세 공제 금액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거주를 하실 경우에는 공시가가 14억이 되고 비거주할 경우에는 공시가가 9억으로 바뀌게 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면은 공시가가 아니고 시가로 약 20억 미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혜택을 그러니까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세대가 늘어날까요?
1: 예, 뭐 그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물가가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한다 치더라.

0: 봐도 매년 물가는 2%씩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도 최소 2%씩 상승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난다 할지라도요. 이게 2%씩 상승하다 보면 매년 물가 상승함에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가구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0: 예,
1: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20억 원의 주택 하나를 실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행과 비교했을 때요. 앞으로 세금 좀 완화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정경제부에서 네. 이제 예시로 낸 것을 보면요. 60세고 10년 거주할 경우에 2028년 기준으로 시가 20억 원 수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현재 27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으로 16만 8천 원 줄어들고요.
1: 네.
0: 만약에 시가 30억 원 수준이라고 하면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약 15만 원 줄어드는 이것은 이제 기본공제가 거주용 1주택에서 1 같은 경우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난 효과로 인해서
1: 예.
0: 시가 35억 원까지는 사실 소폭이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아, 시가 35억 원까지군요. 예. 자, 그다음에 좀 섞어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양도소득세요. 이제 이게 거래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보유공제와 거주공제가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거주공제로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크게 체감이 될까요? 실 과세자들 입장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요.
0: 그러니까 사실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대부분의 패턴을 보면요. 입지가 좋은 곳이 집값이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고 자신은 이제 다른 데에서 전세나 입지가 덜 좋은 데 가가지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장기간 보유를 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깎아주는 경우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2년에 걸쳐서 이제 보유 기간의 공제를 갖다가 낮춰서 2028년부터는 이제 보유 공제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만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입지 좋은데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주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양도소득세를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주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서울의 강남 3구라든지
1: 네.
0: 한강 벨트에 내가 집은 가지고 있었는데 비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 집주인들이.
1: 집주인들.
0: 그러면 강남 3구나 한강 벨트까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데부터 전월세 가격은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1: 네.
0: 이 공제 한도가 들어옵니다.
1: 공제 한도. 네. 네.
0: 그래서 27년부터는 이제 공제 한도가 뭐 20억. 까지 들어가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 네.
0: 2028년부터는 10억 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2029년부터죠. 2028년에는 20억, 2029년부터는 10억 원. 그렇게 되면 무엇이냐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반포주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민 대상으로 공급하던 아파트였거든요.
1: 네.
0: 이런데 초창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고령층 은퇴 같은 분들은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 상한이 들어오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고령 은퇴자들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2년 안에 사실 매각을 할 유인이 점점 커지는 거죠.
1: 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지금 시가 40억 원의 주택은 이제 초고가 주택으로 이번 세대 개편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현행 60%에서 앞으로 80%까지 네.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면요.
0: 네.
1: 그러면은 40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요. 얼마나 커지게 되는 걸까요?
0: 예, 지금 보면 예를 들면 50억 수준이라고 했을 때 1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단 70%까지 인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1주택이면 거주하는 경우 시가 50억이면 종합부동산세 현행 이제 453만 9천 원인데요. 2028년이 되면 978만 5천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거주

0: 합주를 했다. 아, 10년 동안 보유를 했지만 비거주를 했다고 하면 453만 9천 원에서 무려 1,970만 3천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 70억이라고 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1: 네.
0: 현재 937만 7천 원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실제로 10년 동안 거주를 했다고 하면 3,3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2028년에.
1: 네, 네.
0: 그런데 만약에 보유만 했다. 그러면 4,5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1: 네.
0: 4,5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1: 네네.
0: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당연히 핵심지에 있던 집을 갖다가 뭐 만약에 고령 은퇴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말고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네.
0: 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매각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더군다나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상한이 생기니까
1: 네.
0: 매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서 살거나 뭐 아니면 임차인한테 사실 월세를 올려가지고 전가를 할 가능성이 크죠.
1: 네. 자, 지금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하기로까지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매물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시장에요. 선순환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이것은 사실 경제학에서 맨날 나오는 동태적 시간 비일관성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냐면 정부가 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5월 10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하겠다. 다시 뒤로 물리는 일은 없다라고 강하게 강조를 했었죠.
1: 예.
0: 그래서 그 이전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월 10일부터 재시행을 하고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도로 뒤로 물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때문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신규 공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다시 집을 팔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27년하고 2028년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다가 2029년부터 다시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한다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2029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29년까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안에 서울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1: 네.
0: 상황으로 봤을 때.
1: 네네네.
0: 예, 그러면 2029년에 다시 다주택자의 물량이 잠기게 돼 있습니다. 양도세를 85%까지 내고
1: 하니까
0: 누가 네. 팔겠어요.
1: 네네네.
0: 그럼 집값이 다시 오르겠죠. 그러면 그때도 정부는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끌려고 집값을 잡으려고 할 유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다 예측을 할 것이다. 소위
1: 네.
0: 정부가 양치기 소년 같은 이 신호를 줬기 때문에
1: 네.
0: 이것은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큰 실수라고 지금 네. 교수님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정책 당국자에게 조언을 하신다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질문했는데 이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미 거래세하고 보유세를 합치면 OECD 선진국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상위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세가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거래세를 낮춰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그 비중을 갖다가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1: 비중을 유지를 해줬어야 된다.
0: 네. 그런데 지금 네. 정부는 보유세도 올리면서 거래세도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보면 취득세는 이제 당연히 지방세니까
1: 네.
0: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깎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양도세나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보유세를 올리는 이런 세제 개편이 있어야만 뭐 사실은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매물 잠김 그러면 결국은 전월세 시장에 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비아파트로 라든가 네. 또 지금 공급 대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험으로도 이게 수년에 걸쳐야 나오는
0: 예.
1: 거라서 그건 단기간에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단기간에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전세 월세 시장은 굉장히 공급 절벽 이게 처할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0: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1: 네네.
0: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고 지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여러 차례 고위 정책 책임자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일은 없다고 지금 보이고요.
1: 네.
0: 반면에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아파트, 빌라, 뭐 다세대주택 이런 걸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부동산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서울에 특히 이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감사합니다.
1: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폭염과 열대야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름째, 제주는 한 달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이 28.9도, 인천이 29.3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기온 3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전남 광양에는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고양, 용인, 평택 39도, 춘천과 전남 광양은 38도, 대전과 양산 37도, 대구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있습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36도로 폭염 경보 수준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면서 다음 주까지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3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 조하늘이었습니다.
3: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합의안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4: 네.
3: 구체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4: 네,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서 이란과 오만이 항로를 각각 나눠 가진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좌표를 만들었다고 이란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3: 네.
4: 아마 통제권이 이란 쪽으로 좀 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말바가 이란 외무 대변인이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두 나라, 그러니까 이란과 오만이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 두 달 동안 협상을 해왔고, 그리고 이란 관계 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안보적으로, 환경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항로에 지리적 좌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항로가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주요 고려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양국 간의 공동성명이 현재 검토가 됐고 마무리 단계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오만 간에는 의견 일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4: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비롯해서 해협이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 자체만으로는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즉슨 이란 쪽에서 통제권을 가지겠다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3: 네.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 자유롭게 통항을 네. 했는데 그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란 쪽 항로, 오만 쪽 항로 이렇게
4: 네.
3: 두 개 항로가 임시적으로
4: 네.
3: 지금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4: 네.
3: 봐야 될까요?
4: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내에 있는 기존의 임시 항로는 폐쇄한다고 밝혔고요. 해협을 진출하는 들고 나는 선박들의 항로에 상당한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이란 차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만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다. 통제권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랑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 예.
4: 그러면서 이건 또 미국과 이란 얘기 전혀 다른데요. 미국 쪽에서는 이란 측에서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3: 네.
4: 이란 측에서는 미국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분쟁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그 이란이 그 이제 바레인이 있는 그 이제 미군 기지 공격하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된 건데요.
3: 네.
4: 그날 28일 29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국 측에서 협상을 요구해서 우리가 협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된 거라 말하고 있고요.
3: 네네.
4: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카타르나 파키스탄 중재 국가가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3: 네.
4: 하지만 이번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주말 동안에 파키스탄 카타르를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요. 대신에 중재국들이 긴장 완화를 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고 그리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지금 보면 미국 정부 인사들이 이번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읽혀져요.
4: 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3: 예.
4: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처음에는 이란 쪽으로 배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오만 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3: 네.
4: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은 이란과 오만이 서비스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이란과 오만이 반반씩 나눠 가진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도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란이 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4일 날 일단 비핵화에 대해서는 장기적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과 오만 사이 대화가 있었고 미국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 밝혔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같은 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4일이나 5일쯤 현재 시각인데
3: 네.
4: 호르무즈 협 개방에 대해서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날 현재 시각 5일 날
3: 네.
4: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미국도 진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서 미국도 이란이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 결국 좀 지금 흐름은 결국 네. 상당 부분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4: 맞아요.
3: 것으로 보는 새로운 항로를 다니게 할 것이며 서비스료라는 이름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며 미국은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4: 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3: 아, 네.
4: 그런데 또 하나 보도가 나온 것이
3: 예.
4: 지금 여기 기뢰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3: 예, 예.
4: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기뢰 작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같이 나왔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해마다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했는데 올해도 또 했네요.
4: 네. 뭐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산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좀 한국과 관계가 좀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3: 예.
4: 이 역사 문제에서는 전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3: 아,
4: 일본 방위성이 4일 날 방위백서 발표했는데요.
3: 예.
4: 일본 고용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일본은 줄기차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영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을 제목의 지도에서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3: 네.
4: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될 중요한 이웃나라다라 표현했습니다. 2014년부터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지금 3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3: 네.
4: 독도 문제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해서는요. 국제사회에서 전후 최대 실현 시기를 맞이했다라면서 새로운 위기 시대가 돌입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침략 행위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강력한 유감과 항의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번 방위백서에서 눈에 띄는 게 일본 정부가 안보를 넘어서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이 방위백서에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육성이 일본 경제 전반의 성장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방산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4: 이 방위산업의 생산 확대와 기술 역전이 이제 경제 발전과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3: 예, 예.
4: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안보 위협이 높아졌고 일본도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무기 생산을 늘려야 되고 이게 결국 이런 무기 생산에 부품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상용 부품들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일본 경제가

0: 발전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네. 결국 방산과 경제를 연결시켜서 지금 나가겠다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을 방산업체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아.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예, 예. 군용차 이런 것들을 다임러 이런 데서 만든다고 하니까 네. 아마 거기서도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 방위백서는 뭐 군인, 무기 이런 것들이 앞에 표지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표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 상징물이 아니라 미래형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배경으로 웃는 가족이 있는 애니메이션풍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방위성 관계자는 미래의 지향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사실은 그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력 강화를 약간 희석하는 듯한 그런 풍의 이미지를 풍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그 덴마크가 입헌 군주제 국가죠. 여기가 네. 징병제를 확대하기로 한 거 그리고 덴마크 왕실의 공주가 입대했다는 사실 눈에 띄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덴마크가 징병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기준이 좀 강화가 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들만 18세 이상 남성들만 징집 대상자였고요. 군 복무 기간도 4개월이었는데 이번에 11개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네. 군 징집 대상도 남성, 여성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연간 5천 명의 징집 규모가 2033년까지 7,500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이런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대응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 왕위 계승 2위 순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네. 지난 3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아. 올해 나이가 19살인데요. 네네. 11개월 동안 이제 무보수로 복무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월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무엇으로 한다라고 예. 합니다. 네.
1: 보면 그 군주제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이 왕실 구성원들이 군 경험을 쌓는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뭐 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 노르웨이 앙리 알렉산드라 공주는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면서 복무기간 연장에서 15개월간 포수로 직접 복무를 했습니다. 네. 네덜란드에 있는 카라니아 아말리아 공주도요. 올해 초 기초 군사훈련을 수료했고 어머니인 막시마 왕비까지 나서서 안보를 당연하게 볼 수는 없다라면서 육군 예비군 훈련까지 어머니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공주들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자베스 2세 여왕인데요. 1945년 2차 대전 때 육군 여성 보조부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겠다면서 아버지 조지 6세를 1년 동안 설득을 해서 지원에 됐었고요. 그래서 네. 그녀가 군복을 입고 트럭 밖에 교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고 남아있고 또 왕실에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군주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만 쓴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군복무를 한다면 네.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톡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8월 6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풍으로 인한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고양, 용인과 평택, 여주 등 39도가 예상되고요. 춘천과 전남, 광양 38도, 대전과 양산 37도, 대구 3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절기 입추를 지나서는 모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로 폭염 경보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 경보라도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온열질환 예방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도 장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름째, 제주는 한 달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8.9도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제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198명이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일과 그제는 이틀 연속 2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입니다. 명입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안산시 상록구 본호 3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같은 시간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560여 세대 주민들이 2시간여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폭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실행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중과 선수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폭염 관련 운영 방침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O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프로야구 1, 2군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내려진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전기 설비와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화재 위험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당 주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과 관련해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로 집계돼 두 달 연속 역대